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발달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반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일부 보호작업장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서 공공중심 일자리 참여자와 비교하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중심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직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에 위치한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통합형 힐링카페 링크플레이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힐링카페를 운영하는데요. 한국장애인재단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집인원은 커피 분야 5명, 제과 분야 5명으로 모두 10명이고요. 참여자들은 바리스타와 제과 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힐링카페 운영 실습에 함께하는데요. 신청은 6월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사하 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294-1282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념식은 6월 2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장 수여식과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초등학생 글그림 대회, 쇼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포스터 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최종 참여 확정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쿨의 해변의 연인.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청각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지난주에 저희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1: 이제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줄여서 SS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인데 주로 이제 의사소통과 이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역 개조원 이라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활동 지원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그 이동 지원에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활동 지원가들입니다.
0: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빨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활동 지원사가 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는 건가요?
1: 네, 지금 장애인 복지법 22조에 이제 명시는 되어져 있지만 아직은 이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활동 지원사는 양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그 양성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거에 따른 법이나 또 시스템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활동지원사 교육이 기본 교육이 40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과 매칭돼서 실습하는 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총 50시간의 시간을 이제 이수를 하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사소통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자나 수어나 촉수하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심화 과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그 배우는 시간이 이제 적게는 3개월에서 뭐 한 4개월 이렇게 이제 그 배우고 이제 그 배운 분들이 이제 의사소통 전문 활동 지원사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0: 그러면 네. 전문 인력이 되면 의사소통 수당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활동 지원사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한 30% 기본 수당에 그다음에 일본은 한 1.5% 5배 정도의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려면 그런 수당 제도가 사실 잇따라줘야
0: 중요하죠.
1: 이제 활동지원사분들이 더 교육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헬렌 켈러 센터에 그러면 전문 활동 지원사 양성 과정이 있는 건가요?
1: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 활동 의사소통 전문 활동 지원사의 필요성을 조금 그 인식하고 그다음에 또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안내법 이런 것도 또 이제 이렇게 그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시간을 8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8시간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 활동 지원사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교육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8시간 교육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시간 교육 안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안내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언어들을 쓰시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0: 이제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헬렌 켈러 수료증이라는 걸 드려요.
1: 어, 수료증이 있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수료증이 나가면 이 또 수료증이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그 미랄 복지재단 내에 활동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랄 활동 지원 센터와 저희 헬렌 켈러 센터가 이제 이렇게 같이 서로 논의를 해서 이제 그 미랄 활동 지원 센터에 이 헬렌 켈러 수료증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청각 장애인과 매칭이 돼서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게 되면 시간당 1,000원의 수당을 더 드리고 있어요.
1: 예, 그렇군요. 예. 뭐 다른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0: 일단은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8시간 가지고는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그 좀 습득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기초 과정 외에도 심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그 교육을. 근데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1,000원이 사실은 시간이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는 이게 한 달을 모으면 굉장히 꽤 그래도 금액이 커져요. 근데 시간이 적은 장애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활동 지원사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언어를 하나 또 습득한다는 것이
1: 쉽지, 않죠.
0: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5-6년 됐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이제 기초 교육만 받고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교육한 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청각 장애인분하고 이제 활동 지원사가 저희가 안내법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피해서 같이 건너가셔야 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는데 시청각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셔서 예를 들면 문이 이렇게 반쯤 열려 있는 곳을 지나가면 그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시청각 장애인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팔짱을 끼고 옆에 분이 시청각 장애인이 걸어가시다가 그럼 그 열려 있는 문에 쾅 부딪히시기도 하고요.
1: 네. 예.
0: 또 예를 들면 가다가 이제 계단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분이 이제 내려가시는 거를 인지하지만 그 발걸음에 약간 이게 엉켜서 잘못하면 이렇게 계단에서 약간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1: 사례를 좀 저희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저희가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분 중에 이제 그 농기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 활동 지원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농아인 활동 지원사는 이제 의사 소통은 잘 되죠. 본인하고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도 이제 100%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활동 지원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활동 지원사분이 농아인 활동 지원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을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분을 이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어느 날 그분이 사는 동네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동네로 바로 갔거든요. 근데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 시청각 장애인 분 남자분이셨는데 화가 나서 막 서서 막 돌아다니 안 보이시는데 그 이제 그 행정사무소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자분은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농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소 이제 공무원분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행정 처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 동사무소를 갔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할 때 농아인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 직원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실은 근데 농아인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화가 나면 사실은 이게 수화가 커지고
1: 그렇죠.
0: 동작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 놀라서 자기는 활동 지원 못하겠다. 이분이 나를 때렸다.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경찰서 가자. 막 이런 사태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0: 네.
1: 자,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깊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자폐성 장애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2: 네, 요즘에도 뇌기능이나 유전학, 생물학 등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쌍둥이 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연구는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파악해보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니까요.

마이클 러터라는 의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의사분은 굉장히 이제 명료하고 과학적인 논문을 쓰는 의사였거든요. 이렇게 과학적인 의사라

0: 이런 의견이 팽배했던 시기였어요. 또 유전에 대한 논의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때였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었고 유전이라고 하면 뭔가 차별과 학대를 떠올리던 시기였거든요. 다행히 이 쌍둥이들의 이름들 목록은 젊고 과학적인 정신과 의사에게 전해졌고 자폐성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과학적인 사고와 연구가 어려운 시절에 자폐성 연구를 자폐성 장애를 연구하는 일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다행히 이 리스트를 받은 마이클 러터가 연구를 좀 더 신뢰성 있게 확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표적 집단을 영국의 모든 쌍둥이로 정하게 돼요.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지 적어도 한쪽이 자폐 성향을 보이면 모두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한 거예요.
1: 예.
0: 목록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 수전 폴스타인이라는 의사가 모든 가족을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폐성 장애의 유전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말 유전적인 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찾아야 해서 출생 전이나 분만 중이나 그 어떤 외상을 입은 경우 어떤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이런 행동이 관찰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제외를 하게 된 거죠. 영국 전역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쌍둥이가 몇 쌍이나 나왔을까요? 영국 전역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 11쌍, 이란성 쌍둥이 10쌍, 모두 21쌍이었어요. 많이 적어 보이는 숫자이지만 자폐성 장애 자체도 적은데 거기에 쌍둥이인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폐성 장애가 만약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면 유전자가 모두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각각 자폐성 장애를 가지게 될 거고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쌍둥이 두 명 모두 자폐성 장애인 경우는 총 네 쌍이었는데 이 아이들 네 쌍은 모두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1: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0: 일란성 쌍둥이가 두 명 모두 자폐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요. 차이가 극명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두 명 모두 자폐인 경우가 네 쌍이나 되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단 한 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큰 걸음이 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자폐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후 25년간 자폐증에 대한 연구는 유전학에 집중이 되었고요.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이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자폐성 장애를 갖게 된다 하는 유전자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1: 예.
0: 20세기 초에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레트 증후군이나 신경 섬유종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변이 이런 것들 등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자폐성 장애로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성 장애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유전자가 뭔지 명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았군요. 자폐성 장애의 원인이 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0: 네, 얼마 전에 소아신경정신과에서 한 부모님을 배웠는데요.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린 거죠. 부모님은 자폐성 장애의 원인이 그것이 이제 설사 유전자 탓이라고 한들 아이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힘들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였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정말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려드리면요. 신경 섬유종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이되면 자폐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아이가 팔에 큰 반점이 있었고 말이 느렸어요. 그래서 유명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반점이 있고 말이 느리니까 신경 섬유종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한 거죠.
1: 예.
0: 그런데 해당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결과만 전달을 받게 되고 3일 뒤에 유전학과 교수님 만나서 그런 결과를 전해를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는 신경섬유종이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고 그래서 자폐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전학 교수를 만나기 전

0: 3일 동안 부모는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갖게 될지 전혀 감도 오지 않지만 아이가 고통스러울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유전학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지만 아버지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거라서 아버지가 지금 장애가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아무런 장애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1: 예, 부모님은 의사의 말 한마디에 희망과 불안,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을 텐데요. 반응은 어떠셨나요?
0: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3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참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부모님이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알아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의 바탕에는 원인을 알아도 장애를 고칠 수 없다는 것과 지금 이 부모님의 사례처럼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고 완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질병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암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표적치료도 발전되어서 어려운 암이지라도 생존율도 높아지고요. 이런 와중에 발달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이죠. 더 이상 나아지기 힘들고 개인의 특성처럼 존재하는 장애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굳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는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 밝혀내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일 겁니다. 때로는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보다 지금 현재의 삶, 현재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장애이기도 합니다.
1: 예,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자폐성 장애의 연구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설운도가 부릅니다. 갈매기 사랑.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균형 잡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균형 잡힌 운동이라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1: 네, 제가 이 환자들과 상담을 해보면은요, 음식을 먹는 데에도 편식이 있듯이 운동에도 편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즐겨 드실까요?
0: 아, 저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단백질을 좀 먹어야 하는 편이라서 콩 요리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두부 많이 챙겨 먹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저는 사실 국수 종류를 좋아해가지고 특히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는 비빔국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국수는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 넣고 야채를 잘게 썰어서 비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비빔국수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또 이제 두부를 좋아하셔서 뭐 열흘 내내 삼시세끼 두부만 먹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0: 열흘 삼시세끼 두부 아마도 많이 힘들겠죠? 아니겠죠?
1: 그렇습니다. 몸에는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을 비롯해서 비타민, 무기질, 물을 중요 이 영양소로 알고 있고, 또 요사에는 이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을 제가 운동의 정삼각형이라고 전에 보았는데요.
0: 정삼각형. 예.
1: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진행이 되어야 신체의 건강을 더 좋게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지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 그럼요. 저 운동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오셔서 스트레칭 그 수업 하나만 참석하시는 것을 보아도 이 유연성이 완전히 제로인 분들도 제가 만나 뵙고요. 또 만보는 반드시 걷습니다 하는데도 팔의 근육이 아주 약하신 분들, 또 유연성은 정말 최고세요. 아주 남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최고신데도 불구하고 폐활량이 약하거나 팔다리 근육이 아주 약한 분들을 보게 됐어요.
0: 예.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아시다시피 모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함께 실천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의 효과는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며 또 혈압 조절이나 체지방 감소를 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 예방 관리, 스트레스 감소도 시키죠. 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 세포의 산소가 골고루 퍼지게 되면서 더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flexibility exercise로 유연성을 들 수 있는데요.
0: 예.
1: 그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 범위를 늘리는 운동으로 잘 아시는 스트레칭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되고요. 긴장이 된 그 근육들을 완화시키고 자세가 교정되고 또 운동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부상을 이렇게 감소시켜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체에는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게 돼요.
0: 예.
1: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 일상생활을 본인이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 수행

0: 근력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로는 근력 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근육에 그 저항을 주어서 힘을 기르게 하는 뭐 아령 운동이나 팔굽혀펴기, 스쿼트, 아니면 철봉 운동이나 이 탄력 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운동들이 이 근력 운동에 포함이 되는데, 자, 이 운동을 통해서는 근육량이 아무래도 증가되겠죠.
1: 예.
0: 근육량이 증가되면 이 골밀도도 증가가 될 것이고 낙상 예방이 되고 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혈당도 조절이 되고요. 자, 이래서 이 그 근력 운동을 통해서는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또 노화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유산소, 유연성 그리고 근력 운동까지. 그러면 세 가지 운동은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0: 그 세계보건기구와 또 전문적인 운동기관들에서는 이 세 가지 운동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한 뭐 3-4시간, 5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루에 나눠서 하기를 권하고, 근력 운동은 적어도 2회 이상,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2, 3회는 해야지 몸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1: 예, 박사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런 중요성을 알게 되신 건가요?
0: 사실 저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은 40살이 넘어서입니다. 저도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지팡이 두 개를 짚고 이렇게 발의 감각을 이용해서 등산을 다니고는 했었거든요.
1: 예.
0: 물론 많이 넘어졌습니다만. 근데 이제 2008년쯤 가을쯤 됐을 때 제가 헬스장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 당시 저의 스케줄상 오전 6시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새벽이 깜깜해지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산에 갈 수가 없게 돼서 운동을 며칠 못하면서 고민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체육관 체질인 사람인데, 어떻게 헬스장 가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정말 헬스장 싫다. 근데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 남편은 이제 이 야행성이고 저는 아침형이라
1: 예.
0: 남편에게 제가 이제 통사정을 했죠. 아, 그러면 나를 아침에 일주일에 세 번만 가서 기계 사용하는 걸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딜을 하나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서 밤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밤 10시 전에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데려가 주겠대요. 그래서 이거 아주 굿 딜이네. 그리고는 제가 이제 10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에 이제 헬스장을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산에를 다녔던 사람이라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기계들을 사용해서 드는 것들은 거기 있는 모든 기계를 거의 최대치를 들었습니다.
1: 예.
0: 다리는 굉장히 튼튼했는데 팔에 대한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기계를 들다 보니까 5kg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크를 좀 먹었죠. 이거 정말 심각하네. 균형이 깨진 거 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라는 자극을 좀 받게 되면서 사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됐고, 이제 코로나 전까지 10년 넘었죠. 10년 정도에 그 헬스장에 있는 기계들에 이제 뭐 20kg까지 어떤 건 35kg까지 들게 되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건강이 제가 이 인생의 가장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코로나로 헬스장 문이 닫히면서 6개월 만에 다시 15kg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회하려고 열심히 고군분투 중입니다.
1: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고요. 운동도 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0: 네, 결론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그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유연성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력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운동을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체력을 이렇게 증진시키고 또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큰 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오늘도 유익한 건강정보 잘 들었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정말 싱그러운 여름날입니다.
2: 네, 6월은 완연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름 꽃인 나벤데도 보라색 물결이 출렁거리고요. 또 저도 이미 마음은 여름 따라서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1: 아직은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이라서 그래도 야외 활동은 할만하죠.
2: 그렇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지만요. 낮에는 또 햇볕이 엄청 뜨거우니까요. 맞아요. 선크림 꼼꼼히 바르시고요. 또 챙이 큰 모자도 쓰시고 또 팔도시도 끼고요. 네, 특히 휠체어 조종기 움직이는 손에 얇은 장갑 끼는 것도 필수입니다. 게다가요, 탈수증 막기 위해서 물은 꼭 챙기셔야
1: 맞아요.
2: 하고요.
1: 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무장애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이번 무장애 여행지는 지난번 인천 청라대교 스카이워크에 이어서요. 구우베트에서 배 타고 월미도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1: 월미도.
2: 네. 월미도는 수도권에서 무장애 여행지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게다가요,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 곳이어서 안전하고요. 또 월미도에서 인천역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근대 역사 거리도 있고 바다도 있고 부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여행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1: 자, 오늘은 그러면 월미도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월미도에는요, 바다 열차가 있는데요. 네,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이어서 어딜 가든 지루할 틈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인이 가봐야 할 여행지 100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1: 예, 월미도는 워낙에 뭐 인천 쪽에서 유명한 곳이라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죠.
2: 네, 그래서 월미 바다 열차부터 탔는데요. 월미 열차 바다 열차를 타면은 월미도는 물론이고 인천 내항과 서해바다 또 멀리 인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고요. 특히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요. 인천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어서 인천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1: 그런데 궁금한 게 월미도는 왜 월미도라는 명칭이 붙은 건가요?
2: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월미도는 과거에 달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월미도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월미도에서 서해바다를 따라 형성된 선형의 관광 지점인데요. 얼마 전에도 월미광장에는 상가 건물에 휠체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천지입니다. 네, 상인들과 중구청이 함께 노력해서요.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1: 예, 무장애 여행은 일단 무조건 접근성이 중요하죠.
2: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해도 네, 저처럼 휠체어 사용자 등 관광약자에게 접근성이 힘들면요. 그것은 무장애 여행지라고 할 수 없는데요. 예. 다행히 월미도는 평지이고 또 접근성도 좋아서요. 월미도의 근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1: 예, 월미도는 또 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2: 네,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하려면요. 여행지 역사에 대해서 알면은 여행이 더욱 풍부해지는 느낌인데요. 월미도도 그런 여행입니다.
1: 예, 자 그럼 월미도 근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2: 네. 월미도는 노일 전쟁과 병인 양요 및 인천 상륙 작전까지요. 근대 역사의 주 무대였고요. 그래서 월미도 여행에서 근대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월미 문화 거리는요. 서해바다와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또 연중 다양한 문화 공연도 개최되는 야외 무대도 있습니다. 또 해수 족탕 및 물놀이 시설도 있고요. 유람선을 타고 월미도 앞바다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또 광장 거리에는요. 접근성 좋은 카페와 횟집, 또 음식점과 놀이시설도 즐비해서요. 관광약자도 월미도를 많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1: 예. 자, 그럼 월미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디로 또 가면 될까요?
2: 네, 이번에는요. 인천의 근대 역사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근대 역사 거리는 인천역 근처이어서 교통도 좋은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관광자원도 풍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1: 예, 인천은 개화기 때 보존된 유적지도 많은 곳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근대 역사는 물론 다양한 여행 조건을 갖춘 곳인데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섬도 있고 또 도시 여행도 있고요. 게다가 근대 역사 여행까지 무장애 여행의 집합소 같은 곳입니다.
1: 예, 인천 근대 역사 4박사 여행 어디부터 안내를 해 주시나요?
2: 네, 이번 여행지는요. 인천 중구 계양장 거리, 근대거리입니다. 계양장 근처에는요. 인천의 대표 관광지가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한국관광공사 백선과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될 정도로 매력적인 여행 콘텐츠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저처럼 관광약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 예, 관광자원이 뭐 수두룩하니까 여행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완전 신나는 여행지인데요. 예. 인천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항된 곳인데요. 외교, 무역, 상업, 종교 등 근대 문물이 네, 유입된 길목이자 한국 최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계양장 문화지구입니다. 문화지구 일원에는요 440여 개의 문화재와 소실된 흔적까지 근대 문화 자원이 레트로와 뉴트로로 여행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예, 뭐 잠깐 소개 들었는데도 당장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2: 네, 저도 다시 가고 싶어지는데요.
1: 예.
2: 게다가
1: 괜찮으신가요? 예. 어이고, 괜찮습니다. 예.
2: 죄송합니다.
1: 예. 어이고, 괜찮으신가요? 여기, 예.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월미도에 이어서 근대 유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체험형 관광 명소이자 또 도보 관광 명소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의 아픔과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뭐 거리 자체가 역사의 흔적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늘 안내해 주신 곳들 마지막으로 접근성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 네, 접근성은 무난하고요. 장애인 화장실 등 뭐 월미도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인천역에서 내리시면 여행지가 몰려 있어서요. 네,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1: 예, 오늘도 알차고 친절한 여행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인천 월미도와 중국 계항장 근대거리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야의 사랑의 인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써본 적 있으신가요?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평범하게 지나쳤던 일상 속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여러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상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는 문학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손끝의 하모니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고요. 문의는 02-560-4284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에세이 작가 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글쓰기 기초부터 전자책 제작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신청은 역시 6월 23일까지고요. 문의 전화는 032-876-3500번, 내선번호 6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에서는 새로 쓰는 내 인생의 느낌표라는 글쓰기 수업을 운영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시와 산문으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 24일이 첫 수업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문의는 02-445-565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 우리나라 가족 첫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와 심규선이 부릅니다. 선인장.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인태입니다. 그냥 어릴 때 TV에서 나오는 CF나 뭐 시그널 같은 거를 그때 멜로디언 갖고 놀면서 연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또 배우면서 어쩌면 그 유소년기 때부터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천성 전맹 시각장애인이라서 그 묵자악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컴퓨터 음악을 배우면서 컴퓨터로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리는데, 최종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악보화하는 부분은 저 혼자서는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도 악보 쪽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편곡도 그렇고 필요한 악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삶들이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몇백 배로 더 노력해야 되고 너무 힘들지만은, 정말 장애의 벽을 뛰어넘고 그 성취감을 이뤄낸다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정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이인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었는데 트럼펫을 배우게 되면서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요. 음악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기쁨과 보람 누구보다 클 겁니다. 앞으로도 장애라는 벽에 쓰러지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Because You Loved Me.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제 슬슬 여름 휴가를 준비할 시기인데 어떻게 정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직업이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인처럼 어떤 기간을 딱 휴가를 빼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 일주일 뒤쯤에 아무 일도 없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휴가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되게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굉장히 슬프다.
1: 아 예. 요즘 휴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슬프게 대답하니까.
0: 그러면은 만약에 나한테 주어졌어. 네. 어떤 기간이 딱 주어졌어. 정확하게. 네. 그럼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있어요?
1: 저는 지금 그냥 소박하게 부산 가고 싶어요. 너무.
0: 부산은 왜요?
1: 제가 부산만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좀 체력도 좋아지고 뭔가 저랑 잘 맞는 상성이 있는 도시인가 봐요.
0: 아~
1: 그래서 부산을 가면 뭔가 건강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경험이 많아서 부산 가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저는 네. 부산에 2년 살았거든요.
1: 아 정말요?
0: 저랑은 그다.
1: 별로 케미가 안 맞았던
0: 네.
1: 곳인가요?
0: 서울도 안 맞아요.
1: 아 그럼
0: 어디 맞을까요?
1: 이제 조금 떠나보면서
0: 네. 떠나보면서
1: 네. 이제 다니다 보면 아, 여기다 싶은 곳이 꼭 생기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이 대화 한번 나눠요.
1: 네. 또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에.
0: 네. 저도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부산처럼. 예. 오늘 좀 음악으로 네. 뭔가 저희한테 좀 맞게 해주실 뭔가 저희 감성을 터치해 주실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네. 어떤 음악 굉장히 부담 느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1: 아, 왜냐면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한 주제를 골라봤는데.
0: 또 주제랑 뭐냐면 어긋나게 또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네.
1: 아니, 요즘 음악 사이트들, 음악 매거진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관객 참여, 이제 보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세태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0: 뭐 참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 이를테면 이제 별점, 5점 만점을 주는 이런 평점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로 유명해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어떤 매력을 못 느끼니까 이제 이 매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별점을 같이 매길 수

0: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 미디어들이 이제 목숨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유되고 참여되고 해야만 네네. 이제 좀 살아남는 시대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이 제 선곡을 듣기만 하시는 대신에 네. 이제 같이 좀 선곡에 참여하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곡 제목으로 끝말잇기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1: 곡 제목이 예를 들어 칠읽기야.
0: 네.
1: 칙. 끝났네요.
0: 칙. 네. 칙이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 끝말잇기로 주제를 정하고 선곡을 하면서 곡도 바꿨다가 이런저런 좀 재미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1: 네네. 아우 재밌겠네요. 그러면 무엇보다 첫 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곡인가요?
0: 이제 아무래도 첫 단어로는 좀 인사말이 좋을 것 같아서 안녕, 헬로우라는 제목을 선택했고요. 사실 헬로우라는 제목을 가진 곡들이 많아요.
1: 많지 않나요? 네. 일단 아델이 떠오르는데
0: 맞아요. 아델도 헬로우. 있고요. 또 조용필의 헬로우도 있고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도 있는데 아. 아, 딱 맞추셨어요. 네. 아델의 헬로우 오늘 골라봤습니다.
1: 역시 예, 아델.
0: 이제 아델이 사실 그 앨범마다 다 성공을 했지만 앨범 제목을 이제 본인이 그 앨범을 만들 때 나이로 정했던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첫 앨범이 이제 19살에 썼던 곡들을 담아서 19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21살에 이제 자신이 이제 남자친구랑 이별한 그런 기록을 담았던 앨범인 21. 그 앨범으로 이제 거의 전 세계를 또 휩쓸었었는데요. 네. 이 앨범에는 Rolling in the Deep이나 Someone Like You, 그 Set Fire to the Rain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히트곡들이 다 담겨 있는 앨범이 21 앨범이고요.
1: 이별은 슬픈데 정말 우리한테 선물이었네요.
0: 맞아요.
1: 네.
0: 진짜 아델이 이별해서 저희에겐 명곡들이 감사합니다. 생겼는데
1: 그 남자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앨범 나왔던 때가 2011년도였는데 이 당시에 3,1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어서 와. 21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에 또 등극을 아, 했었습니다.
1: 이게 21세기에 네. 21년도 아니고 네. 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0: 게다가 이 앨범이 2011년도에 발매돼서 빌보드 차트에 거의 10년 동안 아. 또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21 앨범이 이제 여전히 차트에 올라 있던 2015년에 이제 아델이 또 새로운 앨범 자신의 25살을 기록한 25 앨범을 또 발매를 했습니다. 이 앨범의 첫 곡이자 타이틀곡이 오늘 같이 들어볼 헬로우라는 네. 곡인데요. 이 아델의 21 앨범이 이별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5 앨범은 좀 화해를 주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헬로우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보면은 좀 오래전에 이별한 상대에게 이제 미안함을 좀 고백하는 그런 화해를 신청하는 내용처럼 처음엔 들려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델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에게 전하는 노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델이 뭐 투어나 홍보 활동 때문에 이제 고향인 영국을 떠나 있을 때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너 괜찮냐? 안녕하냐? 이런 마음에서 쓰게 된 곡이 헬로우라고 합니다.
1: 네, 바로 들어보죠. 아델이 부릅니다. 헬로우.

0: 하지만 헬로 우로.
1: 네. 예.
0: 그럼 그... 우로 시작하나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다음 곡이 뭘지 좀 예상을 같이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0: 우정.
1: 네, 그런 것도 좋고요. 저는 우리라는 곡의 제목을 골라봤는데요. 네. 전람회의 곡이고요. 전람회의 1997년 정규 3집 졸업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람회가 같은 해인 3월에 해체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김동률이 곡을 썼고요. 또 서동욱이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0: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김동률 씨 뭐예요? 왜 안 나와요?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1: 저도 개인적으로 알면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네. 너무 노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들어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이제 끈끈한 우정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두 사람 서동욱과 김동률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도 낳고 결혼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좀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순수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곡이 이제 더 슬프게 들리는 게 이제 멤버였던 서동욱이 50살 그 나이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서로의 미래를 그리는 곡이 너무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네, 같이 들어보면 좋겠고요. 우리라는 곡을 이어받아서 들어볼 곡은
0: 리로 시작하는
1: 나얼의 리본 인 더 스카이라는 곡입니다.
0: 이렇게 연결시키면 대단하십니다.
1: 사실 이 곡은 원곡이 그 스티비 원더의 82년도 곡을 원곡으로 하는데 오늘은 나얼의 솔로 앨범인 Back to the Soul Flight에 수록된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하고요. 사실 나얼의 솔로 앨범에 담겨 있지만 나얼이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들과 또 함께 부른 곡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제목과 또 가사에도 등장하는 이 리본 인 더 스카이, 그러니까 하늘에 리본이 떠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리본은 좀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합니다. 이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만큼 멋진 이 정엽의 도입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멤버의 감미로운 화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0: 네, 전람의 우리, 나얼의 리본 인 더 스카이 두 곡이어서 듣습니다.
2: 준비됐어요?
3: 네. 네.
4: 잘하자.
5: 오늘 잘하자.

0: 전람회, 나얼 둘 다 노래도 좋지만 목소리가
1: 맞아요.
0: 안녕하세요. 김동률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번 제목이 끝말잇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리본 인 더 스카이 2니까 2로 시작하는 곡.
1: 맞아요.
0: 예.
1: 이게 또 2로 시작하는 곡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골라본 곡은
0: 이리 오너라. 죄송합니다.
1: 네. 이 밤을 다시 한번.
0: 이 밤의 좋아. 끝을 잡고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
1: 근데 고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번으로 끝나는 곡을 찾아봤는데 네. 조화문의 곡이고요. 이 조화문이 1980년도에 이제 MBC 대학가요제에서 하드록 밴드였던 그 마그마로 출전을 해서 헤아라는 곡으로 인상받으면서 데뷔를 했었고요. 이 마그마 활동 때도 조화문이 작사 작곡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솔로작에서는 장르를 좀 바꿔서 발라드나 팝으로 이제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면서 창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0: 네.
1: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곡이 가사랑 멜로디 다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한 곡 더 묶어서 듣는다면 이 밤을 다시 한번.
1: 네.
0: 번에서 어떻게 되나요?
1: 번. Burn? 어려웠는데요.
0: Burn.
1: 맞아요. 아,
0: 그렇죠.
1: 네, 결국에는 번으로 시작하는 Burning Love라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 골라봤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이제 버닝, 사랑 때문에 불탄다. 내가 사랑 때문에 영혼까지 불타는 것 같다. 그런 좀 강렬한 록앤롤 어머나. 곡인데
0: 네.
1: 사실 이 곡을 부를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런 사랑 노래를 녹음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0: 어.
1: 근데 주변에서 아니 이 곡은 근데 꼭 히트할 거다.
0: 어.
1: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에 녹음에 성공을 했고 또 1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0: 진짜 히트도 했네요.
1: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또 하나의 대표곡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바로 들을게요.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엘비스 프레슬리의 Burning Love 이어서 듣겠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제목으로 끝말잇기라면서 음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버닝 러브니까 브네요.
1: 부. 맞습니다. 브라보.
0: 브라보. 네.
1: 바로 그래. 그 곡. 브라보 아. 마이 라이프 골랐습니다.
0: 영어로 좀 잘하시는 편이네.
1: 네. 영어로 이렇게 이어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네요. 네.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인데요. 사실 많은 아버지들의 애창곡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이 진짜 노래 들어보면 뭐 아. 후회도 괴로움도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그런 가사가 사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정말 위로도 되고 또 그쵸. 용기도 되는데요. 네. 이 멤버 김종진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맡았고요.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마이클 잭슨의 Pretty Young Thing, 줄여서 PYT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명반이었던 그 스릴러 앨범 수록곡이에요. 네. 근데 앨범에 워낙 좋은 곡들이 많아서 결국 여섯 번째 차례로 싱글로 발표됐던 곡인데요. 이 스릴러 앨범에는 뭐 비릿, 빌리진, 휴먼 네이처, 그리고 또 전에 같이 들었던 폴 맥카트니랑 함께한 더 걸리스 마인이란 곡까지 들어있어서 이 곡이 여섯 번째 차례로 발표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경쾌하고 멋진 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0: 진짜 절묘하게 이어갑니다. 자, 들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이클 잭슨의 PYT 듣습니다.

0: 마이클 잭슨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의 마음에. 자, 다음은 Pretty Young Thing에서 띵으로 이어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받아주셨는데 띵으로 네. 이어받아서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라는 곡 듣겠습니다. 네. 이 곡은 이른 살이 되어도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연인에게 전하는 그런 곡이고요. 이 가사가 굉장히 재밌는데 네. 이제 에드 시런이 팝스타잖아요. 슈퍼스타. 네. 근데 이제 관객들이 그쯤에 자기가 이제 이른 살의 나이가 되면 관객들도 자신을 기억을 못할 때고 또 지금처럼 기타도 잘 못 칠 텐데 그래도 당신이라면 날 계속 사랑해 줄 건가요? 네, 이런 좀 가사를 듣고 있으면 이런 슈퍼스타도 이런 걱정을 안고서 사랑을 하는구나. 네네네. 그런 좀 동질감과 공감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걱정이 많으십니까?
1: 아, 별로 없는 편입니다.
0: 네, 그럼 바로 들을게요. 에드 시런이 부릅니다. Thinking Out Loud.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

0: 진짜 너무 재밌게 끝말잇기 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곡입니다. 네.
1: 마지막 곡이 사실 네.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는데 드로 시작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싱 스트리트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 원스 그리고 또 비긴 어게인을 연출했던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 영화인데요.
0: 아, 그래요? 네. 세 번째 있었구나.
1: 네. 네. 이 영화는 심지어 이 감독이 자신의 좀 자전적인 학창시절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이 내용이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한 소녀에게 이제 반해서 잘 보이려고 친구들이랑 갑자기 밴드를 결성한 그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0: 미국 친구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이 오합지졸 같던 그 밴드가 마침내 좀 성장해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쯤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감동까지 느껴지는 진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0: 근데 이 세 번째 영화는 히트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보는.
1: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굉장히 좋아했던.
0: 재밌게 봤던.
1: 네,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0: 예, 예, 꼭 찾아볼게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약간 기계 같긴 했는데 네. 진심이에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음악 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싱 스트리트의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쪼개기 법칙. 허규형 지음. 성우 유승희 읽음. 추천의 말. 심리학의 거대 전제 중 하나는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는 통찰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세부 요소들로 나누어 다시 엮어보면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의미,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 책은 삶을 대충 퉁쳐버리는 태도가 어떻게 섬세한 아름다움을 침범하는지,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것들의 부분들이 어떻게 미학적 노래가 될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각각의 유리 조각과 돌 조각이 모두 다른 색과 질감,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조각만 떼어내도 이미 완결된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각 부분은 처음부터 하나의 색이었던 셈입니다. 저자는 쪼개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과 감탄의 다른 이름으로 읽게 됩니다. 전체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믿어온 우리에게 저자는 부분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기쁨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쪼개야 비로소 더 완전해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되니 읽는 동안 조금씩 안심하게 됩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우리를 숨막히게 하던 불안과 고통은 서서히 회복의 노래로 변주될 것입니다. 쪼개기를 통해 부분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쪼갠 조각들을 다시 하나의 전체로 받아안을 수 있습니다. 깨진 부분마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시 나를 전체로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투성이 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치 오칠과 금가루 등을 접합하여 깨진 그릇을 수리하는 기술, 킨츠키처럼 트라우마와 실패들마저 내 역사의 일부임을 알고 깨진 자리까지 품어 흉터마저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쪼개기를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그 금간자리를 금빛으로 덧그려 상처마저 미학적 무늬로 바꾸는 인생의 킨츠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말로는 모자란 이 쪼개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저자는 쪼개고 또 쪼개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라고 안내합니다.

0: 쪼개기를 반복하는 동안 놀랍게도 그 조각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나다운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리 조각이 다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고 깨진 조각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삶은 노래가 되고 일상은 빛이 되며 관계와 감정은 반짝이는 무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덮는 여러분의 오늘이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교수. 들어가며 작은 성취들을 발판 삼아 당신의 행복을 찾을 시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목적과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쉽게 찾지 못한 혹은 잡히지 않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이루려면 연습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도 의미를 두는 연습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건넬 때가 있다. 이에 대한 내담자들의 반응은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하다. 일단 부정적인 말 먼저 던진다는 것부터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다. 연습했다가 안 되면 인생 낭비가 아닌가요?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죽음으로 마감될 삶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찾아 조금 행복해진다고 해도 결국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삶의 의미란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성취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만나곤 한다. 작게 나눌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크고 거대한 목표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목표를 이루더라도 공허함에 빠지기 쉽다. A씨는 사업을 시작하며 내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창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루기 위해 삶을 희생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칭찬했지만 그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내년이라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과 함께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처럼 자신이 추구해온 삶의 의미에 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던 것이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회운동가 B씨도 그랬다. 그는 자신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과 타인의 무관심 속에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에 빠졌다. 결국 열심히 해왔던 활동뿐 아니라 지난 삶 자체를 의심하게 됐다. 삶의 의미를 크고 거창한 목표나 성취에서만 찾으려는 태도는 현재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순간들과 내면의 작은 만족감을 놓쳐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지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사랑에 목말랐던 그는 서로를 이해하는 완벽한 사람과의 완벽한 사랑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며 이런 상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관계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자신의 기대

0: 스케치와 어긋나는 현실에 실망했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행복을 꿈꾸는 태도는 현재의 작은 행복을 하잘것없게 여기다 결국엔 지속적인 불행감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는 큰 목표나 이상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의미를 일상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다. 그는 거대한 철학적 사유와 날카로운 필력으로 널리 알려진 지성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이 수많은 작은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살아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일들이 당신의 일생을 이루고 있는지 그대는 모른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가 절대 하찮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니체는 삶에 큰 의미를 좇는 과정 속에서도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작은 기쁨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강조한 작은 일은 단지 삶을 채우는 조각들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직결된 핵심이자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가치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작은 성취와 기쁨을 어떻게 나답게 쌓아갈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진짜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지치기만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지 등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숨이 막히는 날들, 누군가의 기대를 외면하지 못해 쌓여가는 고민들, 가족이나 친구, 일터에서의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듯한 순간들, 그리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 마음들, 그런 질문들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풀어내지는 않으려 한다. 대신 정체성은 나눠서 관찰하고 감정은 다르게 해석하고 기준은 작게 쪼개고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고 행복과 꿈도 지금 가능한 크기로 다시 그려보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쪼개고 나누고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나다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크게 자라려 애쓰기보다 작게 나누며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삶이란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 맞게 조정해가는 여정이므로. 이 책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읽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26년 5월, 허규형.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1단계, 나의 내면 쪼개기. 1장, 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하기. 흥미로운 역설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 로저스. 사회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 둘 중 무엇이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고민인지 물었을 때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모습은 또 다르다.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낸다. 그러다 문득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서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기 자신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겪는다. 직장에서의 내가 진짜 나라는 착각 때문이다. 내담자 A씨는 업무 성과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던 중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후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는 자기 가치는 성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번 실패로 존재 의미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2030 세대 직장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과잉 적응 증후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과잉 적응 증후군이란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개인의 삶 전체를 일에 맞추려 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작은 업무 실수나 부정적 피드백에도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지고 심하면 번아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우리가 사회적 역할, 즉 상징적 질서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정체성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기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도 강조한다. 직장에서의 모습은 나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직장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개인의 삶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직업적 역할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어울릴 때, 혼자 있을 때의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 진짜 나를 구성한다. 다양한 나는 내면을 안정시킨다. 다양한 정체성, 즉 다중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하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방법은 이렇다. 먼저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정체성들을 적고 각 정체성의 중요도를 스스로 평가한다. 그 다음 이들에게 가상의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그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그 결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삶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분으로만 받아들였다. 동시에 다른 정체성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떤 직장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큰 실수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내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의 실패를 삶의 실패로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완충제가 되어준 것이다. 다중정체성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듀크대학교 심리학자 사라 게이서 연구팀은 6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중정체성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실험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게는 너는 학생이자 형제야, 동시에 친구이기도 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다중정체성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한 퍼즐을 과제로 주고 맞추게 했다. 그 결과 다중정체성 그룹에서는 50%의 아이들이 퍼즐을 완성한 반면 다른 그룹에서는 단 12.5%만 퍼즐을 완성했다. 다중정체성 그룹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해낸 것이다. 이는 다중정체성이 문제 해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귀영 작가의 쪼개기 법칙을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문제를 너무 큰 덩어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 성공, 관계, 행복과 같은 거대 단어는 언제나 막막함을 먼저 불러오는데요. 사소한 일상부터 장기적인 목표까지 가장 자신다운 방식으로 성취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 쪼개기 법칙. 지금까지 성우 유승희였습니다.

원작 주민선, 극본 허은경, 연출 이주영, 어린 영조 유승희.

0: 누나, 할머니 댁 가는 거 아니야?
1: 어떻게 알았어?
0: 서울서 여기까지 왔음 뻔한 거잖아. 나도 거기 아는데.
1: 맞아. 얘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같이 가고 그랬어.
0: 그러니까 나도 갈래. 거기.
2: 난 분명히 싫다고 했다.
3: 알리나.
2: 난 얘 친구도 뭣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같이 갈 이유가 없다고.
3: 알아. 안다고. 아, 근데 난 영조랑 같이 갈 거야. 미안, 너는?
4: 난 찬성.
2: 시크릿지.
3: 짜증. 알리나, 나랑 얘기 좀 할까?
2: 할 얘기 없는데?
3: 따라와.
4: 언니는 알리나의 팔을 붙잡고 복도 밖으로 나갔다.
2: 왜 맨날 네 맘대로야? 네가 뭔데?
3: 나도 쟤 좋아서 데려가는 거 아니야.
2: 그럼 뭐야?
3: 쟤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두고 가도 틀림없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느니 같이 가는 게 낫다는 거야.
2: 아씨. 아. 불편한데.
3: 날 믿어. 그리고 약속해. 우리 떠나지 않는다고.
4: 그렇게 우리는 둘에서 셋, 셋에서 넷이 되었다. 누구도 떠나지 않았으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3: 오늘 저녁은 빵이야. 먹고 싶은 거 골라.
0: 뭐 먹지? 잘 먹을게, 누나.
2: 아, 빵 물리는데. 그 통조림 같은 거 없어?
3: 그건 아껴야 할게.
2: 이거 봐. 입 하나 넣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3: 오늘만

0: 영조는 어릴 때 우리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1: 아이,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영조 아버지. 영조 왔어?
3: 안녕하세요.
1: 우리 영조 오늘도 좀 부탁드립니다.
2: 그럼요. 영조야 들어와. 신발 벗고. 얘들아 영조 왔어?
4: 영조야 이쯤이다.
5: 너 뺨에 코딱지 묻었어.
1: 어? 아이고 내가 씻겼는데 이게 언제.
4: 제가 닦아줄게요.
1: 고마워 미래야. 우리 영조 좀 잘 부탁한다.
4: 걱정 마세요. 오늘은 영조랑 학교 놀이 할 거예요.
1: 그래 재밌게 놀아.
4: 네.
2: 영조 아침은 어떻게?
1: 대충 간장에 비벼주긴 했는데 두 숟갈 먹고 안 먹더라고요.
2: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좀 해서 먹일게요. 걱정 마시고 일 다녀오세요.
4: 짜잔, 거울 봐봐.
3: 어? 이게 뭐야?
4: 머리 핀 꽂았잖아. 이건 나비, 이건 장미꽃, 이건 강아지 핀이야. 언니, 얘 이쁘지? 언니 머리 핀 꽂아줬어.
6: 완전 인형인데? 영조야, 너 그 핀 너 다 가져. 네가 훨씬 잘 어울려.
3: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5: 엄마한테 꽂아달라 그래.
3: 우리 엄마 집에 없어.
5: 언제 집에 와?
3: 모르겠어. 병원에서 맨날 잠만 자. 머리도 빡빡이가 됐어.
5: 빡빡이? 무섭겠다.
3: 얼굴이 해골바가지 같아.
4: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3: 그래도 돼?
4: 당연하지.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 그러자. 뭐 먹고 싶어?
3: 나? 밥! 밥이랑 김이랑 또!
5: 야! 너 왜 맨날 밥에 김만 먹어?
4: 불고기랑 떡볶이 어때? 맛있겠지?
3: 그거 먹어도 돼?
4: 되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0: 야, 너 텐트 잘 친다. 언제 배웠어?
1: 어? 배운 적 없는데. 설명서 보고 하는 거야.
0: 근데 너 키도 엄청 컸다. 어릴 땐 나보다도 작았잖아.
1: 그땐 어렸으니까.
0: 아, 그치. 아니, 근데 언니랑 알리나는 왜 이렇게 안 와? 화장실 간다 그런지 30분도 지난 것 같은데.
1: 또 싸우나 보지.
0: 뭐야, 눈만 뜨면 싸워. 새벽에도 한바탕 하더니.
1: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키 큰 누나 나 불편해하잖아.
0: 그러게. 얘 때문에 알리나가 떠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나랑 언니 영주만 남게 되는데. 왜 불안하지?
1: 야, 이거. 왜 이렇게 놀래?
0: 아, 그게 생각 좀 하느라.
1: 설명서야, 네가 챙겨.
0: 나는 영조를 보았다. 갑자기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벙커에서 지낼 때 처음 보는 낯선 애들과 있어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건 그곳엔 규율과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어쩌면 진짜 멸망은 이런 것이 아닐까?
2: 텐트 다 쳤어?
0: 아, 뭐하느라 이제 와.
2: 알리나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이거 영주가 세운 거야?
1: 어, 누나.
2: 야,

0: 확실히 남자애라 다르구나. 훨씬 잘 세웠어. 어떻게 한 거야?
1: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서.
0: 야, 너 뭐 흘려? 가면 이거 접이식 칼이잖아.
2: 뭐?
0: 명전 네 거야?
1: 어, 길에서 주운 건데.
2: 이리 줘봐. 어. 와, 이거 찔리면 즉사하겠는데?
0: 어디서 주웠어? 언제? 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챙길게. 칼 이리 줘.
2: 아, 안 돼. 어. 다쳐. 내가 챙길게.
3: 알리나가 언니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2: 내가 챙기는 게 더 안전해.
0: 알았어. 영조, 너 이런 거 더 있어?
1: 아니.
0: 정말이야? 내 눈 봐. 시선 피하지 말고. 정말이야? 너 믿어도 돼? 그럼 왜 이런 걸 갖고 다녀? 왜 갖고 다니냐고 묻잖아, 벙어리야!
4: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2: 아, 이런 흉기가 왜 필요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네.

0: 시끄러. 얼마나 잔 거야? 언니. 언니. 언니. 알리나.
1: 다들 어디 갔어? 잠깐만. 카트. 있어. 다 있어. 훔쳐가진 않았어. 근데 어딜 간 거야?
0: 언니. 알리나.
1: 미친 듯이 언니를 찾아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2: 난 걔 마음에 안 든다고.
1: 어? 알리나 목소리인데?
2: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내칠 순 없어.
1: 아이, 또 싸우나? 영조가 갖고 있던 칼, 그것 때문인가?
2: 알리나!
0: 이거나!
2: 야, 이씨! 너!
1: 뭐라? 몸싸움까지? 언니는 알리나의 멱살을 잡더니 자기 쪽으로 끌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껴안은 것이다. 뭐야? 둘이 사귀어? 왜 저러고 있지? 난 몰라. 난 안 본 거야.
0: 안 본 거라고! 미쳤나 봐. 둘 다 미쳤어. 미친 거야.
3: 봤어?
0: 뭘?
3: 누나랑 알리나.
0: 너 알고 있었어?
3: 응.
0: 언제부터?
3: 두 사람 처음 봤을 때부터.
0: 뭐?
3: 넌 몰랐어?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상상조차 못할 일이잖아.
3: 난 알겠던데. 두 사람 눈빛, 긴장감,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
0: 분위기는 무슨...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
3: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야?
3: 자주 싸우는 것도 상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싸우는 척하고 딴 데 가는 건 뭐 둘만 있고 싶어서 그런 거고.
0: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3: 그냥 알겠던데.
0: 헐. 내가 멍청한 건가? 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 모른 척 하자. 누나가 오픈할 때까지.
0: 그래야지 뭐. 모른 척.
3: 야, 저기 온다.
4: 야, 너도 모른 척 해야 돼.
3: 어, 텐트로 들어가. 나도 내 텐트로 갈게.
4: 누워서 자는 척하자.
5: 애들 아직도 자나봐. 그럼 뭐하지? 우리도 잘까?
6: 얘기 좀 더 해. 싫어?
5: 무슨 얘기 더 해?
6: 나랑 같이 있기 싫어?
5: 싫어? 아니 너무 좋아.

0: 앞으로 이 카트는 나랑 영조가 앞에서 끌게. 언니랑 알리나는 뒤에 따라와.
1: 왜 갑자기 자리를 바꿔?
0: 그냥.
2: 좋아. 그렇게 해.
3: 어쭈. 기다렸다는 듯이.
2: 가자. 니네가 앞장서.
0: 야, 있지. 우리 언니 쌩까더라? 아무 말 안 해.
4: 그래서 섭섭해?
0: 아니 뭐 언니가 행복한 건 좋아. 좋은데 계속 아닌 척하니까 기분이 좀 그래.
4: 좀 그렇다니?
0: 날 못 믿는 건가? 내가 언니 영내를 뭐 방해라도 할 것 같나? 막 반대하고 깽판 치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나?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4: 그런 건 아니지만.
0: 아니지만?
4: 질투하잖아.
0: 뭐? 야, 너 내가 알리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4: 아니, 알리나가 아니라 미래 누나를 뺏겼다 생각하잖아.
0: 뭐?
4: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 누나가 너보다 날 더 챙기고 이뻐하면 막 울고 난리치고.
0: 내가 언제?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4: 뭐 그랬어.
0: 아니 뭐 그랬다 치고. 지금 두 사람 얼마나 떨어져서 오고 있어?
4: 우리보다 좀 멀리 있는데? 10미터쯤?
0: 이제 아주 판 깔아주니까 맘 놓고 연애하시겠다?
4: 좋게 생각해. 나쁠 거 없잖아.
0: 나쁠 건 없지만 섭섭한 것도 사실이야.
4: 누나를 뺏겨서?
0: 언니한텐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잖아.
4: 너 가족한테서 벗어나. 그래야 성장한대.
0: 누가 그래?
4: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 성장하려면 가족 말고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가족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대. 나비처럼.
0: 나비?
4: 나비가 애벌레 때는 땅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잖아. 그치만 자라서 나비가 되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돼.
0: 그럼 지금 내가 애벌레라는 거야?
4: 우리 모두 나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 나비가 돼야 한다고.
4: 응? 웬 한숨?
0: 언니를 놔줘야 될 것 같아서.
4: 정답.
0: 난 그냥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간 나도 나비가 돼서 날아가야겠지. 근데 그날이 오긴 할까?

0: 그 순간 괴수가 양팔로 땅을 후려치며 괴성을 질렀다. 그것은 채령이 다가와 고통스러워하는 몸짓 같았다. 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괴수는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괴수가 발톱으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벅벅 긁어대자 끔찍한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란조는 현우와 유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유라보다 한 발 앞장서서 괴수를 향해 걸었다. 괴수의 몸부림은 점점 격해졌다. 유라와 현우는 괴수의 옆구리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 유라가 손만 뻗으면 될 거였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괴수를 향해 뻗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벽에 붙어 앉아서 몸부림만 치던 괴수의 앞발이 채령과 란주, 효석을 순식간에 후려쳐 모두 뒤로 밀쳐버렸다. 깜짝 놀란 현우와 유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가 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괴수가 세 사람을 밀쳐두고 곧장 현우와 유라를 향해 몸을 틀었기 때문이다. 괴수는 고함을 치며 다시 양팔을 휘둘렀고 현우와 유라는 그것을 피하려다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1: 선배, 괜찮아요?
0: 두 사람이 뒤로 넘어지자 피어오른 먼지 때문에 연신 기침을 하며 현우가 불었다. 볼을 씹은 건지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2: 아, 괜찮아. 그냥 자빠진 것뿐.
0: 유라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바로 코앞에 들이닥친 괴수 때문이었다. 현우는 갑자기 얼굴 앞까지 달려든 괴수 때문에 다시 한번 뒤로 넘어졌고 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괜찮냐고 악을 쓰는 란조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현우는 괴수의 눈치를 살피다가 오른편에 떨어진 강목을 빠르게 쥐었다. 괴수는 자신의 코앞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라를 향해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3: 안 돼, 오빠!
0: 채령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순간 현우가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강목을 휘둘러 괴수의 오른팔을 강하게 때렸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현우의 강목은 맥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비록 강목은 부러졌지만 그곳에 박힌 못 때문에 괴수의 오른팔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현우는 짧아진 강목을 떨어뜨리고 팔을 움켜쥐었다. 강하게 괴수와 부딪힌 탓에 팔이 충격을 받아 떨어져 나갈 듯 아팠다. 괴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우에게 왼팔을 휘둘렀다. 그 순간 현우는 무한정 반복한 훈련의 성과를 보았다.
1: 상대가 잽을 휘두르면 숙여서 피한다!
0: 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괴수의 왼팔을 피했고 오른쪽으로 몸을 밀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 다음 공격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괴수는 현우가 팔을 피하자 어깨로 현우를 밀쳐냈고 현우는 저항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괴수의 바로 다음 타깃은 유라였다. 정신이 반쯤 빠진 데다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현우를 내버려 둔 채 괴수는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뒤로 몸을 밀고만 있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유라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괴수가 오른쪽 팔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현우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괴수의 오른팔을 본 현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0: 연휘, 신궁, 돌아오다. 바람소리가 들리고 괴수가 팔을 부여잡자 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연휘였다. 화를 든 연휘는 침착한 표정으로 화살을 하나 더 활에 매기고 괴수의 어깨를 향해 쐈다. 다시 한번 화살은 명중했다. 괴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계속 질러대며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섰다. 괴수를 향해 화살을 하나 더 매기자마자 멀리서 체령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1: 안 돼요! 죽이면 안 돼!
0: 그 말을 들은 연희의 손이 멈칫했다.
2: 연희야!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야 돼! 죽이면 안 돼!
0: 현우의 외침을 듣고 연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3: 실수해도 괜찮아. 다들 함께 도와줄 거야.
0: 연희는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다시 활을 들었다. 화살을 뽑으려고 하는 괴수를 향해 걸어가며 연희는 화살을 또 쏘았다. 이번 화살은 괴수의 왼쪽 앞발에 명중했다. 괴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괴수는 뒷걸음질을 치다 쿵 하고 뒤로 자빠졌다. 그 틈을 타 란주와 효석, 채령은 유라에게 달려갔다. 연이는 유라가 괜찮은지 살피는 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어쩐지 조금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에게 달려왔다. 현우는 멀뚱히 서 있는 연희의 손을 잡아당겨 제 품에 꼭 끌어안았다. 갑자기 현우에게 안긴 연희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쿵쿵거리며 빠르게 뛰는 현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현우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고 말없이 서 있다가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현우는 귀부터 목까지 새빨개져 있었다. 연유의 얼굴 역시 현우만큼이나 붉었다. 현우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연유의 어깨를 토닥였다.
3: 현우가 이렇게나 적극적인 애였나?
0: 연희는 이성의 작동이 멈춘 것만 같았다.
2: 잘 돌아왔어. 엄청 기다렸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3: 기다려줘서 저기 고마워. 자세한 상황은 좀 이따가.
4: 너희 뭐해?
0: 가까이 다가온 효석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두 사람의 포옹을 본 게 틀림없는 눈빛이었다.
2: 연희가 돌아왔으니까 저기 반가워서.
0: 현우의 횡설수설에 란주가 빙글빙글 웃으며 두 사람을 쳐다봤다. 란주는 연희에게 다가가 까치발을 한 채 연희를 끌어안았다. 자신보다 7cm나 작은데도 란주가 안아주니 연희는 포근한 기분이 들어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5: 저거 처리하고 나서 사과 꼭 제대로 할게. 잘 돌아왔어.
0: 연희는 란주에게 안긴 채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쳐다보며 눈짓하는 유라가 보였다. 연희는 유라에게 살짝 웃어 보였다.
6: 아, 왜 이래요? 안 어울리게.
0: 머쓱한 표정으로 연희가 말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괴수는 팔에 박힌 화살을 빼며 신음하고 있었다.
3: 저걸 죽이지 말라니 무슨 소리예요?
5: 우리 오빠예요.
0: 연희의 말에 채령이 냉큼 대답했다. 연희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연희가 말하기도 전에 유라가 연희의 말을 막았다.
7: 알아. 너무 궁금하지.
4: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내가 저 괴물의 몸에 안전하게 손을 댈 수 있어야 해. 저게 진짜 채령이의 오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7: 맞다니까요. 제가 가까이 가면 고통스러워하는 거 봤잖아요. 이성이 돌아와서 그러는 거라고요.
4: 이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예진은 어디다 버려둔 거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 이예진을 잊으면 어떻게 해?
0: 효석이 말했다.
8: 저기 뒤편에 아까 좀 편한 데 눕혀놨어.
7: 저기...
0: 연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모두의 눈길이 연희에게 쏠렸다.
7: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 어떻게 하면 돼?
7: 내가 저 라투스... 아니... 괴물의 두 다리를 화살로 맞춰볼게. 다리 근육을 다치면 아무래도 잘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내가 화살을 쏘려면 괴물의 시선이 나한테 오면 안 되고...
9: 괴물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어야겠구나.
0: 유라가 알겠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괴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으르렁대는 소리가 낮고 굵직하게 폐공장 안을 메우고 있었다. 괴수는 못 뽑은 화살은 모조리 부러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7: 그러면 나랑 채령이가 괴물을 아까처럼 코너로 몰아서 뒷걸음치게 만들게. 연희가 뒤에서 화살을 쏘고 괴물이 못 움직이기 시작하면
2: 도련님이랑 고양이들이 괴물이 앞을 못 보게 만들 거예요.
7: 오케이. 그리고 현우랑 효석이가 양팔을 하나씩 붙드는 거야. 해볼 수 있겠어?
2: 네.
8: 아까 현우처럼 매달려 볼게. 근데 솔직히 이게 무서운 거 알지? 란주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나 시키는 거 아니지?
0: 란주는 효석의 칭얼거림은 무시한 채 계속 계획을 읊었다. 계획의 마지막 장에는 유라가 등장했다. 양팔과 다리, 시선이 다 묶인 괴수에게 다가가 손을 갖다 대는 것.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수를 본 란주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7: 자.
8: 뭐 하는 거야?
9: 파이팅도 모르냐, 등신아.
0: 유라에게 욕을 듣고서야 효석은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섯 사람은 짧게 파이팅을 외치고 다가오는 괴수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
7: 보니까 채령이가 가까이 있을 때 무조건 괴로워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들 방심하지 마!
2: 네!
0: 채령과 함께 괴수 근처로 가던 란주가 외쳤다. 연희는 란주와 채령이 자리 잡는 것을 본 뒤에야 몸을 낮추고

0: 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괴수는 소초모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괴수는 오른편 안쪽으로 들어간 효석의 뒤를 따라 크게 뛰었다.
1: 뭐냐?
0: 란주가 소리를 질렀다. 효석은 강목을 앞으로 내밀고는 있었으나 얼굴에는 공포가 잔뜩 서려 있었다.
2: 야, 이거 계속 나한테 오잖아. 어떻게 좀 해봐.
0: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던 효석이 소리를 지르자 괴수가 성큼 앞으로 다가서며 양팔을 땅에 내리쳤다. 다행히도 효석이 뒤로 구르면서 괴수의 공격은 피했지만 이제 효석의 뒤에 남은 것은 벽뿐이었다. 괴수 뒤에 있는 란주와 채령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던 순간 현우가 어디서 났는지 쇠파이프를 들고 괴수의 정강이를 세게 내리쳤다. 괴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무릎을 꺾었고 그 틈에 도련님이 괴수의 얼굴에 달라붙었다. 현우는 괴수가 도련님을 때려고 손을 치켜들자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뛰어오르며 왼쪽 앞발을 후려쳤다. 이미 연희가 쏜 화살에 맞아 상처가 난 발을 두들겨 패자 괴수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괴수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괴수가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발톱을 한껏 세우고 괴수의 머리에 붙어있던 도련님이 허공에 떴다.
2: 도련님!
0: 현우가 도련님에게 신경이 팔린 사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다. 괴수는 긴 팔을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현우는 쌓여있는 종이상자 더미로 날아갔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 속에 파묻혔다. 연희의 외침을 들은 현우는 괜찮다는 듯 한 손을 들어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괴수가 그리로 뛰어가 현우에게 또 양팔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다행히 종이 상자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줬지만 현우가 드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연희는 발을 굴렀다. 자칫 현우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활을 쏠 수가 없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괴수에게 접근하던 란주와 채령이 현우와 괴수 사이를 막아섰다.
1: 오빠! 나야! 채령이야! 정신 좀 차려봐!
0: 갑작스러운 채령의 등장에 괴수는 멈춰섰다. 괴수의 목을 떼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채령이 다가오면 놈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란주는 얼른 뒤로 달려가 현우를 부축해 일으켰다. 팔이 부러진 것 같았고 머리와 양팔 군데군데 찢어진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채령은 계속 괴수에게 말을 걸며 다가갔다. 괴수는 채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도 란주와 현우를 향해 위협하듯 앞발과 몸을 들썩거렸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유라와 연유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숙이고 채령의 반대편, 즉 괴수의 뒤편으로 다가갔다. 효석도 괴수의 오른편으로 움직였다. 현우와 란주는 뭐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대화가 끝나자 란주가 움직이려는 현우를 말리고는 괴수의 왼편으로 움직였다. 팔이 부러진 현우 대신 자신이 직접 괴수의 오른팔을 막으려는 것 같았다. 괴수는 양옆에서 자신을 에워싼 란주와 효석에게 포효하며 두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동시에 몹시 혼란스러운 듯 괴수는 머리를 흔들어대고 화내기를 반복했다.
2: 지금이에요!
0: 현우가 외치자 효석과 란주가 양쪽에서 괴수의 팔에 달려들었다. 괴수는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팔을 계속 휘두르려 했다. 란주와 효석은 매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10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멕시코에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멕시코와 공수를 주고받으며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지만 후반 5분 멕시코 루이스 로모의 골을 내주면서 1대0으로 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과의 핵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해 예정됐던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가장 빠른 시점에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오늘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역시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 담당관을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 전쟁부 장관에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각 18일 한미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의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인천연수구 송도동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치료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체 배출 경위에 대해 해당 병원은 지난 8일쯤 절단한 수술 다리를 붕대로 감싸 의료 폐기물 용기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SBS 공시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로 SBS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처분해 8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 제주도에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서울 기온은 34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스포츠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바로 그 매력 때문에 이 월드컵 시즌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또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경기를 즐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다들 몸도 마음도 온도가 몇 도는 더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뜨거워진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이 참 간절하죠. 마침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왕성하다는 단오인데요. 옛날 단오에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라고 멋진 부채를 선물하곤 했답니다. 뜨거웠던 응원의 열기도 또 한 주를 열심히 달려온 이 금요일의 열기도 이제 노래 선물과 함께 좀 식혀보시면 어떨까요? 자, 시원한 사랑의 바람 띄워보낼게요. 오늘 첫 곡 쉘입니다. 작은 사랑.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단오가 되면 부채를 나누며 다가올 한여름의 무더위를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부채는 마음의 열을 식혀줄 여유가 부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시간쯤 되면 조금씩 피곤이 느껴지는데요. 다가올 주말에는요, 마음의 부채를 활짝 펼치고 나만의 휴식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자, 강원의 노래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오늘도 유쾌한 시간 준비됐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하이가 부르는 1, 2, 3, 4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スライン。コロ스계의여왕이자다정다감한이웃집언니처럼무슨말을해도다들어줄것같은가요계대모국민코러스김연아씨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김연아입니다
0: 자오늘은어떤주제로이야기노래나눠볼까요
1: 제가이강원래의노래선물코러스라인코너를하면서
0: 네
1: 아이번주는무슨주제를할까무슨주제로재밌게해드릴까항상네고민하거든요근데마침오늘이단오인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그단오에대해서좀설명도드리고단오하면떠오르는그가수아제가한번소개해
0: 단오하면떠오르는가수어떤가수가
1: 단오하면떠오르는네게아니고
0: 일단은
1: 네
0: 단오가음력5월 5일
1: 그리고우리나라의4대명절중저희는이제설날추석밖에모르잖아요、
0: 네、
1: 근데이제설날한식그리고추석단오해서4대명절
0: 네
1: 근데이그단오의풍습중에、
0: 네、
1: 그네뛰기랑씨름이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머리감기가있어요
0: 아머리감기
1: 상폼물의머리감기
0: 그렇게해서머리를감고목욕을하면나쁜귀신을쫓아낸다
1: 피부병도뭐생기지않고해서그그래서오늘은머리결이좋은거죠단오를맞이해서
0: 단오를맞이해서
1: 그냥갖다막붙이는거지
0: 머리감고나니까머리결이참좋다뭐이렇게우리가그런광고보면샥던지면휘휘휘휘
1: 맞아자우리청취자여러분들혹시이런주제로한번해주세요우리그강원래노래선물홈페이지에올려주시면제가성의껏한번해보겠습니다네
0: 그김연아씨가코너를고를때마다굉장히좀힘들다고하셨는데주제를、네、고를때마다그러니까청취자분들이궁금한거있으면언제든지、
1: 네、
0: 또그주제를알려달라、
1: 네、
0: 그래요자오늘은머리결좋은가수
1: 네
0: 김연아씨는머리결어떻습니까
1: 저머리결안좋아요
0: 어허
1: 왜냐면염색을많이하고그러다보니까、
0: 네、
1: 머리결이그머리도점점얇아지고많이빠져요원래는어때요
0: 저는머리카락에대해서그렇게신경을써본적이별로없는것같아요
1: 그리고탈모나이런건없나요
0: 탈모에대해서도신경을안써그게뭐랄까
1: 뭐벗겨지거나말거나
0: 아니그게그거뭐랄까
1: 네
0: 이편해지다보니까그거기에대해서신경을안쓰는것같아요그러니까뭐예를들어서삼시세끼누가챙겨주는사람이있으면먹을걱정안하잖아요
1: 그렇죠그렇죠
0: 그듯이머리카락도그냥뭐깎으면나고깎으면나고또빡빡밀어본적도있고그런데그거는좀몇번있었던것같아요일때문에원형탈모는몇번있었던것같아요
1: 아스트레스받아서
0: 네그래서그것도저는몰랐는데다른친구들이어야너뒤에뭐하나껌붙었다뭐 이런느낌으로그런거있었는데
1: 뻥뚫렸구나네네
0: 자오늘만나볼가수들은머리결하면아주유명한가수들、
1: 네、
0: 머리결로아주뭐대박까지는아니지만머리결하면딱손꼽히는가수들
1: 그렇죠
0: 자첫번째로만나볼머리결좋은가수누굽니까
1: 김종서씨입니다
0: 아김종서씨、네、야김종서씨는처음부터머리가길었어요
1: 길었죠
0: 어김종서씨머리짧은모습본적이본적이없던것같아
1: 옛날에그헤비메탈특히、네、특히록베이스를하시는분들은그다머리를길렀죠네
0: 근데우리가잘알지는못했지만、
1: 네、
0: 김종서씨가부활에첫번째보컬이었대요
1: 맞아요
0: 우리는첫번째보컬그럼이승철
1: 사실은부활이아니야
0: 아
1: 그팀이름이 D 엔드였어요
0: 아 D 엔드
1: D 엔드라는팀이부활이된건데그래서저희가맨날놀리죠 D 엔드니까끝났지막이렇게하면서네거기
0: 끝났다가다시부활했다
1: 네, 네부활했다
0: 아이런뜻이구나
1: 네, 네
0: 그러니까 D 엔드라는그이름을가졌던것도야우리음악그냥끝이야끝이야이런느낌이었는데D 엔드였다가다시부활해보자
1: 네그 D 엔드의보컬이셨죠
0: 그래요、네、김종서씨는노래마다다히트를했어요
1: 맞아요
0: 근데특히또본인이직접쓴곡이많은것같아요
1: 그렇죠그김종서씨노래아시는거있죠원래씨도대답없는너
0: 대답없는너
1: 겨울비아름다운구속뭐등등
0: 특히、네、대답없는너같은경우는우리노래선물의초대손님으로나왔던손무현씨가처음에기타쨍쨍이러면서시작하는그기타소리를손무현씨가냈다고
1: 아그래요
0: 그래서손무현기타가들어가면대박이난다
1: 아진짜그래
0: 이런이미지까지있었다
1: 아그렇구나、
0: 네、
1: 아손무현씨가치셨대요
0: 네그대답없는
1: 비비비비비비비비비그거 그렇구나
0: 근데 김종서 씨가 락커는 락커지만 좀 약간 뭔가 어두운 느낌보다는 약간 캐주얼한 밝은 옷을 또 더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0: 우리는 락커다 그러고 머리 길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죠. 검정 옷에 막 이렇게 찡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막 이상한 뭐 박힌 거.
0: 네. 은이나 뭐 쇠붙이가 막 박혀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 김명수 씨.
1: 뭔가 철퇴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복장들. 오토바이 복장 같은 맞아요. 거. 가죽 막 이런 거.
0: 락이란 느낌보다도 뭐 지금은 알 수 없으라든가 아름다운 고속 이런 노래 들으면 약간 팝적인 느낌도
1: 그렇죠.
0: 있고.
1: 약간 소프트 락 계열이죠. 그 김종석 씨가 헤비메탈 그룹을 했지만 네. 본인이 부른 노래 중에서 그렇게 하드한 락은 별로 안 하셨어요. 네. 우리 대중이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편한 그래서 아마 히트가 더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그래요. 자, 이분과 함께 만나볼 머릿결 좋은 가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분은 진짜 부활의 보컬입니다. 아. 박완규 씨.
0: 네. 박완규 씨 우리 노래 선물 또 고정 게스트로 그렇죠? 활동 많이 하셨는데 네. 아, 박완규 씨는 네.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말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넘겨요.
1: 아, 머리를.
0: 이렇게 한 번씩 넘기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버릇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저도 그 이 프로 오래 했잖아요. 네. 이 프로를 할 때 그 한 재작년쯤인가 작년쯤에는 박완규 씨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뵀는데 진짜 머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0: 이렇게 딱딱 네. 넘기고 네네네. 그리고 항상 그 가죽 바지 입고 오셔가지고
1: 그렇죠? 아유, 네.
0: 오늘도 같은 바지 입고 오셨는가 아니요 가죽 바지가 한 6벌 되는데
1: 아, 그렇겠다.
0: 그때 거랑은 다른 거라고
1: 아니 그 가수분들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상의를 항상 그 빨간 반짝이를 입으시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넌 진짜 의상비 안 들겠다. 빨간 반짝이 하나만 있어. 누나, 이게 20개야. 그러더라고요.
0: 와, 박완규 씨. 근데 네. 김현 씨도 머리 길러본 적 있으신가요?
1: 있죠. 아, 저도 대학교
0: 관리하기 좀 안 힘드나?
1: 근데 이게 네. 한번 자르기가 힘들지 한번 자르고 나면 기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자르면 너무 편해. 아. 일단 여자들은 머리를 감으면 말리잖아요. 네. 머리가 짧으면 그냥 여자 남자들 이발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툭툭 털고 그냥 나와도
0: 그쵸,
1: 돼요.
0: 그쵸.
1: 네. 그리고 머리도 덜 빠지고 아. 그다음에 머리가 길수록 더 많이 빠지고 눈에 많이 띄잖아요. 긴 머리카락이.
0: 근데 빠지는 건 똑같은데. 긴 머리 하나 빠진 거하고 그렇지. 짧은 머리 10개 빠지는 거하고 긴 머리가 더
1: 아니야,
0: 튀니까.
1: 덜 빠져. 덜 빠져. 아, 왜냐하면 머리가 길면 머리 저쪽 끝에까지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머리가 아. 짧으면 내가 영양분을 100밖에 없는데 짧은 머리 만 개에 나누는 거랑 긴 머리 만 개에 나누는 거랑 그 가는 영양소가 틀리잖아요. 야. 길면 더 빠져요.
0: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도 네. 분석을 하셨구나.
1: 분석은 아니고 그냥 그 두피 센터에서 말해주던데. 네?
0: 저 그때 빡빡머리는 안 해보셨죠?
1: 한 번도 안 해봤죠.
0: 아, 저는 빡빡머리 몇 번 해봤는데.
1: 왜요?
0: 뭐 군대 가면 빡빡머리 할 수밖에
1: 아,
0: 없으니까.
1: 그러네. 그러네.
0: 근데 비누로 머리 감는데도 한
1: 1분?
0: 2분? 1, 2분이면.
1: 그냥 세수하면서 뭐 더 올리면 되는 거야.
0: 그렇죠. 우리는 야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 5분 준다 이거거든요. 5분 만에 어떻게 하지? 근데 5분 만에 하고 한 30초 더.
1: 남아요.
0: 네. 남을 정도로.
1: 그렇네.
0: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은 머릿결 관리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다 부활의 멤버였던. 자, 물론 박완규 씨는 지금도 멤버지만 네. 두 분 머릿결 좋은 가수의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김종서 씨, 아름다운 구속, 부활의 박완규 씨가 부른 노래죠. Lonely Night.

0: 매주 금요일에는 국민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코러스 라인 오늘은요. 단어를 맞아서 머릿결 좋은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머릿결 좋은 가수 누굽니까?
1: 자 이번에 여자분입니다.
0: 그래요?
1: 보아.
0: 보아 씨?
1: 네.
0: 아 보아가 뭐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써봤습니다만 네. 머릿결이 좋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1: 네. 보아 씨가 네. 본인이 셀프 케어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머릿결 때문에. 네.
0: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남자들은 네. 이렇게 봐서 우리가 뭐 아, 저 친구 피부가 좋다는가 아, 피부가 좋은 게 어떤 거야라고 느껴지기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또 개념도 별로 없고
1: 네.
0: 머릿결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1: 네네.
0: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걸 좀 잘 캐치를 하나 봐요.
1: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가 짧은 분들은 그냥 뭐 대충 감고 그냥 헹구면 그만인데
0: 네.
1: 머리가 긴 분들은 뭐 그 모두 하고 트리트먼트도 하고 모두 하고 해서 안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영양분이 길게 가야 되니까
0: 네.
1: 끝에도 갈라지고. 근데 보아 씨가 그 제가 어디 그 기사를 봤더니 그 머릿결을 굉장히 그 관리하는 가수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
0: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네.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TV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 아 저 화장도 안 하고요, 세수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1: 거짓말이야.
0: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네. 머리 일단은 감았고
1: 그렇지.
0: 그리고 한 두 시간
1: 화장 한 듯 안 한 듯 했고
0: 전에 네. 저거는 헤어를 했고 또 화장도 하고 뭐 다 했다고
1: 그럼요.
0: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1: 여자들은 알죠.
0: 아.
1: 그래서 아 언니 나 그냥 무슨 예를 들면 나 그냥
0: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왔어.
1: 나왔어 그런데 아니야. 비비크림이랑 뭐 있어 다 발랐어. 광택이 나는데
0: 그러니까.
1: 그냥 뭔가 색조를 안 했기 때문에.
0: 아니 근데 그것도 자기가 만진 건지 아니면 흔히들 이제 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어디 갔다 온 건지.
0: 샵에 갔다 왔네 이렇게까지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은 모르는데.
0: 아 그래요?
1: 김성 씨는 그걸 아시나 보다.
0: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또 소개할 때
1: 네.
0: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이 누구랑 네. 사귀었고 누구랑 헤어졌고
1: 네.
0: 누구 몇째 아들이 있고 학교는 네. 어디 다니고 그런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1: 진짜요?
0: 그건 진짜 걸어다니는 연예가 중계가 아닌가.
1: 뭔가 김성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이렇게 관심 있게
0: 관심
1: 보시나 보다.
0: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아 제가 어디서 뭐 했지 정도만 이렇게 아는데 아무튼 우리는 보아 씨 하면 그냥 아는 게 맞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1: 그렇죠.
0: 일본에서 대박 내고
1: 네.
0: 넘버원 뭐 걸스 온 탑 뭐 이런 노래를 불렀다 정도만 아는데
1: 네.
0: 와, 머리까지 아주 관리를 열심히 한다라는 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1: 근데 보아 씨가 얼마 전에 그 앨범을 하나 내시면서
0: 네.
1: 그 단발로 머리를 금발로
0: 아.
1: 염색도 금발로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금발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탈색을 다 해서 머리를 하얗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색을 입히는 거라
0: 맞아요.
1: 굉장히 머릿결이 손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그 금발 뭐 빨간색 뭐 노란색 막 그런 머리들 있잖아요. 은색. 그렇게 머리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신다고
0: 그러니까
1: 보면.
0: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또 아닌데.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요. 머릿결 좋은 가수 보아. 자, 이 보아와 함께 만나볼 남자 가수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은 이상하게 머릿결 하면 저는 여자들은 다 뭐 머릿결이 좋으니까
0: 네.
1: 자꾸 이런 이분들만 생각이 나는
0: 그래요?
1: 거예요. 김경호 씨입니다.
0: 아, 김경호 씨.
1: 네네네.
0: 김경호 씨는 그 뭐랄까 그 좋은 머릿결을
1: 네.
0: 이렇게 노래 부를 때마다 몇 번씩 이렇게 돌려요.
1: 돌리지.
0: 돌리면서 휙휙휙휙 감더라고요.
1: 그리고 약간 뒤로도 젖히고 이렇게 뒤로도 젖히는데.
0: 그런 것도 연습 많이 하나 봐요.
1: 그렇죠. 머릿결 진짜 좋아.
0: 근데. 한 번에 넘어가기 쉬울 텐데.
1: 저는 남자 가수 중에 김경호 씨가 머릿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저는 머릿결은 아니지만
1: 네.
0: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네. 전인권 씨도 머리가 길어가지고
1: 아~
0: 그리고 또 우리 광고로 많이 알려진 김태원 씨 부활의 기타 치는 김태원 씨가 그 스키장 갔다가
1: 네.
0: 여자로 오해받아가지고 리프트 같이 탔는데 혼자 왔니? 혼자 왔니? 이 목소리가 굉장히 재밌었던
1: 그러니까
0: 뒤에서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1: 김태원 씨는 또 몸도 마르셔가지고
0: 네.
1: 여자로 볼 수 있죠.
0: 걷는 모습도
1: 네네.
0: 가다가 좀 넘어질 것 같은.
1: 근데 전인권 씨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머리가 길긴 하지만 약간 뭐라 부스스하게 길 이렇게 좀
0: 그렇죠.
1: 더벅머리에서 덥수룩까지
0: 그렇죠
1: 그렇죠.
0: 느낌.
1: 그래가지고 그 전인권 씨는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은데
0: 네.
1: 김태원 씨는 진짜 오해를 받을 수
0: 맞아요.
1: 있지. 네.
0: 자, 두 분 다 머릿결이 상당히 좋답니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보아의 넘버원,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0: 매주 금요일에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연아와 함께하는 코러스 라인 오늘은 단호를 맞아서 머릿결 좋은 가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단호와 관련된
1: 네.
0: 단호 때 단호제가 열리는 곳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강릉말로 우리 흔히 이제 말하는 강릉 사투리 하나 알려드리면 네. 단호제가 됐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야 내일은 학교 안 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왜요? 야, 단호니까 쉬어야지. 그래서 강릉 친구들이 그 말을 했답니다. 단호라서 단호나?
1: 아이 진짜.
0: 그냥 알아두라는 거죠.
1: 단호라서 단호나?
0: 단호라서 단호나?
1: 아 단호라서 단호나. 그러니까
0: 단호나 이게 이제 강릉 사투리.
1: 그렇군요.
0: 아, 너무 썰렁한가요?
1: 네 많이 썰렁했어요.

0: 죄송합니다.
1: 춥네요. 네.
0: 근데 강릉에서 단우제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만나볼 머릿결 좋은 가수 누굽니까?
1: 아니, 이분은 네. 제가 이제 머릿결 좋은 가수가 누가 있을까 하고 좀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네. 임영웅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
0: 그래요? 임영웅 씨도 머리카락이 긴가?
1: 아니, 안 길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저는 임영웅 씨가 뭐 특별히 머릿결이 좋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머릿결이 좋을 것 같은 가수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조사를 하는데 네. 또 임영웅 씨 팬들이 다 임영웅 씨를 찍었나 봐요.
0: 아,
1: 그래서 임영웅 씨가
0: 월표가 나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0: 그러니까 머릿결 야 이번 주에는 머릿결 좋은 가수 뽑는데 한번 뭉쳐봐 그래서 머릿결
1: 뭐 그렇게 된 건지.
0: 그다음에 네. 누구 또 어떻게 노래 잘 부르는 가수 뽑아봐 그때도 네. 임영웅 뭐 이렇게.
1: 뭐 예를 들면 피부가 좋을 것 같은 가수 그래도 또 임영웅. 뭐 그렇게 되는 거죠.
0: 아, 네, 네. 저도 1996년도에 네. 한가위 때 네. 같이 이렇게 뭔가 민속놀이 응. 뭐 윷놀이라든가
1: 하고 싶은 가수
0: 하고 싶은 가수 1위 그래서 강원래가 뽑혔구나.
1: 아, 그랬구나. 아.
0: 기억 안 나시죠?
1: 네, 저는 안 나죠.
0: 관심도 없으시고.
1: 관심 없죠. 네네.
0: 아, 그런 인연으로 임영웅 씨가 아, 그래요. 임영웅 씨는 요즘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1: 네.
0: 아유, 뭔가 이게.
1: 네, 임영웅 씨는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요. 네네. 또 그 주변 스태프들을 잘 챙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전에 그 임영웅 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 무대를 세팅하고 막 리허설을 하고 이러다 보면 막 그 야외 축구장이니까 네. 경기장이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 상암에 계신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참외 한 박스씩 다.
0: 오~ 네. 대단하다.
1: 대단한 거죠.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0: 아파트 한 동에 한 박스가 아니라 한 집당
1: 한 집당 한 집당
0: 한 집당 한 박스.
1: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거의 1화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그만큼 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머릿결도 좋아지지 않나
1: 그렇죠, 그렇죠.
0: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이쯤에서 원래 강원래가 추천하는 머릿결 좋은 가수
1: 누굽니까?
0: 가수는 아닙니다만 네. 노래도 불렀던 네. 배우입니다.
1: 네.
0: 자, 김희애 씨를 저는 손꼽아 봤습니다.
1: 아, 김희애 씨.
0: 김희애 씨가 노래를 한 곡 불렀죠. 나를 네. 잊지 말아요.
1: 네.
0: 이 노래는 김연아 씨가 좋아하는 전영록 씨의
1: 맞아요.
0: 곡인데
1: 네.
0: 나를 잊지 말아요를 만들게 된 배경 아십니까?
1: 그 이게 KBS 그 DJ들끼리 네. 모여서 한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 제가 다 했어요. 전곡을.
0: 아,
1: 요거 빼고.
0: 아,
1: 나를 잊지 말아요 빼고.
0: 요 코러스는 전영록 씨가 했어요.
1: 그러니까요. 아, 그때는 그러니까 전영록 씨를 모를 때라.
0: 아, DJ들이 네. 음반을 만든 맞아. 거는 맞는데 네. 전영록 씨가 이 곡을 쓰게 된 계기가
1: 네.
0: 군 입대를 하면서 팬들에게 나를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1: 그렇구나.
0: 다시 돌아올 거니까 꼭 기다려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 아.
0: 김희애 씨를 저는 김희애 씨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습니다.
0: 언제?
1: 그 KBS의 김희애의 인기가요라는 프로가 있어요. 라디오 어허. 프로. 거기 이제 제가 여행 스케치 팀할 때
0: 네.
1: 출연했거든요. 그때 김희애 씨를 만났는데.
0: 머릿결 봤습니까?
1: 아니 머릿결이고 뭐고 사람이. 너무 이뻐. 너무 이쁘고 여자가 봐도 우아해.
0: 와.
1: 그리고 고급져.
0: 그러니까.
1: 와, 저 이쁘더라고요.
0: 그게 몇 년도였죠?
1: 그때가 제가 한번 90년, 91년 이렇게
0: 맞아요.
1: 된 거예요.
0: 그때 저도 봤어요.
1: 네.
0: 저는 이제 토토줄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덕화 씨의 맞아. 하얀색 의상과
1: 네.
0: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는
1: 네.
0: 입었느니 아니죠.
1: 입은.
0: 아니, 말도 헛나오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김희애 씨를 처음 봤는데
1: 네.
0: 저는 살아생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여자들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1: 네.
0: 피부가 좋다 머리가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이덕화 씨가 그 빛에 감춰져 있어요.
1: 아.
0: 완전 빛이 나는 거야. 그 머릿결이 와. 지금 생각해보면 김희애 씨 그때 아마 만 한 22세, 23세.
1: 그렇죠.
0: 그 저는 이제 90년도
1: 그치,
0: 4월이니까
1: 그치, 그치, 그치.
0: 현진영과 와와 데뷔 때거든요.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우리 앞 순서가 조정현의 슬픈 바다였어요. 노래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 순간 야 저렇게 머리를 이쁘게 하고 저렇게 화장을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거든요.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야만 TV에서 저렇게 나오는구나를 처음 알게 줬고 그 머릿결이 와 짱이야.
1: 머릿결보다도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신 그러니까. 거 아닐까?
0: 그때 김희애 씨가 TV에서 그렇게 뭐 이쁘다라는 느낌보다는 연기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와.
1: 그러니까 배우는 다르다니까?
0: 그러니까요.
1: 배우들은 진짜 뭔가 달라요.
0: 김연아 씨 코러스 하기 잘했어요. 저도 춤추길 잘했다니까.
1: 왜요?
0: 배우 안 하길 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1: 나는 배우급 얼굴이지.
0: 아, 그래요?
1: 그럼요. 요즘에 그 뭐라 연기파 배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래요?
1: 개성파 배우들.
0: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판단했네요.
1: 네.
0: 자, 오늘은 단호를 맞아서 단호라서 단호나? 단호를 맞아서

0: 머릿결 좋은 가수. 네. 샴푸로 머리 감으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애군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뭔가 잡귀가 없어진다.
1: 피부병도 없어지고.
0: 피부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한번 머리를 한번 깔끔하게 감아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머릿결 좋은 가수 두 분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자.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강원래 씨 추천곡이죠. 김희애 씨의 나를 잊지 말아요.
0: 그래요. 김희애 씨와는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오늘 끝곡으로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 전문가로 시각장애인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천연기념물인 새를 조사하는 사업이고요. 모집에 앞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천연기념물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새 소리의 특징을 공부해서 소리만 듣고 어떤 새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력이 우수한 시각장애인들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종 정기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고궁이나 숲 해설가로 활동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연을 조사하고 지키는 활동에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공익활동은 물론 전문 직종 개발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임종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걸었어.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부산 영도구로 무장애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두선입니다. 정동일차를 타고 있는 뇌병변장애 제가 이제 자립생활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독립생활이라고 제가 소개받아서 저희 단체명이 그래서 독립생활인데 그래서 인디펜던트 리빙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내가 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살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자립생활이 이루어져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립생활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를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교통을 통한 이동권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동일체 지원이 없었으니까. 이 전동일체를 우리가 타야지 그래도 이 중증장애인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동일체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단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만 잘해주면은 국토를 종단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전동일체어 세미나도 이제 하면서 초점을 줬죠. 또 제가 시설을 가서 보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길을 마련하고 그 조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탈시설에 관심을 맞았고요. 진짜 나와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그때에 비하면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사회가 변했고요. 그런 것들이 변화시킨 것이 저는 우리 자립생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은요. 조용필 씨의 그 고추잠자리. 참 멋있는 노래 같아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We Live in Time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일단 내용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주인공은 이제 남녀예요. 알무트라는 여성과 토비아스라는 이제 남성인데 네네. 이제 둘은 연인입니다.
0: 아, 연인 관계. 예. 네.
1: 어려서 만난 게 아니라 둘 다 각각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됐어요.
0: 커서 그러면 예, 네. 성인이 돼서.
1: 처음 만났을 때 토비아스는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
0: 아, 네. 가정이 있었군요. 네. 예.
1: 기러기 생활로 인해서 이제 그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기러기 아빠 생활 기러기 생활하면서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알무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촉망받던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0: 아 그래요?
1: 부상으로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 두 번째 도전으로 요리사를 선택을 해서 셰프로서 굉장히 이제 성공의 문턱에 있는.
0: 네. 네.
1: 그런 상황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실력 있는 요리사인 알무트 그리고 토비아스는 대규모 시리얼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0: 아, 여기도
1: 직원인데요.
0: 네네.
1: 굉장히 서로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0: 네네.
1: 이제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 알무트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0: 여주인공이 예.
1: 드러나게 됩니다.
0: 아하.
1: 이 암에 걸린 거예요.
0: 아이고.
1: 의사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양 그냥 수술로 제거하면 안 되냐 물어보니까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다.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 항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토비아스는 이제 뭘 하면 되냐 이렇게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해요.
0: 네.
1: 모든 것들을 자기가

0: 다 서포트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 나오면서 알버트가 토비아스에게 뭐 항암 해서 종양 크기 줄이고 수술하고 뭐 또 항암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1: 아,
0: 나는
1: 힘들구나.
0: 견디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1: 어, 그래요? 네,
0: 지금까지 겪어낸 항암을 또 한번 겪을 자신이 어... 없으니
1: 예.
0: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1: 아유, 예.
0: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남은 몇 개월을 즐겁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예. 영화의 제목인 We Live in Time. 이거 좀 직역하자면은 우리는 뭐 시간 속에 산다. 요 정도가
0: 네.
1: 될 텐데
0: 네.
1: 특이한 점은 이 영화가 시간 순서대로 또 흘러가지 않는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파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연인 관계.
0: 근데 이 영화의 특이점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논다고 해야 될까요?
1: 어.
0: 네, 시간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영화의 승부수는 형식에 있는 것인데요. 어,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을 배열하는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어, 시작하자마자 알무트가 항암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 뒤에 토비아스가 어, 시리얼 회사 입사 면접을 보는 장면이
1: 에?
0: 나와요.
1: 어, 완전
0: 그러니까
1: 거꾸로
0: 완전
1: 돌아가네요.
0: 과거로.
1: 예,
0: 과거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이혼
1: 예, 예.
0: 네,
1: 아,
0: 사인을 하는
1: 예.
0: 이런 식의 장면들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혼 장면이 있고 그 전에 자기가 입사 면접을 보는 새로운 시작의
1: 어, 시작.
0: 장면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1: 예.
0: 막 섞여 있는
1: 오.
0: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제 관객이 따라가기가 처음에는 좀 힘들죠.
1: 아, 그렇겠네요.
0: 네.
1: 예.
0: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알무트와 토비아스의 첫 만남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1: 예.
0: 당시 이제 처음 만나기 직전이니까 서로 알지 못하죠.
1: 아, 그렇죠. 그때는
0: 네.
1: 몰랐어요.
0: 그런데 앞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이미 만나서 서로 사랑한 장면들이 등장하다가
1: 오.
0: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이 거의 만나기 직전 상황이 네네네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앞에 것이 나중에 있고 뒤에 것이 앞서는
1: 그러게요. 예.
0: 이런 것들을 관객이 계속 머리를 쓰면서 맞추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영화의 전체 그림이
1: 아하.
0: 드러나게 되는
1: 네.
0: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가 왜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
1: 그러니까
0: 결국 이제 큰 주제는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또 헤어지 죽음으로 헤어지는 과정까지잖아요. 정말 이제 사랑해서 결실을 얻었지만 굉장히 행복한 순간에 다시 그 사랑한 사람을 잃어야만 되는
1: 네네.
0: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사랑을 하고 헤어지는 경험은 다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 누구든지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1: 에.
0: 근데 이제 과거를 이제 떠올려 본다고 하면 그 기억들을 그게 막 선형적으로 기승전결로 떠오르진 않죠.
1: 그렇죠.
0: 네. 네.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즐거운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던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 굉장히 이제 파편적으로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모여서 인생의 진실이 된다.
1: 어허.
0: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삶이든 슬픔과 기쁨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1: 그렇죠.
0: 예,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의 조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생으로 완성되듯이 두 연인의 시간을 조각조각 들여다보면서 어느 것이 슬픔의 조각이고 어느 것은 행복의 조각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슬펐던 순간이든 행복했던 순간이든 그때그때 충실하게 살았고 그때그때 모든 것들이 사랑도 미움도 다 진심이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살아온 환경이나 인생의 행보가 달랐던 30대 남녀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일방적으로 양보할 게 아니라 또 인내와 절충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0: 그렇죠. 뭐 결혼을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사실 이제 서로 정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맞춰가는
1: 아,
0: 과정이잖아요.
1: 아,
0: 한 집에서.
1: 네네네.
0: 그러면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도 안 되고 서로 그냥 합의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평생의 상대라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절반씩 양보할 수 있다는 합의가 둘 사이에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1: 예.
0: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뭐 어떤 영화들은 막 판타지처럼 막 모든 게 다 너무나 행복하고 막 이렇게 그려진 영화들도 있지만 인생은 절대 그렇지가 않고
1: 예.
0: 그래서 그런 현실감 덕분에 이 둘의 러브 스토리가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큰 걸 포기해야 돼요. 토비아스는 정말 이세를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1: 예.
0: 그 이세를 포기해야 하고 알무트는 이제 셰프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이 셰프로서의 굉장히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될 시기에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뒤로 미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와요. 이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뭐 헤어지겠죠.
1: 예. 네.
0: 각자 차이를 인정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위해서 희생하는 네,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영화는 그런데 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 되죠. 각자의 성공적인 경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면서 합의를 거쳐서 이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행복한 결실을 이루었던 것이고. 하지만 이제 참 신이 뭔지 재앙이 금방 엄습을 하게 되고
1: 예.
0: 이 영화는 그 사건 한 명이 이제 말하자면 불치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1: 네네.
0: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굉장히 이제 진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행이 예정된 상태라면 무엇을 택하고 남길 것인가. 나의 확고부동한 생각이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개인의 꿈과 가족의 행복이 배치된다면 내가 희생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 예. 그리고 이제 알무트의 직업이 셰프잖아요.
0: 네.
1: 그 요리 관련 볼거리도 좀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얘기긴 한데 이 영화가 그렇게만 다루지 않고 그 셰프인 그 알무트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 셰프인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가 있어요. 요리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보퀴즈 도르 경연.
1: 오.
0: 이렇게 요즘에 워낙 또 이런 것들이
1: 네. 흑백 요리사
0: 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명장들의 파인다이닝 대결은 웬만한 먹방 장르가 아쉽지 않은 시각적 체험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눈요깃감으로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주인공 알무트가 영국 대표로 이제 나라별 대결인데
1: 예.
0: 출전하는데 선택한 파트너가 중동계 이민자예요. 그리고 알무트가 개업한 레스토랑 메뉴도 정통 영국 요리가 아니라 북유럽과 남부 독일 또 검소하고 질박한 음식 문화를 결합한 노르딕 바이에른 스타일 가게입니다.
1: 네네.
0: 굉장히 이제 여러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러한 개방성과 수용성이 작품 곳곳에서 핵심 가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1: 네.
0: 이것이 어쩌면은 토비아스 알무트가 서로 다른 이제 세계에 살고 있다가 함께 이제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과정. 알무트가
1: 그러네요.
0: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이 삶의 증명으로 집중하는 그 요리 장르가 21세기에 세계에 필요한 상호 존중과 통합성을 구현하는 예시로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1: 네.
0: 영국을 대표하는 이민자 셰프의 다국적 재료를 구사한 근사한 요리 또 이를 응원하는 다문화 가족의 풍경이 이 영화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영화 We Live in Time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악뮤가 부릅니다. 다리 꼬지마.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알아본다고요?
1: 네. 이 공공후견제도가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법 구조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후견제도가 있는데 그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후견제도는 특정후견을 의미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예.
1: 현재 17개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이 공공후견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란 이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 대상자는 성인이라서 19세 이상의 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발달장애로 인해서 어떤 업무 처리 능력에 굉장히 제한이 있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 용어다 보니까 이름만 들으면 이제 법률 지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을 돕는 성격이 훨씬 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제 지원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이제 법원을 통한 공적 권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공후견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렇군요. 발달장애인에게는 왜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할까요?
1: 네.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금융과 관련된 일, 관공서의 이제 행정일이라든가 병원의 의료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굉장히 많은 일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는데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에 제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제도를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게 하자 이래서 이제 공공후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0: 예.
1: 따라서 이 누군가의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뭐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달장애인 후견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중에서 특정후견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특정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특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대신해서 후견인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특정이라는 네.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특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두는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권리보호를 최대한 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면은 발달장애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이나 영역이나 범위에 한해서만 발달장애인을 대신해서 이제 지원을 하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이 특정 후견을 마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1: 후견이 필요한 사례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발달장애 자녀를 대신해서 어머님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은행에 갔는데 은행 측에서 자녀가 성인이네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머님이 처리를 못했는데
0: 그럴 경우 있죠. 예.
1: 발달장애인 성인이 혼자 가면은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 발달장애인 의견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긴 어렵다.
0: 네네.
1: 그래서 후견인을 데려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0: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이 이제 돈 관리, 특히 이제 네. 월급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있는데 경우 있죠. 예. 이분이 시설에 살고 있으면은 이제 거주 시설 직원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독립하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지속적으로 그쵸. 하기에는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후견인이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실제로 발달 장애인 분들이 독립해서 이제 혼자 지역사회 살아가게 돼. 되면은 굉장히 제한을 받는 요소들이 많아서 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0: 네. 이 제도 안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 네네.
0: 첫 번째는 이제 이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후견 제도를 잘 이용하려면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견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그 과정 전체를 판결을 법원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원에 내는 서류들은 굉장히 많죠. 과정도 복잡하고.
1: 그러니까,
0: 네. 네. 그래서 이 후견제 이용을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도 많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1: 맞아요.
0: 이 과정에 필요한 재반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일, 그다음에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들,
1: 네.
0: 그리고 이 후견인이 활동을 하면 소액이지만 활동비를 주는 이 교부까지에도 발달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재산 관리라든가 이제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계약을 하거나 동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1: 예.
0: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후견인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어떤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에 즉 의료라든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후견인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집과 관련된 주거, 교육, 고용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일상생활 지원을 후견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후견인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게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이제 권익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공공후견에서 일관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만약에 이제 이런 후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신청주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달센터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서 후견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이 사실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이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런 자료를 법원에 접수하고 그래서 법원이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용 판결이 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 그 제도 시행 과정에서 후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0: 네. 사실은 후견인 분들이 이 제도가 잘 가게 하느냐 안 가느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후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후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네.
0: 이 후견인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무와 특정한 범위까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이 법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보통 후견인 분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상의 범위에 따르면 배우자라든가 가족, 그다음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들이 가능한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발달 장애인 분이 결혼을 했는데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당사자의 시어머니가 친족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이게 이제 가족의 범위인 거고요. 제3자 같은 경우는 일반 후견인과 전문가 후견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일반인이 그러니까 후견인이 되려면 반드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후견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우리가 아는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 후견인.

0: 편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분이 해당 시설장을 공공후견인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해충돌이 대립될 수 있어서 공공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발달장애인분의 이제 권익이라든가 선택권을 좀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후견인이 이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강릉에 살고 있는 공공후견인 A씨는 본인이 지원을 하고 있는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 B씨의 휴대폰 명세서를 보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금액이 200만 원이 넘게 청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공후견인이 찾아보신 거예요.
1: 네.
0: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지역 그 휴대폰 대리점에서 발달장애인 분을 이제 속여가지고 그분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유통한 겁니다.
1: 그런 사례가 있었죠.
0: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공후견인 분이 즉시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가만히 안 있겠다.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간에서 기기를 해지하고 피해 금액을 다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권익옹호 활동도 후견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자, 우리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공공후견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좀 바라고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긴 하는데 이 발급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어디 어디까지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1: 네.
0: 이걸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다 이런 게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현재 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가정법원하고 가정법원 지원만 가능한데요.
1: 아.
0: 2026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53개 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53개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죠.
1: 예.
0: 네, 서울 같은 경우도 가정법원은 한 곳밖에 없고요. 세종은 아예 없고
1: 아이고.
0: 인천도 한 곳, 뭐 대전도 한 곳 이러다 보니 발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공후견을 잘 작동되려면 후견인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1: 그쵸.
0: 그래서
1: 예.
0: 전자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네, 여기서 발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2024년에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년후견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연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보호자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가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1: 아.
0: 네, 많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이 제도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후견인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 어머니는 나는 그나마 인공강사라서 이 제도를 알았지만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안타까운 게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후견인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1: 아.
0: 네,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더라도 매칭이 되려면 길게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박정훈의 노래 이어드리죠. 먼 훗날에.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 떠나볼 곳은 부산 영도구라고요?
1: 네, 오늘은 푸른 바다가 반기는 부산으로 떠납니다. 이 오늘 소개할 부산 영도구는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를 통해서 부산 도심과 곧바로 연결되는 아주 매력적인 섬입니다.
0: 그렇죠.
1: 과거 영도라고 하면 가파른 산복도로와 또 거친 해안절벽 때문에 이 보행약자들에게는 다소 험난한 여행지로 인식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영도구는 대대적인 친환경 배리어프리 보행로 정비 사업과 또 열린 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장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바다를 바로 발밑에 두고 평탄하게 달릴 수 있는 이 해안 데크길과 보행약자 전용 이동수단이 아주 훌륭하게 갖춰져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0: 저도 아버지 고향이 이제 부산이어서 자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영도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또 태종대 아니겠습니까?
1: 네.
0: 거대한 해안 절벽 지형이라 사실 휠체어로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요즘 그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수단과 도로 정비 상태가 좀 갖춰져 있죠?
1: 네, 울창한 만대림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태종대 유원지는 보행약자를 위한 전용 이동수단인 단우비 열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체력적 부담 없이 영도의 절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우비 열차 중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도 운행되고 있어서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이용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탑승해서 태종대 울창한 숲길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순환도로 전 구간이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완벽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정사가 완만하게 잘 되어 있어서 주행감도 아주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열차를 타고 6월에 싱그러운 수목 사이를 지나서 첫 번째 거점인 태종대 전망대와 영도등대 입구까지 장벽 없이 편안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태종대 안에서도 특히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1: 단우비 열차를 타고 태종대 전망대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턱이 없는 평지 진입로를 통해서 전망대 내부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 내부 전층은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통유리 너머로 맑은 날에는 일본 대마도까지 보이는 탁 트인 남해 바다의 파노라마 뷰를 이 휠체어에 앉은 눈높이에서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국립해양조사원 방향으로 나 있는 산책로나 태종사 입구 주변은 평탄한 보도블록과 데크로 마감돼 있어서 2월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수국을 감상하면서 휠체어 산책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태종대 정문광장 주차장에는 매표소와 가장 가까운 평지에 넓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요. 광장과 전망대 건물 내부에 자동문이나 도움벨이 설치된 이런 다목적 장애인 화장실이 아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0: 네.
1: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명소는 영도의 서쪽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된 영도 하늘전망대입니다. 하늘전망대의 무장애 진입 동선과 보행 환경은 어떻게 정비되어 있습니까?
1: 절영 해안산책로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도 하늘전망대는 바다를 향해 돌출된 스카이워크 형태의 전망대인데요. 복잡한 인파를 피해서 고즈넉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춤은 무장의 명소입니다.
0: 네.
1: 도로변 주차구역에서 전망대 입구까지 계단이나 단차가 전혀 없는 평지보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차 후에도 진입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전망대 바닥 일부가 투명한 유리가 아닌 튼튼한 목재 데크와 매끄러운 스틸 철판 평판으로 고르게 마감되어 있거든요. 휠체어 바퀴가 걸리거나 흔들리는 현상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휠체어를 타고 전망대 끝단에 서면 수평선 위로 떠있는 거대한 선박들이 이 송도 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아주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양간 중간중간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약자들도 방해 없이 완벽한 서해안 남해안의 해질녘 노을을 감상합니다.
0: 예, 그렇군요. 하늘 전망대 주변의 해안 산책로 중에서 보행약자가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코스가 또 있을까요?
1: 하늘전망대 좌우로 이어지는 영도 해돋이 길과 일부 상부에 있는 데크로드는 경사가 완만하게 접혀 있어서 이 6월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절벽 아래 거친 자갈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대신 상부 도로변을 따라서 평탄한 무장애 관광 관람 숲길이 이어져 있어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바로 옆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정자와 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휠체어가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이 여유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0: 네.
1: 주차구역 주변에는 이동식 화장실 대신에 아주 정식으로 정비된 단추 없는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서 안전한 다도의 조망에 여행에 큰 든든한 거점이 되어집니다.
0: 네. 자, 세 번째 장소는 영도구 중심의 높은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청학 배수지 전망대인데 삼복도로 고지되어 있는데 이거 휠체어 접근성 괜찮습니까?
1: 네, 흰여울 문화마을의 가파른 계단 골목길이 부담스러운 이 보행 약자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되는 곳이 바로 청학 배수지 전망대입니다.
0: 네.
1: 이곳은 영도구 청학동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항대교와 부산 도심의 풍경을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민공원인데요. 고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전망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 주차장에서 전망대 광장까지 이어지는 진입로 전체가 문턱 없는 완만한 포장도로로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휠체어 바퀴를 아주 힘들게 굴리지 않고도 부드럽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배수지 시설이었던 공간을 평평한 공원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이 광장 전체가 계단이 하나도 없이 아주 완벽한 평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청학배수지 전망대에서 보행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풍경과 또 편의시설의 디테일도 궁금하네요.
1: 이곳에 서면 부산의 핵심 랜드마크인 거대한 부산항대교의 이 오색빛 조명과 부산항 신선대 부두의 활기찬 야경이 이 시야 차단 없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광장 난간 벽면의 높이가 또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에 앉아서도 부산 바다의 야경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공원 내부에는 부드러운 인조잔디와 보도블록 산책로가 섞여 있어서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하고요. 조명시설이 밝게 켜져 있어서 저녁 시간에도 보행약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 없이 안전하게 야간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 한편에는 단차가 없고 내부 면적이 넓은 장애인 화장실도 완비되어 있어서 밤바다의 화려한 불빛을 여유롭게 감상하면서 또 좀 긴 시간을 머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명소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명소는 동삼동 혁신도시에 위치한 아미르 공원과 국립해양박물관 연계 코스인데 여기 보행 환경은 어떻습니까?
1: 영도 동삼동 해안가에 이 매립지에 조성된 아미르 공원은 가파른 지형이 많은 영도에서 보기 드문 아주 광활하고 평평한 직선형 잔디 공원입니다.
0: 예.
1: 공원 전체를 감싸고 있는 메인 보행로는 대리석과 고른 보도블록으로 단차 없이 매끄럽게 포장돼 있어서 전동 휠체어로 달려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아미르 공원 끝단과 바로 연결되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와 또 역사, 생태를 총망라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인데요.
0: 예.
1: 이 건축 단계부터 완벽한 BF 인증,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서 정비가 됐습니다. 이 박물관 광장에서 본관 진입로까지 문턱이 전혀 없고요. 또 내부 전시실 전층이 엘리베이터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자가 제약 없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국립해양박물관 내부 전시와 또 야외 해안 데크길에 구체적인 무장애 관람 포인트도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박물관 3층에는 가로 11m의 대형 원통형 수족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람동선 바닥이 평평하고 넓어서 휠체어를 탄 채로 상어와 가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전시물들의 설명문이나 모니터 배치 높이 또한 이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아주 잘 맞춰져 있는데요. 박물관 외부로 나오면 아산만 바다처럼 시원한 부산항 앞바다를 따라서 길게 뻗은 해안 산책 데크길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데크길은 단차가 없는 편이고 안간이 안전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6월에 푸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거대한 오션뷰 카페나 레스토랑하고 좀 연결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에 가장 완벽한 무장의 문화 거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부산 영동으로 무장의 여행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FM 104.9MHz로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진이 부르는 편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쳐 조별리그 1승 1패로 32강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1-0으로 졌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25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남아공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비기면 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에 이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하게 되고 지면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과의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해 예정했던 에반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점에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묶여 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 대금 60억 달러 한화로 9조 2천억 원의 동결 자금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체결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이란이 이 동결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란 자금은 합의에 명시된 60일간의 연장 휴전 기간 안에 단계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 전쟁부 장관에게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시 작전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데이빗 윌레솔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 18일 한미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 침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밤 외부인이 핸드볼 경기장 지하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훼손한 뒤 무단으로 출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기장 관리업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밤 11시쯤 남성 3명이 핸드볼 경기장의 여러 출입문 인근 기계실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비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인천연수구 송도동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치료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체 배출 경위에 대해 해당 병원은 지난 8일쯤 절단한 수술다리를 붕대로 감싸 의료 폐기물 용기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술을 알고도 감사원 등의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주말인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최대 80mm, 영남 최대 100mm 이상, 강원도와 호남 12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단오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예로부터 여러 가지 민속 행사가 열리는 명절이잖아요. 게다가 설날, 추석과 더불어 3대 명절로 꼽히기도 하는 위상이 높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라는 게 흥하면 쇠하는 게 당연하죠. 양기도 오늘을 기점으로 가장 세어졌다가 약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단어의 의미는 현대의 과학과도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틀 후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잖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낮의 길이가 14시간 46분으로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은 오늘 단오의 낮의 길이는 고작 1분이 짧을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앞으로 양기가 쇠해지는 남은 올해의 절반을 어떻게 보낼까 새삼 마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에서 눈의 피로와 침침함,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은퇴 이후 급격한 소비 감소를 완화하고 중고령층 내 소비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56세부터 70세까지 중고령층의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 여부와 연금 수급액이 소비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액이 1% 늘면 실질 소비가 평균 0.07% 증가했고 자산이 적은 계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은퇴 후 소비 급감을 막아주는 사회적 방파제 역할을 하며 소비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 2040년에는 1700만 명에 이를 전망이지만 중산층 어르신들이 들어갈 적정 가격대 주거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노인복지주택 사업을 검토 중으로 조사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선호하는 주거 모델은 도시와 연계된 500에서 1000세대 규모의 단지, 안전설비를 갖춘 소형 주택, 그리고 연금에서 주거비를 자동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공단이 자산을 공급하고 운영은 민간 비영리기관에 맡기는 협력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 환자 1위는 노년 백내장으로 35만 명을 넘었고 치료비만 6천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입원 의료비 지출 1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1조 9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치매 환자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 2044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외래 진료에서는 치주질환 환자가 2천만 명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과 고혈압, 알레르기성 비염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박광조와 최혜경이에요. 젊은 태양.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 의학 정보로 우리들의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이광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1: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TV까지 하루 종일 화면을 보다 보니까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2: 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눈의 피로와 침침함 그리고 안구 건조증까지 함께 묶어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또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 네.
1: 네. 박사님, 우리 몸에서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은 늘 하면서도 막상 일상에서는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2: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의 감각기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바로 눈이죠.
1: 네네.
2: 만약에 이 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읽고 쓰고 걷고 일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또 물건을 찾고 또 운전하고 이런 일상생활이 아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옛날부터 몸이 천냥이면은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1: 네.
2: 눈은 그만큼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1: 네.
2: 우리 몸에서 눈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작은 일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생긴 것이죠.
1: 네.
2: 그런데 우리는 눈을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이 혹사시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 요즘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2: 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국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고민되는 건강 문제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1: 네.
2: 첫 번째 눈 건강을 꼽았다고 하죠.
1: 아.
2: 눈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1: 네네. 그러면은 한의학에서는 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2: 네. 한의학에서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오장육부에 정기가 모여있는 곳이고 영이와 혼백이 드나드는 곳이면서 신기가 생기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1: 네.
2: 한의학에서는 눈의 각 부위를 오장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 네.
2: 예를 들게 되면은 흰 자위는 기륜이라고 해서 폐와 관련이 있고 검은 자위는 풍륜이라고 해서 간과 관련이 있고 또 눈 아래 눈두덩은 육륜으로 비장과 관련이 있고 양쪽 눈꼬리는 혈륜이라고 해가지고 심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1: 네네.
2: 눈 동자는 수륜으로 심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눈의 어느 부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해당 장부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눈은 어떤 이유로 피로해지는 건가요?
2: 대개 이제 질병에 의한 눈의 피로, 또 이제 생리적인 눈의 피로, 또 노화에 의한 피로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첫 번째는 안구 건조증이나 결막염, 노안, 뭐 백내장, 녹내장처럼 이런 안과적인 질환이 있게 되면 눈이 쉽게 피로하고 시야가 흐려질 수가 있죠.
1: 네.
2: 두 번째는 생리적인 눈의 피로인데요.
1: 네.
2: 예를 들게 되면 직장인이나 수험생처럼 공부를 오랫동안 하거나 PC, 스마트폰 같은 것을 오래 보는 경우인데요.
1: 네.
2: 이럴 때는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세 번째는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눈의 피로인데요.
1: 네.
2: 예를 들게 되면은 연세가 들게 되면은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고 조절력이 떨어져 가지고 글씨가 흐려져서 노안이 되죠.
1: 네.
2: 눈물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침침하고
1: 네.
2: 그러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도 우리가 눈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1: 네네.
2: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예를 들게 되면은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거나 또 또 히터나 에어컨 바람 같은 것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눈이 피로할 수가 있고요.
1: 네.
2: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이런 자극도 역시 눈의 피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그 눈이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안구 건조증을 함께 앓는 분들도 많죠?
2: 네, 사실 저도 안구가 좀 건조한 편인데요.
1: 네네.
2: 이 눈의 피로하고 이 안구 건조증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이 안구 건조증은 정상적인 눈물 분비가 부족하거나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해서 안구 표면이 마르고 손상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1: 네.
2: 이 눈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0: 눈물이 하는 역할은 눈 표면을 덮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외부 자극과 세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은 눈이 건조해지고 시리고 그리고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1: 네.
0: 흔히들 뻑뻑하다고 그러죠.
1: 네.
0: 충혈 같은 것들이 잘 생기고 눈부심 같은 것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심하면은 통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1: 네, 네.
0: 한의학에서는 이 안구 건조증을 옛날부터 안삽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1: 아, 그러면은 평소에 생활 속에서는 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0: 가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PC나 책을 볼 때 10분이나 20분마다 눈을 이렇게 먼 곳을 보는 습관을 기려가지고 좀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1: 네.
0: 또 창밖이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서 초점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녹색 계열의 풍경 같은 경우에는 눈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죠.
1: 네.
0: 그래서 가끔씩 먼 산이나 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1: 네.
0: PC를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고 모니터와 눈의 거리는 50c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 화면만 보지 말고
1: 네.
0: 전체 조명도 적절하게 켜주는 것이 눈의 부담이 적습니다.
1: 네, 네.
0: 실내 역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는 바람이나 자외선,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안경 같은 것을 쓰는 것도 괜찮고
1: 네.
0: 충분한 수면 그리고 수분 섭취
1: 네.
0: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안구 건조증 있을 때 가장 흔히 쓰는 게 인공 눈물이잖아요.
0: 네. 안구 건조증 관리법 가운데 하나가 인공 눈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불편할 때 한두 방울 점안을 하게 되면은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1: 네.
0: 불편하면은 안과에서 점안제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눈이 필요할 때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0: 예, 눈을 이렇게 이제 손바닥으로 온찜질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1: 아, 네, 네.
0: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열을 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손바닥의 따뜻한 부분으로 눈 주위를 10초 정도 이렇게 덮어주죠.
1: 네.
0: 그리고 5초 정도 쉬고 이것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1: 네네.
0: 이렇게 하면은 눈 주위에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죠.
1: 네.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1: 네.
0: 눈 주위를 따뜻하게 감싸고 편안하게 쉬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지압도 도움이 되나요?
0: 네, 이제 눈 주위를 부드럽게 지압을 하게 되면은
1: 네.
0: 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1: 네.
0: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1: 네.
0: 눈썹 안쪽에 있는 부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혈명으로는 찬죽이라고 하고요.
1: 네.
0: 눈썹 가운데 어요
1: 네.
0: 그리고 눈꼬리 쪽에 흔히들 동자류라고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머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관자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부위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눈 동자 아래가 승읍인데요. 이런 혈들을 5초 정도 가볍게 눌러주고요.
1: 네.
0: 그리고 5초 정도 쉬고
1: 네.
0: 이렇게 반복해서 원을 그리듯이 하게 되면은 눈 침침한 거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저 이제 그 눈 건강에 좋은 식품 뭐가 있을까? 뭐 이것저것 얘기들 뭐 당근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0: 네.
1: 게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 이제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 그다음에 당근, 늙은 호박, 뭐 단호박,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시금치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0: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붉은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죠.
1: 네.
0: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것은 눈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눈의 기능 유지 그리고 눈의 노화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당근 하면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것은 당근에는 이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 네.
0: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

0: 또 잘 기억하셔서 눈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약 박사이신 이광윤 원장과 함께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진시몬이에요. 보약 같은 진구.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모 스페셜 이어집니다. 유혜진 리포터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도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모 화면 해설 방송분을 들어볼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 오셨어요?
1: 네, 오늘은 황금연모 424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모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황금빛 인생 2막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특별한 시니어를 만나보는 황금빛 내 인생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 회차의 주제는 관계의 기술이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0: 이어나가는 부분일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아찔한 오해입니다.
1: 네.
0: 김홍성 가해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안찬희 성우의 화면 해설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1: 네.
2: 홍승필 65세.
3: 저도 옛날에 생각이 나네요.
4: 네.
3: 아주 아찔한 그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4: 네.
3: 한 30년 전인데
4: 네.
3: 제가 그때 강력반에서 일할 때 아닙니까?
4: 네.
3: 그 당시에는 이제 소매치범들도 많고 해서 잠입근무나 잠복사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잠복근무 이렇게 나가면은 제일 그 많이 가는 곳이 백화점이었습니다.
4: 백화점?
5: 아니 시장이나 뭐 그런 데도 있는데 백화점을 왜 그렇게 예, 많이 예, 가셨어요? 예.
3: 백화점은 1년에 한 서너 번씩 그 세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소매치기범들이 기승을 부리죠.
4: 하긴 물건 고르고 하다 보면 정신 하나도 그럼요. 없으니까.
3: 아.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2인 1조로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잠복을 들어갑니다.
4: 네.
3: 저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매장에 왔었는데
4: 예.
3: 매장에서 실제로 이제 옷도 고르면서 아우 자기야 이거 어때? 옷 괜찮지? 그러면 그 디자인도 괜찮고 색깔도 좋은데 쇼핑하는 연인처럼 합니다.
4: 근데 이런 상황이면 오해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냥 일을 하시는 거고 뭐 오해받을 일이 있나요?
3: 아무래도 이제 그 한 번 보고 있는데
4: 네.
3: 뒤에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홍영선님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랬죠. 돌아보니까는 예전에 알던 지인이에요. 그래서, 아, 사모님이십니까? 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쇼핑 나오셨냐고 그래서.
4: 네.
3: 제가 그래서 지금 잠복근무하고 있으니까 빨리 볼일 보시고 얼른 갔으면 좋겠다.
4: 네.
3: 그렇지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미심증한 웃음을 웃으면서.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안 본 걸로 할게요.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러면서 누나나 깜짝하고 가는 거예요. 윙크하면서.
5: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3: 예, 그렇죠. 예, 예, 예.
5: 불륜의 현장을 내가 그렇지. 지금 목격했다.
3: 예, 예,
5: 내가 눈 감아주겠다. 지금 예, 예, 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4: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찜찜하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찜찜하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4: 네.
3: 뭐 한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저는 그런 그 몹쓸 인간으로 아마 기억이 돼 있을 겁니다.
4: 그런 분이 아닌데.
5: 좋습니다, 좋습니다.
3: 네, 김 사장님 그때 좀 반갑기도 하지만 참 원망도스러웠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때 많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예, 돈 많이 버세요.
5: 예, 오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4: 그러니까 아하. 너무 속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세상에 소매치기범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하면서 동료 경찰과 진짜 백화점에 온 손님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인이 불륜증이라고 오해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아찔할 만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수사 중이어서 모른 척 지나가달라고 부탁했던 그 말이 오해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됐고요.
1: 네네.
0: 그 이후로 오해를 풀 길이 없으셨나 봐요. 이날 방송에서
1: 네.
0: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 오해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그런데
0: 생각해보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을 뿐인데 불륜이라고 오해를 받는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1: 그럼요.
0: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저는 경찰로 일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늘 생각은 했었는데
1: 네.
0: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명감도 사명감이지만 정신력이 정말 좋은 분들이어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맞습니다.
0: 두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뜨거운 화해입니다.
1: 네.
2: 김건순 82세.
6: 15년 전쯤 될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그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아들, 딸, 남매를 둥둥거리고 키우는데 안쓰러워서
4: 네.
6: 보탬이 돼주려고 지금 내가 늙음하게 가서 이제 황혼 육아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4: 네.
6: 어느 날 보니까는 응접실에서 아들 며느리가 싸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성질은 급하고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가서 질서를 잡아서 한마디 좀 덕담을 하면은 뭐 보탬이 될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마디를 했죠. 뭐 애들 아직 인제 키우는 중인데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집안에서 하냐 그걸 했더니만은 아들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엄마는 뭐 아무

0: 지도 못하면서 뭘 그런저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이고. 가만히나 계시라고. 아 이러고 무색하게 한마디를 하는데 어머나 옛 어른들 말씀이 그야말로 애본공원 없다더니 내가 겪는구나. 이거 애 키워줄 일이 아니구나.
1: 그 아드님께서 그거를 그냥 또 면박을 또 그렇게 줬네요. 네.
0: 손주 새끼는 허리가 부러지는지 갈비뼈가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이쁘라고 키워놨는데 그거 분해가지고 밤새도록 자존심 상하고 잠이 옵니까? 못 자고서 있다가 에이 내가 이 집을 나가버려야지 너들을 안 보는 게 내 상책이다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가방 하나를 싸놓고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날 새가지고 혼자서 이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는다 가출을 했습니다.
2: 가출이요 선생님? 네.
1: 어디로 선생님?
0: 간다는 게 겨우 이제 왕년에 알더니 이제 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흘밤을 잤어요.
2: 사흘이요 벌써?
0: 이제 사흘밤을 자는데 사흘이 3년 같아요. 이제 자고서 이제 에이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하고 이 속을 좀 속풀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집을 나왔노라. 네. 나와서 보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더라.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이 소리를 걔들한테 절대 알리면 안 된다. 너나 알고 나나 알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하니까 당부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2: 네.
0: 그러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우리 동서가. 그런 게 이제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본 모양이에요.
1: 동서가 예.
0: 며느리 하는 말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셔가지고 울며불며 난리를 부리는데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도저히 그냥 모르는 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저런 절에 와서 계시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다네요. 이제 그날 저녁에서 이제 내일 어디로 이제 또 이제 이동을 할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만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온 거 있죠. 나는 깜짝 놀라서 어이가 없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어머니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을 미처 몰랐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는 아 내가 공짜로 산 건 아니구나. 그래도 엄마의 그 빈자리를 이렇게 크게 느끼고 이렇게 나를 무시러 왔구나 하면서 뭔 얘기는 척하고 끌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1: 아니 선생님의 빈자리가 컸을 뿐만 아니라
0: 네.
1: 다 아마 너무 죄송스러웠을 겁니다.
0: 그럼요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승질을 아주 못되게 키워놓으셔놓고 그렇게 해놓고 어머니만 승질난다고 나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애비 길을 좀 꺾여놓고서는 사는 우리 그 연구 합시다. 아 이러고 나를 달래더라고요.
2: 워낙에 며느님하고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0: 예 좋아요. 가끔 식탁에 앉으면은 서방 승부고 나 아들 승부하가며 둘이 이렇게 승부면서 아들을 헐뜯어가면서 재미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1: 우리 며느님한테 아마 지금 지켜보고 네. 있을 텐데 한 말씀 하실래요?
0: 자간 그때 이후로 고마웠다. 근데 너 믿고 이렇게 한평생을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살면서 애들도 이제 다 키우고 이제 옛날에 가면 살자. 응? 고맙다. 사랑한다.
1: 네.
3: 남자들은 왜 아이 아빠가 돼도 철이 안 드는 걸까요? 황혼 육아하시면서 고생하신 어머니께서 아들 내외가 싸운 것을 알고 좋은 한 말씀 하신 건데
4: 네.
3: 엄마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4: 네. 그래서 김건순 선생님께서 가출을 하셨습니다.
3: 오.
4: 사흘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절에서 지내셨다고 하는데
3: 네.
4: 위치를 나중에 파악한 며느님이 단숨에 달려와서 눈물로 어머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면서 화해의 말을 먼저 건넸다고 합니다.
3: 네네.
4: 저는 김건순 선생님 아드님이 어머니 복도 있지만 아내 복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3: 네.
4: 시어머니하고 곰살맞게 잘 지내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3: 그러니까요.
4: 아내에게 남편이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보다 앞서서 아무리 귀한 손주여도 그렇게 육아를 도맡아서 해주시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3: 네.
4: 김건순 선생님께도 효도하는 것 잊지 않으셨 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죠. 문주란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다음으로 들어볼 사연은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네.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과연 이 부분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0: 네.
2: 문순의 81세.
3: 1969년도 남편을 만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일인데 네. 너무너무 잊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4: 69년도 일이면 지금 한 54년 정도 된 건데 아직도 마음에 맺혀있을 정도 일인 거예요, 선생님?
3: 네. 남편의 누님이 1년에 한 번씩 겨울이면은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고 하세요.
4: 네.
3: 오셔서 며칠 됐는데 아유 어느 날 거실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아니 저희 시누님 돈이 없어졌대요. 근데 뭐 아무리 찾아도 돈은 나오지 않고 며칠째 날짜가 흘렀는데도 그 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것도 저녁에 네. 저를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밤에 저를 불러내니까 아, 누님이 계셔서 그동안에 너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으니까 무슨 애정 표현이라도 할래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아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씀 여보 당신이 누나 돈 가져갔잖아.
5: 가져갔잖아 라고
3: 예,
5: 하셨어요?
3: 그 돈 내놔.
5: 어머나
3: 그러면 내가 몰래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럼 아무도 몰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5: 아니 그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3: 집안에 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누님은 잊어버렸고 남편은 안 가져갔고

0: 없고 하니까 당신이 가져갔다 이거죠. 진짜 빚으로 꽂혀서 억울하고 분해서 많이 울고 그랬었죠.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기적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웃에 사는 예. 친척 동생이 예. 언니 이 양말 속에 돈이 들었네. 예? 양말 속에 돈이 들었다고 양말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 동생이 저희 집에 예. 와서 저를 도와준다고 수도관에 빨래 놓은 걸 예. 세탁을 해주려고 하다가 예.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1: 누구 양말이었습니까?
0: 시누님 양말.
2: 예?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 시골 분이시니까 돈을 잘 이제 간수한다고 그렇지. 양말 속에다 차곡차곡 담아서
3: 그러니까 주셨는데 예.
0: 그때서야 생각이 나신 거예요. 어머 이 일을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떻게 그냥 시누님이 그냥 쩔쩔 매시고 그냥 안절부절하시더라고요.
2: 남편께서는요?
0: 남편도 그 당시에 뭐 싹싹 빌었죠. 근데 진짜 오해는 풀렸지만 마음속에 상처는 남아있더라고요.
2: 그런 게 평생 가거든요.
4: 남상일.
5: 근데 사실 오해라는 건 풀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 맞아요.
5: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 한마디면 오해가 다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멋진 분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0: 네?
5: 혹시 우리 문수혜 선생님 좋아하시는 연예인 누구 있으세요?
2: 연예인?
5: 네.
0: 저요? 네. 남진 씨 좋아합니다.
1: 오케이.
3: 저프로 초원이?
5: 어머!
4: 남상일 씨가 스튜디오 한쪽 편으로 누군가를 마중 나간다.
5: 어머! 아이고. 어? 오셨습니다.
2: 아이고!
4: 꽃다발을 든 남자가 스튜디오로 들어선다. 아이고. 기대하던 문순의 자문단. 누군가를 보고 어이없어 하며 고개를 푹 숙인다. 주인공은 바로 문순의 자문단의 남편.
3: 선생님!
2: 문순호 선생님! 우리 부모 되시는 박상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우리 문순호 선생님 소원이 저희 남편한테 꽃다발 받는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0: 네.
4: 맞죠? 문순의 자문단이 눈물을 글썽인다.
2: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4: 남편.
6: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3: 진짜 모르셨어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0: 몰랐어요.
2: 몰랐어요?
0: 네.
3: 모르셨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제작진은 그냥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연락을 했더니 아 그렇게 속상해하면 내가 간다고 한 달을 더 오시겠다고 하셨대요.
6: 네, 그때 참 미안했어요. 하여튼 대단히 미안하시니까 사과드려요. 네, 그동안 내가 꽃다발도 하나 제대로 해준 일이 없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방송 덕분에 꽃다발을 주게 되어서 대단히 고마워요. 사랑해요.
4: 남편이 부인에게 꽃다발을 건넨다.
3: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표현은 못하셨어도 깊이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0: 표현 못하는 것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그래도 받아보고 네. 또 얘기도 들어봐야만
2: 그렇죠.
0: 모든 게 진짜 진정인 것 같더라고요.
2: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겠네요.
6: 이제 앞으로 잘해야죠.
7: 네, 평생을 마음을 잘 표현할 줄 모르던 남편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꽃다발을 건네니까 아내 입장에서 눈물이 나고
8: 네.
7: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 한편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겠어요.
8: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의심이라는 거잖아요.
7: 맞아요.
8: 근데 남편이 나를 의심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또 서운하고 속상하셨겠어요.
7: 그렇게.
8: 그러니까 69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도 맺혀있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7: 네네.
8: 다행히 그 한이 풀려서 정말 다행이고요.
7: 네.
8: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7: 네.
8: 마지막으로 황금빛 내 인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7: 네.
2: 인천광역시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문자 시니어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4: 단아한 옷차림의 87세 이문자 시니어는 두 발을 살짝 벌리고 주먹 쥔 두 손을 양옆에 붙인 채 고된 자세로 무대 중앙에 서 있다. 스튜디오 한편의 화면.
3: 나는 세월을 격파하는 시니어다.
2: 뭘 하시는 분이란 말씀입니까?
9: 태권왕으로서의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태권왕!
4: 87세 검은띠의 태권왕 이문자 씨.
3: 과연 태권왕의 일상은 어떤지 우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 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태권도장. 도복 입은 시니어들이 절도 있게 양팔 지르기를 한다.
10: 여성 시니어가 발차기로 판에 붙은 풍선을 연달아 터뜨리고 실버 태권도 단원들이 양쪽으로 서서 겨루기도 한다. 실버 태권도 단원들의 평균 나이는 78세이다. 이문자 씨.
11: 제가 87세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 6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10: 이문자 씨가 송판을 든 다섯 명의 단원들 앞에서 손을 풀고 있다.
2: 이번에는 진짜 송판을 깨는 모양.
10: 주먹 쥔 손으로 송판을 차례로 격파해 순식간에 4장 격파. 어이구. 마무리는 발차기로 풍선 터뜨리기.
3: 아, 진짜 세월을 격파하고 계신데.
10: 야. 이문자 씨의 2층 주택. 장식장 위엔 8개의 상장들이, 벽엔 태권도 3단 단증이 있다. 야.
11: 메달도 무지 많아요. 메달이 여기도 이 속에도 또 들었거든요.
10: 도자기.
11: 그래서 메달만 봐도 배가 불러요. 여기 메달.
10: 도자기 속 6개의 메달.
11: 네, 항아리 다 넣었어요. 이렇게 많아요. 공경 지켜드릴게요. 이리 들어오세요. 여기 사진이 쭉 걸려있죠.
10: 한쪽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사진들.
11: 부채춤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상도 많이 탔고요.
10: 태권도를 비롯한 여러 공연 사진들.
11: 그리고요. 우리 양반 여기 계시죠.
10: 부부 사진.
11: 지금은 저 하늘나라 가셔 계시고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좀 제가 주춤해졌어요. 세월을 못 이겨서 빨리 하늘나라 가신 것 같아요. 25세 먹어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3남매 낳고 어딜 가도 새 아이를 앞세워서 가면서 그렇게 즐거워했거든요. 그런데 일찍 가신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애석해요. 남편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모두가 다 없는 것 같아요.
10: 부부의 여행 사진들.
11: 제가 저 혼자 지금 그 이겨내느라고 지금 태권도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10: 스튜디오.
2: 태권도로 정말 인생이 막을 멋지게 살고 계신 우리 이문자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도복 입고 선 이문자 씨요.
2: 확실히 야. 도복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네요. 네. 지금 태권도 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 한 7년 됐죠.
3: 그러면은 여든에 태권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11: 복지관에 가가지고 각 프로그램을 좀 해봤어요. 네. 제가 안 해본 게 태권도더라고요.
3: 아, 다른 건 다 배워봤는데.
11: 네. 그 태권도를 한번 해본다 하고서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도무지 뭐 이 손이 이렇게 앞에 나갈 때 이 손을 옆구레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네. 양쪽 손이 나가려고 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2: 처음에는
11: 예. 많이 망설였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참고서 해보니까 태권도 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운동 중에 최고 좋아요. 최고.
2: 네.
3: 이게 물론 계속하면은 괜찮겠지만 처음에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러면 아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거든요.
11: 우리 남편이 아파가지고요.
10: 3년간 투병한 남편.
11: 이제 알아서 누워 계실 때 제가 뒤바라지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환자 간호하다 보면 먼저 간대더라. 잘못하면 맞아. 똑같은 환자 된대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럴 적마다 나는 아니다.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난 이런 건강한 몸으로 우리 양말을 뒷바라지를 해도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니까 진짜 이걸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그걸 자랑삼아 얘기했어요.
2: 그러셨군요.
11: 네. 그래서 저는 4단까지도 따려고 제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2: 4단 따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러던데.
11: 글쎄요. 그래서 제가 4단까지 지금 바라보고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10: 상패.
2: 황금빛 내 인생 열정의 격파왕 이문자님. 대한민국 시니어의 이정표가 되어준 이문자님의 인생이막 그 황금빛 여정을 응원합니다.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드리겠습니다.
10: 김홍성 씨가 이문자 씨에게 상패를 건넨다.
11: 여러분들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요. 태권도 무조건 나오세요. 태권도 나오시면 아마 더 기쁘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2: 정신이 번쩍 나게 기합 소리 한번 넣어주시죠.
10: 한쪽 팔을 앞으로 지르며 이야!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문자 선생님께서는 시니어 태권도 시범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네. 공연 현장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황금연노 스페셜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70대가 됐을 때 팔팔하게 여행 다니는 분과 집안에만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이미 40대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육 저축도 금융 저축처럼 일찍 할수록 좋다고 하네요.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내일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맑은 계곡물에 창포를 띄워 머리를 감기도 하고 한껏 차려입고 그네를 뛰는 여인의 모습도 등장하지요. 네,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더위를 이겨내려며 부채를 선물로 나누고 아낙네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향긋한 떡을 빚고 또 장정들은 모래판에서 씨름대회를 열어 그야말로 온 마을이 한바탕 신명난 하루였을 겁니다. 그 옛날 단오절에 온 동네에 울려퍼진 신명나는 응원소리가 오늘은 태평양 건너 멕시코 땅에 닿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요. 상대가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우리 선수들의 시원한 승리를 기원하면서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아리랑 목동.

네, 오늘 단오날을 맞아서 곽재구 시인의 단오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강가로 나와요. 작은 나룻배가 사공도 없이 저 혼자 아침 햇살을 맞는 곳. 지난밤 가장 아름다운 별들이 눈동자를 빛내던 신비한 여울목을 찾아 헤매었답니다. 사랑하는 이어 그곳으로 와요. 그곳에서 당신의 머리를 감겨드리겠어요. 해창포 꽃잎을 풀고 매화향 깊게 스민 촘촘한 찬빛으로

당신의 머리칼을 소복소복 빗겨드리겠어요. 그런 다음 노란 원추리꽃 한 송이를 당신의 검은 머리칼 사이에 꽂아드리지요. 사랑하는 이어 강가로 나와요. 작은 나룻배가 은빛 물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곳. 그곳에서 당신의 머리칼을 빗겨드리겠어요. 뚜아의 무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리운 사람끼리.

전 세계인을 축구공 하나로 울리고 웃게 하는 마법. 네, 월드컵 경기가 요즘 한창이고 오늘은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와 주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갖는 날이지요.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월드컵 기간을 맞아 국내에서 찾아가 볼 만한 월드컵 테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볼 곳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 공간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혹시 경기장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스타디움 투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하루 4번 진행되는 이 투어에 참가하면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기실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서 있던 그라운드 입장 터널까지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앞에 푸른 잔디가 펼쳐지는 순간 마치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함성을 쏟아내는 것 같은 짜릿한

한 흥분감을 느껴볼 수도 있겠지요.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슴을 채웠다면 이제는 싱그러운 초여름 자연을 만나러 나가시지요. 바로 월드컵 공원입니다. 월드컵 공원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넓은 잔디밭에 조각작품들이 어우러진 평화의 공원은 돗자리 하나 챙겨가서 여유 부리기 참 좋은 곳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공원 내부에 있는 난지 연못 앞을 둘러보시죠. 바닷가에서나 볼 법한 새하얀 인공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고 그 옆에 흐르는 맑은 실개천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초여름 더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그리고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자.

네, 은방울자매의 마포종점까지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그리고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었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서 국내 월드컵 테마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행지는 멋스러운 성곽에 축구의 열정이 깃들어 있는 도시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에도 상암 못지않게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요. 빅버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경기장 지붕이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1층에 있는 축구 박물관에 꼭 둘러보시지요. 무료 입장인데요. 한국 축구의 초창기 모습부터 2002년 월드컵의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한국 축구를 빛낸 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축구의 역사를 살짝 둘러보셨다면 이제 수원 화성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정조대왕의 꿈과 효심이 서려있는 화성 성곽길은 초여름 이맘때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은은하게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에는 볼 수 없던 고즈넉하고 우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걷다가 출출해지면 근처 통닭거리로 발걸음을 옮겨보시지요. 워낙에 통닭 맛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극한 직업이란 영화 덕분에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튀긴 바삭한 옛날 통닭 맛을 보면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월드컵 경기장과 주변 명소들 몇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만나보시죠. 이미자의 노래 수원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도미의 사도세자 그리고 이수미의 너와 나의 휴일.

0: 네, 주부님들은 콩나물을 보면 깍지 다듬어서 맛있게 무치고 싶으시겠고 애주가들은 시원하게 끓인 콩나물국을 생각하시겠지요. 아마 이분도 콩나물을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애주가여서가 아니라 오선지 위에 놓인 콩나물로 멋진 노래를 만들고 또 그걸 보고 연주를 하고 계시죠.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콩나물 좋아하시겠죠?
1: 아, 좋죠.
0: 드시는 것도 좋죠. 그리는 것도.
1: 무침 콩나물도 좋고 악보이의 콩나물도 좋고.
0: 네. 네. 그 제가 그 콩나물 관련해서 좀 네. 썰렁한 우스갯소리를 찾아봤어요.
1: 아, 그래요?
0: 썰렁한 유머. 네네.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시죠. 네. 예,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네. 콩나물이 네. 물을 네. 때렸습니다. 폭행한 거예요.
1: 콩나물이 물을 때렸다.
0: 예,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1: 그거 혹시
0: 다섯 글자입니다.
1: 다섯 글자요?
0: 예, 예.
1: 이주희 씨 그거 아닙니까?
0: 뭔데요?
1: 아니, 심영래 씨 그거.
0: 뭐요?
1: 콩나물 없다. 그거 아닙니까?
0: 그거 콩나물 없다가 맹구 콩... 아니에요?
1: 아, 맹구인가? 아, 그렇구나.
0: 콩나물 무침.
1: 아, 콩나물이 물을 때렸다. 침.
0: 예, 콩나물 때렸다. 물을 때렸다니까요. 아, 콩나물 무침.
1: 콩나물 무침.
0: 예. 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목마른 파치.
1: 목마른 파치.
0: 콩에게 네. 애절하게 한 말이 있어요.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1: 어렵다, 이거.
0: 파치. 네. 목이 말라요. 너무 갈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콩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콩에게. 콩, 나, 물.
1: 참 썰렁하다.
0: 썰렁한데 왜 웃으세요? 말 되잖아요.
1: 아, 콩, 나, 물. 어. 그러네, 예. 그러네. 아유, 어서 또 그런 것도 찾으셨어요.
0: 작가님이 찾아왔어요. 재밌게.
1: 그러셨구나.
0: 아유. 이런 또 콩나물에 관련된 유머가 많은 거 보니까 네, 그만큼 네. 친숙한 재료인 거예요, 우리한테.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콩나물. 예.
0: 늘 뭐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1: 맞습니다.
0: 언제든 또 쉽게 무쳐 먹거나 쉽게 예. 해 먹을 수 있고. 예.
1: 아, 이주희 씨가 한 건 그거구나.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거구나.
0: 그죠. 예. 갑자기 맹구가 나와가지고 아유, 예. 콩나물 없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러니까. 예. 그래.
0: 자, 오늘 선곡 수첩의 주제는 콩나물은 아니죠?
1: 연관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분도 악보의 콩나물을 그리는 분입니다.
0: 아, 작곡가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0: 아.
1: 그래서 박성훈 선생님 편으로 오늘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동안은 뭐 신재동이 사랑하는 가수 편 이런 거는 많았는데.
1: 그렇습니다.
0: 오늘 그렇습니다. 작곡가 박성훈 편이군요.
1: 네. 네.
0: 박성훈 선생님은 그 전국노래자랑에서 딩동댕 선생님으로 유명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심사위원을 아주 오래 하셨죠.
1: 오래 했습니다.
0: 두 분이 앉지도 꽤 되셨겠네요.
1: 그냥저냥 한 지는 거의 한 30여 년 됐고.
0: 아유.
1: 그 다음에 이제 노래자랑 와서 심사위원 하시면서 아시는 것도 20년이 넘었어요.
0: 예.
1: 되게 긴 세월이죠.
0: 거의 예. 반, 인생의 반 정도를 알고 지내신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신재동 단장님 기준으로.
1: 정말 그 참 좋으신 분이에요.
0: 예, 예.
1: 좋으신 분이. 이제 연세가 51년생이니까 뭐, 그죠?
0: 네.
1: 꽤 드셨고.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작곡가신 고향이 어디시죠?
1: 경남 창녕입니다.
0: 창녕. 예. 아,
1: 양파.
0: 양파 유명.
1: 양파가 거기가 또 유명해요.
0: 아,
1: 그래서
0: 양파요.
1: 이제 양파 가요제라는 가요제를 또 박성훈과 함께하는 양파 가요제라는 가요제를 벌써 한 10여 년 동안.
0: 거기 또 주관자십니까?
1: 제가 또 연주를 또 하고
0: 아,
1: 있죠.
0: 아, 그러시군요.
1: 이래 때부터.
0: 그럼 이제 그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양파 몇 자루씩 싸주시는데요?
1: 근데 양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1: 그냥 밥은 먹었는데 네, 양파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0: 작곡가 데뷔하기 전에는 레코드사에서
1: 그렇습니다.
0: 일을 하셨다면서요?
1: 이분이 79년도에 아세아 레코드 취업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쭉 그 뒤로는 뭐 오아시스 레코드, 지구 뭐 이런 쭉 다니셨는데
0: 네네.
1: 이제 그런 생활이 거기서 이제 행정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쭉 보시고
0: 기획자도 하시고
1: 그렇죠. 오.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대중가요 어떤 그 히트 요소라든가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했죠.
0: 그렇죠. 꿰뚫게 된 거죠. 네. 가요계 흐름을.
1: 본이든 뭐 타이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잘 먹히는구나.
0: 네.
1: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코드를 이제 알아차리고 나도 곡을 써야 되겠다.
0: 네.
1: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곡을 놨습니다. 그래서
0: 아.
1: 1982년도에
0: 예.
1: 현철 씨의
0: 어.
1: 곡 현철 씨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0: 야, 그 불멸의 히트곡을 데뷔곡으로 쓴 거예요?
1: 이래서 뭐 그냥.
0: 야, 그러니까 많은 곡들을 써놨겠지만 이 곡이 데뷔곡이 된 거고.
1: 그렇죠. 데뷔곡이 된 거죠.
0: 야, 엄청난 히트곡이 됐잖아요.
1: 그렇죠.
0: 박성훈 선생님도 노래를 꽤 잘 부르셔서 벌떼들에서 또 활동하셨잖아요. 현철
1: 씨. 눈 감고
0: 씨하고.
1: 들으면
0: 예, 예.
1: 현철 씨랑 거의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1: 진짜요.
0: 두 분이 워낙 절친이시고.
1: 얇기만 조금 얇은데 굵기가 살짝 얇은데 그 창법이나 꺾는 뭐 거의 3단 그 꺾기도 다 돼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근데 지금도 이분은 끝까지 현철과 벌떼들이 아니고 예. 그냥 벌떼들을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0: 지금도. 아, 그러니까 원래 팀을 시작했을 때는 밴드는 벌떼들이었는데 네, 네. 현철 씨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현철과 벌떼들이 된
1: 그렇게
0: 거다.
1: 이제 현철 씨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 이분은 아니다.
0: 처음부터 끝까지 벌떼들이다.
1: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벌떼다. 벌떼들이다.
0: 아유, 현철 씨 살아생전에 두 분이 옥신각신 많이 하셨겠네요. 진짜.
1: 정말 두 분이 막역한 사이예요.
0: 아, 그럼요. 네. 예. 또 히트곡이 현철 씨 히트곡이 박성원 작곡가님 게 많잖아요.
1: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대보세요. 우리
0: 내 마음 별과 같이.
1: 하, 그건 뭐 예. 대박이죠. 그것도.
0: 그렇죠.
1: 그렇죠.
0: 또 뭐 있습니까?
1: 뭐 예를 들어 뭐. 나훈아 씨가 부르 고장난 벽시계라고.
0: 아.
1: 하춘아 씨의 날 버린 남자.
0: 아, 싫다 싫어도 저기 있네요.
1: 그렇죠. 싫다 싫어.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궁중 드라마 장록수.
0: 장록수 주제가.
1: 네. 아. 뭐 김현 씨 최고다 당신. 아. 뭐 박상철 씨 항구의 남자. 김영희 씨
0: 사랑의 밧줄. 예. 어, 그렇네요 진짜. 야, 그 많은 히트곡 중에서 오늘 그러면 첫 곡은 뭡니까? 어떤 곡을 골라줬어요?
1: 드라마 이게 드라마에서 히트가 됐었어요. 내 마음은 별과 같이라는 노래인데 아, 예. 주일청 작사 임택수 박성훈 이제 공동 작곡이에요. 87년에 발표를 했는데
0: 네.
1: 그
0: 동명 드라마였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철 씨가 생전에 정말 아끼던 노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0: 네.
1: 이 노래가 음반에 실릴 때 87년 이제 A면에는 현철 씨가 이 노래를 들어와 있고
0: 네네네.
1: B면에는 이제 가사는 좀 달라요. 근데 제목은 똑같이 내 마음 별과 같이 이렇게 이제 수록이 됐었는데
0: B면은 주현미 씨가 주현미 부른 씨가. 노래가 실렸네요. 네,
1: 주현미 씨 이름으로.
0: 그 스플릿 앨범이었나요?
1: 그렇죠.
0: 앞면은 현철, 그렇죠. 뒷면은 주현미 이런 식으로
1: 그렇게 했나 봐요.
0: 자, 그러면은 내 마음 별과 같이 먼저 듣고 한 곡 더 들어보시죠. 어떤 네,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전미경 씨의 장록수.
0: 역시 드라마 주제가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둘 다 KBS 드라마.
1: KBS 드라마. 장, 예. 노래 드라마 제목도 장록수였어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작사, 임택수 또 작곡이에요.
0: 이 곡은 이제 박성훈 선생이 작사만 하셨나 봐요.
1: 그렇습니다. 여기 뭐 사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사실 뭐 한국 드라마 사상 엄청난 인기를 누린 주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네. 자, 그러면 함께 듣겠습니다. 현철의 내 마음 결과 같이 전미경의 장록수.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박성원 편인데요. 박성원 작곡가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그리고 전미경의 장녹수 두 곡 모두 KBS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박성원 표 노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으면은.
1: 있습니다. 예. 방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딱 들으면 아 이거 박성원 선생님 곡이네.
0: 네.
1: 뭐 이렇게
0: 그런 게 있죠.
1: 있어요.
0: 네.
1: 그리고
0: 신재동 표 이런 것도 있고.
1: 제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다양하게 좀.
0: 그렇죠. 신재동 작곡가님은 좀 다양하게
1: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0: 특별한 뭐 쪽은 없었어요.
1: 부각하는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0: 예.
1: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0: 보통. 그 유명 작곡가님들 보면은 은근히 자기 복제를 하는 경향이
1: 그런 게
0: 있으시더라고요.
1: 뭐 간혹
0: 슬쩍슬쩍
1: 있어요.
0: 예예.
1: 근데 워낙 또
0: 알게 모르게
1: 많은 작품을 하다 보면
0: 예.
1: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그 멜로디가 자기가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럼 또 글로 가는 가다 보면 그 길로 또 가는 거죠.
0: 살짝 변조해서
1: 네, 종로로 가야 되는데 아, 난 또 역시 강화문으로 가야 돼. 가다 보면 가는 거죠.
0: 뭐 자기 거를 살짝 비틀어 쓴 거니까 표절 논란도 있을 그렇죠. 수는 없는 것이고
1: 네. 또 예. 쭉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게 또 잘 어우러지니까
0: 네네.
1: 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들으면은 이 작곡가의 노래다 뭐 이렇게
1: 대충 나오죠.
0: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우리 신재동 단장님은 항상 그 새로운 시각으로 곡을 만드시기 때문에
1: 굳이 그렇게
0: 예. 자기 복제가 전혀 없으시네요.
1: 안 해주셨을 텐데. 박성 선생님의 그 특징이라는 거는 네. 쉬워요. 곡은 막 어려우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일단 쉬워야 돼.
0: 그게 작곡 철학이고.
1: 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0: 예, 예.
1: 끝나는 부분이 멜로디가 진짜 거의 어서 이 노래죠. 너무 친근감 있다 그럴까?
0: 뭐 예. 쉽고 친근한
1: 본인이 멜로디. 그렇게 얘기를 해요.
0: 예. 네. 성격도 워낙에 그렇게 서글서글하고 좋으시잖아요. 마당발이시고 우리 연예계 가요계에서도.
1: 우리 제가 아는 100명이 있다면
0: 네.
1: 99명, 99.반명은
0: 네.
1: 이분을 다 좋아합니다.
0: 아. 그 반명은 누굽니까? 안 좋아하는 분이
1: 그러니까
0: 있습니까?
1: 그분도 이제 약간 한 반 정도 뭐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0: 근데 완전히 싫어하는 분은 없다 이거네요.
1: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야, 어디 한 분. 안 좋은 쪽에는 전혀 이분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0: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1: 빨리하게 뭐 누굴 들어서서 나서서
0: 네.
1: 뭘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0: 네.
1: 그죠.
0: 은근히 챙겨주고,
1: 그럼요.
0: 밥도 은근히 잘 사주시고,
1: 밥 정말 잘
0: 곡도 은근히 잘 주시고.
1: 이분은 예. 밥 사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작곡가 박성원 씨의 곡 한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정말 이것도 뭐 명곡입니다. 나훈아 씨의 고장난 벽시계.
0: 명그 네. 대표적인 곡이죠.
1: 윤중민 작사, 박성원 작곡인데 2005년도에 40주년 나훈아 씨가 40주년. 그 앨범 기념 앨범에 이제 수록됐는데 사실 나훈아 씨는 본인이 다 곡을 쓰잖아요.
0: 그렇죠. 예.
1: 이제 남의 곡 잘 안 받거든요.
0: 예예예. 예.
1: 이걸 또 받았어요.
0: 아
1: 네.
0: 그러면은 40주년 기념 앨범을 내는데 박 선생님께 한 곡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 써놓은 걸 보고 이건 내가 불러볼게 하신
1: 나훈아
0: 걸까요?
1: 나훈아 씨가 정말 멋있는 게
0: 네네.
1: 그 한 번 그런 앨범을 냈어요. 본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0대 작곡가 분들을 다 불러서 곡 하나씩 다 날 줄아.
0: 그 가수의 좀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는 자기 그렇죠. 표현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1: 그래서 그걸로 본인이 전부 제작 비용 다 돼서
0: 네.
1: 그런 앨범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0: 그런 앨범도 낸 적이 있고.
1: 이건 이제 그 전에 냈던 앨범이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명구절 아닙니까?
1: 이런 가사가 와닿잖아요.
0: 예.
1: 정말 쉽고 편안한 가사인데 그냥 듣자마자 그냥 뭐
0: 누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1: 1초도 생각 안 하고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자, 그 명곡 고장난 벽시계 나훈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고장난 벽시계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박성훈 편입니다. 박성훈 작곡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석에서 만나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박성훈 작곡가.
1: 뭐 워낙 자주 만나니까 네. 뭐 어디 맛있다더라. 뭐 그럼 먹으러 가자. 뭐
0: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1: 아니면 이제 그분의 어떤 무용담. 부산에서 고생하고 막 곡 쓰고.
0: 예. 그런 얘기는 숱하게 들으셨겠네요.
1: 야간 없어 일하던 때 예. 어려운 시절 뭐 그런 거. 뭐.
0: 고향이 창녕이신데 부산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셨고.
1: 또 하셨어요.
0: 그렇죠. 예. 아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았는데 어떤 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네, 하춘화 씨의 날 버린 남자.
0: 날 버린 남자. 아유,
1: 또 이 큰 히트를 쳤던 곡이에요.
0: 그 당시 아주 화제가 됐던 네. 노래죠. 90년이었나요 이게?
1: 이게 1990년대 발표를 했는데 예, 예, 예. 최동일 작사 박성훈 작곡이에요. 이제 하춘화 씨의 제2의 전성기를 그렇죠. 갖고 온 그런 곡입니다.
0: 이때만 해도 하춘화 씨가 가수 데뷔한 지 몇십 년 됐던 그럼요. 세월 아닙니까? 살짝 어려서 데뷔해서
1: 예, 예. 살짝 조금 뜸하는가 뭐 이제 이럴 때 예, 예. 빵 하고 또 나왔던 곡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엊그저께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네. 박성훈 씨한테 곡 전화를 했어요.
0: 오.
1: 이번 그 방송 때 네. 내가 형님 곡 좀 했는데 뭘 합니까? 오. 뭐 어떤 게 좋습니까?
0: 예, 예, 예.
1: 다른 곡으로 했다가 아니다 날 버린 남자 해달라 아, 이래가지고
0: 그랬어요.
1: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곡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게 1991년에 그 하춘화 씨의 누적 공연 횟수가 8,000회를 넘었어요.
0: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1: 그래서 공연을 8,000회를 한다는 게 이게 상상 됩니까 이게?
0: 아니 매일 매일 공연을 해도 그러니까 20년 이상. 매일 해야 되는 게 8,000회거든요.
1: 1년에 360회라고 치면.
0: 그러니까요. 네. 맞죠? 그래서 1년에 360회니까. 네. 야
1: 기네스북에 올랐었어요.
0: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엄청난 네. 기록이군요. 예. 날 버린 남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떠올라요. 하춘화 씨 그
1: 눈 크게 뜨는 거.
0: 모창 모사를 많이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도움이 참 되는 것 같아요.
0: 네. 젊은 사람한테도 또 파급 효과가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또 돌아와서
0: 역주행 인기도
1: 네. 역주행 뭐 이렇게 예. 되고
0: 대중의 관심도 또 한번 받고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0: 자, 박성훈 작곡가가 또 아끼는 노래 중에 하나라는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현주 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통증이죠. 아프고 붓고 통증이 이어지면서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통증을 완화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뼈주사, 연골주사와 같은 주사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는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면 인공관절이 고려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설명되는 소화성 궤양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들은 참 다양하죠.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반월상 연골이나 인대 손상도 생길 수 있고요. 무릎 관절 주변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들에게는 흔한 질환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점점 더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손수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걸까요?
1: 네, 대개는 맞는 말입니다. 네. 반복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릎에 있는 연골이나 연골판이 닳게 되고요.
0: 네.
1: 두께가 얇아지고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많이 헤어지고 네. 없어지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됩니다.
0: 네. 근데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서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관절 건강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통증을 생각하게 되지만 네. 사실은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걸어 다닐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네.
1: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 같은 기저질환 조절을 위해서도 보행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0: 네.
1: 한편으로는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내 다리로 못 간다는 그것이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0: 아.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단순히 통증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0: 네.
1: 전신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네.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젊을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노년의 무릎 관절이 아주 좋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하면 심해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사실 나이와 꼭 정비를 하진 않습니다.
0: 네.
1: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년의 나이 때, 노년이 되었을 때보다 중년의 나이 때에 다리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연골판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중년의 나이 때 특히 이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초기에 의심 증상이 있나요?
1: 보통은 처음에는 무릎이 뻑뻑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뻣뻣해지는데 좀 움직이다 보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는 이제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그럴 때에 통증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이게 심한 통증은 아닌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무릎에 불편감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이제 초기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일단 앉고 서고 걷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뭔가요?
1: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보행 거리가 자꾸 줄어들고 보행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0: 네.
1: 통증 때문에 자꾸 예전 같으면은 쉽게 밖에 나갈 텐데 못 나가게 되고 집에 자꾸 머무르게 되고 예전 같으면 충분히 걸어갈 거리를 이제 다리가 아파오면서 못 걷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아주 많은 불편함을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여러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일단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방법인가요?
1: 네. 우리가 이제 비수술 그리고 수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관절염이라는 것이 이제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중기, 말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제 비수술적으로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절염이라는 말에는 염증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통증이 생기고 무릎에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치료는 이런 염증을 많이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것이 약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 약을 이제 좀 드시는 걸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0: 어떤 건가요?
1: 선생님, 교수님, 약을 먹으면 그냥 안 아프게만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약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0: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약을 쓰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들, 우리가 초기에 시작하는 약들은 소염작용만 하는 약, 통증만 줄이는 약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의 성분이 통증도 같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을 그냥 아프지 않게만 하려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쓴다는 점을 환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요. 약제 이외에는 이제 관절내 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관절내 주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사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염증을 줄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골 안에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해서 충격이라든지 마찰을 줄여주는 것, 그런 것이 관절내 주사의 주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이나 주사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절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지의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기 운동, 허벅지 근육 운동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비수술적인 치료,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우리가 비수술 치료,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몇 개월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주사를 맞고 나서도 효과가 뭐 며칠밖에 안 간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프다. 이런 분들은 보존적 치료에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것을 고려하게 되고요.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X선 검사를 해서 관절의 간격이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고 통증이 있고 또는 다리의 변형이 점점점 많이 진행이 된다든지 할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또 이 진행이 천천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들이 보거나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낄 때는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근데 그렇게 많이 버티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1: 뭐 수술은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그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주 많이 망가졌을 때에는 그 관절을 살려서 쓰는 것이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겁니다. 치과에서 충치가 생기면 이를 좀 갈아내야 되잖아요. 갈아내고 원래 이 모양에 맞도록 금을 씌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손상된 관절 부분을 일부 잘라내고요. 그 잘라낸 만큼의 자리에다가 아주 매끄럽고 잘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1: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르게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0: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아주 한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조기 재활과 조기 보행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바로 다음 날부터 걷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수술하고 나서 뭐 무릎 꺾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수술 술기라든지 수술 기구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어렵지 않게 잘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조절에

0: 있어서도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환자가 아파하면 그때 진통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통증 조절을 선제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수술 중에 수술이가 제가 직접 무릎에다가 마취 통증 주사를 놔서 급성기 통증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시술들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 치환술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조기 재활, 조기 보행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온 걸까요? 뭐 신기하고 대단한데요. 수술 후에도 정기검진은 해야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을 일정 간격으로 외래에 오시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릎에다가 기계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런 것이 잘 유지되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 수술해놓은 기구가 주저앉는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곧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수술 후에 감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0: 감염은 모든 인공관절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감염과 인공관절은 아주 상극이라고 할 수 있죠.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만성적으로 오래되는 감염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한 수술적 치료와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대개는 전신 면역력이 떨어진 이후에 무릎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도 환자분들에게 수술 이후에 일반적인 건강을 꼭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몸의 다른 곳에 염증이 있어도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맞습니다. 전신 면역력이 떨어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신 분이라든지 간 질환이 있는 분,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른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나 조절을 통해서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그러면 그렇게 감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0: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금속과 그런 플라스틱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그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되면 약제를 통해서는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또 인공관절의 수명도 궁금해하시는데요. 다시 새로 바꿔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술한 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0: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오해가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공관절 안에 넣어주는 소재가 마모가 되는 문제가 중요한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랬는데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소재가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년, 30년 쓸 수 있다고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수술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합병증보다도 젊은 분들은 활동력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관절이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0: 그랬을 때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약 3배에서 4배의 부하를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1kg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무릎이 버텨야 되는 것은 3, 4kg의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진료할 때 항상 고민입니다. 그 비만에 대한 부분을 어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일단은 무조건 좋은데, 체중 감량의 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앞서 뭐 근력이 중요하고 걷기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요즘 걷기 운동을 일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올레길, 둘레길부터 등산까지 걷는 운동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무릎 관절을 위해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0: 걷기 운동은 항상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0: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이유도 잘 걸으려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걷는 운동 참 좋다. 하지만 등산을 다니신다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포장되지 않은 길에서 자꾸 불안정하게 많이 걷는 거, 그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비교적 평탄한 곳으로 다니시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뭐 등산 스틱이라든지 그런 걸 적절히 잘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손수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패닉의 왼손잡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흔한 질환입니다. 식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소화성 궤양이 위 십이지장 궤양인 거죠? 비교적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 보통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함께 부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소화성이라는 말은 이제 위산이나 소화효소가 관여된다는 뜻인데, 위산과 이제 소화효소가 닿는 부위가 주로 이제 위나 십이지장에 해당되고 그쪽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데
0: 네.
1: 그쪽에 생기는 궤양을 이제 특별히 이제 소화성 궤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0: 네.
1: 궤양은 뭐 넓게 보게 되면은 위나 십이지장 이외에도 뭐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헐고 깊이 패이고 그러면은 네.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입안에도 잘 헐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0: 네.
1: 특히 우리가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은 위산과 소화효소가 관여되는 궤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 네.
1: 매우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물론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좀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지만은 여전히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위 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포함한다는 건데요. 이제 헐고 깊이 패이고 이러면 궤양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좀 궤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점막에 여러 가지 병변이 생길 수가 있는데
0: 네.
1: 뭐 손상이 좀 얕고 경미한 경우에는 뭐 점막이 좀 빨갛게 붓거나 아니면 표면이 살짝 약간 파였다든지 그렇게 뭐 밀한 이렇게 약간 까졌다 뭐 네. 이렇게 그런 정도의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에 우리가 궤양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표면이 이제 패이고 깊게 이제 헐어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네, 특히 이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하게 되면 이제 위나 십이지장 쪽에 안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또 그런 음식을 이제 분해하고 또 살균하고 하기 위한 이제 위산이나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 계속 접촉하게 되는데
0: 네.
1: 보통은 이제 건강한 점막은 보호막이 잘 돼 있어서 위산이 있어도 자기 그 위나 십이지장을 녹이지 않는 그런 보호 기전이 있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이 약해지거나 또 위산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어망이 약해지면서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손상되는 그리고 그 손상이 심해지는
0: 네.
1: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0: 네.
1: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주요 구조물, 혈관이라든지 또 근육층이라든지 이런 데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0: 네.
1: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방어막이 약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점막의 균형이 깨진다고 보면 될까요? 이 궤양이 생기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균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1: 예, 우리가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효소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는 필요한 요인이지만 우리 그 위나 십이지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손상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공격 요인이라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고요.
0: 네.
1: 하지만 또 그러한 꼭 필요한 위산이나 소화 효소로부터 우리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방어 요인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는데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점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 요인과 방어 요인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래야
0: 네.
1: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위나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 점막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어 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 점막을 덮는 이제 점액층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점액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또 중탄산 성분이 있어서 강산으로부터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손상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세포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라든지
0: 네.
1: 또 그리고 위 점막 자체는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더 침투하지 못하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위산이 있어도 보호막이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궤양이 생기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보호막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궤양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 네.
1: 대표적으로 이제 헬리코박터균
0: 네.
1: 같은 경우에는 기생하면서 점막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0: 네.
1: 또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드시는 진통소염제가 이러한 보호물질의 생성을 줄인다든지 또 우리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경우에도 우리 방어막을 약화시켜서 궤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헬리코박터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균 치료가 필요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화성 궤양에서 헬리코박터균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원인인데요.
0: 네.
1: 헬리코박터균 하게 되면 루세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산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균인데도 불구하고 이 균이 위 점막에 기생하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 분해 효소를 내면서 주변 환경을 그 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헬리코박터균이 있게 되면은 같이 이제 방어막이 약해지게 되고 손상된 방어막으로 여러 가지 위산과 소화 효소로 인한 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그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추정될 때는
0: 네.
1: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방어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균 치료 과정이 고약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걸 알면서도 제균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물론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세균이기 때문에 제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고
0: 네.
1: 또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는 또 균들이 점점 많이 생존하고 늘어나게 되면서 예전만큼 이제 항생제 치료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이제 좀 충분한 용량의 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종류별로 사용하면서 이제 또 좀 일정 기간 열흘에서 2주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드시다가 또 좀 입맛 변화라든가 또 뭐 설사가 나온다든지 메스꺼움이나 복부 불편감 이러한 증상들이 또 약 복용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방치가 되게 되면 일단은 궤양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재발을 또 잘 일으킬 수가 있겠고 또 궤양을 조금 더 악화시키게 되면 이제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더 커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을 일으키면서 위점막이 손상이 돼서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몸의 방어 기전으로 또 장상 비화생 뭐 이러한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리코박터균 자체는 사실 이제 치료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또 이런 분들은 일단 위궤양 치료를 하면서 자전 추적 검사를 하면서 합병증이나 또 재발 위험 같은 것들을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이득과 손 어떤 부담을 잘 저울질해서 조금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치료했을 때 더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제균요법 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0: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재감염될 수도 있을 텐데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도 궁금한데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될까요?
1: 네, 지금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감염되는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가는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입으로 균이 이제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겠고, 이제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식사하거나 먹을 때 위생 상태라든지 또 함께 사용하는 뭐 식기, 또 헬리코박터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네. 먹으면서 감염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 전파가 좀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식습관, 특히 이제 밀집된 생활, 또 이런 음식이나 그릇을 함께 사용하고 침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위생, 특히 이제 뭐 손 씻기라든지 개인 씻기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침이 섞이지 않게 좀 따로 먹는다든지 또 깨끗하고 이제 안전한 물과 음식을 먹기 이런 것들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헬리코박터균뿐 아니라 앞서 진통소염제라든지 흡연,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소화성 궤양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헬리코박터균과 이제 진통소염제,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소화성 궤양의 원인인데
0: 네.
1: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진통소염제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고 또 뭐 어른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기약의 어떤 진통과 해열 효과를 위해서 이제 진통소염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마다 좀 감수성 차이가 있지만 좀 과도하게 드시거나 좀 오래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또 잘 생기시는 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뜨면 이제 통증이 있으면 좋지만 이제 통증 없이 이제 출혈 위험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흡연 같은 경우에도 궤양의 치유를 늦추고 또 이제 재발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금연하셔야 되겠고 또 흡연은 뭐 위궤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기계 암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음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위점막을 자극하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이제 조절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뭐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뭐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크게 다쳤다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한 신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궤양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은 소화성 궤양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소화기 질환들이 많아서 증상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과 이제 소화성 궤양의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 뭐 배가 아프고 쓰린다, 더부룩하다, 뭐 메스껍다, 뭐 트림이 난다, 뭐 헛배가 부른다, 뭐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화성 궤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질환인지 이제 구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가 있고 이제 증상이 있다면 주로 이제 식사 후에 위산이 과다되는 상태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또 공복이나 밤에 뭐 배가 아프다든지 식사 전에 뭐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식사 후에 또 통증이 좀 완화된다 또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사람마다 좀 증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점막이 헐었다 그러면 이제 쓰리고 아프고 그런 복통으로 나타날

0: 있지만 네. 아, 또 증상이 경미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복통이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는지 임상적으로 구분이 어렵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 특히 이제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특히 이제 좀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또 좀 체중이 빠진다, 식사량이 줄었다, 또 출혈로 인해서 변이 이제 검게 나온다, 빈혈이 생겼다, 구토한다, 뭐 이러한 우리가 조금 심각한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신속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좀 애매한 경우도 많고 이제 식후에 생기는 속쓰림도 있지만 식사와 상관없을 때도 있고 증상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소화성 궤양인 줄 모르고 지내면서 방치가 되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위험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궤양이 이제 위점막이 패이고 허는 상태인데 네. 점점 더 헐고 손상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위점막을 이제 뚫리는 천공이라고 불리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위나 십이장이 천공이 생기게 되면 위나 십이장에 있는 내용물이 이 바깥으로 복강으로 이제 새어나갈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복막은 이제 배 전체에 이렇게 퍼지는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장관막이라는 것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일단 복막염이 생기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고 특히 복막 공간은 충분한 혈관이나 이러한 감염에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합병증이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또 이제 그 혈관이 노출되면서 혈관도 같이 손상이 되게 되면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동맥 작은 동맥 같은 것들이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이제 출혈량이 작은 시간에 빠른 굉장히 많은 양이 출혈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쇼크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이제 그 피가 이제 위에 고여 있다가 구토를 하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그 피가 또 이제 기도로 흡인된다든지 이러한 생명에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병원 같은데 또 이제 장시간 누워 계시고 또 의식도 조금 떨어져 계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화성 궤양이 좀 더 늦게 발견될 수가 있어서 좀 많이 특히 이제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약물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산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강한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또 먹는 약, 또 주사약 다양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위산을 우선 줄이는 궤양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함께 발견이 되게 되면 제균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위산 분비 억제제와 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비스무스라는 제제를 함께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진통소염제가 원인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빨리 중단을 하고 또 이제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처럼 이제 우리가 심혈관 질환 때문에 또 드시는 약들이 있는데 또 이러한 약들도 위궤양 또 소화기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꼭 필요한 약은 또 임의로 끊으면 또 오히려 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필요한 약만 쓰시고 위궤양을 일으키는 약물은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불리는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0: 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어릴 적 내겐 큰 꿈이 있었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마치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마음 따위를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라는 뜻도 있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건너다, 눈 감다, 눈치다, 다루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눈치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뜻 중에서 마음 따위를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가 기본 의미인데 예를 들어 그는 상대를 눈치는 솜씨가 대단하다 같이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는 지금까지 한 말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눈치려고 했다. 또 실컷 남의 흉을 보더니 미안한지 자신의 말을 모두 농담이라고 눈치고서는 바삐 방에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눈 감다는 남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채 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부하들의 작은 잘못도 눈 감고 지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 실수를 눈 감아달라고 사정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뮤지컬에서는 보기 드물게 스포츠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으로 실제 농구 경기를 방불케 하는 스포츠 뮤지컬이 있습니다. 국내 인기를 넘어서 중국과 일본 진출까지 성공하면서 K뮤지컬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뮤지컬과 스포츠의 성공적인 만남이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 전설의 리틀 농구단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만나볼 작품, 농구를 소재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청춘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뮤지컬과 스포츠의 조합이 궁금해지는데요. 스포츠를 소재로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정말 이색적일 것 같아요.
2: 보통 스포츠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마지막 순간 버저비터 뭐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2: 이거를 무대에서 재현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무대와 스포츠의 만남 이게 좀 많이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국 사례도 보시면 뭐 축구를 소재로 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뷰티풀 게임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건 축구 얘기보다는 그 아일랜드의 유소년 축구단 얘기가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1: 네.
2: 뭐 지금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테러가 일어나면 중동 지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엔 IRA라고 해서 아일랜드 독립기구가 그런 일들을 많이
1: 맞아요.
2: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안에서 축구가 소재이긴 하지만 주요한 소재가 아니라 그 이야기 배경을 알려주는

0: 하나의 그 아이템 정도의 역할만 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와 무대가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는데 오늘 준비한 이 작품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2016년에 초연이 됐는데 무대에서 이 스포츠와 뮤지컬의 성공적인 만남을 보여줘서 아주 큰 인기를 누렸고요. 지역의 순회 공연으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1: 네. 2016년에 초연된 이후에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는 창작 뮤지컬이라고요?
0: 막을 올릴 때마다 그 젊은 관객들, 어린 관객들이 아주 열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가운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림 네. 작가, 황혜슬 작곡가, 뭐 지금은 블루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콤비인데 이 두 사람이 전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었어요. 재학 시절에 그 이 작품을 만들어서 아주 큰 흥행을 기록하는 배경이 됐고요.
1: 네.
0: 결국 7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에서 뮤지컬상, 연출상, 극본상의 3개 부문을 휩쓸고 이듬해 8회에서는 안무상까지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소극장 뮤지컬로서는 아주 탄탄한 길을 잘 걸어온 좋은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기까지 했다고요?
0: 중국으로 진출을 해서요. 베세토 그 연극제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1: 네.
0: 여기 공식 초청 공연을 올린 적도 있고요. 2023년에는 일본에서 라이선스 공연이 만들어져서 또 성공적인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농구 코트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골대에 3점 슛을 던진다든지 왜 저는 이게 저 이승환 노래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덩크슛 하는 모습
1: 네.
0: 덤블링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무대에서의 동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박수를 이끌어내며 사랑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작품의 모티브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출발했다고요?
0: 이거 알고 보시면 좀 찡한 느낌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이 작품을 만든 박혜림 작가가 2003년이었죠.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혼자 살아남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이 뭐 주변 사람들이 겪는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1: 네.
0: 그런 질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상을 떠난 친구들 다시 만나면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농구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때처럼. 그래서 이 말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뒷이야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음악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0: 2018년 오리지널 캐스트 음원 중에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제목은 이 코트 안에 우리는 이라는 뮤지컬 넘버입니다.
1: 네.

0: 뮤지컬 전설의 리틀 롱구단 줄거리 짚어볼까요?
1: 주인공은 수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혼자입니다. 이해해 줄 사람도 별로 없고요.
0: 네.
1: 친구들이 괴롭힙니다. 왕따도 당하고 결국 어두운 교실 창문에서 혼자 남아있다가 창밖으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수연이 눈을 떴는데 자신 주변에 모여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승우와 다인, 지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경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혼자 있니? 빨리 집에 가. 다른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죠.
0: 네.
1: 바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떠도는 귀신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야, 뭐 수연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내 소원을 좀 들어줘. 그래서 결국 수연 어차피 뭐 죽고 싶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 못, 너희들 원하는 내 못해주겠니 하나씩 얘기해봐 해서 그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기에 구청배 리틀 농구대회 참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그 종우라는 사람이 코치로 있는 폐지 직전에 구청 농구단에 대한 사연 같은 것들이 재밌게 얽혀지면서 펼쳐집니다.
0: 네, 이야기가 아주 기발한데요. 배우들이 환상의 드림팀이라고 하던데 캐스팅이 어떻게 되나요?
1: 아무래도 공연이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입소문이 많이 나 있고요. 배우들 사이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비공개 오디션에서 21명의 실력파 배우들을 캐스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말씀드린 코치 종우 역으로는 김대현이나 안재영 같은 배우가 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듯한 주인공 수연에게는 송유택, 뭐 김현진, 조성태, 임진섭 같은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웃사이더인데요. 농구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 역으로는 신창주, 박대원, 김효성 같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농구 제일 잘하는 승우 역으로는 조현우, 신윤철, 구준모, 광민수 같은 젊은 배우들. 수학 공부 잘하는 다인 역으로는 김민강, 권정수, 장두영 같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명 한 명이요. 개성도 굉장히 강하고 무대에 등장했을 때 이렇게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할까요? 그 모습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펼쳐집니다.
0: 네. 영화라면은 뭐 대역 또 쓸 수 있고 뭔가 화면 편집으로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뮤지컬에서는 뭔가 숨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배우들이 직접 뛰어야 될 텐데 농구 연습들을 정말 많이 했겠네요.
1: 보기에도요 많이 했다라는 표현이 저절로 떠올릴 정도로
0: 그렇군요.
1: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근데 굉장히 약속을 잘 지켜서 움직임을 표현하니까 이제 물론 영상하고는 좀 달라요. 영상은
0: 네.
1: 보통 타이트한 샷들을 보여줄
0: 맞아요.
1: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공을 딱 잡는 손이라든지
0: 꼬리 나는 것만 보여줘도 되는데
1: 그렇죠. 근데 무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다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움직임 같은 것들 어떤 때 보면 야 진짜 연습 많이 했구나. 연습했는데도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연기하는 모습들 보면 역시 소재가 스포츠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게 미소 짓게 됩니다.
0: 네, 공연 볼 때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 농구 공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1: 그렇죠.
0: 따라서.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전지훈련을 바다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0: 네.
1: 짧은 음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바다로 가자라는 노래입니다.
0: 네.

0: 있습니다.
1: 왠지 무대가 넓고 깊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농구 코트를 연상시키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이용할 때 그런 현장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브로드웨이에서 올려진 작품 중에는 로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무대가 링으로 바뀌게 되는.
1: 아.
2: 그래서 로키가 권투 경기를 펼치면 관객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무대 뒤쪽, 백스테이지 쪽으로 가면 또 거기에 의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1: 새로운 경험이네요.
2: 예, 권투 경기는 이제 사방에서 다 보니까.
1: 그렇죠.
2: 좀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잠깐 휴식 시간에 코너를 갔다 오면 상처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재미이긴 한데 이 작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코트를 연상시키는 구조를 극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요.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공이 무대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들도 등장을 하고
1: 네.
2: 관객들이 또 공을 안쪽으로 밀어주기도 하고요. 천연덕스럽게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맞고 다시 들어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드립이 등장하기도 해서 네. 미소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1: 진짜 공의 속성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법인데 객석으로 날아올지도 모르니까 관객들도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받은 사람들은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2: 너무 재밌어하시고 좋아하세요. 네. 뭐랄까요. 또 다른 선수 한 명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 전부 응원하는 자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농구공이 내 쪽으로 들어오면 나는 저 선수에게 패스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듯한 인상도 들어서
1: 네.
2: 이런 협조적인 관객이 많은 작품은 좀 기분이 좋은 작품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점점 기발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이 또 안무상 까지 받았다고 해요. 동작들을 어떻게 안무로 연결시켰을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퍼포먼스가 좀 색다를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농구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좀 재밌게 잘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 인기 있었던 일본 만화 영화 중에 슬램덩크 같은 작품이 있었잖아요.
1: 네.
2: 그것도 농구하는 모습 보여주고 명대사들도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레이업 슛은 놓고 오는 것처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무대도 딱 그런 느낌입니다.
1: 네.
2: 적절히 안무와 움직임을 이 농구 경기와 잘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 느껴지는 스포츠의 그런 매력 잘 발견할 수 있어서 반가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이 노래가 제일 인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덩크슛이라는 네. 노래를 끝곡으로
1: 백미죠.
2: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자, 덩크슛 보내드리면서 교수님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은 농구라는 이색적인 소재로 스포츠를 뮤지컬로 끌어들인 작품 전설의 리틀 농구단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어릴 때 그런 친구 하나 알지 덩크슛에 미친놈 어디까지 뛸 수 있을까 고작해야 여기서 저기까지 도전! 매일매일이 도전 그리고 떨어져 발 뒤꿈치만 시큰 어린 날의 허세
4: 그때 그 말
3: 어릴 때부터 내 옆에 있던 건 주황색 꿈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눈앞에 꿀 때에 이걸 넣는 것뿐
4: 도전!
3: 매일매일이 도전 손에 농구공이 감기는 그 느낌

하나이지 덩크슛에 미친 너 나와 공이 하나 되는 그 순간 슛.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일상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계의 시의 이야기, 오늘은 천냥이 시인의 시집 마음의 수수밭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누구나 한 번쯤 일탈을 꿈꾸는데 이영주 시인도 당연히 그런 생각할 때 있으시겠죠. 그럴 때 하는 소소한 일탈이 있을까요?
2: 네. 그 시인이 어떻게 보면 일탈이 일상이어야 하는데.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2: 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실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좀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탈이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캐릭터인 느낌.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대학 때 수업을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1교시 수업인데 이제 잠을 안 자고 술을 먹다가 들어가서.
1: 아, 그 정도 일탈은 뭐 일탈도 아닌 거 아닌가요?
2: 아, 그렇죠. 그렇지만 교수님은 네. 이영주 들어오니까 술 냄새
1: 아 진짜요? 그 정도로
2: 약간 그런 의미로 창문들 열어라 막 이랬는데 왜 저는 꼭 수업을 들어갔을까요? 술을 먹고 약간
1: 그러니까 일탈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2: 아 그런 보니까. 거구나.
1: 네, 일탈을 하는 사람은 수업을 안 들어가야죠.
2: 맞네요. 네. 그래서 끝까지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면서 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일탈을 거의 뭐 한다고 해봐야 뭐 그냥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날 정도.
1: 그러니까요. 그 새파랗던 시절에도 그 정도 일탈하셨던 분이니까 뭐 지금 무슨 일탈하시겠어요?
2: 아니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1: 네. 아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탈을 한답시고 뭔가를 해도 네. 그게 되게 일탈이 아닌.
2: 네. 아니 아나운서님 약간 모범생이신 것 같아가지고.
1: 저는 제가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모범생을 갈망하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그건 너무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모범생을 갈망하는 캐릭터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2: 네. 네. 그래서 정해진 것들을 벗어나고 싶긴 한데 그게 생활의 요소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탈을 할 때는 준비를 해서 일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탈도 아닌데.
1: 그렇죠.
2: 준비를 해서 일탈한다는 거는.
1: 계획된 거라면 뭐.
2: 네. 아이러니한 것이죠.
1: 맞아요. 네. 오늘은 천냥이 시인의 시집을 들고 오셨죠?
2: 네. 천냥이 시인의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집 중에서 마음의 수수밭, 동해행, 여름 한때,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등 준비해봤습니다.
1: 어떤 작가인가요?
2: 네, 천냥이 시인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존재의 본질과 고독을 찬란한 슬픔의 언어로 노래한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 시인입니다. 65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하셨네요. 65년이면 저 태어나기 전인데 등단을 하셨네요. 아니, 학교를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65학번인 것도 아닌 거죠.
1: 네.
2: 그래서 시집으로는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람 그리운 도시, 하루치의 희망, 마음의 수수밭,

0: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눈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축키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1: 개밥, 바라기, 별, 눈뚝길, 보리밭, 보리고개 뭐 이런 단어들이 아주 전환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하네요.
0: 네. 이 단어들만 봐도 사실은 어떤 풍경인지가 느껴지는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요즘에 거의 안 쓰는 사실 용어들인데. 시적화자가 이제 걸음을 옮기는 발걸음마다 여행을 가거나 어딘가로 떠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여지는데 사실은 마음이 먼저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시적인 것 같고 몸을 움직이 전부터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인의 감수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삶의 어떤 요소를 다정하게 품어내는 이런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 너머에 마음속 수수밭이 있다면 거기까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라고 표현했는데 네. 뭐 자주자주 이런가 봐요.
0: 일단 마음부터 가 있는 거. 우리가 또 마음이 앞선다 혹은 마음이 급해? 이런 표현을 일상에선 쓰는데 시에서는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오히려 어떤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이런 구절들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몸이 가기 전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혹은 그냥 이미 감수성 자체가 먼저 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서 늘 시인의 마음이 항상 수수밭을 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뭔가 자연 친화적인 경험이 삶에 굉장히 녹아있는 것 같고 네. 우리는 요즘 느끼기 힘든 감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스러운데 참 부럽기도 한 감성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약간 이해를 못해요.
1: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외계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또 반대일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문해력이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이 단어만 봐도 개밥바라기 별이나 논두길이나 보리밭 이런 것들이 감각이 없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시를 읽을 때 사실 좀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게 참 충격적인 사실이죠.
1: 네.
0: 굉장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험한 거는 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네.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1: 최근에 마이클이라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느끼는 네. 저와 딸의 그
0: 감성이 다르죠.
1: 감성이 완전 달라서 유명했다니까, 아, 나도 알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막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0: 거의 신적인
1: 네,
0: 존재였는데.
1: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네.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0: 근데 사실 마이클 잭슨 때문에 BTS 같은.
1: 그럼요.
0: 이나 안무가 나온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은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똑같이 느끼라고 하는 것도 억지일 수 있고.
0: 맞아요. 예. 그 요즘 애들이 볼 때는 촌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진 않은가 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다행이다.
1: 역시.

0: 여행 천냥이. 그는 지금 동해로 간다. 차창 밖에서 누가 손을 밀어넣는다. 그까짓 세상 같은 거, 절망 같은 거 확 잡아채 강둑에 던진다. 강물이 퍼렇게 눈을 뜨고 올려다본다. 못난 몸 어디인가 조금 젖는 것 같다. 노을이 붉어지고 잔정에 붙들린 마음이 붉어져 끼룩끼룩 끼룩새처럼 춘천강을 건너간다. 경춘선은 왜 휘어지다 말다 이어지는가. 차는 속이 거북한 듯 몇 번 쿨럭거린다. 건성으로 질주하는 직행버스. 일사천리 질주만이 전부라는 듯 고속으로 달린다. 지름길도 회전길도 후진시킨다. 그는 비로소 어깨에 힘을 내린다. 지정석에 앉아 이렇게 달리는 게 직진하는 생이냐. 그는 이정표 쪽을 물끄러미 본다. 아득한 삶의 절벽, 비탈길 오르다 뒤축다른 세월 갈아끼지 못했다. 불시에 마주친 검문소 몇 개. 잘못이 없는데도 바퀴는 자주 덜컹거린다. 무제한으로 넘어서는 속도계. 한기령에 와서야 겨우 속도를 늦춘다. 저 고개를 넘어야, 결국 나를 넘어서야. 지금 그는 동해로 간다.
1: 네, 아, 예전에 동해 갈 때 정말 힘들었었죠. 네, 그 감각 역시 또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0: 네.
1: 근데 또 그렇게 느끼고 가는 길에 또 멋이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이래저래 그냥 편하게 가는 길보다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여행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에는 그 길 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혹은 갈아타든 이제 그 과정에서 여행이 이미 시작이 된 건데 그 시작된 것이 이 삶에 대한 어떤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미 교통수단에서부터
1: 네.
0: 약간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교통수단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김정환 선생님이 기차에 대하여라는 시집을 냈더니 철도공사에서
1: 네.
0: 그 시집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1: 그랬군요.
0: 네, 그 철도청의 유명 그 상징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이 교통수단 자체가 이미 시적 감수성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1: 일단 속도가 달랐고
0: 네, 느리고
1: 네. 그렇게 느리다 보면은 사색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할 게 없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때 떠나는 여행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은 뭐 거의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0: 네, 다른 네. 세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요즘에는 이동할 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영화도 예.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핸드폰 계속 보면서 가거나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차창을 보면 사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제 이런 요소 계란 까먹고
1: 네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네.
0: 그때 당시에 또 그게 있지 않나요? 기차에 이렇게 카트 돌아다니면서.
1: 그렇죠. 예. 그거 정말 막 그 고르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예전에 그 과 선배들이 그 알바를 많이 했던 거예요.
1: 사이다와
0: 그런 거 파는 거.
1: 그렇죠.
0: 예.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장면들까지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좀 애틋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절망 같은 거 강둑에 집어 던진다. 뭐 이러려고 그땐 여행 떠났죠.
0: 맞아요.
1: 예.
0: 근데 집어 던져지던가요?
1: 그렇죠. 가면은 또 그리움이 더 깊어져서.
0: 맞아요. 예.
1: 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0: 이 세상 같은 거, 절망 같은 거 확 잡아채 강둑에 던진다. 이런 표현이 매우 공감이 되는데
1: 네.
0: 사실 백석 시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0: 있는데 그 구절에서도 느껴지는 게 세상살이 힘들 때 내가 밀려나는 게 아니고 이까지 거 내가 버린다. 이런 어떤 시인의 기계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서 이 시에도 절망 같은 거는 내가 강둑에 집어 던지고 올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기계 같은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물이 또 결국은 퍼렇게 눈을 뜨고 올려다 보니까 그 강물에 의해서 슬픔이 몸으로 젖어드는 과정 이런 것까지 결국 있어서 더 슬프게 느껴지는 요소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아, 이때만 해도 길이 인생에 비유하기 참 좋은 대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거나 길을 달리거나 빨리 달리거나 천천히 걷거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속도에 적절하게 비유가 되면 독자들도 공감을 하기에 되게 좋았는데 확실히 요즘은 이런 비유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추상적이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들어지고.
0: 맞아요. 네. 네. 그게 참 문명이 발달할수록 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다음 시 만나보죠.
0: 네. 여름을 앞두고 여름 한때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1: 네.

0: 천냥이. 비갠 하늘에서 땡볕이 내려온다. 촘촘한 나뭇잎이 화들짝 잠을 깬다. 공터가 물끄러미 길을 엿보는데 두 살배기 아기가 뒤뚱뒤뚱 걸어간다. 생생한 생, 우주가 저렇게 뭉클하다. 고통만이 내 선생이 아니란 걸 깨닫는다. 몸 한쪽이 조금 기우뚱한다. 바람이 간혹 숲속에서 달려나온다. 놀란 새들이 공처럼 튀어오르고 가파른 언덕이 헐떡거린다. 웬 기가 저렇게 기막히다. 발밑에 밟히는 시름꽃들, 삶이란 원래 기막힌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나는 다시 숨을 쉬며 부푼다. 살이 살아 붐빈다.
1: 이 고통이라는 게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저마다 온도차가 있을 거예요.
0: 이 고통을 또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인들은 이 고통을 예민하게 느끼는 종족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천냥이 시인의 여러 요소들은 상처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적 화자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느낀 거는 고통을 느낄 때, 통증을 느낄 때 뭐 이런 걸 텐데 이 시에서는 보면 시적 화자가 아이의 모습을 통해 생생한 생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이 자연의 생생함 자체가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보여주는 시여서 약간 다르게 읽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지만 생명력이 강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생명력 자체가 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기가 세다 할 때 그 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런 게 너무 기막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란 원래 기막힌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생명력의 기가 나를 살게 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네. 앞에 두 시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든 이 자연만한 치료약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0: 네.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해답을 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편안함, 그야말로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명을 이루고 살지만 근원적인 것들은 다 자연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뭐 문명이 없어진 자연 안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당한 자연이 있으면 굉장히 치유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한 편 더 만나볼까요?
0: 네. 그 사람의

0: 손을 보면 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천냥이,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은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1: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세상을 바꿔주고, 또 그 손길이 닿으면 세상이 바뀌니까 정말 귀한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이런 손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삶의 윤택함을 사실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런 거 아무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 존재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손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이 갖고 있는 게 이 삶의 거룩함이나 위대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사무직보다는 AI 시대에,
1: 그렇죠.
0: 사무직보다 그 손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더 사랑을 받기도 하잖아요. 젊은 여성들도 뭐 도배를 한다든지,
1: 네.
0: 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시대가 더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 손의 귀중한 가치를 더 느끼게 하는 요소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서,
1: 네.
0: 좀 확실히 놀라운 것 같긴 합니다.
1: 무조건 발전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예. 그래서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숭고함,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는 존재야말로 성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사실은 이 성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청소해주는 그런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과 결핍이나 모순과 부조리를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비유이기도 해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최강희 씨가 생각이 납니다.
1: 최강희 씨 최근에, 네,
0: 청소를 열심히,
1: 그렇죠,
0: 해서.
1: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사랑받다 보니까 청소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0: 맞습니다. 아이러니하네.
1: 너무 바빠져서. 참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네. 뭔가 좀 예스러운 시들 만나니까 시답고 좀 포근해지는 감성 오랜만에 또 느껴봤네요.
0: 네.
1: 시 이야기 천냥이 시인의 시집 마음의 수수밭 함께했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우림의 25, 21 이어드릴게요.

문화, 예술, 공감 KBS 라디오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KBS 홈페이지와 KBS 콩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6월의 시 김남주. 어쩌면 미소 짓는 물겨울처럼 부는 바람일까?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언저리에 고마운 햇빛은 기름인 양하고 깊은 화평에 숨 쉬면서 저만치 트인 청정한 하늘이 싱그러운 물줄기 되어 마음에 빛발쳐온다.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 또 보리밭은 미음이 서로 없는 사랑의 고울이라 바람도 미소하며 부는 것일까? 잔물결 큰 물결에 출렁이는 비단인가도 싶고 은물결 금물결에 강물인가도 싶어 보리가 익어가는 푸른밭 밭머리에서 6월과 바람과 풋보리에 시를 쓰자. 맑고 푸르른 노래를 적자.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 6월, 보리 익어가는 소리가 물결 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같네요. 김남주 시인의 6월의 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며 살았던 여성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들, 억압과 폭력이 당연했던 여성들. 코르텔레시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흑백 영화의 형태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왜 아직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관객에게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영화의 후반부, 우여곡절 끝에 딸의 결혼식이 무마되고 델리아의 구원이 한층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델리아는 미사가 끝난 뒤 오래 돌보던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러 가야 한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델리아가 집 밖으로 나서기 위한 탈출 계획의 일환일 뿐입니다. 델리아가 제발 누구의 손이든 잡고서 어디로든 도망갔으면 싶던 관객의 마음이 드디어 안심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이윽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자고 있는 딸의 머리맡에 편지를 놓아두고 델리아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당도한 곳에서 보는 풍경들은 이 영화가 선사하는 최고의 반전입니다. 멜로드라마의 클리셰를 모두 허물어버리는 장면이죠. 델리아는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미래를 선물합니다. 자신과 같은 현재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투쟁으로 남편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되지 않는 삶을 주려합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델리아의 이 선택은 짜릿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전인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것만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가치를 잘 생각하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건 무언가를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바꿔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본 적 있으신가요?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평범하게 지나쳤던 일상 속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여러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상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는 문학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손끝의 하모니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고요. 문의는 02-560-4284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에세이 작가 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글쓰기 기초부터 전자책 제작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신청은 역시 6월 23일까지고요. 문의 전화는 032-876-3500번, 내선번호 6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에서는 새로 쓰는 내 인생의 느낌표라는 글쓰기 수업을 운영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시와 산문으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 24일이 첫 수업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문의는 02-445-565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 우리나라 가족 첫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와 심규선이 부릅니다. 선인장.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인태입니다. 그냥 어릴 때 TV에서 나오는 CF나 뭐 시그널 같은 거를 그때 멜로디언 갖고 놀면서 연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또 배우면서 어째 보면 그 유소년기 때부터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천성 전맹 시각장애인이라서 그 묵작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컴퓨터 음악을 배우면서 컴퓨터로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리는데, 최종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악보화하는 부분은 저 혼자서는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도 악보 쪽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편곡도 그렇고 필요한 악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삶들이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몇백 배로 더 노력해야 되고 너무 힘들지만은, 정말 장애의 벽을 뛰어넘고 그 성취감을 이뤄낸다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정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이인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었는데 트럼펫을 배우게 되면서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요. 음악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기쁨과 보람 누구보다 클 겁니다. 앞으로도 장애라는 벽에 쓰러지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제 슬슬 여름 휴가를 준비할 시기인데 어떻게 정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직업이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인처럼 어떤 기간을 딱 휴가를 빼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 일주일 뒤쯤에 아무 일도 없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휴가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되게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굉장히 슬프다.
1: 아 예. 요즘 휴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슬프게 대답하니까.
0: 그러면은 예. 만약에 나한테 주어졌어. 네. 어떤 기간이 딱 주어졌어. 정확하게. 네. 그럼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있어요?
1: 저는 지금 그냥 소박하게 부산 가고 싶어요. 너무.
0: 부산은 왜요?
1: 제가 부산만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좀 체력도 좋아지고 뭔가 저랑 잘 맞는 상성이 있는 도시인가 봐요. 아~ 그래서 부산을 가면 뭔가 건강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경험이 많아서 부산 가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저는 네. 부산에 2년 살았거든요.
1: 아 정말요?
0: 저랑은 그다.
1: 별로 케미가 안 맞았던 네. 곳인가요?
0: 근데 서울도 안 맞아요.
1: 아 그럼
0: 저 어디 맞을까요?
1: 이제 조금 떠나보면서
0: 네. 떠나보면서
1: 네. 이제 다니다 보면 아 여기다 싶은 곳이 꼭 생기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이 대화 한번 나눠요.
1: 네. 또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에.
0: 네. 저도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부산처럼. 예. 오늘 좀 음악으로 네. 뭔가 저희한테 좀 맞게 해주실 뭔가 저희 감성을 터치해 주실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네. 어떤 음악 굉장히 부담 느껴하시는 것 같긴 한데.
1: 아 왜냐면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한 주제를 골라봤는데
0: 주제랑 어긋나게 또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군. 네.
1: 아니 요즘 음악 사이트들, 음악 매거진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관객 참여, 이제 보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세태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0: 뭐 참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 이를테면 이제 별점, 5점 만점을 주는 이런. 평점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로 유명해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어떤 매력을 못 느끼니까 이제 이 매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별점을 같이 매길 수 있게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 미디어들이 이제 목숨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유되고 참여되고 해야만 네네. 이제 좀 살아남는 시대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이 제 선곡을 듣기만 하시는 대신에 네. 이제 같이 좀 선곡에 참여하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곡 제목으로 끝말잇기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0: 곡 제목이 예를 들어 칠읽기야.
1: 네.
0: 칙. 끝났네요.
1: 네. 칙이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 끝말잇기로 주제를 정하고 선곡을 하면서 곡도 바꿨다가 이런저런 좀 재미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0: 네네. 재밌겠네요. 그러면 무엇보다 첫 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곡인가요?
1: 이제 아무래도 첫 단어로는 좀 인사말이 좋을 것 같아서 안녕, 헬로우라는 제목을 선택했고요. 사실 헬로우라는 제목을 가진 곡들이 많아요.
0: 많지 않나요? 네. 일단 아델이 떠오르는데
1: 맞아요. 아델도 헬로우. 있고요. 또 조용필의 헬로우도 있고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도 있는데 딱 맞추셨어요. 네. 아델의 헬로우 오늘 골라봤습니다.
0: 역시 아델.
1: 이제 아델이 사실 그 앨범마다 다 성공을 했지만 앨범 제목을 이제 본인이 그 앨범을 만들 때 나이로 정했던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0: 아,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첫 앨범이 이제 19살에 썼던 곡들을 담아서 19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21살에 이제 자신이 이제 남자친구랑 이별한 그런 기록을 담았던 앨범인 21. 그 앨범으로 이제 거의 전 세계를 또 휩쓸었었는데요. 네. 이 앨범에는 Rolling in the Deep이나 Someone Like You, 그 Set Fire to the Rain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히트곡들이 다 담겨 있는 앨범이 21 앨범이고요.
0: 이별은 슬픈데 정말 우리한테 선물이었네요.
1: 맞아요.
0: 네.
1: 진짜 아델이 이별해서 저희에겐 명곡들이 감사합니다. 생겼는데
0: 그 남자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이 앨범 나왔던 때가 2011년도였는데 이 당시에 3,1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어서 21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에 또 등극을 했었습니다.
0: 이게 21세기에 네. 21년도 아니고 네. 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1: 게다가 이 앨범이 2011년도에 발매돼서 빌보드 차트에 거의 10년 동안 또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21 앨범이 이제 여전히 차트에 올라 있던 2015년에 이제 아델이 또 새로운 앨범 자신의 25살을 기록한 25

0: 앨범을 또 발매를 했습니다. 이 앨범의 첫 곡이자 타이틀곡이 오늘 같이 들어볼 헬로우라는 네. 곡인데요. 이 아델의 21 앨범이 이별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5 앨범은 좀 화해를 주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헬로우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보면은 좀 오래전에 이별한 상대에게 이제 미안함을 좀 고백하는 그런 화해를 신청하는 내용처럼 처음엔 들려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델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에게 전하는 노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델이 뭐 투어나 홍보 활동 때문에 이제 고향인 영국을 떠나 있을 때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너 괜찮냐? 안녕하냐? 이런 마음에서 쓰게 된 곡이 헬로우라고 합니다.
1: 네, 바로 들어보죠. 아델이 부릅니다. 헬로우.

0: 사실 팝송 들을 때 가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마지막 설명,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쩐지 좀 가슴이 짠해지는데.
1: 맞아요.
0: 다음은 그러면은 헬로 우니까.
1: 네.
0: 로우로 끝나, 뭐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로 아니냐. 아. 하지만 헬로 우로.
1: 네. 예.
0: 그럼 우로 시작하나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다음 곡이 뭘지 좀 예상을 같이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0: 우정.
1: 예, 네, 그런 것도 좋고요. 저는 우리라는 곡의 제목을 골라봤는데요. 네. 전람회의 곡이고요. 전람회의 1997년 정규 3집 졸업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람회가 같은 해인 3월에 해체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김동률이 곡을 썼고요. 또 서동욱이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0: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김동률 씨 뭐예요? 왜 안 나와요?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1: 저도 개인적으로 알면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0: 네.
1: 너무 노래 궁금합니다.
0: 네.
1: 이제 가사 들어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이제 끈끈한 우정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두 사람 서동욱과 김동률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도 낳고 결혼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좀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순수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곡이 이제 더 슬프게 들리는 게 이제 멤버였던 서동욱이 50살 그 나이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서로의 미래를 그리는 곡이 너무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0: 네,
1: 같이 들어보면 좋겠고요. 우리라는 곡을 이어받아서 들어볼 곡은
0: 리로 시작하는
1: 나얼의 리본 인 더 스카이라는 곡입니다.
0: 또 이렇게 연결시키면 대단하십니다.
1: 사실 이 곡은 원곡이 그 스티비 원더의 82년도 곡을 원곡으로 하는데 오늘은 나얼의 솔로 앨범인 Back to the Soul Flight에 수록된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하고요. 사실 나얼의 솔로 앨범에 담겨 있지만 나얼이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들과 또 함께 부른 곡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제목과 또 가사에도 등장하는 이 리본 인 더 스카이, 그러니까 하늘에 리본이 떠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리본은 좀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만큼 멋진 이 정엽의 도입부 귀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멤버의 감미로운 화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0: 네, 전람의 우리, 나얼의 리본 인 더 스카이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2: 준비됐어요?
3: 네. 네.
4: 잘하자.
5: 이번엔 잘해.
4: 하나, 둘, 셋.

0: 이번 제목이 끝말잇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리본 인 더 스카이니까 E로 시작하는 곡.
1: 맞죠? 맞아요.
0: 예.
1: 이게 또 E로 시작하는 곡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골라본 곡은
0: 이리오너라. 죄송합니다.
1: 네. 이 밤을 다시 한번.
0: 이 좋아. 밤의 끝을 잡고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
1: 근데 고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번으로 끝난 곡을 찾아봤는데 네. 조화문의 곡이고요. 이 조화문이 1980년도에 이제 MBC 대학가요제에서 하드록 밴드였던 그 마그마로 출전을 해서 헤아라는 곡으로 인상받으면서 데뷔를 했었고요. 이 마그마 활동 때도 조화문이 작사 작곡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솔로작에서는 장르를 좀 바꿔서 발라드나 팝으로 이제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면서 창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0: 네.
1: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곡이 가사랑 멜로디 다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한 곡 더 묶어서 듣는다면 이 밤을 다시 한번.
1: 네.
0: 번에서 어떻게 되나요?
1: 번. 어려웠는데요.
0: 번.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결국에는 번으로 시작하는 Burning Love라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 골라봤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이제 버닝, 사랑 때문에 불탄다. 내가 사랑 때문에 영혼까지 불타는 것 같다. 그런 좀 강렬한 로큰롤 곡인데
0: 네.
1: 사실 이 곡을 부를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런 사랑 노래를 녹음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아니 이 곡은 근데 꼭 히트할 거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에 녹음에 성공을 했고 또 1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0: 진짜 히트도 했네요.
1: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또 하나의 대표곡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바로 들을게요.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엘비스 프레슬리의 Burning Love 이어서 듣겠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제목으로 끝말잇기 하면서 음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버닝 러브니까 브네요.
1: 부. 맞습니다. 브라보.
0: 브라보. 네.
1: 바로 네. 그 곡. 브라보 아. 마이 라이프 골랐습니다.
0: 영어로 좀 잘하시는 편이네.
1: 네. 영어로 이렇게 이어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네요.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인데요. 사실 많은 아버지들의 애창곡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이 진짜 노래 들어보면 뭐 아. 후회도 괴로움도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그런 가사가 사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정말 위로도 되고 또 그렇죠. 용기도 되는데요. 네. 이 멤버 김종진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맡았고요.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마이클 잭슨의 Pretty Young Thing 줄여서 PYT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명반이었던 그 스릴러 앨범 수록곡이에요. 네. 근데 앨범에 워낙 좋은 곡들이 많아서 결국 여섯 번째 차례로 싱글로 발표됐던 곡인데요. 이 스릴러 앨범에는 뭐 비릿 빌리진, 휴먼 네이처, 그리고 또 전에 같이 들었던 폴 맥카트니랑 함께한 더 걸 이즈 마인이란 곡까지 들어있어서 이 곡이 여섯 번째 차례로 발표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경쾌하고 멋진 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0: 진짜 절묘하게 이어갑니다.

so good inside.

0: 마이클 잭슨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의 마음에. 자, 다음은 Pretty Young Thing에서 띵으로 이어가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너무 잘 받아주셨는데 띵으로 네. 이어받아서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라는 곡 듣겠습니다. 네. 이 곡은 이른 살이 되어도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연인에게 전하는 그런 곡이고요. 이 가사가 굉장히 재밌는데 네. 이제 에드 시런이 팝스타잖아요, 슈퍼스타. 네. 근데 이제 관객들이 그쯤에 자기가 이제 이른 살의 나이가 되면 관객들도 자신을 기억을 못할 때고 또 지금처럼 기타도 잘 못 칠 텐데 그래도 당신이라면 날 계속 사랑해 줄 건가요? 이런 좀 가사를 듣고 있으면 이런 슈퍼스타도 이런 걱정을 안고서 사랑을 하는구나. 네네네. 그런 좀 동질감과 공감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걱정이 많으십니까?
1: 아, 별로 없는 편입니다.
0: 네, 그럼 바로 들을게요. 에드 시런이 부릅니다. Thinking Out Loud.

0: 진짜 너무 재밌게 끝말잇기 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곡입니다. 네.
1: 마지막 곡이 사실 네.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는데 드로 시작하게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영화 싱 스트리트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네네. 이 영화는 이 원스 그리고 또 비긴 어게인을 연출했던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 영화인데요.
0: 아, 그래요? 네. 세 번째 있었구나.
1: 네. 네. 이 영화는 심지어 이 감독이 자신의 좀 자전적인 학창시절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이 내용이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한 소녀에게 이제 반해서 잘 보이려고 친구들이랑 갑자기 밴드를 결성한 그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0: 미국 친구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이 오합지졸 같던 그 밴드가 마침내 좀 성장해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쯤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감동까지 느껴지는 진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0: 근데 이 세 번째 영화는 히트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굉장히 좋아했던
0: 재밌게 봤던
1: 네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0: 예예 꼭 찾아볼게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약간 기계 같긴 했는데 네. 진심이에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싱 스트리트의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 전문가로 시각장애인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천연기념물인 새를 조사하는 사업이고요. 모집에 앞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천연기념물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새 소리의 특징을 공부해서 소리만 듣고 어떤 새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력이 우수한 시각장애인들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천연기념물, 동물종 정기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고궁이나 숲 해설가로 활동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연을 조사하고 지키는 활동에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공익활동은 물론 전문 직종 개발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임종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걸었어.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부산 영도구로 무장애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두선입니다. 정동휠체를 타고 있는 뇌병변장애 제가 이제 자립생활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독립생활이라고 제가 소개받아서 저희 단체명이 그래서 독립생활인데 그래서 인디펜던트 리빙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내가 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살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자립생활이 이루어져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립생활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를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교통을 통한 이동권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동휠체어 지원이 없었으니까. 이 전동휠체어를 우리가 타야지 그래도 이 중증장애인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단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만 잘해주면은 국토를 종단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전동휠체어 세미나도 이제 하면서 초점을 뒀죠. 또 제가 시설을 가서 보면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길을 마련하고 그 조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타이시설에 관심을 맞았고요. 진짜 나와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그때에 비하면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사회가 변했고요. 그런 것들이 변화시킨 것이 저는 우리 자립생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은요. 조용필 씨의 그 고추잠자리. 참 멋있는 노래 같아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We Live in Time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일단 내용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주인공은 이제 남녀예요. 알무트라는 여성과 토비아스라는 이제 남성인데 네네. 이제 둘은 연인입니다.
0: 아, 연인 관계. 예. 네.
1: 어려서 만난 게 아니라 둘 다 각각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됐어요.
0: 커서 그러면 예, 네. 성인이 돼서.
1: 처음 만났을 때 토비아스는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
0: 아, 네. 가정이 있었군요.
1: 네. 예. 기러기 생활로 인해서 이제 그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기러기 아빠 생활 기러기 생활하면서 네, 뭐 그런 상황인데

0: 그리고 알무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촉망받던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1: 아, 그래요?
0: 부상으로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두 번째 도전으로 요리사를 선택을 해서 셰프로서 굉장히 이제 성공의 문턱에 있는.
1: 네. 네.
0: 그런 상황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실력 있는 요리사인 알무트 그리고 토비아스는 대규모 시리얼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1: 여기도
0: 직원인데요.
1: 네네.
0: 굉장히 서로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1: 네네.
0: 이제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 알무트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이
1: 여주인공이
0: 드러나게 됩니다.
1: 아하.
0: 이 암에 걸린 거예요.
1: 아이고.
0: 의사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양 그냥 수술로 제거하면 안 되냐 물어보니까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 항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토비아스는 이제 뭘 하면 되냐 이렇게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해요.
1: 네.
0: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서포트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 나오면서 알무트가 토비아스에게 뭐 항암해서 종양 크기 줄이고 수술하고 뭐 또 항암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나는
1: 힘들구나,
0: 견디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1: 그래요? 네,
0: 지금까지 겪어낸 항암을 또 한 번 겪을 자신이 없으니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1: 아유,
0: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남은 몇 개월을 즐겁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예. 영화의 제목인 We Live in Time. 이거 좀 직역하자면은 우리는 뭐 시간 속에 산다. 요 정도가 될 텐데 특이한 점은 이 영화가 시간 순서대로 또 흘러가지 않는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파잖아요.
1: 그렇죠. 예, 연인 관계.
0: 근데 이 영화의 특이점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논다고 해야 될까요? 네, 시간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영화의 승부수는 형식에 있는 것인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는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알무트가 항암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 뒤에 토비아스가 시리얼 회사 입사 면접을 보는 장면이
1: 에?
0: 나와요.
1: 완전 거꾸로
0: 그러니까
1: 돌아가네.
0: 완전 과거로.
1: 예,
0: 과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이혼 사인을 하는 이런 식의 장면들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혼 장면이 있고 그 전에 자기가 입사 면접을 보는 새로운 시작의
1: 시작.
0: 장면이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제 관객이 따라가기가 처음에는 좀 힘들죠.
1: 아, 그렇겠네요. 예.
0: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알무트와 토비아스의 첫 만남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처음 만나기 직전이니까 서로 알지 못하죠.
1: 아,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0: 그런데 앞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이미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이제 두 사람 거의 만나기 직전 상황이
1: 네네네네.
0: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앞에 것이 나중에 있고 뒤에 것이 앞서는
1: 그러게요. 예.
0: 이런 것들을 관객이 계속 머리를 쓰면서 맞추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영화의 전체 그림이
1: 아하.
0: 드러나게 되는
1: 네.
0: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가 왜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
1: 그러니까
0: 결국 이제 큰 주제는 이제 사랑이 시작되고 또 죽음으로 헤어지는 과정까지잖아요. 정말 이제 사랑해서 결실을 얻었지만 굉장히 행복한 순간에 다시 그 사랑한 사람을 잃어야만 되는
1: 네네.
0: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사랑을 하고 헤어지는 경험은 다 있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누구든지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1: 네.
0: 근데 이제 과거를 이제 떠올려 본다고 하면 그 기억들을 그게 막 선형적으로 기승전결로 떠오르진 않죠.
1: 그렇죠.
0: 네. 네.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즐거운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던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 굉장히 이제 파편적으로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모여서 인생의 진실이 된다.
1: 어허.
0: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누구의
0: 삶이든 슬픔과 기쁨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1: 그렇죠.
0: 예,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의 조각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생으로 완성되듯이 두 연인의 시간을 조각조각 들여다보면서 어느 것이 슬픔의 조각이고 어느 것은 행복의 조각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슬펐던 순간이든 행복했던 순간이든 그때그때 충실하게 살았고 그때그때 모든 것들이 사랑도 미움도 다 진심이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살아온 환경이나 인생의 행보가 달랐던 30대 남녀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양보할 게 아니라 또 인내와 절충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0: 그렇죠. 뭐 결혼을 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사실 이제 서로 정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한 집에서.
1: 네네네.
0: 그러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도 안 되고 그 서로 그냥 합의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평생의 상대라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절반씩 양보할 수 있다는 합의가 둘 사이에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1: 예.
0: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1: 뭐
0: 어떤 영화들은 막 판타지처럼 막 모든 게 다 너무나 행복하고 막 이렇게 그려진 영화들도 있지만 인생은 절대 그렇지가 않고
1: 예.
0: 그래서 그런 현실감 덕분에 이 둘의 러브 스토리가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큰 걸 포기해야 돼요. 토비아스는 정말 이세를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1: 예.
0: 그 이세를 포기하고 알무트는 이제 셰프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이 셰프로서의 굉장히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될 시기에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뒤로 미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와요. 이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뭐 헤어지겠죠.
1: 헤어져야죠. 예. 네.
0: 각자 차이를 인정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위해서 희생하는
1: 네,
0: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영화는 그런데 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 되죠. 각자의 성공적인 경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면서 합의를 거쳐서 이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행복한 결실을 이루었던 것이고. 하지만 이제 참 신이 뭔지 재앙이 금방 엄습을 하게 되고
1: 예.
0: 이 영화는 그 사건 한 명이 이제 말하자면 불치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1: 네네.
0: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굉장히 이제 진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행이 예정된 상태라면 무엇을 택하고 남길 것인가. 나의 확고부동한 생각이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개인의 꿈과 가족의 행복이 배치된다면 내가 희생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 예. 그리고 이제 알무트의 직업이 셰프잖아요.
0: 네.
1: 그 요리 관련 볼거리도 좀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얘기긴 한데 이 영화가 그렇게만 다루지 않고 그 셰프인 그 알무트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 셰프인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가 있어요. 요리계 올림픽이라 불리는 보퀴즈 도루 경연. 이렇게 요즘에 워낙 또 이런 것들이 네.
1: 흑백 요리사
0: 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명장들의 파인다이닝 대결은 웬만한 먹방 장르가 아쉽지 않은 시각적 체험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눈요깃감으로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주인공 알무트가 영국 대표로 이제 이게 나라별 대결인데
1: 예.
0: 출전하는데 선택한 파트너가 중동계 이민자예요. 그리고 알무트가 개업한 레스토랑 메뉴도 정통 영국 요리가 아니라 북유럽과 남부 독일 또 검소하고 질박한 음식 문화를 결합한 노르딕 바이에른 스타일 가게입니다.
1: 네네.
0: 굉장히 이제 여러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러한 개방성과 수용성이 작품 곳곳에서 핵심 가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1: 네.
0: 이것이 어쩌면은 토비아스 알무트가 서로 다른 이제 세계에 살고 있다가 함께 이제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과정. 알무트가
1: 그러네요.
0: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이

0: 이 삶의 증명으로 집중하는 그 요리 장르가 21세기에 세계에 필요한 상호 존중과 통합성을 구현하는 예시로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1: 네.
0: 영국을 대표하는 이민자 셰프의 다국적 재료를 구사한 근사한 요리 또 이를 응원하는 다문화 가족의 풍경이 이 영화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영화 We Live in Time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악뮤가 부릅니다. 다리 꼬지마.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알아본다고요?
1: 네. 이 공공후견제도가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법 구조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후견제도가 있는데 그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후견제도는 특정후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17개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이 공공후견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란 이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 대상자는 성인이라서 19세 이상의 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발달장애로 인해서 어떤 업무 처리 능력에 굉장히 제한이 있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 용어다 보니까 이름만 들으면 이제 법률 지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을 돕는 성격이 훨씬 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지원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이제 법원을 통한 공적 권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공후견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렇군요. 발달장애인에게는 왜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할까요?
1: 네.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금융과 관련된 일, 관공서 이제 행정일이라든가 병원의 의료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굉장히 많은 일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는데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0: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대신해서 후견인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특정이란 네.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특정이란 거를 반드시 두는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 권리보호를 최대한 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면은 발달장애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한 내용이나 영역이나 범위 한에서만 발달장애인을 대신해서 이제 지원을 하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이 특정 후견을 마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후견이 필요한 사례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발달장애 자녀를 대신해서 어머님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은행에 갔는데 은행 측에서 자녀가 성인이네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머님이 처리를 못했는데
1: 예.
0: 발달장애인 성인이 혼자 가면은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 발달장애인 의견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긴 어렵다. 네네. 그래서 후견인을 데려와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제 돈 관리 특히 이제 월급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있는데 경우 있죠. 이분이 시설에 살고 있으면은 이제 거주시설 직원이 지원을 하거든요. 독립하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지속적으로 그쵸. 하기에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후견인이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실제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독립해서 이제 혼자 지역사회 살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제한을 받는 요소들이 많아서 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0: 네. 이 제도 안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 네네.
0: 첫 번째는 이제 이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후견 제도를 잘 이용하려면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견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그 과정 전체를 판결을 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원에 내는 서류들은 굉장히 많죠. 과정도 복잡하고.
1: 그러니까,
0: 네. 그래서 이 후견제 이용을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도 많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 과정에 필요한 재반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일, 그다음에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이 후견인이 활동을 하면 소액이지만 활동비를 주는 이 교부까지도 발달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재산 관리라든가 이제 법률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계약을 하거나 동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1: 있죠. 예.
0: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후견인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어떤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에 즉 의료라든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후견인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집과 관련된 주거, 교육, 고용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일상생활 지원을 후견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후견인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게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이제 권익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공공후견에서 일관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후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신청주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센터에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달센터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서 후견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이 사실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이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런 자료를 법원에 접수하고 그래서 법원이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용 판결이 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 그 제도 시행 과정에서 후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0: 네. 사실은 후견인 분들이 이 제도가 잘 가게 하느냐 안 가느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후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후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네.
0: 이 후견인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무와 특정

0: 한 범위까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발달 장애인의 의사 결정 지원과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이 법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보통 후견인 분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상의 범위에 따르면 배우자라든가 가족, 그다음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들이 가능한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발달장애인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당사자의 시어머니가 친족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이게 이제 가족의 범위인 거고요. 제3자 같은 경우는 일반 후견인과 전문가 후견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일반인이 그러니까 후견인이 되려면 반드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후견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우리가 아는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 후견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이 해당 시설장을 공공후견인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해충돌이 대립될 수 있어서 공공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발달장애인 분의 이제 권익이라든가 선택권을 좀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후견인이 이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강릉에 살고 있는 공공후견인 A씨는 본인이 지원을 하고 있는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 B씨의 휴대폰 명세서를 보다가 깜짝 놀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금액이 200만 원이 넘게 청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공후견인이 찾아보신 거예요.
1: 네.
0: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지역 그 휴대폰 대리점에서 발달장애인 분을 이제 속여가지고 그분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유통한 겁니다.
1: 그런 사례가 있었죠.
0: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공후견인 분이 이 즉시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가만히 안 있겠다.
1: 예.
0: 네,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간에서 기기를 해지하고 피해 금액을 다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권익옹호 활동도 후견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자, 우리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공공후견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좀 바라고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긴 하는데 이 발급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게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어디 어디까지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1: 네.
0: 이걸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적다 이런 게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네네.
0: 현재 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가정법원하고 가정법원 지원만 가능한데요. 2026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53개 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53개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죠.
1: 예.
0: 네, 서울 같은 경우도 가정법원은 한 곳밖에 없고요. 세종은 아예 없고
1: 아이고.
0: 인천도 한 곳, 뭐 대전도 한 곳 이러다 보니 발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공후견을 잘 작동되려면 후견인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1: 그쵸.
0: 그래서
1: 예.
0: 전자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네, 여기서 발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2024년에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년후견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연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보호자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가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네, 많은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이 제도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후견인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 어머니는 나는 그나마 인권강사라서 이 제도를 알았지만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안타까운 게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후견인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더라도 매칭이 되려면 길게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박정훈의 노래 이어드리죠. 먼 훗날에.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 떠나볼 곳은 부산 영도구라고요?
1: 네, 오늘은 푸른 바다가 반기는 부산으로 떠납니다. 오늘 소개할 부산 영도구는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를 통해서 부산 도심과 곧바로 연결되는 아주 매력적인 섬입니다.
0: 그렇죠.
1: 과거 영도라고 하면 가파른 산복도로와 또 거친 해안절벽 때문에 이 보행약자들에게는 다소 험난한 여행지로 인식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영도구는 대대적인 친환경 배리어프리 보행로 정비 사업과 또 열린 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장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바다를 바로 발 밑에 두고 평탄하게 달릴 수 있는 이 해안 데크길과 보행약자 전용 이동수단이 아주 훌륭하게 갖춰져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0: 저도 아버지 고향이 이제 부산이어서 자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영도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또 태종대 아니겠습니까?
1: 네.
0: 거대한 해안 절벽 지형이라 사실 휠체어로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요즘 그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수단과 도로 정비 상태가 좀 갖춰져 있죠?
1: 네, 울창한 만다린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태종대 유원지는 보행약자를 위한 전용 이동수단인 단우비 열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체력적 부담 없이 영도의 절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우비 열차 중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도 운행되고 있어서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이용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탑승해서 태종대 울창한 숲길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순환도로 전 구간이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완벽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정사가 완만하게 잘 되어 있어서 주행감도 아주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열차를 타고 6월에 싱그러운 수목 사이를 지나서 첫 번째 거점인 태종대 전망대와 영도등대 입구까지 장벽 없이 편안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태종대 안에서도 특히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1: 단우비 열차를 타고 태종대 전망대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턱이 없는 평지 진입로를 통해서 전망대 내부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 내부 전층은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통유리 너머로 맑은 날에는 일본 대마도까지 보이는 탁 트인 남해바다의 파노라마 뷰를 휠체어에 앉은 눈높이에서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국립해양조사원 방향으로 나 있는 산책로나 태종사 입구 주변은 평탄한 보도블록과 데크로 마감돼 있어서 6월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수국을 감상하면서 휠체어 산책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태종대 정문광장 주차장에는 매표소와 가장 가까운 평지에 넓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요. 광장과 전망대 건물 내부에 자동문이나 도움벨이 설치된 이런 다목적 장애인 화장실이 아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0: 네.
1: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명소는 영도의 서쪽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된 영도 하늘전망대입니다. 하늘전망대의 무장애 진입 동선과 보행 환경은 어떻게 정비되어 있습니까?
1: 절영 해안산책로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도 하늘전망대는 바다를 향해 돌출된 스카이워크 형태의 전망대입니다.

0: 인데요. 복잡한 인파를 피해서 고즈넉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숨은 무장의 명소입니다.
1: 네.
0: 도로변 주차구역에서 전망대 입구까지 계단이나 단차가 전혀 없는 평지부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차 후에도 진입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전망대 바닥 일부가 투명한 유리가 아닌 튼튼한 목재 데크와 매끄러운 스틸 철판 평판으로 고르게 마감되어 있거든요. 휠체어 바퀴가 걸리거나 흔들리는 현상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1: 네.
0: 휠체어를 타고 전망대 끝단에 서면 수평선 위로 떠있는 거대한 선박들이 이 송도 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아주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양간 중간중간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강화 유리가 설치돼 있어서 보행약자들도 방해 없이 완벽한 서해안 남해안의 해질녘 노을을 감상합니다.
1: 아유, 예, 그렇군요. 하늘 전망대 주변의 해안 산책로 중에서 보행약자가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코스가 또 있을까요?
0: 하늘 전망대 좌우로 이어지는 영도 해돋이 길과 일부 상부에 있는 데크로드는 경사가 완만하게 잡혀 있어서 이 6월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절벽 아래 거친 자갈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대신 상부 도로변을 따라서 평탄한 무장의 관광 관람 숲길이 이어져 있어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바로 옆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정자와 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휠체어가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이 여유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1: 네.
0: 주차구역 주변에는 이동식 화장실 대신에 아주 정식으로 정비된 단차 없는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서 안전한 다도의 조망에 여행의 큰 든든한 거점이 되어집니다.
1: 네. 자, 세 번째 장소는 영도구 중심의 높은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청학배수지 전망대인데 삼복도로 고지되어 있는데 이거 휠체어 접근성 괜찮습니까?
0: 네, 흰여울 문화마을의 가파른 계단 골목길이 부담스러운 이 보행약자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되는 곳이 바로 청학배수지 전망대입니다.
1: 네.
0: 이곳은 영도구 청학동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항대교와 부산 도심의 풍경을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민공원인데요. 고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전망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주차장에서 전망대 광장까지 이어지는 진입로 전체가 문턱 없는 완만한 포장도로로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휠체어 바퀴를 아주 힘들게 굴리지 않고도 부드럽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배수지 시설이었던 공간을 평평한 공원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이 광장 전체가 계단이 하나도 없이 아주 완벽한 평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청학배수지 전망대에서 보행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풍경과 또 편의시설의 디테일도 궁금하네요.
0: 이곳에 서면 부산의 핵심 랜드마크인 거대한 부산항대교의 이 오색빛 조명과 부산항 신선대 부두의 활기찬 야경이 이 시야 차단 없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광장 난간 벽면의 높이가 또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에 앉아서도 부산 바다의 야경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1: 예.
0: 공원 내부에는 부드러운 인조잔디와 보도블록 산책로가 섞여 있어서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하고요. 조명시설이 밝게 켜져 있어서 저녁 시간에도 보행약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 없이 안전하게 야간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 한편에는 단차가 없고 내부 면적이 넓은 장애인 화장실도 완비되어 있어서 밤바다의 화려한 불빛을 여유롭게 감상하면서 또 좀 긴 시간을 머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명소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명소는 동삼동 혁신도시에 위치한 아미르 공원과 국립해양박물관 연계 코스인데 여기 보행 환경은 어떻습니까?
0: 영도 동삼동 해안가에 이 매립지에 조성된 아미르 공원은 가파른 지형이 많은 영도에서 보기 드문 아주 광활하고 평평한 직선형 잔디공원입니다.
1: 예.
0: 공원 전체를 감싸고 있는 메인 보행로는 대리석과 고른 보도블록으로 단차 없이 매끄럽게 포장돼 있어서 전동 휠체어로 달려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아미르 공원 끝단과 바로 연결되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와 또 역사, 생태를 총망라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인데요.
1: 예.
0: 이 건축 단계부터 완벽한 BF 인증,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서 정비가 됐습니다. 이 박물관 광장에서 본관 진입로까지 문턱이 전혀 없고요. 또 내부 전시실 전층이 엘리베이터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자가 제약 없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국립해양박물관 내부 전시와 또 야외 해안 데크길의 구체적인 무장애 관람 포인트도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박물관 3층에는 가로 11m의 대형 원통형 수족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람동선 바닥이 평평하고 넓어서 휠체어를 탄 채로 상어와 가오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전시물들의 설명문이나 모니터 배치 높이 또한 이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아주 잘 맞춰져 있는데요. 박물관 외부로 나오면 아산만 바다처럼 시원한 부산항 앞바다를 따라서 길게 뻗은 해안 산책 데크길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데크길은 단차가 없는 편이고 안간이 안전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6월에 푸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거대한 오션뷰 카페나 레스토랑하고 좀 연결해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에 가장 완벽한 무장의 문화 거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부산 영덕으로 무장의 여행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FM 104.9MHz로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진이 부르는 편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쪼개기 법칙. 허규형 지음. 성우 유승희 읽음. 추천의 말. 심리학의 거대 전제 중 하나는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는 통찰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세부 요소들로 나누어 다시 엮어보면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의미,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 책은 삶을 대충 퉁쳐버리는 태도가 어떻게 섬세한 아름다움을 침범하는지, 덩어리로 뭉뚱그려진 것들의 부분들이 어떻게 미학적 노래가 될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각각의 유리 조각과 돌 조각이 모두 다른 색과 질감,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조각만 떼어내도 이미 완결된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각 부분은 처음부터 하나의 색이었던 셈입니다. 저자는 쪼개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과 감탄의 다른 이름으로 읽게 됩니다. 전체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믿어온 우리에게 저자는 부분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기쁨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쪼개야 비로소 더 완전해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되니 읽는 동안 조금씩 안심하게 됩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우리를 숨막히게 하던 불안과 고통은 서서히 회복의 노래로 변주될 것입니다. 쪼개기를 통해 부분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쪼갠 조각들을 다시 하나의 전체로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깨진 부분마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시 나를 전체로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투성이 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치 오칠과 금가루 등을 접합하여 깨진 그릇을 수리하는 기술, 킨츠키처럼 트라우마와 실패들마저 내 역사의 일부임을 알고 깨진 자리까지 품어 흉터마저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쪼개기를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그 금간자리를 금빛으로 덧그려 상처마저 미학적 무늬로 바꾸는 인생의 킨츠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말로는 모자란 이 쪼개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저자는 쪼개고 또 쪼개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라고 안내합니다. 쪼개기를 반복하는 동안 놀랍게도 그 조각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나다운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리 조각이 다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고 깨진 조각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삶은 노래가 되고 일상은 빛이 되며 관계와 감정은 반짝이는 무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덮는 여러분의 오늘이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교수. 들어가며 작은 성취들을 발판 삼아 당신의 행복을 찾을 시간.

0: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목적과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쉽게 찾지 못한 혹은 잡히지 않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이루려면 연습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도 의미를 두는 연습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건넬 때가 있다. 이에 대한 내담자들의 반응은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하다. 일단 부정적인 말 먼저 던진다는 것부터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다. 연습했다가 안 되면 인생 낭비가 아닌가요?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죽음으로 마감될 삶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찾아 조금 행복해진다고 해도 결국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삶의 의미란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성취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소박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만나곤 한다. 작게 나눌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크고 거대한 목표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목표를 이루더라도 공허함에 빠지기 쉽다. A씨는 사업을 시작하며 내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창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루기 위해 삶을 희생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칭찬했지만 그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내년이라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과 함께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처럼 자신이 추구해온 삶의 의미에 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던 것이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회운동가 B씨도 그랬다. 그는 자신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과 타인의 무관심 속에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에 빠졌다. 결국 열심히 해왔던 활동뿐 아니라 지난 삶 자체를 의심하게 됐다. 삶의 의미를 크고 거창한 목표나 성취에서만 찾으려는 태도는 현재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순간들과 내면의 작은 만족감을 놓쳐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지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사랑에 목말랐던 그는 서로를 이해하는 완벽한 사람과의 완벽한 사랑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며 이런 상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관계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자신의 기대치와 어긋나는 현실에 실망했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행복을 꿈꾸는 태도는 현재의 작은 행복을 하잘것없게 여기다 결국엔 지속적인 불행감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는 큰 목표나 이상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의미를 일상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다. 그는 거대한 철학적 사유와 날카로운 필력으로 널리 알려진 지성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이 수많은 작은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0: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살아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일들이 당신의 일생을 이루고 있는지 그대는 모른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가 절대 하찮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니체는 삶에 큰 의미를 줬는 과정 속에서도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작은 기쁨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강조한 작은 일은 단지 삶을 채우는 조각들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직결된 핵심이자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가치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루는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작은 성취와 기쁨을 어떻게 나답게 쌓아갈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진짜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지치기만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지 등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숨이 막히는 날들, 누군가의 기대를 외면하지 못해 쌓여가는 고민들, 가족이나 친구, 일터에서의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듯한 순간들, 그리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 마음들, 그런 질문들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풀어내지는 않으려 한다. 대신 정체성은 나눠서 관찰하고 감정은 다르게 해석하고 기준은 작게 쪼개고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고 행복과 꿈도 지금 가능한 크기로 다시 그려보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쪼개고 나누고 다시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나다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크게 자라려 애쓰기보다 작게 나누며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삶이란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 맞게 조정해가는 여정이므로. 이 책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읽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26년 5월, 허규형.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1단계, 나의 내면 쪼개기. 1장, 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하기. 흥미로운 역설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 로저스. 사회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 둘 중 무엇이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고민인지 물었을 때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모습은 또 다르다.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낸다. 그러다 문득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서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기 자신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겪는다. 직장에서의 내가 진짜 나라는 착각 때문이다. 내담자 A씨는 업무 성과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던 중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후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는 자기 가치는 성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번 실패로 존재 의미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2030 세대 직장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과잉 적응 증후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과잉 적응 증후군이란 직장 생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개인의 삶 전체를 일에 맞추려 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작은 업무 실수나 부정적 피드백에도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지고 심하면 번아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우리가 사회적 역할, 즉 상징적 질서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정체성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기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도 강조한다. 직장에서의 모습은 나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직장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가 개인의 삶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직업적 역할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어울릴 때, 혼자 있을 때의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 진짜 나를 구성한다. 다양한 나는 내면을 안정시킨다. 다양한 정체성, 즉 다중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하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존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방법은 이렇다. 먼저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정체성들을 적고 각 정체성의 중요도를 스스로 평가한다. 그 다음 이들에게 가상의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그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그 결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삶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분으로만 받아들였다. 동시에 다른 정체성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떤 직장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큰 실수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내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의 실패를 삶의 실패로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완충제가 되어준 것이다. 다중정체성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듀크대학교 심리학자 사라 게이서 연구팀은 6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중정체성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실험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게는 너는 학생이자 형제야, 동시에 친구이기도 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다중정체성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한 퍼즐을 과제로 주고 맞추게 했다. 그 결과 다중정체성 그룹에서는 50%의 아이들이 퍼즐을 완성한 반면 다른 그룹에서는 단 12.5%만 퍼즐을 완성했다. 다중정체성 그룹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해낸 것이다. 이는 다중정체성이 문제 해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한다.
3: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 작가의 쪼개기 법칙을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문제를 너무 큰 덩어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 성공, 관계, 행복과 같은 거대 단어는 언제나 막막함을 먼저 불러오는데요. 사소한 일상부터 장기적인 목표까지 가장 자신다운 방식으로 성취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 쪼개기 법칙. 지금까지 성우 유승희였습니다.

0: 그 순간 괴수가 양팔로 땅을 후려치며 괴성을 질렀다. 그것은 채령이 다가와 고통스러워하는 몸짓 같았다. 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괴수는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괴수가 발톱으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벅벅 긁어대자 끔찍한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란조는 현우와 유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유라보다 한 발 앞장서서 괴수를 향해 걸었다. 괴수의 몸부림은 점점 격해졌다. 유라와 현우는 괴수의 옆구리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 유라가 손만 뻗으면 될 거리였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괴수를 향해 뻗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벽에 붙어 앉아서 몸부림만 치던 괴수의 앞발이 채령과 란주, 효석을 순식간에 후려쳐 모두 뒤로 밀쳐버렸다. 깜짝 놀란 현우와 유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가 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괴수가 세 사람을 밀쳐두고 곧장 현우와 유라를 향해 몸을 틀었기 때문이다. 괴수는 고함을 치며 다시 양팔을 휘둘렀고 현우와 유라는 그것을 피하려다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1: 선배, 괜찮아요?
0: 두 사람이 뒤로 넘어지자 피어오른 먼지 때문에 연신 기침을 하며 현우가 불었다. 볼을 씹은 건지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2: 아, 괜찮아. 그냥 자빠진 것뿐.
0: 유라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바로 코앞에 들이닥친 괴수 때문이었다. 현우는 갑자기 얼굴 앞까지 달려든 괴수 때문에 다시 한번 뒤로 넘어졌고 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괜찮냐고 악을 쓰는 란조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현우는 괴수의 눈치를 살피다가 오른편에 떨어진 강목을 빠르게 쥐었다. 괴수는 자신의 코앞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라를 향해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3: 안 돼, 오빠!
0: 채령의 비명이 터져나오는 순간 현우가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강목을 휘둘러 괴수의 오른팔을 강하게 때렸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현우의 강목은 맥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비록 강목은 부러졌지만 그곳에 박힌 못 때문에

0: 괴수의 오른팔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현우는 짧아진 강목을 떨어뜨리고 팔을 움켜쥐었다. 강하게 괴수와 부딪힌 탓에 팔이 충격을 받아 떨어져 나갈 듯 아팠다. 괴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우에게 왼팔을 휘둘렀다. 그 순간 현우는 무한정 반복한 훈련의 성과를 보았다.
1: 상대가 잽을 휘두르면 숙여서 피한다!
0: 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괴수의 왼팔을 피했고 오른쪽으로 몸을 밀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 다음 공격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괴수는 현우가 팔을 피하자 어깨로 현우를 밀쳐냈고 현우는 저항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괴수의 바로 다음 타깃은 유라였다. 정신이 반쯤 빠진 데다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현우를 내버려둔 채 괴수는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뒤로 몸을 밀고만 있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유라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괴수가 오른쪽 팔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현우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괴수의 오른팔을 본 현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0: 연휘 신궁 돌아오다. 바람소리가 들리고 괴수가 팔을 부여잡자 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연휘였다. 활을 든 연휘는 침착한 표정으로 화살을 하나 더 활에 매기고 괴수의 어깨를 향해 쐈다. 다시 한번 화살은 명중했다. 괴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계속 질러대며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섰다. 괴수를 향해 화살을 하나 더 매기자마자 멀리서 체령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1: 안 돼요! 죽이면 안 돼!
0: 그 말을 들은 연희의 손이 멈칫했다.
2: 연희야!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야 돼! 죽이면 안 돼!
0: 현우의 외침을 듣고 연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3: 실수해도 괜찮아. 다들 함께 도와줄 거야.
0: 연희는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다시 활을 들었다. 화살을 뽑으려고 하는 괴수를 향해 걸어가며 연희는 화살을 또 쏘았다. 이번 화살은 괴수의 왼쪽 앞발에 명중했다. 괴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괴수는 뒷걸음질을 치다 쿵 하고 뒤로 자빠졌다. 그 틈을 타 란주와 효석, 채령은 유라에게 달려갔다. 연이는 유라가 괜찮은지 살피는 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어쩐지 조금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에게 달려왔다. 현우는 멀뚱히 서 있는 연희의 손을 잡아당겨 제 품에 꼭 끌어안았다. 갑자기 현우에게 안긴 연희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쿵쿵거리며 빠르게 뛰는 현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현우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고 말없이 서 있다가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현우는 귀부터 목까지 새빨개져 있었다. 연유의 얼굴 역시 현우만큼이나 붉었다. 현우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연유의 어깨를 토닥였다.
3: 현우가 이렇게나 적극적인 애였나?
0: 연유는 이성의 작동이 멈춘 것만 같았다.
2: 잘

0: 연희가 돌아왔으니까 저기 그, 반가워서.
1: 현우의 횡설수설에 란주가 빙글빙글 웃으며 두 사람을 쳐다봤다. 란주는 연희에게 다가가 까치발을 한 채 연희를 끌어안았다. 자신보다 7cm나 작은데도 란주가 안아주니 연희는 포근한 기분이 들어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2: 저거 처리하고 나서 사과 꼭 제대로 할게. 잘 돌아왔어.
1: 연희는 란주에게 안긴 채로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쳐다보며 눈짓하는 유라가 보였다. 연희는 유라에게 살짝 웃어 보였다.
3: 아, 왜 이래요? 안 어울리게.
1: 머쓱한 표정으로 연희가 말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괴수는 팔에 박힌 화살을 빼며 신음하고 있었다.
4: 저걸 죽이지 말라니 무슨 소리예요?
2: 우리 오빠예요.
1: 연유의 말에 채령이 냉큼 대답했다. 연유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연유가 말하기도 전에 유라가 연유의 말을 막았다.
5: 알아, 너무 궁금하지?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내가 저 괴물의 몸에 안전하게 손을 댈 수 있어야 해. 저게 진짜 채령이의 오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2: 맞다니까요. 제가 가까이 가면 고통스러워하는 거 봤잖아요. 이성이 돌아와서 그러는 거라고요.
5: 이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예진은 어디다 버려둔 거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 이예진을 잊으면 어떻게 해?
1: 효석이 말했다.
6: 저기 뒤편에 아까 좀 편한 데 눕혀놨어.
2: 저기...
1: 연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모두의 눈길이 연희에게 쏠렸다.
3: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 어떻게 하면 돼?
3: 내가 저 라투스... 아니. 괴물의 두 다리를 화살로 맞춰볼게. 다리 근육을 다치면 아무래도 잘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내가 화살을 쏘려면 괴물의 시선이 나한테 오면 안 되고...
5: 괴물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어야겠구나.
1: 유라가 알겠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괴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으르렁대는 소리가 낮고 굵직하게 폐공장 안을 메우고 있었다. 괴수는 못 뽑은 화살은 모조리 부러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2: 그러면 나랑 채령이가 괴물을 아까처럼 코너로 몰아서 뒷걸음치게 만들게. 연희가 뒤에서 화살을 쏘고 괴물이 못 움직이기 시작하면
0: 도련님이랑 고양이들이 괴물이 앞을 못 보게 만들 거예요.
2: 오케이. 그리고 현우랑 효석이가 양팔을 하나씩 붙드는 거야. 해볼 수 있겠어?
0: 네.
6: 아까 현우처럼 매달려 볼게. 근데 솔직히 이게 무서운 거 알지? 란주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나 시키는 거 아니지?
1: 란주는 효석의 칭얼거림은 무시한 채 계속 계획을 읊었다. 계획의 마지막 장에는 유라가 등장했다. 양팔과 다리, 시선이 다 묶인 괴수에게 다가가 손을 갖다 대는 것.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수를 본 란주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2: 자.
6: 뭐 하는 거야?
5: 파이팅도 모르냐, 등신아.
1: 유라에게 욕을 듣고서야 효석은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섯 사람은 짧게 파이팅을 외치고 다가오는 괴수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
2: 보니까 채령이가 가까이 있을 때 무조건 괴로워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들 방심하지 마!
0: 네!
1: 채령과 함께 괴수 근처로 가던 란주가 외쳤다. 연희는 란주와 채령이 자리 잡는 것을 본 뒤에야 몸을 낮추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괴수는 소초모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괴수는 오른편 안쪽으로 들어간 효석의 뒤를 따라 크게 뛰었다.
2: 원희야!
1: 란주가 소리를 질렀다. 효석은 강목을 앞으로 내밀고는 있었으나 얼굴에는 공포가 잔뜩 서려 있었다.
7: 야, 이거 계속 나한테 오잖아! 어떻게 좀 해봐!
1: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던 효석이 소리를 지르자 괴수가 성큼 앞으로 다가서며 양팔을 땅에 내리쳤다. 다행히도 효석이 뒤로 구르면서 괴수의 공격은 피했지.

0: 했지만 이제 효석의 뒤에 남은 것은 벽뿐이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란주와 채령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던 순간 현우가 어디서 났는지 쇠파이프를 들고 괴수의 정강이를 세게 내리쳤다. 괴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무릎을 꺾었고 그 틈에 도련님이 괴수의 얼굴에 달라붙었다. 현우는 괴수가 도련님을 때려고 손을 치켜들자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뛰어오르며 왼쪽 앞발을 후려쳤다. 이미 연희가 쏜 화살에 맞아 상처가 난 발을 두들겨 패자 괴수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괴수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괴수가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발톱을 한껏 세우고 괴수의 머리에 붙어있던 도련님이 허공에 떴다.
1: 도련님!
0: 현우가 도련님에게 신경이 팔린 사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다. 괴수는 긴 팔을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현우는 쌓여있는 종이상자 더미로 날아갔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 속에 파묻혔다. 연희의 외침을 들은 현우는 괜찮다는 듯 한 손을 들어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괴수가 그리로 뛰어가 현우에게 또 양팔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다행히 종이 상자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줬지만 현우가 드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연희는 발을 굴렀다. 자칫 현우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활을 쏠 수가 없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괴수에게 접근하던 란주와 채령이 현우와 괴수 사이를 막아섰다.
2: 오빠! 나야! 채령이야! 정신 좀 차려봐!
0: 갑작스러운 채령의 등장에 괴수는 멈춰섰다. 괴수의 목을 떼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채령이 다가오면 놈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란주는 얼른 뒤로 달려가 현우를 부축해 일으켰다. 팔이 부러진 것 같았고 머리와 양팔 군데군데 찢어진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채령은 계속 괴수에게 말을 걸며 다가갔다. 괴수는 채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도 란주와 현우를 향해 위협하듯 앞발과 몸을 들썩거렸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유라와 연유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숙이고 채령의 반대편, 즉 괴수의 뒤편으로 다가갔다. 효석도 괴수의 오른편으로 움직였다. 현우와 란주는 뭐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대화가 끝나자 란주가 움직이려는 현우를 말리고는 괴수의 왼편으로 움직였다. 팔이 부러진 현우 대신 자신이 직접 괴수의 오른팔을 막으려는 것 같았다. 괴수는 양옆에서 자신을 에워싼 란주와 효석에게 포효하며 두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동시에 몹시 혼란스러운 듯 괴수는 머리를 흔들어대고 화내기를 반복했다.
1: 지금이에요!
0: 현우가 외치자 효석과 란주가 양쪽에서 괴수의 팔에 달려들었다. 괴수는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팔을 계속 휘두르려 했다. 란주와 효석은 매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이 김유신이 김유신이 아니란 말이냐?
1: 출생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주면 날 다시 고구려로.
2: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이 거꾸로 흐르는 원인을.
3: 왕비 마마께서 음양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4: 나만큼 절개 있고 지조 있고 참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2: 오늘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하면 약속대로 집으로 보내주겠다.

0: 추남을 처형한 후 밤이면 밤마다 영양왕의 꿈속에선
1: 무엇다 빛내 인생네. 무엇다 빛내 인생.
2: 나는 추추추남. 가까이 오지 마. 야, 오지 마. 오지 마. 가.
0: 목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추남이 영양왕을 찾아온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영양왕은
3: 당최 잠을 잘 수가 없어.
4: 주치의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십니까, 전하?
3: 추남 그놈이 날 아주 그냥 말려 죽일 작정인 거야.
4: 그 정도라면 추남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닐까요? 어?
3: 아니, 상자 안에 쥐가 분명히 한 마리인데 여덟 마리라고 말한 놈이 누군데? 그 정답을 맞췄는데도 내가 죽였다. 어? 뭐 그러면 억울하지. 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못 다핀 인생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4: 잠깐만요. 집히는 게 있어요. 저기 나란 사람 정말.
3: 왜,
4: 그
3: 왜?
4: 상자 안에 들어있던 쥐 지금 어디 있습니까?
3: 쥐? 왜?

0: 참. 지구 탄생 이후로 쥐 역사상 최초로 입에 재갈을 물더니 이번엔 초음파 내시경을 위해서 침대에 눕혀진 실험쥐.
1: 들리십니까?
2: 이거는 태아의 심장 소리잖아.
1: 태아가 아니라 쥐 새끼의 심장 소리입니다.
2: 아니, 누가 들어도 태아의 심장 소리.
1: 아니요, 뭐... 여기 모니터 보십시오.
2: 아, 뭔데 그게?
1: 바로 여기. 이 녀석들이 쥐의 뱃속에 있는 쥐 새끼들입니다.
2: 응? 아, 그러면 저 새끼를 뵌 쥐였단 말이야?
1: 한 마리, 두 마리, 어머, 나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저는. 어떡하지, 진짜.
3: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가.
1: 여섯 마리? 일곱 마리?
2: 일곱 마리?
1: 뱃속에 든 쥐새끼가 일곱 마리니 어미지와 합하면 7 더하기 1! 상자 안에 들어있던 쥐는 모두!
2: 여덟 마리?
4: 여덟 마리입니다, 전하.
1: 추남은 정확하게 정답을 외쳤던 겁니다!
2: 이럴 수가, 이거? 아니, 저게 찍은 거 아닐까?

0: 오늘 밤 추남을 만나기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영양왕. 예상대로.
1: 못다 빛내 인생. 못다 빛내 인생.
2: 아,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0: 주남이 등장하자 영양왕은 미리 준비한 사과 괴짝을 뒤엎는다.
1: 그 이미 죽은 걸 어쩌겠느냐? 이거 저 사과랑 먹고 그냥 가.
2: 사과, 오렌지를 주신다는 건 사과한다는 뜻입니까?
1: 사과는 오렌지가 아니야. 사과는 애플인가 그래. 사과. 야, 사과가 사과지 뭐 그 사과에 무슨 뭐 뜻이 또
2: 생 사람을 뭐, 잡았으면 사과 한 마디쯤은 하셔야지요.
1: 피곤해.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이제 야, 다크서클 이런 거 보이지? 어? 그 남들이 눈 밑에 블라인드 단 줄 알아.
2: 사과를 못 하시겠다니 저도 이쯤에서 포기하고 다음 생에서 뵙겠습니다.
1: 아, 다음 생이라니?
2: I'll be back.
1: 네가 뭐 터미네이터야?
2: 난 반드시 다른 나라의 장수로 태어나 앞장서서 고구려를 멸하겠다.
1: 그래도 저 고구려가 네 조국인데.
2: 고구려를.
1: 저 어디로 야? 에? 야, 준아! 너 왜 거기? 야!

0: 옷차림으로 봐서 그 신라의 귀족 출신 여인이 틀림없어.
1: 그러니까 꿈속에서 초나미가 그 신라 귀족 여인의 품속으로 뿅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이세요?
0: 그래. 그리고 그 놈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2: I'll be back.
0: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1: 뭐라 그런 거야?
0: 그뿐이 아니야.
2: 난 반드시 다른 나라의 장수로 태어나 앞장서서 고구려를 멸하겠다.
1: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정리하면 추나미가 신라 귀족의 아이로 환생한 다음에 장수가 되어서 장차 고구려를 멸할 것이다.
0: 그래, 뱃속에 든 새끼의 숫자까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맞춘 놈이야. 신묘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말대로 반드시 환생할 거다. 그 당장 신라 진골과 성골 출신의 그 가임 여성의 사진을 모두 긁어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
1: 그러니까 전하, 그 추나미가 품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그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0: 또렷하게.

0: 뾰로롱. 자, 다음 사진 167번.
1: 167번. 응? 아니야. 소두가 어? 아니라 대두야. 조금 넓적해 얼굴.
0: 오, 와우.
2: 긴급 입수한 신라 귀족 여인들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는 영양왕.
1: 아니야. 거기도 아니야. 쌍꺼풀이 아니라 외꺼풀이야.
0: 어, 어. 와우. 그렇군요. 그럼 사진 349번.
1: 아니야. 이렇게 저기 조신한 스타일이 아니야.
0: 어, 다음. 와우. 그럼 사진 350번. 뾰라롱.
1: 어? 야, 잠깐. 어? 그거 줘 봐. 가까이.
0: 뾰라롱.

0: 오, 그래. 야, 꿈속에서도 뭔가 샤방샤방한 분위기였어. 그, 저기, 그 사진 350번의 프로필.
1: 아, 와우! 뾰라랑! 이름 김만명, 출생지 금성. 오, 아버지 진흥왕의 친동생인 수클공. 와우! 어머니 만호부인 뾰라랑! 사망한 동륜태자의 XY부.
0: 거기까지, 거기. 됐어, 그만해. 아, 어? 이 아가씨가 분명해. 어? 와. 이 여인의 품속으로 추남이 분명히 걸어 들어갔어.
1: 와우!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몸을 빌려 추남이 와우! 환생을 계획하고 있는 거군요. 와우!
0: 야, 좋아할 일이 아니야, 지금. 아우. 막아야 돼. 반드시.
1: 뾰라라.

0: 신라 귀족의 신생아들을 조사했지.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1: 우리 풍월주님이 고구려,
2: 점쟁이 주남이 환생한
1: 몸이다. 풍월주님의 꿈이
2: 삼국통일이니 고구려를
1: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도
2: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1: 따지고 보면
3: 저들의 목적은 날 죽이는 거야.
0: 내 임무는 너를 고구려 땅까지만 유인하는 거였다. 난 모든 걸 자백했어. 약속대로 고구려로 날 보내줘.
3: 물론이지. 하지만 고구려 정부에 똑똑히 전해라. 내가 널 살려보내는 것이 고구려에 베푸는 나의 마지막 호의가 될 거라고.
1: 이제는 밀장입니다. 간첩,
2: 스파이,
1: 세자,
2: 영탐꾼.
1: 살려보내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3: 떠나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0: 이적이게!
2: 풍월주님!
3: 뭣들 하느냐? 멀리 가기 전에 처치해. 적군의 스파이를 살려서 보낼 수 없지.
2: 예, 풍월주님.
1: 예, 풍월주님.
2: 예, 풍월주님.
1: 예, 풍월주님.
2: 예, 풍월주님.
1: 예, 풍월주님.
0: 예, 풍월주님.
1: 예, 풍월주님.
0: 예, 풍월주님.
3: 어차피 대세는 나, 김유신이다. 어 대신.

0: 스스로 출생의 비밀을 파헤쳐 자신을 신격화한 김유신은
1: 삼국통일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나 김유신이야.
2: 어? 또 가로? 형! 왜 맨날 칼만 가로?
1: 평소에 칼을 갈아야 기회가 왔을 때! 머리, 어깨, 무릎, 퇴!
0: 틈틈이 칼을 갈며 풍월주의 임기를 마친 김유신은 화랑도를 떠나 드디어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 백제 고구려와의 전투에 투입되는 김유신. 그러나 전투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승리가 굳어지며 최전선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던 김유신이 다른 선수와 교체되고 싸움에서 패색이지 터지면
3: 야야 김유신!
4: 예, 예, 예, 김유신!
3: 얌마! 문 앞은 안 묶어? 어, 안 묶어? 아, 안 묶어? 안 묶냐고? 아, 안 묶어?
4: 아, 지금 묶고 아, 있는데
3: 묶어, 묶어.
0: 급하게 작전에 투입되는 김유신. 하하, 승률이 1할이 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만다.
5: 네 할아버지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물리치셨다. 나 또한 신라를 위해.
0: 크고 작은 싸움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던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
5: 우리는 가야 출신이다. 현장에 나가 직접 실적을 쌓아야 능력을 인정받아.
0: 그러나 쉽사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칼만 드립다 갈고 있는 김유신.

0: 아무리 생각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영양왕 박영재.
1: 활가로 할 게 없네 이규찬.
2: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감독 김다운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금강 계곡을 찾아갑니다. 소금강 계곡은 오대산 국립공원에 있는 주요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1995년에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면서 명주군 연곡면 소금강 계곡이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 계곡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금강 계곡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명성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소금강 계곡은 강릉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성지인데요. 계곡의 형태가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청학산 또는 청학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금강 계곡은 해발 1338m 높이의 5대산 노인봉을 품고 있는데요. 소금강이라는 이름은 금강산처럼 아름답다 또는 작은 금강산이다 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강릉 출신인 율곡 이희 역시 청학산을 다녀간 후에 유청학산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소금강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은 연곡면 삼산리에 있는 무릉계인데요. 무릉계 역시 무릉도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릉계를 지나면서 가장 먼저 찾아볼 명소는 한자로 이능계, 영춘대, 소금강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커다란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이능계는 이름 그대로 두 가지를 잘하는 계모임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시를 잘 쓰고 술을 잘 마시는 선비를 가리킵니다. 무릉계에서 1km쯤 걸으면 열십자 형태의 연못인 십자소가 나타나고요. 이곳에서 600m쯤 더 가면 소금강 계곡의 협곡 한가운데 있는 식당암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식당암에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이태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는 전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식당암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소금강 계곡의 비경 가운데 하나인 구룡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 구룡폭포까지만 와도 소금강 계곡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행에 자신이 있다면 구룡폭포 위에 있는 백운대와 낙영폭포를 지나 노인봉까지 오르기를 권합니다. 소금강 계곡의 주봉인 노인봉은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노인이 사는 봉우리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저는 소금강 계곡 또는 노인봉을 얘기할 때마다 오래전에 들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 선배 가운데 산악인 한 분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동료들과 함께 노인봉 근처를 지나다가 바위 틈에 있는 산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산삼을 나누기 싫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산삼이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낮에 분명히 봤던 산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단풍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배가 얻은 교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금강 계곡을 둘러본 후에는 근처에 있는 연곡 바닷가를 찾으면 좋습니다. 이맘때 연곡 바닷가를 찾으면 초여름 바다의 풍경에 흠뻑 빠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금강 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정말 아깝고 또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멕시코에 석패했습니다.
1: 대표팀은 다음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합니다. 다만 지면 탈락할 수 있어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첫 소식 박선우 기자입니다.
2: 체코와의 1차전에서 뜨거운 응원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개최국 멕시코에 무시무시한 초록 물결을 마주했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16분 비록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주장 손흥민의 재치있는 슈팅으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강인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여가던 후반 5분 오히려 결승골을 내준 건 우리였습니다. 골키퍼 김승규가 높이 뜬 공을 잡고 착지하는 순간 수비수 이기혁과 뒤엉켜 공이 흐른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3: 중요한 경기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죠. 이제 작은 실수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
2: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와 조규성 등 최전방 공격수들을 잇따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후반 42분 조규성의 절묘한 헤더가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힌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대표팀은 1대0으로 져 조 1위로 32강에 진출할 기회를 놓쳤고 2차전 징크스에서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4: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 역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뭐 남은 기간 동안 딸 준비해서 또 마지막 경기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오르지만 만약 지면 탈락할 수도 있어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5: 대표팀은 베이스캠프에서 회복에 집중한 뒤 몬테레이로 이동해 남아공과의 3차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네, 골키퍼 김승규와 이기혁 두 선수가 부딪힌 통안의 순간은 소통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지만 두 선수는 상대를 탓하지 않고 서로 다독였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멕시코를 상대로 전반전 우리 수비진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기혁은 김민재, 이한범과 멕시코의 공세를 잘 틀어막았고 김승규도 결정적인 선방을 비롯해 노련한 빌드업까지 선보이며 공격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공들여 쌓은 탑은 아쉬운 실수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와 잡으려는 김승규와 직접 걷어내려는 듯이 뜬 공만 보던 이기혁이 서로 충돌한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됐다면 김승규가 안전하게 펀칭을 하거나 낙하 지점을 선점한 이기혁이 걷어낼 수도 있었던 상황. 결국 한 번의 미숙한 골플레이가 실점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7: 우리 떴고 이제 뭐 저희 편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뭐 이제 안전하게 나가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골이 뭐 정확히 안 들렸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6: 하지만 김승규는 이제 다섯 번째 A매치를 치르는 후배 이기혁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다독였습니다.
7: 정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 빨리 잊고 일단 결과가 이제 뭐 결과만 좋으면 뭐 이제 된다라는 말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계기로 팀이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다른 경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8: 실수는 아쉬웠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대표팀은 이제 32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남아공전을 정조준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실점 이후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던 팀 분위기를 다잡은 건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동료들을 다독이며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1: 0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5분. 우리 골문 앞에서 높이 솟구쳐 오른 공을 골키퍼 김승규가 잡았다가 놓쳐버립니다. 김승규와 이기혁이 엉켜 넘어지면서 멕시코의 통안의 결승골을 내준 이 장면은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9: 이게 뭔가요?
1: 망연자실한 김승규는 그라운드를 크게 내리치고는 그대로 누워버리고 이기혁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3: 골을 캐치하고 난 이후에 잡고 이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끼리의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10: 남은 경기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실점 없이 수비의 중심을 잡은 건 김민재였습니다. 멕시코의 주전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와의 공중볼 다툼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90분 내내 멕시코의 공격을 차단한 김민재는 이기혁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11: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10: 체코전과 달리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위치 선정 실수로 결승골의 빌미를 제공한 이기혁.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후배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하는 김민재는 수비의 리더답게 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0: 우리 대표팀은 오늘 경기 전부터 불리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처음 개최국과 맞붙은 겁니다. 이 걱정했던 대로 관중 응원은 물론이고 심판 판정에서도 조금은 억울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전반 4분 만에 멕시코 로모의 발을 밟은 이강인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13: 구스타보 테헤라 주심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당 5장의 옐로 카드를 꺼내드는 상당히 엄격한 심판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12: 전반 17분에 이강인이 드리블을 하다 상대와 부딪혀 아딘거렸는데 테헤라 주심은 이번에는 침묵했습니다.
14: 골이 이제 통과된 다음에 이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울로 갈 수 있는 그런 장면 같은데요.
13: 네.
12: 멕시코 선수 발을 맞고 나가도 우리에게 스로이는 주어지지 않았고 공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오현규가 가격당하는 장면도 나왔지만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교묘하게 우리의 스로인을 방해했지만 주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14: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러고 모르는 척하면서 저거 막아도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 딱 보면 알아요.
13: 네.
12: 경기 종료 직전 조규성의 결정적 헤딩이 멕시코 바스케스의 팔에 맞았지만 끝내 VAR 판독조차 없었습니다.
14: 자, 손에 맞았는데요. 그냥 가네요.
12: 월드컵 통산 40번째 본선 경기만에 처음으로 개최국과 겨룬 대한민국 대표팀.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까지 맞서 싸워야 했던 힘겨웠던 90분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0: 오늘 어려운 경기 속에 가장 빛난 선수는 이강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며 대표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한때 같은 팀에 있었던 멕시코 감독도 이강인을 인정하며 애정을 보였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15: 중앙선 너머에서 받은 공을 순식간에 상대 진영으로 배달하는 이강인의 날카로운 왼발.
13: 이강인이 반대편 서령우에게 아주 멋진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15: 전반 15분에는 손흥민의 발 앞에 떨어지는 침투 패스를 뿌립니다.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실틈 없는 패스에 멕시코 수비진은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진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공격의 고삐를 당긴 상황에서도 핵심은 이강인이었습니다.
13: 아시아 최고의 왼발 이강인!
15: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올린 크로스가 이한범에게 빠르게 향했고 1분 뒤에는 직접 돌파해 조규성의 머리를 향한 크로스를 다시 한번 올리며 코너킥을 만들었습니다.
14: 자, 정말 좋은 크로스 헤딩 타이밍인데요.
13: 네.
15: 간절했던 종료 2분 전에는 코너킥을 올리고 침투 패스까지 찔러봤지만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16: 이미 지난 경기이고 이미 돌릴 수 없는 승부이기 때문에
17: 이강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15: 멕시코 아기레 감독은 제자를 향한 애정을 보냈습니다.
18: Encantador. Y ahí le dije.
17: 다가올 때 근처에 오지 마라. 걷어차 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정말 별로라고 했습니다. 염색한 부채가 정말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아기레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15: 다만 경기 시작 4분 만에 나온 옐로 카드는 다음 남아공전 경고 누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0: 경기 막판 조규성 선수의 결정적인 헤더 두 방은 온 국민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조 선수 본인도 진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멕시코에 1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21분, 백승호를 대신해 고공폭격기 조규성이 투입됩니다. 한 골이 필요한 상황. 엄지성이 문전으로 띄운 공을 높이 솟구쳐 올라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골키퍼에 막힙니다. 멀리서 보면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멕시코 라울 랑헬 골키퍼의 손에 걸렸습니다.
1: 지금 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라울 랑헬 골키퍼의 선방입니다만 이런 공격 남아있는 시간 몰아붙여 합니다.
0: 경기 종료 3분 전 다시 찾아온 기회. 이번엔 이강인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조규성이 날아올라 헤더 슛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수 요한 바스케스의 몸에 막혔습니다. 후반 무서운 기세로 날아오른 조규성은 자신의 월드컵 본선 세 번째 골을 놓친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2: 저한테는 두 번의 찬스가 왔었고
3: 조규성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2: 완벽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넣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네요.
0: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헤더로 두 골이나 해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조규성. 아쉽게 멕시코의 골문을 열지 못했지만 위력적인 높이를 인정받은 조규성은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다시 한번 조커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4: 오늘 패배로 달갑지 않은 월드컵 징크스가 이어졌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그리고 중남미 팀을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5: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2차전 징크스는 첫 출전인 1954년 스위스 대회 튀르키예전 패배부터 시작됐습니다. 40년 전 멕시코 대회에서도 불가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2차전 역대전적은 3무 7패로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1998년 월드컵에선 네덜란드에 5대0으로 지는 대패를 경험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한 수 아래로 갔던 알제리에 4대2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4강 신화를 썼던 한일 월드컵에서도 2차전에서 미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선 피파 랭킹이 한참 낮은 가나에져 최근 2차전 전적은 4연패였습니다. 2차전이 끝나면 나오는 뉴스도 항상 비슷했습니다. 3차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는 뉴스가 매번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3차전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6: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또 나왔는데
3: 김민재 선수입니다.
6: 잘 준비해서 3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월드컵에서 중남미 국가들을 단 한 번도 꺾지 못한 징크스도 이어졌습니다. 중남미 국가들과 9번 만나 2무 7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제 2무 8패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패배로 월드컵에서 멕시코 상대 3전 3패라는 천적 관계까지 성립됐습니다. 다만 지난 대회들처럼 중남미 팀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닌 만큼 남아공과의 3차전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7: 경기에선 졌지만 멕시코 현지로 향한 붉은 악마들은 끝까지 열광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거대한 초록 물결 속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경기 시작 전부터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 축구의 나라답게 열띤 응원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동반 본선 진출을 바라는 구호도 경기장 안팎에서 울려 퍼집니다.
3: 대한민국 힘내라, 멕시코 힘내라.
8: 8년 전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겨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던 때 외쳤던 구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3: 한국어 형제, 이제 너도 멕시코인이야.
8: 멕시코 있나. 역시 열성 팬들의 응원이 눈길을 끈 가운데
3: 물론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고 이제 8강까지 올라가 봅시다.
8: 한국과 멕시코전엔 무려 4만 5천여 관중석이 초록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원정 응원에 나선 붉은 악마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일당백 맞불을 났습니다. 아쉬움과 기쁨이 뒤섞인 경기장에선 함께 어깨 동무하고 서로를 격려했고 붉은 악마들은 남아공과의 경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9: 최대한 늦게 한국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10: 우승 가자! 우승! 가자!
11: 제발 늦게 와! 제발!
8: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7: 서울 광화문 광장도

0: 붉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내내 태극전사들과 함께 호흡한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경기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1: 광화문 광장엔 지난주보다 두 배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도 응원 열기를 꺾진 못했습니다.
2: 대한민국 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1: 대한민국 선수들이 등장하자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붉은 악마들. 경기 초반 선수들의 슈팅이 막힐 때마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후반 5분 아쉽게 멕시코에 한 골을 내줬지만 대표팀을 향한 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3: 경기 방향이 체코전이랑 같아가지고 한 골 먹혀더라도 두 골 더 넣어가지고 역전할 것 같습니다.
1: 하지만 결과는 아쉬운 패배.
4: 2차전은 비록 졌지만 남아공전은 이길 거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5: 오늘 져서 진짜 아쉬운데 다음에 무조건 이겨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1: 사무실에도 대형 스크린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거리 응원 대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선수들에게 힘을 보탭니다.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진 석패. 하지만 다음엔 더 잘 싸워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6: 저희는 너무 어쨌든 오늘 너무 좋고 태극전사들 끝까지 화이팅!
7: 너무 열심히 잘 싸웠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완전 믿습니다. 16강까지 화이팅!
1: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0: 교민들의 응원 함성도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단체 응원에 나선 교민들 모습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기 시작 전부터 격렬한 춤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휘슬이 울리자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 열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선제골엔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지만 교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태극전사들을 응원했습니다.
9: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 LA는 우리나라가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경우 현지 시간 29일 32강 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10: 2등으로만 돼도 이 LA까지 오신다니까 우리가 LA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8: 지구 반대편에서도 응원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열광하고 함께 아쉬워하고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박수와 함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승점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교민들은 마지막 경기까지 선수들을 응원하겠다 다짐했습니다.
11: 경기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서 그 한 골 뭐 그 실점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
12: 남아있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줘서 꼭 이길 수 있도록
11: 이영만리 일본에서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8: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오늘 경기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첫 교체 카드는 손흥민이었습니다. 너무 빠른 교체였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신익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3: 체코와의 1차전, 손흥민은 후반 69분까지 뛰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슈팅 6개, 패스 22개를 시도하며 공격의 중심에 있었고 교체로 들어간 오현규가 역전 골을 터뜨리며 교체 카드는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2차전 멕시코전, 홍명보 감독은 같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1차전보다 12분이나 빨랐습니다. 일각에선 손흥민이 빠진 시간은 너무 빠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엔 골문을 열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한 골이 모자라 결국 졌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까지 벤치에서 열심히 응원하던 손흥민은 공동 취재 구역을 쓸쓸히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교체 카드는 없었을까? 손흥민을 교체하는 대신 왼쪽 윙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멕시코 수비에 막힌 손흥민, 왼쪽 측면

0: 호흡에 공간을 만들었다면 돌파구가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가장 날카로운 선수. 굳이 교체 카드를 쓰지 않고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옵션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환상골을 터뜨렸고 독일전에서 60m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골을 넣었던 시간 역시 경기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 홍명보 감독이 과연 손흥민을 또 교체할지, 과연 교체한다면 후반 몇 분일지, 아니면 풀타임은 어떨지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오늘 경기 아쉬움이 남지만 아직 기회는 충분합니다. 3차전 상대 남아공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이 결정되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남은 경우의 수를 진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연승을 거둔 멕시코는 A조 1위를 확정 지으며 일찌감치 32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3: 한국은 정말 힘든 상대였습니다. 실수를 하는 쪽에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2: 이제 남은 건 조 2위 싸움. 멕시코 1승 1패, 승점 3점의 우리 대표팀은 현재까지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이기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최소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해 32강에 진출합니다. 우리가 비기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겨 1승 1무 1패 동률이 되더라도 2위는 우리 몫입니다. 이번 대회부터 도입된 승자승 규정에 따라 승점이 같으면 상대 전적을 가장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아공에게 지더라도 32강 진출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만 않는다면 조 3위로 와일드카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에 들려면 지더라도 잘 싸워야 합니다. 만약 3차전에서 남아공에게 지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보신 것처럼 우리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공이 오늘 체코와 비기면서 역시 32강 진출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운명의 3차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4: 이른 아침부터 경기장 앞은 양팀 팬들의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장애 응원전에서 먼저 기선을 제압한 건 남아공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스타디움 앞은 아프리카 특유의 흥으로 뒤덮였습니다. 팬들의 신명난 응원과 달리 남아공 축구는 좀처럼 리듬을 타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체코 사딜레크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 수비는 확실히 허술한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라면 상대 측면과 뒷공간은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두 명이나 퇴장당한 1차전처럼 거친 플레이도 계속됐습니다. 중원의 핵 모코에나는 경고 누적으로 한국전 출전이 불발됐는데 다혈질적인 상대 특성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념의 남아공은 후반 38분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체코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선제골 이후 체코가 라인을 내리며 물러섰는데 이것이 남아공의 길을 살린 골이 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 Hopefully in the next game we can get the three points so that we are on four and I'm sure it will be enough to get us into the next round.
3: This was a good game today. You know, so hopefully we can take that energy into the next one. 좋았던 체코 에너지 다음 경기까지 그대로 이어오길 바랍니다.
4: 승리가 필요한 운명의 3차전.
6: 한수 아래의 전력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역시 최상의 전력으로 몰아붙인다면 승점 3점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1: 오늘 우리 대표팀의 유니폼 색깔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궁화가 새겨진 연보라색 유니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유니폼을 입고 뛴 두 번의 경기 모두 아쉬운 결과로 남게 됐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2: 강렬한 붉은색 홈 유니폼이 아닌 원정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서는 선수들. 상의와 하의는 물론 양말까지 모두 연보라색입니다.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이라는 메이저 무대에서 연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니폼 상의에는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에서 영감받은 꽃무늬도 새겨져 있습니다.
7: 디자인이 공개될 당시엔 동양적인 우아함과 신비로움이 돋보인다, 시골 할머니 몸빼바지 같다,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난 4월 오스트리아와의 원정 평가전에서 연보라색 유니폼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결과는 0-1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이번 멕시코전 패배까지 결국 연보라색 유니폼으론 2전 2패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붉은색 계통의 유니폼을 입은 팀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는 후반에 교체 투입된 요한 만잠비의 멀티골을 앞세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꺾고 B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제가 20살에 불과한 만잠비는 자신의 첫 번째 월드컵에서 두 골을 몰아치며 새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개최국 캐나다도 카타르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군함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9: 열흘간의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브리핑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10: 가장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9: 북핵 문제를 먼저 꺼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같은 접근 방식은 안 된다며 단계적 접근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0: 일단 중단하고 다음 단계로는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9: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낼 방법에 답답함을 토로했고 북러 협력으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졌다는데 서로 공감했다고도 했습니다.
10: 미국의 제약 군사 전문가들의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라.
9: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건조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0: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9: 이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언급은 없었고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먼저 말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잠실 개표소로 쓰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집회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봉쇄된 개표소 안에 시설관리 직원 한 명이 보름째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시설관리 차원일 뿐 고립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80대 여성의 신체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내란과 이적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유가 상승 파급 효과와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국내 생산자 물가가 0.8% 올라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사태를 틈타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밤 서울 강남권 18곳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엔 경찰 249명, 차량 53대가 투입됩니다.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과 태국산 신선

0: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주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이미 오늘의 시대를 내다봤는데요. 정보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인터넷 시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의 도래를 예견했고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의 방송과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의 틀을 깨고 끊임없이 실험했던 예술가 백남준. 올해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남준의 삶과 작품에 대해 백남준 아트센터 박남희 관장과 얘기 나눕니다. 네, 박남희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남희입니다.
0: 네. 백남준 선생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됐네요.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 오늘 처음 인사하시면서 백남준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1: 사실은 예술가 중에서 장르를 개척한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비디오 네. 아트라고 하는 장르, 그 비디오 아트로부터 시작된 미디어 아트의 장르를 개척한 예술가다라고 이렇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백남준은 방송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특히 KBS에서 네.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백남준 선생님은 사실은 1932년생이신데 1950년에 이제 한국을 떠나셔서 일본을 거쳐 독일을 거쳐 뉴욕에서 그 2006년에 사실 뉴욕이 아니라 마이애미에서 돌아가셨고 뉴욕에서 장례식을 하고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백남준이 오랫동안 그 독일과 뉴욕을 계셨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 계기는 KBS와 인연 때문입니다.
0: 네.
1: 1984년 이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고 하는 이원 생방송을 기획하시면서
0: 기억이 나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생중계 방송이 됐는데 몇 천만 명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동시에
1: 2,500만 명이 동시에 다 들으신 거죠. 뉴스를 네. 들었고 방송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굿모닝 미스 오웰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덕분에 KBS에서 사실은 한국 방송은 이제 KBS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백남준을 다시 한국에 오게 한 약간 그 예. 뭔가 그 계기점을 만들어준 게 KBS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공간이었고 여기에 오게 된 것이 되게 좀 뜻깊습니다. 네. 백남준은 사실 시각예술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최초로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서 비디오 네. 세계를 열었죠. 그게 1963년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텔레비전이 없는 집도 있었던 시절이라 네. 텔레비전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0: 저도 학창시절에 막 브라운관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 그 작품을 뭐 방송을 통해서 봤는지 정확히 보면서 저런 것도 작품이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1: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본다면 한국을 대표해서 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만든다든지 네. 광주 비엔날레를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백남준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외교적인 역할까지 문화예술의 외교 소통 이런 역할까지 한 부분이라서 백남준을 한 이름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
0: 네.
1: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의 이 시대 그러니까 저희가 뭐 SNS로 우리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를 예견한 미래를 예견한 학자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온갖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1: 네,
0: 뭐
1: 네, 네.
0: 음악, 뭐 예술, 미디어, 무용, 문학, 철학, 과학까지도
1: 네.
0: 예, 다 연결을 해서 이 초연결성이야말로 백남준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1: 사실은 예. 모든 세계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독일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일로 가시면서 백남준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술의 고정적인 형식? 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고정되지 않고 좀 열려있는지,

0: 일수있을까에대한고민들을되게많이했을많이했는데그당시에이제플럭서스라고하는아주전위적인예술가그룹과함께활동을하시면서이것도예술이될수있고저건왜예술이안되는가에대한고민들을많이하시면서음악가친구뭐미술하는친구그리고정치하는사람그리고과학적발명가이런모든사람들이함께소통하면서이것들을연결하는어떤그런지점들을만들어내신것같고스스로도사실음악으로출발을해서나중에는그걸조각으로보여주고그설치로보여주고영상으로보여주는것처럼네네여러기술들을연결하는게어쩌면삶에서그리고그예술적인실천이하나로연결되어있었던게우리가그의이름으로는이제총체예술이라고얘기를하는데그렇게초연결적인어떤특성들을갖게되는예술의장르를만들어내신것같습니다
1: 한마디로한계가없는예술가였다
0: 아네네예좋은해석이십니다
1: 그렇게 、네、얘기할수있을것같아요、네、백남준하면은떠오르는대표적인그작품들이좀있잖아요한두가지만더소개해주실수있을까요
0: 백남준아트센터의대표적인소장품이라고할수있는 TV 정원이라는작업이있습니다、
1: 네、
0: 아시다시피정원속에는식물들이자라죠식물들과텔레비전모니터들이이렇게흩어져있고요그텔레비전모니터속에서는백남준이만든비디오작품이흘러나오고있습니다그러니까인간과기술과자연이함께있어야된다라고하는메시지를주는것처럼、
1: 네、
0: TV 정원이라는작품이아마가장지금에서는환경적인문제까지생각해볼수있는그런작업이고요그다음에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알려진작품은 TV 부다라는작업입니다
1: 그러니까、네、
0: 부처님,
1: 부처님
0: 앞에서、
1: 네네、
0: 부처님이텔레비전을보고있는데그텔레비전속에서는자신의모습이보이는이수행적인이런모습의、네、 작업인데그작품이이제유럽의미술관에처음으로매우가난한시절을보내던당시에그작품이구매가돼서백선생님을좀이제널리알려지게되고그궁핍한삶에서조금영향을줬던그런작품이어서되게또소중한작품이기도하고요
1: 저도예전에그작품을과천이었나요과천과학관인가어디서본기억이납니다
0: 네그러실수도있습니다
1: 브라운관속에부처님이계시고또、네、 내가보이고하는
0: 그렇죠저희도등장하죠
1: 네
0: 되게그래서부처님이계속끊임없이수행하는데그수행의장난처럼등장하는저희관람객들그렇게、네、 해서열린구조를보여준작품중에하나였습니다、
1: 네、
0: 그작품굉장히소중한작품이고꼭소개해드리고싶은작업중에하나는이제백남준을또유명한게만든작품중에하나는다른가장오래된 TV 라고하는작품인데요12대의모니터텔레비전모니터안에달의시간의순서에따라서달이변하는모습을담고그시간의순서대로이렇게변하는저희는시간을보여주시려고하는그모습이상당히흥미로웠고그리고텔레비전뒤에이제모니터뒤쪽을조작을해서요크라는부분을조작을해서이미지상을맺히게만든작업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백남준이과학기술을이용해서저희가자연에보는달을시간성을보여주겠다라고하는점에서도매우흥미롭고그리고서양에서만난기술과동양에서늘보던네달에서사는토끼를상상했던그모습들이함께신화적으로구성된작품이어서굉장히의미있습니다
1: 박남일관장님은지금백남준아트센터에이제취임하신지얼마나되셨죠
0: 이제3년돼갑니다、
1: 네、
0: 3년좀안됐습니다
1: 그리고、네、 백남준연구를한20여년간해오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더하셨나요
0: 저는이제미술이론전공자이기때문에、
1: 네、
0: 그넓게는그렇게말할수있겠지만본격적으로는그렇게깊게오랫동안지속적으로하지못했고요아마2000년대들어서면서이제예술과기술이라고하는이미디어장르에대한관심을꾸준히갖고연구를해왔고백남준아트센터에오니까실제로이제책에서보던또는저희전시에서만보던그런작품들을매일매일보고또、
1: 네、
0: 할수있기때문에더많은생각과연구를할수있어서되게좋습니다
1: 지금백남준아트센터에백남준선생님작품이얼마나있나요
0: 저희는283점이소장이돼있고요、
1: 네、
0: 그리고비디오아카이브가2285점있습니다비디오작품으로는저희가가장많은뭐저오리지널작품도가장한기관으로서많이갖고있는세계유일한미술관이긴합니다그리고비디오에서이제저희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비디오 서재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스크리닝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1: 네.
0: 이제 들어오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1: 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또 볼 수가 있군요.
0: 2285점 전체 작품은 아니지만 400여 점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네. 예. 그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만 뭐 용어를 탁 집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뭐 인터넷 시대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OTT 시대에 대한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미리 예견을 하셨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0: 네. 그 백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것을 되게 많이 좋아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미래를 예견한 백남준이라고 해서 한 5가지 정도가 그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네. 1974년에 백남준은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의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미디어 컨설턴트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받아서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후기 산업 사회의 미디어 계획이라고 하는 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셨던 용어가 정보 초고속도로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이제 정보로 서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고 그런 개념들을 내놓으면서 사실 저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에서야 이제 쓰고 있지만 그 용어가 없었던 당시 인터넷의 개념을 먼저 예견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혁혁한 미래적인 예견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영상 예술의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로 예술로서의 비디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엄청난 비디오 작업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작업에 열었다라는 게 두 번째 예견이었고 세 번째는 글로벌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SNS 뭐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의 채널을 갖게 되는 것을 예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남준은 언젠가는 그게 73년에 선언했던 얘기인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신만의 TV 채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1: 그 당시로서는 그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진짜 없었을 거예요.
0: 그렇죠. 자기의 채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어서 상상도 불가했는데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미디어라고 하는 그 저희가 페이스북이든 뭐 SNS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꺼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선생님이 참 굉장히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후 위기에 대한 예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가지고 오는 그 세계의 이 다음 시대의 미래의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해놓으셨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사실은 TV 정원 같은 작품이 그런 생태학적 관점에서 유용한 것도 그런 백남준의 네. 이제 생각을 잘 드러낸 작품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정말 이거는 백 선생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건데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백 선생님이 미래에는 1,001개의 그 기능을 가진, 펑션을 가진 이런 전화기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전화기로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건강체크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하여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은 붙이지 않으셨지만
1: 네.
0: 그 1,001개의 펑션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가진 그 전화기에 대한 이야기는 스마트폰이었죠.
1: 그래서 제가 지금 내내 이제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서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셨다는 것인가. 인간의 한계는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해요, 제가.
0: 네. 네. 이제 백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게 지독한 그 정보 습득.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정말 독서를 굉장히 깊게 하셨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TV에 대한 연구 시절에는 아예 전자하고 물리학만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다른 모든 걸 다 버리고 어쩐지. 그것만 들어가서 하고
1: 예.
0: 그러니까 약간 천재들이 갖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덕후 기질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사실 인간 백남준은 어땠을까 그런 점도 궁금해요. 예술가는 고독하다고 하는데 인간관계는 어떠하셨는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예술가였는지 실패와 좌절은 없었는지 예.
0: 인간 백남준은 저는 사실 예술가 백남준도 멋있지만 인간 백남준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직접 계속 백 선생님 뵀던 사람은 아니니까 백남준을 자세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백남준에 대한 많은 기록들과 그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단 너무 백남준은 유쾌한 사람이다. 그리고 백남준은 너무 솔직하다. 그리고 항상 선하게 뭔가를 누군가에게 베푼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백남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재미있어요. 항상 유머가 있어서 플럭서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괴짜같이 재미난 얘기도 잘 해내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유학 온 그 후배 예술가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은 굉장히 성장한 예술가임에도 권위를 모두 부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굉장히 포용적인 따뜻한 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의 다른 이름이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이 백남준 선생이 직접 이름을 지으신
0: 네, 맞습니다.
1: 거라고요.
0: 네.
1: 예. 그 우리 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관람객이 한 300% 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어떤 시도들을 하셨고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0: 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의 진짜 미션은 이제 백 선생님이 그 한국의 용인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백남준 미술관이라고 초기에는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됐었고 백남준 미술관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을 붙이자면 백남준 작품으로만 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이 더 많이 오면서 더욱더 많은 발걸음이 좀 많고 3대가 슬리퍼 신고 들어와서 자유롭게 보고 감상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백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저희도 더 많이 개방해야겠다. 눈높이를 대중과 눈을 맞추면서 백 선생님의 네. 이야기들을 전파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전지적 백남준 시점, 즉 백남준의 시점에서 다시 내려와서 대중들을 만나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 좀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오히려 뉴욕에 가서 백남준을 알리는 전시도 하게 됐고요. 쉬운 전시, 즐거운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1: 네, 저 올해 서거 20주기라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첫 번째로 올해 열린다고요?
0: 네.
1: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저희가 백남준이 사실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 또는 네. 본령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백남준의 이름을 딴 페스티벌은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백남준 오래 사는 집에 젊은 예술가들을 더 많이 초대하기 위한 뭔가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을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예술들을 발굴하고 동시대의 미래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초대하고 같이 호흡하게 하는 아트 페스티벌인데요. 7월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희에게는 퍼포먼스 그리고 전시 그리고 학술 그리고 랩 기술 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섞여서 진행이 됩니다.
1: 네네. 그 백남준의 작품 글로벌 그루브가 활용이 된다고 하던데
0: 네.
1: 요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아, 예. 네. 1973년에 만들어진 백남준의 최초의 비디오 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글로벌 그루브라는 말이 전지구적 흥이에요. 글로벌 그루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음악과 음악과 장면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비디오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동시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백남준이 거기서 보여줬고 실험했는데 언어에 대한 불편함 없이 음악과 그 이미지로 춤의 이미지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백남준은 늘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조금 신나고 서로 갈등 없이 만날 수 있는 걸 꿈꾸

0: 면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그루브는 백남준의 밑에 깔려있는 평화에 예. 대한 희망들, 전 세계가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이 글로벌 그루브를 선보이면서 백남준이 앞으로 여러분은 지구상의 모든 방송 채널을 골라보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50년 후를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0: 그렇죠.
1: 예, 정말 대단하다는, 좀 약간 저는 소름이 지금 끼칠 정도인데요. 그 올 초에는 또 AI 로봇 오페라를 선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또 어떤 행사였나요?
0: 백남준의 기일이 1월 29일인데요. 네네. 저희가 1월 29일 날 했었던 AI 로봇 오페라인데, 백남준이 사실 저희가 이제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 이런 말씀 드리지만, 백남준이 사용했었던 건 이제 두 가지 기술이 더 있는데, 하나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했었던 굿모닝 미스 오웰이었고, 하나는 로보틱스였어요. 백남준이 이제 1964년에 로봇 K456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듭니다. 60년부터 이렇게 장난감 로봇들도 관심을 갖고, 제어 장치, 그러니까 기계를 작동하는 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아베 슈야라고 하는 일본의 공학 박사와 함께 협력으로 로봇 K456이라고 하는 로봇 를 만들어내요. 로봇 K456을 데리고 백남준은 64년, 65년, 그리고 82년까지 쭉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퍼포먼스를 해요. 공연을 같이 해요. 그 퍼포먼스를 로봇 오페라라고 불리웠고, 그래서 백남준과 그 항상 같이 다녔던 첼리스트 샬롬 우어맨과 그리고 이 로봇 K456이 협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같이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과 예술과 기계인 이 로봇이 공존하는 세계를 먼저 보여줬다고 할까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기념하면서 저는 백남준을 다시 그 로봇 퍼포먼스로 이번에는 AI하고 함께 한번 불러와보자라고 하는, 살아있게 만드는, 다시 살게 하는 네. 로봇 행사를 만들었고, 1964년에 만들어서 막 공연도 다니던 그 로봇을 82년에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이 대회고전을 하면서 일부러 밖으로 나가서, 이게 20개의 채널을 가져서 팔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뭐 배설도 하는 그런 로봇인데, 걔를 데리고 나가서, 조종해서 데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냅니다. 사실 되게 저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봇이 그 대로변에서 자동차에 예. 치이는 장면이에요. 모두들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백남준은 그걸 보면서 21세기 최초의 대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인간과 로봇, 로봇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존재가 서로 어쩌면은 서로를 닮아 있고 서로를 대변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공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백남준은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로봇을 겹쳐서 저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저희가 그런 시대, AI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할 때 이제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랑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건지 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 화두를 그 백남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1: 로봇과 인간, AI와 인간, 그 어떻게 위치를 정해야 되고 자리매김해야 되는 건지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자, 이제 서거 20주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백남준의 정신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백남준의 예술에서, 예술 정신에서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참여와 소통입니다. 백남준의 예술은 그 일방향으로, 이제 사실 텔레비전을 작품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도 일방향으로 나오는 텔레비전에 대항해서 나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상호작용하는 텔레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왜 소통되지 않는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는 건가에 대한 네. 불편함 때문에 이제 선택한 것이었고, 모든 예술은 소통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술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예술에서 가장 저희가 좀 지켰으면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도달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뭔가 미지에 대한 더 궁금함이 있겠지만 사실 그 궁금함을 찾아서 가는 새로움을 향해서 가는 그런 아방가르드 정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해와 그런 너그러움, 포용력 네. 그런 것까지가 백남준의 예술 정신 안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관장님이시잖아요. 백남준 아트센터. 올해 뭐 별관도 추진 중이고 뭐 계획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0: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백남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이제 첫 번째로 잘 런칭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백남준의 이름에 걸맞는 비디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좀 주목하는 그런 행사로서 잘 런칭되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올해 제 현대자동차 트랜스 로컬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가 무려 3년 동안 코큐레이팅을 해서 공동 기획을 해서 브라질 피나코네카 미술관이랑 함께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남준의 정신을 두 지역에 멀리 떨어진 용인과 상파울로에서 동시에 같은 고민으로 4명의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백남준의 정신을 담은 작업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11월에 전시가 되는데요. 그 전시가 또 잘 열려서 세계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백남준이 네.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좀 알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중요한 순서로 남아있고
1: 머릿속에 지금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요즘 현대자동차가 로봇으로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0: 그렇죠.
1: 네. 뭐 등장하나요?
0: 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1: 예, 그렇군요. 그 7월 14일부터
0: 7월 16일부터
1: 7월 16일부터 페스티벌이 백남준 아트 페스티벌이 시작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듣고 또 찾으실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네, 치러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백남준 아트센터의 박남희 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 중북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라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그 밖에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앞바다, 그리고 오전부터는 동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내일 낮부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2도에서 2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91%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 용산구가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6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돕고 따뜻한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장애인이고요.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에는 17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에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귀한 새 생명을 맞이한 가정에 힘이 되고 따뜻한 축하와 위로가 전해지는 제도가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발달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반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일부 보호작업장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서 공공중심 일자리 참여자와 비교하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중심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직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에 위치한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통합형 힐링카페 링크플레이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힐링카페를 운영하는데요. 한국장애인재단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커피 분야 5명, 제과 분야 5명으로 모두 10명이고요. 참여자들은 바리스타와 제과 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힐링카페 운영 실습에 함께하는데요. 신청은 6월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사하 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294-1282번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념식은 6월 2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장 수여식과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초등학생 글그림 대회, 교통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포스터 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최종 참여 확정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쿨의 해변의 연인.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청각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지난주에 저희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들어봤는데요.
1: 네.
0: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1: 이제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줄여서 SS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인데 주로 이제 의사소통과 이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역 개조원 이라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활동 지원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그 이동 지원에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활동 지원가들입니다.
0: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빨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활동 지원사가 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는 건가요?
1: 네, 지금 장애인 복지법 22조에 이제 명시는 되어져 있지만 아직은 이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활동 지원사는 양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0: 예.
1: 사실은 이제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그 양성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0: 예.
1: 그거에 따른 법이나 또 시스템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활동지원사 교육이 기본 교육이 40시간입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장애인과 매칭돼서 실습하는 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총 50시간의 시간을 이제 이수를 하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사소통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자나 수어나 촉수화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심화 과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그 배우는 시간이 이제 적게는 3개월에서 뭐 한 4개월 이렇게 이제 그 배우고 이제 그 배운 분들이 이제 의사소통 전문 활동 지원사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0: 그러면 네. 전문 인력이 되면 의사소통 수당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활동 지원사

0: 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한 30% 기본 수당에 그다음에 일본은 한 1.5배 정도의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려면 그런 수당 제도가 사실 잇따라줘야
1: 중요하죠.
0: 네, 그 예. 활동지원사분들이 더 교육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1: 헬렌 켈러 센터에 그러면 전문활동 지원사 양성 과정이 있는 건가요?
0: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 활동 의사소통 전문활동 지원사의 필요성을 조금 그 인식하고 그다음에 또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안내법 이런 것도 또 이제 이렇게 그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시간을 8시간을 만들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사실 8시간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 활동 지원사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교육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8시간 교육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시간 교육 안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안내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언어들을 쓰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요. 이제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헬렌 켈러 수료증이라는 걸 드려요.
1: 수료증이
0: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료증이 나가면 이 또 수료증이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미랄복지재단 내에 활동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랄활동지원센터와 저희 헬렌 켈러 센터가 이제 이렇게 같이 서로 논의 를 해서 이제 그 미랄 활동 지원 센터에 이 헬렌 켈러 수료증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청각 장애인과 매칭이 돼서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게 되면 시간당 1,000원의 수당을 더 드리고 있어요.
1: 예, 그렇군요. 예. 뭐 다른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0: 일단은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8시간 가지고는 의사소통 능력이 이제 그 좀 습득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기초 과정 외에도 심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그 교육을. 근데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1,000원이 사실은 시간이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는 이게 한 달을 모으면 굉장히 꽤 그래도 금액이 커져요. 근데 시간이 적은 장애를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활동 지원사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언어를 하나 또 습득한다는 것이
1: 쉽지, 않죠.
0: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5-6년 됐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이제 기초 교육만 받고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교육한 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청각 장애인분하고 이제 활동 지원사가 저희가 안내법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피해서 같이 건너가셔야 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는데 시청각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셔서 예를 들면 문이 이렇게 반쯤 열려있는 곳을 지나가면 그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시청각 장애인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팔짱을 끼고 옆에 분이 시청각 장애인이 걸어가시다가 그 열려있는 문에 쾅 부딪히시기도 하고요.
1: 네. 예.
0: 또 예를 들면 가다가 이제 계단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분이 이제 내려가시는 거를 인지하지만 그 발걸음에 약간 이게 엉켜서 잘못하면 이렇게 계단에서 약간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1: 사례를 좀 저희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저희가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분 중에 이제 그 농기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 활동 지원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농아인 활동 지원사는 이제 의사소통은 잘 되죠. 본인하고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도 이제 100%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활동 지원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활동 지원사분이 농아인 활동 지원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을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분을 이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어느 날 그분이 사는 동네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동네로 바로 갔거든요. 근데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 시청각 장애인 분 남자분이셨는데 화가 나서 막 서서 막 돌아다니 안 보이시는데 그 이제 그 행정사무소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자분은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농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사무소 이제 공무원분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행정 처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 동사무소를 갔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할 때 농아인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그 행정 직원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실은 근데 농아인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화가 나면 사실은 이게 수화가 커지고 그렇죠. 동작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 놀라서 자기는 활동 지원 못하겠다. 이분이 나를 때렸다.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경찰서 가자. 막 이런 사태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런 어려움이 네. 있군요. 네. 자,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킬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백지영의 깊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자폐성 장애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2: 네, 요즘에도 뇌기능이나 유전학, 생물학 등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쌍둥이 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연구는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파악해보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일라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니까요. 1970년대 초에 영국에서 가정의학 의사로 일했던 카타란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카타란 의사의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에서 쌍둥이 자폐인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카터는 이제 죽기 전에 1967년부터 의학저널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쌍둥이를 아는 의사 선생님은 연락달라고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67년부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쌍둥이들을 계속 찾아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1: 예,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는데 쌍둥이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연구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2: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부인이 그 리스트를 발견을 하게 되고 당시 영국에서 저명한 어린이 정신과 마이클 러터라는 의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의사분은 굉장히 이제 명료하고 과학적인 논문을 쓰는 의사였거든요. 이렇게 과학적인 의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데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었고 이때는 자폐성 장애의 원인이 냉장고 엄마 탓이다. 즉 냉담한 엄마로 인해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의견이 팽배했던 시기였어요. 또 유전에 대한 논의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때였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었고 유전이라고 하면 뭔가 차별과 학대를 떠올리던 시기였거든요. 다행히 이 쌍둥이들의 이름들 목록은 젊고 과학적인 정신과 의사에게 전해졌고 자폐성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과학적인 사고와 연구가 어려운 시절에 자폐성 연구를 자폐성 장애를 연구하는 일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2: 네, 다행히 이 리스트를 받은 마이클 러터가 연구를 좀 더 신뢰성 있게 확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표적 집단을 영국의 모든 쌍둥이로 정하게 돼요.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지 적어도 한쪽이 자폐 성향을 보이면 모두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한 거예요.
1: 예.
2: 목록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 수전 폴스타인이라는 의사가 모든 가족을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폐성 장애의 유전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말 유전적인 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찾아야 해서 출생 전이나 분만 중이나 그 어떤 외상을 입은 경우 어떤 사건이 원인이 돼서 이런 행동이 관찰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제외를 하게 된 거죠. 영국 전역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쌍둥이가 몇 쌍이나 나왔을까요? 영국 전역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 11쌍, 이란성 쌍둥이 10쌍, 모두 21쌍이었어요. 많이 적어 보이는 숫자이지만 자폐성 장애 자체도 적은데 거기에 쌍둥이인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폐성 장애가 만약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면 유전자가 모두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각 자폐성 장애를 가지게 될 거고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쌍둥이 두 명 모두 자폐성 장애인 경우는 총 네 쌍이었는데 이 아이들 네 쌍은 모두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1: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2: 일란성 쌍둥이가 두 명 모두 자폐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요. 차이가 극명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두 명 모두 자폐인 경우가 네 쌍이나 되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단 한 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큰 걸음이 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자폐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후 25년간 자폐증에 대한 연구는 유전학에 집중이 되었고요.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이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자폐성 장애를 갖게 된다 하는 유전자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1: 예.
2: 20세기 초에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레트 증후군이나 신경섬유종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변이 이런 것들 등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자폐성 장애로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성 장애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유전자가 뭔지 명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았군요. 자폐성 장애의 원인이 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2: 네. 얼마 전에 소아신경정신과에서 한 부모님을 뵈었는데요.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린 거죠. 부모님은 자폐성 장애의 원인이 그것이 이제 설사 유전자 탓이라고 한들 아이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힘들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였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정말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려드리면요. 신경섬유종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이되면 자폐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아이가 팔에 큰 반점이 있었고 말이 느렸어요. 그래서 유명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반점이 있고 말이 느리니까 신경섬유종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한 거죠.
1: 예.
2: 그런데 해당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결과만 전달을 받게 되고 3일 뒤에 유전학과 교수님 만나서 그런 결과를 전해를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는 신경섬유종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고 그래서 자폐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전학 교수를 만나기 전 3일 동안 부모는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갖게 될지 전혀 감도 오지 않지만 아이가 고통스러울까 봐 너무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유전학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지만 아버지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거라서 아버지가 지금 장애가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아무런 장애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1: 예, 부모님은 의사의 말 한마디에 희망과 불안,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을 텐데요. 반응은 어떠셨나요?
2: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3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지 참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부모님이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알아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 생각의 바탕에는 원인을 알아도 장애를 고칠 수 없다는 것과 지금 이 부모님의 사례처럼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고 완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질병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암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표적치료도 발전되어서 어려운 암이지라도 생존율도 높아지고요. 이런 와중에 발달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이죠. 더 이상 나아지기 힘들고 개인의 특성처럼 존재하는 장애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굳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는 수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 밝혀내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일 겁니다. 때로는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보다 지금 현재의 삶, 현재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장애이기도 합니다.
1: 예,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자폐성 장애의 연구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설운도가 부릅니다. 갈매기 사랑.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균형 잡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균형 잡힌 운동이라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1: 네, 제가 이 환자들과 상담을 해보면은요, 음식을 먹는 데에도 편식이 있듯이 운동에도 편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즐겨 드실까요?
0: 아, 저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단백질을 좀 먹어야 하는 편이라서 콩요리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두부 많이 챙겨 먹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저는 사실 국수 종류를 좋아해가지고 특히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는 비빔국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국수는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 넣고 야채를 잘게 썰어서 비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비빔국수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또 이제 두부를 좋아하셔서 뭐 열흘 내내 삼시세끼 두부만 먹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0: 열흘 삼시세끼 두부 아마도 많이 힘들겠죠? 아니겠죠?
1: 그렇습니다. 몸에는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을 비롯해서 비타민, 무기질, 물을 중요 이 영양소로 알고 있고, 또 요사에는 이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을 제가 운동의 정삼각형이라고 전해보았는데요.
0: 정삼각형. 예.
1: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진행이 되어야 신체의 건강을 더 좋게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지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 그럼요. 저 운동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오셔서 스트레칭 그 수업 하나만 참석하시는 것을 보아도 이 유연성이 완전히 제로인 분들도 제가 만나 뵙고요. 또 만보는 반드시 걷습니다 하는데도 팔의 근육이 아주 약하신 분들, 또 유연성은 정말 최고세요. 아주 남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최고신데도 불구하고

0: 폐활량이 약하거나 팔다리 근육이 아주 약한 분들을 보게 됐어요.
1: 예.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아시다시피 모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함께 실천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의 효과는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며 또 혈압 조절이나 체지방 감소를 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 예방 관리, 스트레스 감소도 시키죠. 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 세포의 산소가 골고루 퍼지게 되면서 더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플렉시빌리티 엑서사이즈로 유연성을 들 수 있는데요.
1: 예.
0: 그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 범위를 늘리는 운동으로 잘 아시는 스트레칭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되고요. 긴장이 된 그 근육들을 완화시키고 자세가 교정되고 또 운동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부상을 이렇게 감소시켜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체에는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게 돼요.
1: 예.
0: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 일상생활을 본인이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 수행 능력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로는 근력 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근육에 그 저항을 주어서 힘을 기르게 하는 뭐 아령 운동이나 팔굽혀펴기, 스쿼트, 아니면 철봉 운동이나 이 탄력 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운동들이 이 근력 운동에 포함이 되는데, 자, 이 운동을 통해서는 근육량이 아무래도 증가되겠죠.
1: 예.
0: 근육량이 증가되면 이 골밀도도 증가가 될 것이고 낙상 예방이 되고 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혈당도 조절이 되고요. 자, 이래서 이 그 근력 운동을 통해서는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또 노화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유산소, 유연성 그리고 근력 운동까지. 그러면 세 가지 운동은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0: 그 세계보건기구와 또 전문적인 운동기관들에서는 이 세 가지 운동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한 뭐 3-4시간, 5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루에 나눠서 하기를 권하고 근력 운동은 적어도 2회 이상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2-3회는 해야지 몸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1: 예, 박사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이런 중요성을 알게 되신 건가요?
0: 사실 저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은 40살이 넘어서입니다. 저도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지팡이 두 개를 짚고 이렇게 발의 감각을 이용해서 등산을 다니곤 했었거든요.
1: 예.
0: 물론 많이 넘어졌습니다만. 근데 이제 2008년쯤 가을쯤 됐을 때 제가 헬스장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 당시 저의 스케줄상 오전 6시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새벽이 깜깜해지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산에 갈 수가 없게 돼서 운동을 며칠 못하면서 고민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체육관 체질인 사람인데 어떻게 헬스장 가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헬스장 싫다. 근데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 남편은 이제 이 야행성이고 저는 아침형이라
1: 예.
0: 남편에게 제가 이제 통사정을 했죠. 그러면 나를 아침에 일주일에 세 번만 가서 길게 사용하는 걸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딜을 하나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서 밤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밤 10시 전에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데려가 주겠대요. 그래서 이거 아주 굿 딜이네. 그리고는 제가 이제 10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에 이제 헬스장을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산에를 다녔던 사람이라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기계들을 사용해서 드는 것들은 거기 있는 모든 기계를 거의 최대

0: 벤치를 들었습니다. 예. 낮에는 굉장히 튼튼했는데 팔에 대한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기계를 들다 보니까 5kg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크를 좀 먹었죠. 이거 정말 심각하네. 균형이 깨진 거 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라는 자극을 좀 받게 되면서 사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됐고 이제 코로나 전까지 10년 넘었죠. 10년 정도에 그 헬스장에 있는 기계들에 이제 뭐 20kg까지 어떤 건 35kg까지 들게 되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건강이 제가 이 인생의 가장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코로나로 헬스장 문이 닫히면서 6개월 만에 다시 15kg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회하려고 열심히 고군분투 중입니다.
1: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고요. 운동도 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결론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유해 물질의 그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유연성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력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운동을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체력을 이렇게 증진시키고 또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큰 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오늘도 유익한 건강정보 잘 들었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정말 싱그러운 여름날입니다.
2: 네, 6월은 완연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름 꽃인 나벤데도 보라색 물결이 출렁거리고요. 또 저도 이미 마음은 여름 따라서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1: 아직은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이라서 그래도 야외 활동은 할만하죠.
2: 그렇죠. 여행하기 예. 좋은 계절이지만요. 낮에는 또 햇볕이 엄청 뜨거우니까요. 맞아요. 선크림 꼼꼼히 바르시고요. 또 챙이 큰 모자도 쓰시고 또 팔도시도 끼고요. 네, 특히 휠체어 조종기 움직이는 손에 얇은 장갑 끼는 것도 필수입니다. 예. 게다가요 탈수증 막기 위해서 물은 꼭 챙기셔야
1: 맞아요.
2: 하고요.
1: 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무장애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이번 무장애 여행지는 지난번 인천 청라대교 스카이워크에 이어서요. 예. 구읍베트에서 배 타고 월미도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1: 아, 월미도.
2: 네. 월미도는 수도권에서 무장애 여행지로 소문이 난 곳입니다. 게다가요.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 곳이어서 안전하고요. 또 월미도에서 인천역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근대 역사 거리도 있고 바다도 있고 부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여행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1: 자, 오늘은 그러면 월미도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월미도에는요. 바다 열차가 있는데요. 네,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이어서 어딜 가든 지루할 틈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인이 가봐야 할 여행지 100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1: 예, 월미도는 워낙에 뭐 인천 쪽에서 유명한 곳이라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죠.
2: 네, 그래서 월미 바다 열차부터 탔는데요. 월미 열차 바다 열차를 타면은 월미도는 물론이고 인천 내항과 서해바다 또 멀리 인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고요. 특히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요. 인천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어서 인천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1: 그런데 궁금한 게 월미도는 왜 월미도라는 명칭이 붙은 건가요?
2: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요. 월미도는 과거에 달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월미도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월미도에서 서해바다를 따라 형성된 선형의 관광 지점인데요. 얼마 전에도 월미광장에는 상가 건물에 휠체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은 천지입니다. 네, 상인들과 중구청이 함께 노력해서요.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1: 예, 무장애 여행은 일단 무조건 접근성이 중요하죠.
2: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해도 네, 저처럼 휠체어 사용자 등 관광약자에게 접근성이 힘들면요. 그것은 무장애 여행지라고 할 수 없는데요. 예. 다행히 월미도는 평지이고 또 접근성도 좋아서요. 월미도의 근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1: 예, 월미도는 또 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2: 네,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하려면요. 여행지 역사에 대해서 알면은 여행이 더욱 풍부해지는 느낌인데요. 월미도도 그런 여행입니다.
1: 예, 자 그럼 월미도 근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2: 네, 월미도는 노일 전쟁과 병인 양요 및 인천 상륙 작전까지요. 근대 역사의 주 무대였고요. 그래서 월미도 여행에서 근대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월미 문화 거리는요. 서해바다와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또 연중 다양한 문화 공연도 개최되는 야외 무대도 있습니다. 또 해수 족탕 및 물놀이 시설도 있고요. 유람선을 타고 월미도 앞바다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또 광장 거리에는요. 접근성 좋은 카페와 횟집, 또 음식점과 놀이시설도 즐비해서요. 관광약자도 월미도를 많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1: 예. 자, 그럼 월미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디로 또 가면 될까요?
2: 네, 이번에는요. 인천의 근대 역사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근대 역사 거리는 인천역 근처이어서 교통도 좋은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관광자원도 풍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1: 예, 인천은 개화기 때 보존된 유적지도 많은 곳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근대 역사는 물론 다양한 여행 조건을 갖춘 곳인데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섬도 있고 또 도시 여행도 있고요. 게다가 근대 역사 여행까지 무장애 여행의 집합소 같은 곳입니다.
1: 예, 인천 근대 역사 4박사 여행 어디부터 안내를 해 주시나요?
2: 네, 이번 여행지는요. 인천 중구 계양장 거리 근대 거리입니다. 계양장 근처에는요. 인천의 대표 관광지가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한국관광공사 백선과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될 정도로 매력적인 여행 콘텐츠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저처럼 관광약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 예, 관광자원이 뭐 수두룩하니까 여행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완전 신나는 여행지인데요. 예. 인천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항된 곳인데요. 외교, 무역, 상업, 종교 등 근대 문물이 네, 유입된 길목이자 한국 최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계양장 문화지구입니다. 문화지구 1원에는요. 440여 개의 문화재와 소실된 흔적까지 레트로와 뉴트로로 여행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안내해 주신 곳들 마지막으로 접근성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 네, 접근성은 무난하고요. 장애인 화장실 등 뭐 월미도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인천역에서 내리시면 여행지가 몰려 있어서요. 네. 접근성 괜찮습니다.
1: 예. 오늘도 알차고 친절한 여행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인천 월미도와 중국 계양장 근대 거리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본 적 있으신가요?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평범하게 지나쳤던 일상 속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여러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상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는 문학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손끝의 하모니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6월 23일까지고요. 문의는 02-560-4284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에세이 작가 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글쓰기 기초부터 전자책 제작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신청은 역시 6월 23일까지고요. 문의 전화는 032-876-3500번, 내선번호 6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에서는 새로 쓰는 내 인생의 느낌표라는 글쓰기 수업을 운영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시와 산문으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 24일이 첫 수업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문의는 02-445-565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 우리나라 가족 첫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와 심규선이 부릅니다. 선인장.

0: 그때 멜로디언 갖고 놀면서 연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또 배우면서, 어찌 보면 그 유소년기 때부터 음악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천성 전맹 시각장애인이라서 그 묵작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컴퓨터 음악을 배우면서 컴퓨터로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리는데, 최종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악보화하는 부분은 저 혼자서는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 주변에 너무 감사하게도 악보 쪽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편곡도 그렇고 필요한 악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몇백 배로 더 노력해야 되고, 너무 힘들지만은 정말 장애의 벽을 뛰어넘고 그 성취감을 이뤄낸다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정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이인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었는데 트럼펫을 배우게 되면서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요. 음악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기쁨과 보람, 누구보다 클 겁니다. 앞으로도 장애라는 벽에 쓰러지지 않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들을게요.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Because you loved me.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제 슬슬 여름 휴가를 준비할 시기인데 어떻게 정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직업이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인처럼 어떤 기간을 딱 휴가를 빼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 일주일 뒤쯤에 아무 일도 없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휴가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되게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굉장히 슬프다.
1: 아 예. 요즘 휴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슬프게 대답하니까.
0: 그러면은 예. 만약에 나한테 주어졌어. 네. 어떤 기간이 딱 주어졌어. 정확하게. 네. 그럼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있어요?
1: 저는 지금 그냥 소박하게 부산 가고 싶어요. 너무.
0: 부산은 왜요?
1: 제가 부산만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좀 체력도 좋아지고 뭔가 저랑 잘 맞는 상성이 있는 도시인가 봐요. 아. 그래서 부산을 가면 뭔가 건강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경험이 많아서 부산 가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저는 네. 부산에 2년 살았거든요.
1: 아 정말요?
0: 저랑은 그다.
1: 별로 케미가 안 맞았던 네. 곳인가요?
0: 근데 서울도 안 맞아요.
1: 아, 그럼
0: 저 어디 맞을까요?
1: 이제 조금 떠나보면서
0: 한데 떠나보면서
1: 네, 이제 다니다 보면 아, 여기다 싶은 곳이 꼭 생기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이 대화 한번 나눠요.
1: 네. 또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에.
0: 네. 저도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부산처럼. 예, 오늘 좀 음악으로 네. 뭔가 저희한테 좀 맞게 해주실. 뭔가 저희 감성을 터치해 주실.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네. 어떤 음악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 느껴하시는 것 같긴 한데.
1: 아 왜냐면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한 주제를 골라봤는데.
0: 뭐예요? 또 주제랑 어긋나게 또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군. 네.
1: 아니 요즘 음악 사이트들, 음악 매거진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관객 참여, 이제 보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세태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0: 뭐 참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 이를테면 이제 별점, 5점 만점을 주는 이런 평점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로 유명해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어떤 매력을 못 느끼니까 이제 이 매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별점을 같이 매길 수 있게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면서 이 미디어들이 이제 목숨을 조금 더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유되고 참여되고 해야만 네네. 이제 좀 살아남는 시대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이 제 선곡을 듣기만 하시는 대신에 네. 이제 같이 좀 선곡에 참여하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곡 제목으로 끝말잇기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0: 곡 제목이 예를 들어 칠읽기야.
1: 네.
0: 칙. 끝났네요.
1: 칙. 네. 칙이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 끝말잇기로 주제를 정하고 선곡을 하면서 곡도 바꿨다가 이런저런 좀 재미

0: 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1: 네네. 아우 재밌겠네요. 그러면 무엇보다 첫 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곡인가요?
0: 이제 아무래도 첫 단어로는 좀 인사 말이 좋을 것 같아서 안녕, 헬로우라는 제목을 선택했고요. 사실 헬로우라는 제목을 가진 곡들이 많아요.
1: 예. 네. 일단 아델이 떠오르는데.
0: 맞아요. 아델도 헬로우. 있고요. 또 조용필의 헬로우도 있고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도 있는데 아. 아, 딱 맞추셨어요. 네. 아델의 헬로우 오늘 골라봤습니다.
1: 역시 예, 아델.
0: 이제 아델이 사실 그 앨범마다 다 성공을 했지만 앨범 제목을 이제 본인이 그 앨범을 만들 때 나이로 정했던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첫 앨범이 이제 19살에 썼던 곡들을 담아서 19이라고 아. 이름을 지었었고 이제 그 이후에 21살에 이제 자신이 이제 남자친구랑 이별한 그런 기록을 담았던 앨범인 21. 그 앨범으로 이제 거의 전 세계를 또 휩쓸었었는데요. 네. 이 앨범에는 Rolling in the Deep이나 Someone Like You, Set Fire to the Rain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히트곡들이 다 담겨 있는 앨범이 21 앨범이고요.
1: 이별은 슬픈데 정말 우리한테 선물이었네요.
0: 맞아요.
1: 네.
0: 진짜 아델이 이별에서 저희에겐 명곡들이 감사합니다. 생겼는데
1: 그 남자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앨범 나왔던 때가 2011년도였는데 이 당시에 3,1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어서 와. 21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에 또 등극을 진짜. 했었습니다.
1: 이게 21세기에 네. 21년도 아니고 네. 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0: 게다가 이 앨범이 2011년도에 발매돼서 빌보드 차트에 거의 10년 동안 아. 또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21 앨범이 이제 여전히 차트에 올라 있던 2015년에 이제 아델이 또 새로운 앨범 자신의 25살을 기록한 25 앨범을 또 발매를 했습니다. 이 앨범의 첫 곡이자 타이틀곡이 오늘 같이 들어볼 헬로우라는 네. 곡인데요. 이 아델의 21 앨범이 이별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5 앨범은 좀 화해를 주제로 한다라고 어머. 얘기를 네. 했는데 헬로우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보면은 좀 오래전에 이별한 상대에게 이제 미안함 좀 고백하는 그런 화해를 신청하는 내용처럼 처음엔 들려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아델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제 본인에게 전하는 노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델이 뭐 투어나 홍보 활동 때문에 이제 고향인 영국을 떠나 있을 때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너 괜찮냐? 안녕하냐? 이런 마음에서 쓰게 된 곡이 헬로우라고 합니다.
1: 네, 바로 들어보죠. 아델이 부릅니다. 헬로우.

0: 사실 팝송 들을 때 가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설명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쩐지 좀 가슴이 짠해지는데.
1: 맞아요.
0: 다음은 그러면은 헬로 우니까.
1: 네.
0: 로로 끝나 뭐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로 아니야. 하지만 헬로 우로.
1: 네. 예.
0: 그럼 우로 시작하나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다음 곡이 뭘지 좀 예상을 같이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0: 우정.
1: 예, 그런 것도 좋고요. 저는 우리라는 곡의 제목을 골라봤는데요. 네. 전람회 곡이고요. 전람회 1997년 정규 3집 졸업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람회가 같은 해인 3월에 해체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김동률이 곡을 썼고요. 또 서동욱이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0: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김동률 씨 뭐예요? 왜 안 나와요?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1: 저도 개인적으로 알면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네. 너무 노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들어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이제 끈끈한 우정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두 사람 서동욱과 김동률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도 낳고 결혼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좀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순수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곡이 이제 더 슬프게 들리는 게 이제 멤버였던 서동욱이 50살 그 나이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서로의 미래를 그리는 곡이 너무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네, 같이 들어보면 좋겠고요. 우리라는 곡을 이어받아서 들어볼 곡은
0: 리로 시작하는
1: 네, 나얼의 리본 인 더 스카이라는
0: 야,
1: 곡입니다.
0: 또 이렇게 연결시키면 대단하십니다.
1: 사실 이 곡은 원곡이 그 스티비 원더의 82년도 곡을 원곡으로 하는데 오늘은 나얼의 솔로 앨범인 Back to the Soul Flight에 수록된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하고요. 사실 나얼의 솔로 앨범에 담겨 있지만 나얼이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들과 또 함께 부른 곡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제목과 또 가사에도 등장하는 이 리본 인 더 스카이 그러니까 하늘에 리본이 떠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리본은 좀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로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만큼 멋진 이 정엽의 도입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멤버의 감미로운 화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0: 네, 전람의 우리, 나얼의 리본 인 더 스카이 두 곡이어서 듣습니다.
2: 준비됐어요?
3: 네. 네.
4: 잘하자.
5: 물건 잘 타.
4: 하나, 둘, 셋.

0: 전람회, 나얼 둘 다 노래도 좋지만 목소리가
1: 맞아요.
0: 안녕하세요, 김동률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번 제목이 끝말잇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리본 인 더 스카이 2니까 2로 시작하는 곡.
1: 맞아요.
0: 예.
1: 이게 또 2로 시작하는 곡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골라본 곡은
0: 이리 오너라? 죄송합니다.
1: 네. 이 밤을 다시 한번.
0: 이 밤의 좋아. 끝을 잡고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
1: 근데 고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번으로 끝나는 곡을 찾아봤는데 네. 조화문의 곡이고요. 이 조화문이 1980년도에 이제 MBC 대학가요제에서 하드록 밴드였던 그 마그마로 출전을 해서 헤아라는 곡으로 인상 받으면서 데뷔를 했었고요. 이 마그마 활동 때도 조화문이 작사 작곡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솔로작에서는 장르를 좀 바꿔서 발라드나 팝으로 이제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면서 창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0: 네.
1: 이 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곡이 가사랑 멜로디 다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한 곡 더 묶어서 듣는다면 이 밤을 다시 한번.
1: 네.
0: 번에서 어떻게 되나요?
1: 번. Burn? 어려웠는데요.
0: Burn.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결국에는 번으로 시작하는 Burning Love라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 골라봤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이제 Burning, 사랑 때문에 불탄다. 내가 사랑 때문에 영혼까지 불타는 것 같다. 그런 좀 강렬한 로큰롤 곡인데
0: 네.
1: 사실 이 곡을 부를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런 사랑 노래를 녹음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아니 이 곡은 근데 꼭 히트할 거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에 녹음에 성공을 했고 또 1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0: 진짜 히트도 했네요.
1: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또 하나의 대표곡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바로 들을게요.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엘비스 프레슬리의 Burning Love 이어서 듣겠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제목으로 끝말잇기를 하면서 음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버닝 러브니까 브네요.
1: 부. 맞습니다. 브라보.
0: 브라보. 네.
1: 바로 네. 그 곡. 브라보 아. 마이 라이프 골랐습니다.
0: 영어로 좀 잘하시는 편이네.
1: 네. 영어로 이렇게 이어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네요.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인데요. 사실 많은 아버지들의 애창곡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이 진짜 노래 들어보면 뭐 아. 후회도 괴로움도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그런 가사가 사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정말 위로도 되고 또 그렇죠. 용기도 되는데요. 네. 이 멤버 김종진이 작사, 작곡, 편곡까지 맡았고요.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이어서 들어볼 곡은 마이클 잭슨의 Pretty Young Thing, 줄여서 PYT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명반이었던 그 스릴러 앨범 수록곡이에요. 네. 근데 앨범에 워낙 좋은 곡들이 많아서 결국 여섯 번째 차례로 싱글로 발표됐던 곡인데요. 이 스릴러 앨범에는 뭐 비릿, 빌리진, 휴먼 네이처, 그리고 또 전에 같이 들었던 폴 맥카트니랑 함께한 더 걸리스 마인이란 곡까지 들어있어서 이 곡이 여섯 번째 차례로 발표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경쾌하고 멋진 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0: 진짜 절묘하게 이어갑니다. 자, 들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이클 잭슨의 PYT 듣습니다.

feels so good inside.

0: 마이클 잭슨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의 마음에. 자, 다음은 Pretty Young Thing에서 띵으로 이어가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너무 잘 받아주셨는데 띵으로 네. 이어받아서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라는 곡 듣겠습니다. 네. 이 곡은 이른 살이 되어도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연인에게 전하는 그런 곡이고요. 이 가사가 굉장히 재밌는데 네. 이제 에드 시런이 팝스타잖아요, 슈퍼스타. 네. 근데 이제 관객들이 그쯤에 자기가 이제 이른 살의 나이가 되면 관객들도 자신을 기억을 못할 때고 또 지금처럼 기타도 잘 못 칠 텐데 그래도 당신이라면 날 계속 사랑해 줄 건가요? 네, 이런 좀 가사를 듣고 있으면 이런 슈퍼스타도 이런 걱정을 안고서 사랑을 하는구나. 네네네. 그런 좀 동질감과 공감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걱정이 많으십니까?
1: 아, 별로 없는 편입니다.
0: 네, 그럼 바로 들을게요. 에드 시런이 부릅니다. Thinking Out Loud.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0: 진짜 너무 재밌게 끝말잇기 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지막 곡입니다. 네.
1: 마지막 곡이 사실 네.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는데 드로 시작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싱 스트리트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 원스 그리고 또 비긴 어게인을 연출했던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음악 영화인데요.
0: 아, 그래요? 네. 세 번째 있었구나.
1: 네. 네. 이 영화는 심지어 이 감독이 자신의 좀 자전적인 학창시절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이 내용이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한 소녀에게 이제 반해서 잘 보이려고 친구들이랑 갑자기 밴드를 결성한 그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0: 미국 친구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이 오합지졸 같던 그 밴드가 마침내 좀 성장해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쯤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감동까지 느껴지는 진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0: 근데 이 세 번째 영화는 히트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굉장히 좋아했던
0: 재밌게 봤던?
1: 네,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0: 예, 예, 꼭 찾아볼게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약간 기계 같긴 했는데 네. 진심이에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싱 스트리트의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날이 더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뾰족해집니다. 괜히 짜증도 나고 별것 아닌 일로도 예민해지죠. 가족들과 특히 아이들과 붙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억세지고 드세지고 목소리가 커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내고 나서는 곧바로 왜 그렇지 하면서 미안해하고 후회할 게 많아서 말이죠. 사실 애초부터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내 사랑하는 아이, 가족이라면 결국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니까 말이죠. 대세에 큰 지장 없다면 불쾌한 승리보다는 유쾌한 화합이 100배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최성수의 풀립사랑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뾰족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불쾌지수 때문일 겁니다. 이 불쾌지수가 연필깎이처럼 우리의 성격을 뾰족하게 깎아놓는 것만 같죠. 그런데 뾰족한 연필은 글씨를 예쁘게 해주지만요. 마음이 뾰족한 것은 어디에 쓸 데도 없습니다. 상대에게는 물론 내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거든요. 뾰족한 것을 스스로 녹이고 둥글게 둥글게 갈아서 다 같이 즐거운 하루를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K-POP의 모든 것 마련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원진과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신성우입니다. 서시.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신성우의 서시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민희 애청자께서 북한산 향로봉에 비봉, 족두리봉까지 다녀왔어요. 당분간 산은 안 가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향로봉, 비봉, 족두리봉까지 다 다녀오셨다니. 예. 대단하시네요, 이민희님. 문희관님도 어제 4대강 자전거 종주길 50km 탔네요. 라고 하셨어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문희관님 섬진강 길 따라 달리신다고 사연 보내셨던 것 같은데 자전거 여행하고 계시는 중이군요. 안전하게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문희관님 아시죠? 전은주님께서는 온몸이 아픈 아침입니다. 집이 경의선역 바로 앞이라서 칙칙폭폭 소리에 강제 기상했네요. 해도 길어지고 칙칙폭폭하니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치 이규석의 노래 기차와 소나무가 떠오르는 풍경인데 예, 풍경은 아름답지만 이 전은주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걱정이네요. 잠이 보약인데 말이죠. 부지런한 전은주님, 쪽잠이라도 수면은 꼭 보충하시세요. 네. 문광철님께서는 아침 스트레칭으로 시린몸 달래봐요 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예, 과격한 운동도 좋지만 예, 그 전에 일단 스트레칭 정말 중요하죠. 문광철님, 전은주님, 문희관님, 이민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 부지런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넘어가죠.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그리고 디바가 부릅니다. 조이.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들 그리고 요즘 막 사랑받는 K-POP들을 한 데 모았습니다. 먼저 1990년대를 풍미한 혼성 그룹이죠. 당시 H.O.T도 위협했던 영턱스 클럽의 노래 질투입니다. 1997년에 발표한 정규 2집 타이틀 타인의 후속곡인데요.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던 연인에 대한 질투와 실수에 대한 반성, 또 경고 등이 아주 귀엽게 담긴 노랫말과 빠르고 경쾌한 힙합 안무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턱스 클럽은 이 노래로 활동하던 때 생방송 무대에서 아주 무서운 방송 사고를 경험하는데요. 리더 최승민이 모니터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감전사고를 당했던 거죠. 멤버들은 물론 당사자 최승민도 너무 놀랐는데 가까스로 무대를 마치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요즘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이후에도 이들의 인기는 계속됐고 내놓은 곡들도 연이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 멤버들은 각자 생업을 하면서 종종 함께 무대에 올라 추억을 선사해주고 있다는데요. 그런 영턱스 클럽의 질투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90년대 테크노 신스팝 밴드 이오스의 넌 남이 아냐입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그랬나봐, 그녀가 웃잖아 같은 곡들로 사랑받은 김형중이 데뷔 때 보컬로 활약했던 팀으로 알려져 있는 이오스. 독특한 유럽풍에 세련된 테크노 비트 사운드로 가요계에 충격을 안긴 넌 남이 아냐는 헤어진 연인을 향해서 너와 난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집착, 또 다소 애틋함이 섞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테크노 음악을 상징하는 시대를 앞서간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영턱스 클럽의 질투, 그리고 이웃입니다. 넌 남이 아냐.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데뷔 20주년을 맞아 15년 만에 재결성한 보컬 그룹 C

됐어. 아이키가 나온 버전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독보적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요즘 음원 성적도 꽤 좋은 시아의 스테이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번엔 에스파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레모네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아의 스테이와는 또 다른 일렉트로닉 댄스곡이고요. 에스파 특유의 분위기와 아우라를 가득 담은 노래입니다.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격언을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자신들만의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스페인어 가사의 독특한 발음이 주는 매력, 또 멤버들의 폭발적 가창력 덕분에 국내외 음원 차트 상위권은 물론이고 데뷔 이래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두 여성 그룹의 노래 들어볼까요? 시아의 스테이, 이어서 에스파입니다.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영턱스 클럽의 질투, 이오스의 넌 남이 아냐, 시아의 스테이에 이어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비의 라송, 이어서 빅뱅입니다. 판타스틱 베이비.

0: Fantastic, baby.누군가의 서랍 속 숨은 명곡들을 찾아내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데프콘이 진행하는 그 너튜브 채널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모르는데.
0: 뭐 많이 수집하는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들 재밌는데 얼마 전에 데프콘이 그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을 집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정말 끝판왕이 있더라고요.
1: 진짜요?
0: 예. 그런데 일부러 자랑도 안 해요. 그냥 남 안 보여주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1: 본인 만족을 위해서
0: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이제 데프콘에게 이제 공개한 거죠.
1: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0: 신세미 평론가는 혹시 가장 지금까지 가장 많이 모은 수집품이 뭐 있을까요?
1: 안 그래도 제가 원래 CD를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는 수납장에 넣어놨었는데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찬장에 정리를 했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CD가.
0: 몇 장 정도 돼요?
1: 한 80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버리기도 많이 버렸는데 남은 게 이 정도라니 이래서 더 버려야겠다.
0: 수집을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면 공간이 집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1: 둘 곳이 없어요. 책을 둘 곳이 없어요. CD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수집품은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0: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집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예 공간을 따로 두기도 하죠.
1: 창고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러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가 본 분 중에 음반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1: 어떤 그 음악 일을 하시는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방 두 개가 다 CD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0: CD로만?
1: 네. 그래서 제가 본 집 중에는 가정집 중에는 방 두 개를 CD에 내어주는 가장 큰 집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0: 그런 분도 계시군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이수영의 5집 앨범 디스타임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5집 앨범은 이수영에게 이제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이제 뭐 대상격에 해당하는 그런 최우수 인기상을 타게 해준 굉장히 고마운 앨범이기도 한데요. 예. 이 앨범을 홍보하던 당시에 뭐 백사인조가 참여한 그런 오케스트라가 협업해서 만든 엄청난 시간 그리고 비용을 투자한 앨범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이 앨범이 정말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재녹음에 재녹음을 거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스튜디오에서 거의 900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져 있는데요. 이 타이틀곡이었던 덩그러니라는 곡은 정말 이 앨범이 홍보했던 그 엄청난 스케일 그리고 웅장함을 좀 대표해서 보여주는 곡입니다. 뭐 오케스트라랑 락밴드가 같이 협연을 한 그런 모습을 이 타이틀곡에서 귀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앨범이 좀 이런 규모에 집중해서 홍보를 했다 보니까 이제 듣는 입장에선 그런 큰 곡, 화려한 곡들만 듣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앨범에서 조금 소박하더라도 좀 음악의 본질을 잘 갖추고 있는 수록곡 다시라는 곡을 다시 한번 꺼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화려한 다른 곡들 사이에서 이 다시라는 곡은 그냥 순전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애절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R&B 발라드 노래고요. 앨범 전반적으로 좀 이수영이 5집에서는 뭐 여러 장르 아니면 다양한 국가의 음악들을 좀 섞는 식으로 약간 색다른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데 좀 집중을 했다면 이 곡은 그냥 온전히 발라드, R&B라는 장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조금 귀가 편안해지는 그런 감상할 수 있습니다.
0: 뭐 시참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죠.
1: 네, 그렇죠.
0: 이수영의 노래 들으면서 이수영의 시대를 한번 다시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의 다시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이수영의 다시,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곡 정승환의 잘 지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맑은 계곡물에 창포를 띄워 머리를 감기도 하고 한껏 차려입고 그네를 뛰는 여인의 모습도 등장하지요. 네,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더위를 이겨내려며 부채를 선물로 나누고 아낙네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향긋한 떡을 빚고 또 장정들은 모래판에서 씨름대회를 열어 그야말로 온 마을이 한바탕 신명난 하루였을 겁니다. 그 옛날 단오절에 온 동네에 울려퍼진 신명나는 응원소리가 오늘은 태평양 건너 멕시코 땅에 닿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요. 상대가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우리 선수들의 시원한 승리를 기원하면서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아리랑 목동.

네, 오늘 단오날을 맞아서 곽재구 시인의 단오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강가로 나와요. 작은 나룻배가 사공도 없이 저 혼자 아침 햇살을 맞는 곳. 지난밤 가장 아름다운 별들이 눈동자를 빛내던 신비한 여울목을 찾아 헤매었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곳으로 와요. 그곳에서 당신의 머리를 감겨드리겠어요. 해창포 꽃잎을 풀고 매화향 깊게 스민 촘촘한 찬빛으로 당신의 머리카락을 소복소복 빗겨드리겠어요. 그런 다음 노란 원추리꽃 한 송이를 당신의 검은 머리칼 사이에 꽂아드리지요. 사랑하는 이여 강가로 나와요. 작은 나룻배가 은빛 물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곳. 그곳에서 당신의 머리칼을 빗겨드리겠어요. 뚜아의 무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리운 사람끼리.

전 세계인을 축구공 하나로 울리고 웃게 하는 마법. 네, 월드컵 경기가 요즘 한창이고 오늘은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와 주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갖는 날이지요.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월드컵 기간을 맞아 국내에서 찾아가 볼 만한 월드컵 테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볼 곳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 공간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혹시 경기장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스타디움 투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하루 4번 진행되는 이 투어에 참가하면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기실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서 있던 그라운드 입장 터널까지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앞에 푸른 잔디가 펼쳐지는 순간 마치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함성을 쏟아내는 것 같은 짜릿한 흥분감을 느껴볼 수도 있겠지요.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슴을 채웠다면 이제는 싱그러운 초여름 자연을 만나러 나가시지요. 바로 월드컵 공원입니다. 월드컵 공원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다섯 개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넓은 잔디밭에 조각작품들이 어우러진 평화의 공원은 돗자리 하나 챙겨가서 여유 부리기 참 좋은 곳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공원 내부에 있는 난지 연못 앞을 둘러보시죠. 바닷가에서나 볼 법한 새하얀 인공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고 그 옆에 흐르는 맑은 실개천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초여름 더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그리고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

네,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까지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은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그리고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었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서 국내 월드컵 테마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행지는 멋스러운 성곽에 축구의 열정이 깃들어 있는 도시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에도 상암 못지않게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요. 빅버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경기장 지붕이 커다란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1층에 있는 축구 박물관에 꼭 둘러보시지요. 무료 입장인데요. 한국 축구의 초창기 모습부터 2002년 월드컵의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한국 축구를 빛낸 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축구의 역사를 살짝 둘러보셨다면 이제 수원 화성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정조대왕의 꿈과 효심이 서려있는 화성 성곽길은 초여름 이맘때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은은하게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에는 볼 수 없던 고즈넉하고 우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걷다가 출출해지면 근처 통닭거리로 발걸음을 옮겨보시죠. 워낙에 통닭 맛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극한 직업이란 영화 덕분에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튀긴 바삭한 옛날 통닭 맛을 보면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월드컵 경기장과 주변 명소들 몇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만나보시죠. 이미자의 노래 수원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도미의 사도세자 그리고 이수미의 너와 나의 휴일.

0: 콩나물 좋아하시겠죠?
1: 아, 좋죠.
0: 드시는 것도, 좋죠. 그리는 것도.
1: 무침 콩나물도 좋고, 악보의 콩나물도 좋고.
0: 네. 네. 그 제가 그 콩나물 관련해서 좀 네. 썰렁한 우스갯소리를 찾아왔어요.
1: 아, 그래요?
0: 썰렁한 유머. 네네.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시죠. 네. 예,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네. 콩나물이 네. 물을 네. 때렸습니다. 폭행한 거예요.
1: 콩나물이 물을 때렸다?
0: 예,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1: 그 혹시
0: 다섯 글자입니다.
1: 다섯 글자요?
0: 예, 예.
1: 이주희 씨 그거 아닙니까?
0: 뭔데요?
1: 아니, 심영래 씨 그거.
0: 뭐요?
1: 콩나물 없다. 그거 아닙니까?
0: 그거 콩나물 없다가 맨 거 아니에요?
1: 아, 맨 건가? 아, 그렇구나.
0: 콩나물 무침.
1: 아, 콩나물이 물을 때렸다. 침. 예,
0: 콩나물 때렸다. 물을 때렸다니까요. 아, 콩나물 무침.
1: 콩나물 무침.
0: 예. 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목마른 파치.
1: 목마른 파치.
0: 콩에게 네. 애절하게 한 말이 있어요.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1: 어렵다 이거.
0: 파치 네. 목이 말라요. 너무 갈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콩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콩에게 콩, 나, 물.
1: 참 썰렁하다.
0: 썰렁한데 왜 웃으세요? 말 되잖아요.
1: 아, 콩, 나 물. 그러네, 예. 그러네. 아유, 어서 또 그런 것도 찾으셨어요.
0: 작가님이 찾아왔어요. 재밌게.
1: 그러셨구나.
0: 이런 또 콩나물에 관련된 유머가 많은 거 보니까 네, 그만큼 네. 친숙한 재료인 거예요, 우리한테.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콩나물. 예.
0: 늘 뭐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1: 맞습니다.
0: 언제든 또 쉽게 무쳐 먹거나 쉽게 예. 해 먹을 수 있고. 예.
1: 아, 이주희 씨가 한 건 그거구나. 콩나물 팍팍 무쳤냐 그거구나.
0: 그죠.
1: 아,
0: 맞아, 맞아. 갑자기 맹구가 나와가지고 아유, 예. 콩나물 없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자, 오늘 선곡 수첩의 주제는 콩나물은 아니죠?
1: 연관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분도 악보의 콩나물을 그리는 분입니다.
0: 아, 작곡가시군요.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0: 아.
1: 그래서 박성훈 선생님 편으로 오늘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동안은 뭐 신재동이 사랑하는 가수 편 이런 거는 많았는데.
1: 그렇습니다.
0: 오늘 그렇습니다. 작곡가 박성훈 편이군요.
1: 네. 네.
0: 박성훈 선생님은 그 전국노래자랑에서 딩동댕 선생님으로 유명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심사위원을 아주 오래 하셨죠.
1: 오래 했습니다.
0: 두 분이 안지도 꽤 되셨겠네요.
1: 그냥저냥 안 지는 거의 한 30여 년 됐고.
0: 아유.
1: 그 다음에 이제 노래자랑 와서 심사위원 하시면서 아시는 것도 20년이 넘었어요.
0: 예.
1: 되게 긴 세월이죠.
0: 거의 예. 반, 인생의 반 정도를 알고 지내신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신재동 단장님 기준으로.
1: 정말 그 참 좋으신 분이에요.
0: 예, 예.
1: 좋으신 분이 이제 연세가 51년생이니까 뭐 그죠.
0: 네.
1: 꽤 드셨고.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작곡가신 고향이 어디시죠?
1: 경남 창녕입니다.
0: 창녕.
1: 예. 아, 양파.
0: 양파가 유명합니까?
1: 양파가 거기가 또 유명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양파 가요제라는 가요제를 또 박성훈과 함께하는 양파 가요제라는 가요제를 벌써 한 10여 년 동안.
0: 거기 또 주관자십니까?
1: 제가 또 연주를 또 하고
0: 아,
1: 있죠.
0: 아, 그러시군요.
1: 이래 때부터.
0: 그럼 이제 그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양파 몇 자루씩 싸주시는데요?
1: 근데 양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그냥 밥은 먹었는데 양파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0: 작곡가 데뷔하기 전에는 레코드사에서
1: 그렇습니다.
0: 일을 하셨다면서요?
1: 원래 이분이 79년도에 아세아 레코드 취업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쭉 그 뒤로는 뭐 오아시스 레코드, 지구 뭐 이렇게 쭉 다니셨는데
0: 네네.
1: 이제 그런 생활이 거기서 이제 행정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쭉 보시고
0: 기획자도 하시고
1: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대중가의 어떤 그 히트 요소라든가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했죠.
0: 그렇죠. 꿰뚫게 된 거죠. 네. 가요계 흐름을
1: 본이든 뭐 타이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잘 먹히는구나.
0: 네.
1: 대중이 원하는 코드를 이제 알아차리고. 나도 곡을 써야 되겠다
0: 네.
1: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곡을 놨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0: 예.
1: 현철 씨의
0: 어.
1: 그 현철 씨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0: 그 불멸의 히트곡을 데뷔곡으로 쓰는 거예요?
1: 이래서 뭐 그냥.
0: 이야, 그러니까 많은 곡들을 써놨겠지만 이 곡이 데뷔곡이 된 거고.
1: 그렇죠. 데뷔곡이 된 거죠.
0: 이야, 엄청난 히트곡이 됐잖아요.
1: 그렇죠.
0: 박성훈 선생님도 노래를 꽤 잘 부르셔서 벌떼들에서 또 활동하셨잖아요. 현철
1: 눈 감고 들으면.
0: 예, 예.
1: 현철 씨랑 거의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1: 진짜요.
0: 두 분이 워낙 절친이시고.
1: 얇기만 조금 얇은데 굵기가 살짝 얇은데 그 창법이나 꺾는 뭐 거의 3단 그 꺾기도 다 돼요. 이분.
0: 아, 그렇습니까?
1: 그런데 네. 지금도 이분은 끝까지 현철과 벌떼들이 아니고
0: 예.
1: 그냥 벌떼들을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시작을.
0: 지금도. 아, 그러니까 원래 팀을 시작했을 때는 밴드는 벌떼들이었는데 네, 네. 현철 씨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현철과 벌떼들이 된
1: 그렇게
0: 거다.
1: 그렇게 이제 현철 씨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0: 어.
1: 이분은 아니다.
0: 처음부터 끝까지 벌떼들이다.
1: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0: 끝까지 볼 때다. 볼 때
1: 아유, 현철 씨 살아생전에 두 분이 옥신각신 많이 하셨겠네요. 진짜.
0: 정말 두 분이 막역한 사이예요.
1: 아, 그럼요. 네. 예. 또 히트곡이 현철 씨 히트곡이 박성원 작곡가님께 많잖아요.
0: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대보세요. 우리
1: 내 마음 별과 같이.
0: 그건 뭐 예. 대박이죠. 그것도.
1: 그렇죠.
0: 그렇죠.
1: 또 뭐 있습니까?
0: 뭐 예를 들어 뭐 나훈아 씨가 부르 고장난 벽시계라고.
1: 아.
0: 하춘아 씨의 날 버린 남자.
1: 아, 싫다 싫어도 저기 있네요.
0: 그렇죠.
1: 싫다 싫어.
0: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궁중 드라마 장록수.
1: 장록수 주제가.
0: 네. 아. 뭐 김혜연 씨 최고다 당신. 아. 뭐 박상철 씨 항구의 남자. 김영미 씨
1: 사랑의 밧줄. 예. 아, 그렇네요 진짜. 야, 그 많은 히트곡 중에서 오늘 그러면 첫 곡은 뭡니까? 어떤 곡을 골라주셨어요?
0: 드라마, 이게 드라마에서 히트가 됐었어요. 내 마음은 별과 같이라는 노래인데
1: 아, 예.
0: 주일청 작사 임택수 박성은 이제 공동 작곡이에요. 87년에 발표를 했는데
1: 네.
0: 그
1: 동명 드라마였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철 씨가 생전에 정말 아끼던 노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1: 네.
0: 이 노래가 음반에 실릴 때 87년 이제 A면에는 현철 씨가 이 노래를 들어와 있고
1: 네네네.
0: B면에는 이제 가사는 좀 달라요. 근데 제목은 똑같이 내 마음 별과 같이 이렇게 이제 수록이 됐었는데
1: B면은 주현미 씨가
0: 주현미 부른
1: 씨가. 노래가 실렸네요. 네,
0: 주현미 씨 이름으로.
1: 그 스플릿 앨범이었나요?
0: 그렇죠.
1: 앞면은 현철, 그렇죠. 뒷면은 주현미 이런 식으로.
0: 그렇게 했나 봐요.
1: 자, 그러면은 내 마음 별과 같이 먼저 듣고 한 곡 더 들어보죠. 어떤 네,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전미경 씨의 장록수.
1: 역시 드라마 주제가죠.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둘 다 KBS 드라마.
0: KBS 드라마. 장, 예. 그 노래 드라마 제목도 장록수였어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작사, 임택수 또 작곡이에요.
1: 이 곡은 이제 박성훈 선생이 작사만 하셨나 봐요.
0: 그렇습니다. 여기 뭐 사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사실 뭐 한국 드라마 사상 엄청난 인기를 누린 주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자, 그러면 함께 듣겠습니다.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전미경의 장록수.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박성원 편인데요. 박성원 작곡가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그리고 전미경의 장녹수 두 곡 모두 KBS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박성원표 노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으면은.
1: 있습니다. 예. 방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딱 들으면 아 이거 박성원 선생님 곡이네.
0: 네.
1: 뭐 이렇게
0: 그런 게 있죠.
1: 있어요.
0: 네.
1: 그리고
0: 신재동표 이런 것도 있고.
1: 제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다양하게 좀.
0: 그렇죠. 신재동 작곡가님은 좀 다양하게
1: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0: 특별한 뭐 쪽은 없었어요.
1: 부각하는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0: 예.
1: 아마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0: 보통. 그 유명 작곡가님들 보면은 은근히 자기 복제를 하는 경향이
1: 그런 게
0: 있으시더라고요.
1: 뭐 간혹
0: 슬쩍슬쩍
1: 있어요.
0: 예예.
1: 근데 워낙 또
0: 알게 모르게
1: 많은 작품을 하다 보면
0: 예.
1: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그 멜로디가 자기가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럼 또 글로 가는 가다 보면 그 길로 또 가는 거죠.
0: 살짝 변조해서
1: 네, 종로로 가야 되는데 아유 난 또 역시 강화문으로 가야 돼로 가다 보면 가는 거죠.
0: 뭐 자기 거를 살짝 비틀어 쓴 거니까 표절 논란도 있을 그렇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1: 또 쭉 예.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게 또 잘 어우러지니까
0: 네네.
1: 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들으면은 이 작곡가의 노래다 뭐 이렇게
1: 대충 나오죠.
0: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우리 신재동 단장님은 항상 그 새로운 시각으로 곡을 만드시기 때문에
1: 굳이 그렇게
0: 예. 자기 복제가 전혀 없으신
1: 안 해주셔서 됩니다. 박성 선생님의 그 특징이라는 거는 네. 쉬워요. 곡은 막 어려우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일단 쉬워야 돼.
0: 그게 작곡 철학이고
1: 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0: 예, 예.
1: 끝나는 부분이 멜로디가 진짜 거의 어서 이 노래죠. 너무 친근감이 있다 그럴까?
0: 뭐 예. 그런. 쉽고 친근한
1: 본인이 멜로디. 그렇게 얘기를 해요.
0: 예. 네. 성격도 워낙에 그렇게 서글서글하고 좋으시잖아요. 마당발이시고 우리 연예계 가요계에서
1: 우리 제가 아는 100명이 있다면
0: 네.
1: 99명, 99.반명은
0: 네.
1: 이분을 다 좋아합니다.
0: 그 반명은 누굽니까? 안 좋아하는 분이
1: 그러니까
0: 있습니까?
1: 그분도 이제 약간 반 정도 뭐 그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0: 근데 완전히 싫어하는 분은 없다 이거네요.
1: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야, 어디 이렇게 안 좋은 쪽에는 전혀 이분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0: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1: 빨리하게 뭐 누굴 들어서서 나서서
0: 네.
1: 뭘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0: 네.
1: 그죠.
0: 은근히 챙겨주고.
1: 그럼요.
0: 밥도 은근히 잘 사주시고.
1: 밥 정말 잘
0: 곡도 은근히 잘 주시고.
1: 이분은 예. 밥 사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작곡가 박성원 씨의 곡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정말 이것도 뭐 명곡입니다. 나훈아 씨의 고장난 벽시계.
0: 명그 네. 대표적인 곡이죠.
1: 윤중민 작사, 박성원 작곡인데 2005년도에 40주년, 나훈아 씨가 40주년 그 앨범 기념 앨범에 이제 수록됐는데 사실 나훈아 씨는 본인이 다 곡을 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남의 곡 잘 안 받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이걸 또 받았어요.
0: 아 네. 그러면은 40주년 기념 앨범을 내는데 박 선생님께 한 곡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 써놓은 걸 보고 이건 내가 불러볼게 하신
1: 나훈아 씨가 정말 멋있는 게 그 한 번 그런 앨범을 냈어요. 본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0대 작곡가 분들을 다 불러서 곡 하나씩 다 날려주라.
0: 그 가수의 좀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는 자기 그렇죠. 표현을 위해서는
1: 그렇죠.
0: 필요하죠.
1: 그래서 그걸로 본인이 전부 제작 비용 다 돼서
0: 네.
1: 그런 앨범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0: 그런 앨범도 낸 적이 있고.
1: 이건 이제 그 전에 냈던 앨범이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명구절 아닙니까?
1: 이런 가사가 와닿잖아요.
0: 예.
1: 정말 쉽고 편안한 가사인데 그냥 듣자마자 그냥 뭐
0: 누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1: 1초도 생각 안 하고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자, 그 명곡 고장난 벽시계 나훈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고장난 벽시계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박성훈 편입니다. 박성훈 작곡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석에서 만나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박성훈 작곡가.
1: 뭐 워낙 자주 만나니까 네. 뭐 어디 맛있다더라. 뭐 그럼 뭐 먹으러 가자. 뭐
0: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1: 아니면 이제 그분의 어떤 무용담. 부산에서 고생하고 막 곡 쓰고.
0: 예. 그런 얘기는 숱하게 들으셨겠네요.
1: 야간 없어 일하던 때 예. 어려운 시절 뭐 그런 거. 뭐.
0: 고향이 창녕이신데 부산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1: 또 하셨어요.
0: 그렇죠. 예. 아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았는데 어떤 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네. 하춘화 씨의 날 버린 남자.
0: 날 버린 남자. 아유.
1: 또 이 큰 히트를 쳤던 곡이에요.
0: 그 당시에 아주 화제가 됐던 네. 노래죠. 90년이었나요, 이게?
1: 이게 1990년대 발표를 했는데. 예, 예, 예. 최동일 작사, 박성훈제 작곡이에요. 하춘화 씨의 제2의 전성기를 그렇죠. 갖고 온 그런 곡입니다.
0: 이때만 해도 하춘화 씨가 가수 데뷔한 지 몇십 년 됐던 그럼, 세월 아닙니까? 살짝 어려서 데뷔해서
1: 예, 예. 살짝 조금 뜸하는가 뭐 이제 이럴 때 예, 예. 빵 하고 또 나왔던 곡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엊그저께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네. 박성훈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0: 오.
1: 이번 그 방송 때 네. 내가 형님 곡 좀 했는데 뭘 합니까? 오. 뭐 어떤 게 좋습니까?
0: 예, 예, 예.
1: 다른 곡으로 했다가 아니다 날버린 남자 해달라 아, 이래가지고
0: 그랬어요.
1: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곡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게 1991년 그 하춘화 씨의 누적 공연 횟수가 8,000회를 넘었어요.
0: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1: 그래서 공연을 8,000회를 한다는 게 이게 상상 됩니까 이게?
0: 아니 매일 매일 공연을 해도
1: 그러니까
0: 20년 이상. 매일 해야 되는 게 8,000회거든요.
1: 1년에 360회라고 치면.
0: 그러니까요. 네. 맞죠? 그래서 1년에 360회니까. 네. 야
1: 기네스북에 올랐었어요.
0: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엄청난 네. 기록이군요. 예. 날 버린 남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떠올라요. 하춘화 씨 그
1: 눈 크게 뜨는 거.
0: 모창 모사를 많이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도움이 참 되는 것 같아요.
0: 네. 젊은 사람한테도 또 파급 효과가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또 돌아와서
0: 역주행 인기도
1: 네. 역주행 뭐 이렇게 되고 예.
0: 대중의 관심도 또 한번 받고
1: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 자, 박성훈 작곡가가 또 아끼는 노래 중에 하나라는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서 그만둘 때가 있죠. 새롭게 공부하는 것도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또 다른 곳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론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가는 일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는 용기만큼이나 묵묵하게 머무는 일 또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최선일 겁니다. 정미정 박순아 작곡 길, 정미정의 아쟁과 박순아의 가야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정미정의 아쟁과 박순아의 가야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린 길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아름다움을 들려준 음악 같은데요.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만큼이나 지금의 하루를 잘 살아내는 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즈 마시고 아침에 약간 취하여 자는데 숨 넘어 안 여자들 그네 뛰는 소리가 요란하네. 둥근 부채 잠깐 저음에 맑은 바람이 일고 모시 적삼 이분이 가는 눈발과 어울려 본다. 연못 가득한 연잎은 푸른빛이 깨끗하고 비에 젖은 석류꽃은 붉은 송이가 선명구려 금년에도 아름다운 명절을 즐기지 못하고 애호라지 바둑 두어 지상선이나 배운다네. 조선시대의 서거정의 시, 자고가 단호에 붙인 시에 차분하다. 두 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고는 김유의 다른 이름으로 서거정과 서로 오가면서 친하게 지낸 인물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단오날에 시를 보내왔는데 서거정도 단오 풍경이 담긴 시로 답장한 거죠. 연잎과 석류꽃이 한창인 가운데 창포주를 마시고 그네 뛰기를 하면서 부채를 선물하는 명절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거정은 그런 단오를 즐기지 못하고 지상선이나 배운다고 했는데요. 지상선이란 땅 위에 사는 신선이란 뜻입니다. 아주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죠. 뒤에 이어질 시를 보면 그 이유도 적혀 있는데 질병과 늙음이 서로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중광지곡 가운데 중령산 박장원의 대금연주입니다.

0: 고요한 새벽 공기처럼 맑고 차분한 순율이 돋보이는 곡이었죠. 중광지곡 가운데 중령산 박장원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이도령 춘향 그네 타는 모습 보는데 대목입니다. 정권진 조상현과 여러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입니다.
1: 예, 예, 방자야. 저거는 농림 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2: 허허, 아 그게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병든 솔개기가 깃다듬느라고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움쑥움쑥 하는 걸 보고 말씀이오?
1: 이놈아, 아 내가 병든 솔개기는 모르겠느냐?
2: 아 그러면 뭘 보라는 말씀이오?
1: 저기, 저기 들어간다 들어가. 나온다 나와.
2: 헤헤, 아 그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순나기를 꽃비를 질게 메어놨더니 저 그녀가 암나기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것 보고 말씀이요?
1: 네 이놈, 내가 우리 집 나기를 모르겠느냐?
3: 방자 생각하니 하정의 도리를 운장반을 넘어 속은 게 도리가 아니거늘.
2: 네, 자세히 아뢰리다. 그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퇴기 월매달 성춘향이라 하옵난디 본식 양반의 기출이라 제 몸 도도하여 기생꽃을 마다하고 백과 추념의 글자나 생각하고 예공 자색과 문필을 겸하였으며 5월 단오날이면 저곳에 나와서 여름집 아이들과 추천하나니다.
1: 아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2: 예?
1: 내 한번 뭐 불러볼까?
2: 아이고 그러지 못할 연유가 있습니다요.
1: 그렇지 못할 연유라니 무슨 이유란 말이냐?
2: 지 자세히 아려 없죠. 춘향서를 보하여 난방의 운명키 장공의 색과 이두어 문길과 대사의 환순신과 이미 정결행올 중의 부모 있고 금천하지 절세기오 만고여 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불러 대령치 못하옵죠.
1: 이놈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백옥과 여수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각각 임자가 따로 있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2: 예!
3: 황자분 듣고 춘향구로 건너간다. 늘어지고 맵수 있고 대도 좋은 저 방자 세수 없고 반란 그리고 멍실은 저 방자 서왕무유지연우 변지전뜬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쇳털벙치 궁초가 그 맵시 깨달아 쓰고 상초도 눈없죠 우리 삼성고신중 날새는 수지배로 겁두르고 청창호 답자락을 뒤로 날쳐자 보내고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거리고 건너간다. 장송까지 독강거 죽장사모도 자리를 끌어 이리 건너가 조양돌 덮벅집에 버드에 앉은 겹골이 독정 호야 저 남겨보고 무수히 장난하다 춘향 춘천 하늘 앞에 바드두두두 들어서 말하였다. 춘향아!
4: 아이고 이 나라 녀석! 하마터면 우리 아씨 낙상할 뻔하였다.
2: 그 노모씨야 잘 계시며 향당이 너도 밥 잘 먹느냐? 그런디 큰일 났다.
4: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2: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할로 구경 나오셨다가 그 잔에 노는 모양을 보고 밥비 불러오라 하시기에 내가 만단으로 말을 하여도 종시 듣지를 않고 어서 불러오라고만 하시니 빨리 건너가세요.
4: 아니 녀석아, 엊그제 내려오신 도련님이 날 어떻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님이 네 할머니 종조리세 열시 까듯 생제 신하라 까듯 톡톡 까바쳤지 나쁜 녀석.
2: 허허, 아 이 애가 그저 네가 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욕 공부도 많이 하였구나. 그러나 저러나 네 처사가 글렀지야.
4: 내 처사가 무엇이 글렀단 말이냐?
2: 그렇지야. 자관은 부지라 자기 잘못은 모르는 법이야. 내 일러줄게 잘 들어봐. 네 그런 내력을 내려보아라.

0: 점점 더 미쳐가는구나.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 무슨 체며. 내 비록 미천하나 귀한 창명 한일 없고 여염집 아해로서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 일도 마무하니 어서 너나 건너가거라.
1: 기어이 가자고는 아니허나 오늘 이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래라. 남편을 얻으려면 이런 서울 양반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0: 아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1: 어?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라 하는 게 산 지형대로 따라서 나기 마련이야. 내 산세를 잃을 게 너 잘 들어봐.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경상도 산세는 사지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사지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정도 산세는 산이 수누르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있고 경제도로 올라가면 더보며 개인정보 구배분정 떴다 삼각산 세 가지 부지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지는 험산이 조산이 남산이 간산이라 동작이 수기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은 승을 뜨스르고 악한대로 들면 벼락기성이라 양방 흥본을 논지하면 판서가 동성삼촌이요 부흥문 대감이 당신의 삼촌 시직남은 무사 자기 그러신디 네가 만일하니 가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진을 잡아다가 책방 던장 앞에 땅형문에 줄일 때 방맹이 굵은 배 부러지고 참배게 쓰러져 갈개미 미궁지 진가래 새듯 그저와서 잘될 테니 원태거 누르고 말태거든 말아 떡을 그리고 나는 간다.
0: 글쎄 방자야, 꽃이 어찌 나비를 찾는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혜 접수와 해수혈이라고 여쭈어라.
2: 흥겨운 장단과 생생한 소리로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앞에 그려내는 장면이었죠.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이도령 춘향 그네 타는 모습 보는데 정권진 조상현과 여러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조광재 작곡의 그네, 슬기둥의 연주입니다.

살랑이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그네처럼 가볍고도 서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조광재 작곡의 그네, 슬기둥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옛날 시조 가운데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가 있습니다. 벽계수는 푸른 산 속에 흐르는 맑은 물이란 뜻인데요.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하죠. 왕족이었던 이종숙입니다. 오늘은 이런 황진이의 시조를 가사로 한 평시조 청산리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푸른 산 속에 흐르는 계곡물에게 쉽게 흘러간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벽계수 낙마곡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신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이종숙에게 황진이가 청산리를 지어 읊었고 이종숙이 시를 듣고 감탄해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하기 때문입니다. 평시조 청산리 다음 사설입니다.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한번 넓은 바다에 도착한 물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고 마침 빈 산에 밝은 달빛도 가득하니 잠시 머물다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명월은 황진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벽계수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보고 가라고 유혹하는 거지요. 그럼 평시조 청산리를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평시주 청산리 이준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나나니 이민영의 소리 뮤직그룹 세움 앙상블 시간의 소리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나나니, 이민영의 소리와 뮤직그룹 세움, 앙상블 시간의 소리에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엔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죠.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랑나들이 가야금 랩 오드리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잠드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 있었던 실수,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야 한다는 강박도 잠을 못 들게 하죠. 오후 늦지막히 마신 커피나 녹차도 우리를 각성시키고요. 과식, 음주, 이들도 우리의 몸을 쉬지 못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뒤척이며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창밖 가로등, 머리맡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마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심호흡 꾸준히 하고, 카페인은 되도록 오전에 섭취하고요, 과식과 음주도 참가하는 거죠. 이 정도로 내 몸을 돌볼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불면에 시달리던 분들도요. 시계와 핸드폰을 방 밖으로 몰아내고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했더니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잠잘 시간엔 나와 잠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소영님, 요즘 옆으로도 잠 잘 주무시나요? 졸려요. 근데 귀를 틀어서 그것 땜시 옆으로 못 자요. 아파요. 라고 보내셨는데 예뻐지기 위해서 잠을 손해보신다는 이소영님. 지금쯤은 잠과 미모 둘 다 놓치지 않고 계시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완벽한 토요일도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마야의 진달래꽃, 이어서 서문탁입니다. 3위인 곡.

0: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비로소 편안함을 찾은 파이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이란 그런 거죠. 무언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지금도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 여러분의 귀한 주말을 보다 즐겁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시간,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파이는 삶을 무언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참 뭐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이대화 평론가에게는 이 질문을 하고 싶네요.
1: 네. 무언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받아들이는 네, 품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왜 안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 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좀 더 합니다.
0: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질문인데 보통 한국인의 뭐 애창곡 가장 좋아하는 팝송 뭐 하면은 Yesterday.
1: 맞아요.
0: Imagine 또 My Way 그러잖아요. 음악평론가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악 할 때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마다.
1: 그렇죠.
0: 그런 질문 많이 해보시나요? 뭐 사람들한테.
1: 물론 저부터도 네. 제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사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0: 아무래도
1: 네, 네. 그런 음악은 그 시도 때도 없이 한 번씩 꺼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 말고는 뭐 워낙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노래에서 내 인생이 담겼다고 생각하는지가 워낙 달라서 뭐 하나로 추리긴 좀 힘들겠죠.
0: 그렇죠. 네.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한 단면이라도 녹아들어 있는 음악이나 네. 영화 작품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1: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곡이 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곡이거나 아주 분위기가 세련되고 멋진 그런 곡일 때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또 별로 없더라고요.
0: 아, 예.
1: 구체적인 경험이 맞아떨어지는 노래는 오히려
0: 안 알려진 곡?
1: 별로 알려지지도 네. 않았을 뿐더러 어렸을 때 들었던 굉장히 센 헤비메탈 네. 안에 있다던가
0: 그런 음악 안에서도
1: 네. 지금 생각하면 아 음악은 좀 그랬는데 싶었던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어떤 그런 댄스 음악 어떤 곡들 뭐 이런 데 있다거나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1: 네.
0: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뭡니까?
1: 오늘은 드라마 남자친구를 먼저 얘기해볼까 합니다.
0: 네.
1: 네. 박보검 씨와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아서 네, 화제를 모았는데 일단 두 사람의 이름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네. 그 출연진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만 박보검 씨가 실제 93년생 송혜교 씨가 81년생으로 둘이 실제 나이가 띠동갑입니다.
0: 12살 차이네요.
1: 네. 그리고 극중에서도 연상연하 커플로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좀 주목을 맡았고요. 예. 연상연하 커플이어서 그랬는진 몰라도 줄거리 역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와 남녀 역할이 반대였습니다.
0: 예.
1: 송혜교 씨는 유명 정치인의 딸로 나왔고 국민적인 인지도를 가진 호텔 대표였는데 네. 그리고 박보검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둘 사이의 로맨스가 재밌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0: 줄거리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죠.
1: 네. 주인공 송혜교 씨가 극중 동화호텔의 대표인 차수현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인데 아버지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 딸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도 했었고 서울시장도 했고 지금은 당 대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행보 하나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고요. 게다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좀 야심이 있어서 재벌가 자제랑 결혼했는데 이혼한 상태입니다.
0: 네.
1: 반면에 박보검 씨가 연기하는 김진혁이라는 캐릭터는 같은 호텔의 홍보팀 사원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대표님이 송혜교 씨고 사원이 박보검 씨인 거죠.
0: 그렇군요.
1: 아버지는 과외 가게를 하시고 아들이 워낙에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동네에서 이쁨 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0: 박보검 맨날 이런 좋은 역할로 만나.
1: 사람 좀 좋아 보이잖아요. 네.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차수연 대표를 만나는데 거기서 설레는 인연까지 우연히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입사한 회사의 대표인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예.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저런 계기로 그 어색함이 깨지고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0: 네, 뭐 스토리만 들어도 분위기가 느껴지는
1: 꿈 같은 이야기죠.
0: 그렇습니다.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노래는 어떤 노래가 쓰였어요?
1: 첫 번째는 에릭남의 그 밤이라는 곡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0: 에릭남의 그 밤.
1: 네, 이 드라마

0: 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입니다. 주인공 송혜교와 박보검 사이의 로맨스를 다루는 그런 따뜻한 발라드인데 음악을 듣다가 느낀 건데요. 최근의 발라드는 좀 세게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0: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SG 워너비 혹은 뭐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 씨 같은 경우
1: 혼신의 힘을 다한 그렇죠. 절창. 예.
0: 이전에 뭐 김범수 씨도 그렇고 굉장히 세게 부르는 보컬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그런 보컬보다도 좀 편안하고 몽롱하게 분위기 있게 부르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에릭남 씨의 이 곡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존의 고음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 주제곡들과는 좀 다른 모던한 느낌이 녹아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이 노래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뭐 어느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맞아요. 지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아 요즘 발라드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중에 한 곡이 또 에릭남의 그 밤이 되겠군요.
0: 네, 제가 친한 가수가 있는데 네. 그분이 좀 지르는 타입이에요. 네. 뭐 지른다기보다는 아주 고음을 멋지게 소화하는데 네.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요즘은 내 노래가
1: 안 먹혀.
0: 이제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좀 살살하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0: 네, 그래야겠습니다.
1: 한 곡 더 듣죠.
0: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라는 곡도 삽입이 됐습니다. 이소라 씨가 이제 드라마 사운드 트랙으로는 7년 만에 참여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반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예. 지금 세대에게 이소라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원 사이트에 가보면 바람이 분다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수가 많습니다.
1: 그래요?
0: 네, 청취 수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데 예.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소라의 새로운 고전이 탄생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헨이라는 최근에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이분이 곡을 썼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헨이라는 요즘 상당히 떠오르는 그런 작곡가와 예. 협업해서 새로운 고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차수현과 김진혁 그러니까 송혜교 씨와 박보검 씨의 사랑을 소재로 한 곡입니다. 노래 초반에는 절대 마음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옆에 있는 너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곡입니다.
1: 그러면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에릭남의 그 밤, 이어서 이소라가 부릅니다.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0: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에릭남이 부른 그 밤, 그리고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있는 노래들이었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완벽한 토요일, 이번엔 어떤 작품으로 함께 할까요?
1: 1990년에 나와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비오는 날 수채화. 네, 기억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화보다 노래가 더 인기가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네. 정말 옛날 영화.

0: 게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예. 그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그 클립들을 예. 이제 보게 됐는데 약간 그 후시 녹음한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1: 느낌이 있죠.
0: 네. 아, 그래서 예. 아, 옛날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1: 정말 유명한 영화이고 영화 노래죠. 예.
0: 그렇죠. 곽재용 감독의 데뷔작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물론 곽재용 감독이 이전에 1985년에 단편 선생님 그리기로 데뷔를 했는데 장편으로는 이 작품이 데뷔입니다.
1: 아, 장편 데뷔작이 비오는 날 차였군요.
0: 네, 이 감독이 바로 영화 클래식 그렇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감독인데요. 첫 시도에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그랬군요. 어떤 내용이었죠?
0: 줄거리가 네. 와, 조금 파격적입니다. 네. 배다른 남매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는데
1: 예.
0: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 남자 주인공이 지수인데 예.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 간 집에 딸인 지혜가 있는데 옥소리 씨가 연기를 맡았어요. 그 시절이 정말 리즈 시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혜와 서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고 새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예.
0: 게다가 새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조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이제 관계 회복이 더욱 쉽지 않았는데
1: 예.
0: 근데 어떻게든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직폭력배도 들어가고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옥소리 씨가 아니라 그 주인공 지수가 만났던 어떤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뭐 임신, 지혜의 기억 상실증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와 장벽들이 겹쳐지면서 좀 난관에 계속 부딪혀가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1: 이 줄거리는 제목이 주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네요.
0: 아, 완전히 다릅니다. 좀 애틋하고요. 어떤 부분에선 눈물도 좀 흐를 것 같고 좀 슬픈 영화예요.
1: 그렇습니다. 노래는 뭐 너무 유명했잖아요.
0: 그렇죠. 고 김현식 그리고 권인하 강인원의 비오는 날 수채화인데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영화도 반응이 좋았지만 음악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1: 네.
0: 싱어송라이터 강인원 씨가 작곡한 곡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작곡가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를 만든
1: 맞습니다.
0: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그 음악 쪽으로도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예를 들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의 음악을 맡기도 했고 아마 그 작품을 계기로 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음악을 여러 담당하다가 나중에 비오는 날의 수채화도 음악을 맡게 됐습니다.
1: 예.
0: 처음에는 원래 김현식 씨와 권인하 씨의 듀엣곡으로 기획이 됐대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약간 락커 성향입니다.
1: 그렇죠. 예.
0: 엄청 셉니다.
1: 예.
0: 그래서 두 사람의 소리가 둘 다 강하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 기획이 성공했네요.
0: 네. 또 한 곡은 권인하 씨의 솔로곡인데요. 오래전에 라는 곡이고요. 역시 강인원 씨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1: 오래전에도 영화에 삽입이 됐었군요.
0: 네. 비 오는 날 수채화만큼 사랑받진 못했는데 그래도 권인하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1: 그렇죠?
0: 됐고요.
1: 예.
0: 권인하 씨 하면 정말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를 대표하는 절정의 가창력의 소유자죠. 어떤 분은 그 들국화의 전인권 씨와 비교하는 뭐 그런 글이나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 분이고
1: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천둥호랑이라는 별명 정말 기가 막히게 진 것 같습니다.
0: 너무나 그 강렬한 보컬을 갖고 계시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에서도 그 가창력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영화 비오는 날 수채화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김현식, 강인원, 권인하가 함께 부르는 비오는 날 수채화 그리고 권인하 솔로곡입니다. 오래전에.

0: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에서 김현식, 강인원, 권인아가 부른 비 오는 날 수채화 그리고 권인아의 솔로곡 오래전에까지 들었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가 전해드리는 완벽한 토요일. 자, 이번에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 네, 이번에는 드라마 햇빛 속으로를 준비했는데요. 네. 1999년입니다. 여기에 바로 조규만의 다 줄 거야가 들어갔는데
0: 아...
1: 네, 이 음악이 드라마 삽입곡이고 예. 그 드라마 덕분에 성공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0: 저도 몰랐어요. 네. 드라마는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1: 네. 네. 저 또 아. 가요계 고전 중에 하나가 또 이 다줄 거야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청춘 남녀 네 사람이 가족으로도 얽히고 사랑으로도 얽히고 네,
0: 맞아요.
1: 예, 복잡한 관계로 얽히는 맞아요. 드라마인데요.
0: 예.
1: 주인공이 김현주 씨입니다. 연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모와 함께 살고 있고요. 가난하지만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똑똑한 아이로 소문이 났는데 학교에 부잣집 친구인 재숙, 서유정 씨가 연기했고요.
0: 네.
1: 이 재숙의 집에 놀러 갔는데 처음에는 그 재숙의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오니까 아 되게 반겨줍니다.
0: 예.
1: 이제 그러다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고 있다. 그리고 이모부가 뭐 집에서 그냥 놀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듣더니 어머도 빨리 집에 가라. 막
0: 냉대를
1: 이런 식으로. 하죠.
0: 예.
1: 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너무 냉대를 당하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심지어 그 재숙 그러니까 서유정 씨의 이복 오빠인 차태현 씨가 이제 인하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0: 처음에 좀 밥맛 없죠.
1: 네, 예. 인하를 만났는데도 역시나 좀 무례함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와 완전히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연희가 성인이 됐을 때 우연히 그 부잣집 자제들이 가는 바에 갔다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인하, 차태현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하가 오랜만에 이 연희랑 만나게 됐는데 예전에는 자기는 뭐 약간 오렌지족 비슷하게 노는 예. 친구였지만 연희는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을 안 하다가 완전히 성인이 된 다음에 보니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연희 역시 인하에게 호감을 느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이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마음을 확인해 간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렇듯이 가만히 두질 않죠.
0: 또 어려운 일이 생기죠.
1: 그렇죠. 이 연희 그러니까 김현주 씨한테는 재벌집 딸이자 친한 친구인 수빈, 김하늘 씨가 있습니다.
0: 김하늘 씨도 나왔었어요?
1: 네. 연희의 친구로 나와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수빈의 집안이 정략 결혼을 계획하게 되고요. 역시 부잣집인 인한의 집하고 그러니까 아. 차태현 씨 집하고 그 정략 결혼을 예, 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와 정략 결혼을
0: 그렇죠.
1: 계획하게 되는 예. 상황이 오는 거죠. 또 연희한테는 항상 곁을 지켜주는 가난하지만 친절하고 위협심 넘치는 이런 동네 오빠가 있는데 장혁 씨가
0: 장혁 씨가 나왔었어요?
1: 네, 여기 나옵니다.
0: 아, 그랬었구나.
1: 네. 그리고 이 장혁 씨는 은근히 연희한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아, 예.
1: 다만 좀 과묵한 캐릭터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장혁 씨가 알고 보니 인하, 그러니까 차태현 씨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0: 여러분 너무 복잡하죠?
1: 네, 이렇게 완전히 복잡하게 꼬인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입니다.
0: 이 드라마에서 그 유명한 조규만의 다 줄 거야가 쓰였단 말입니까?
1: 네, 이 드라마에 쓰인 걸 계기로 정말 커다란 인기를 얻었는데요. 예전에 그 가수 헤이 씨가 토크쇼에 나왔는데 남편인 조규찬 씨 그리고 조규찬 씨의 형이니까
0: 예.
1: 이제 아주버님인 예. 조규만 씨 예. 그리고 헤이 자신. 이렇게 중에서 누가 제일 저작권료가 많으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조규만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0: 예.
1: 다 줄 거야가 워낙 히트곡이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역시 히트곡의 힘.
1: 네. 그만큼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이자 명곡인데 이 드라마를 계기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예. 느낀 건데 와, 그 시절에는 그 인기 드라마에 팝송이 참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차태현 씨가 반항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0: 예.
1: 근데 그 반항의 분위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본조비의 히트곡인 Give Love a Bad Name이 나오기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인하와 연희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가 들어가고 또 인하가 친어머니를 만나는 애틋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슬픈 노래죠. 사라 맥락클란의 Angel이 들어가고 오, 지금이라면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다들 안 쓸 것 같은
0: 그러게요.
1: 노래들이 가득 들어간 걸 보면서 네. 아, 저 시절은 좀 특별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또 작가나 PD가 음악의 조예가 깊었구나 하는 것도 엿볼 그러니까요.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햇빛 속으로까지 소개받았고요. 작품 속에 흐르던 노래 조규만의 다 줄 거야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완벽한 토요일이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죠?
1: 네. 예. 제가 마지막은 아닌데.
0: 맞습니다.
1: 코너는 그렇게 됐습니다.
0: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이대화 평론가는 계속 저희와 함께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1999년에 방송된 드라마 햇빛 속으로 해서 조규만의 다 줄 거야 함께 들었습니다. 현은서님께서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어요. 오늘 노래도 수국과 함께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파트너는 댕댕이가 아니라 수국이군요. 제주도 수국 유명하죠.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선연하게 그려집니다. 현은서님 사연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이나 여러분의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신청곡과 함께라면 더더욱 좋겠죠. 보내주실 곳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폴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있잖아.

폴킴의 있잖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나는 준규와 조서를 읽고 경찰에게 몇 가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나서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준규는 나에게 여자친구와 친형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당부사항을 전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또 비가 내렸다.

0: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중규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중규의 여자친구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중규의 친형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형은 경찰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중규한테 들었다면서 중규가 금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경찰이 상당한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했을 리 없다며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섣불리 큰 희망을 품지 말라고 애둘러 말했다. 무엇보다 중규가 어린 시절 오토바이를 훔쳤을 때처럼 내 도움을 받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 봐 걱정되었다. 자신이 진짜 사기 조직의 총책이면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 풀려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전화를 끊고 컴컴한 도로를 달리며 중규 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중규가 오늘 한 말들을 곱씹으며 과연 판사가 믿어줄까 생각하기도 했다.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언제가 될지 모를 중규의 석방 시점까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동생 옥바라지를 하려는 친형을 염려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중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를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을 정해 알려준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나는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는지 신문기일이 언제 어디로 잡혔는지를 확인하려고 직원을 통해 수원 법원에 거듭 전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6시가 지나자
1: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다음날 업무 시간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0: 라는 자동 응답기 멘트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보니 팩스 기계 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도둑 고양이처럼 숨죽인 채 엎드려 있었다. 신문기일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썼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장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은 아무 수사 자료를 보지 못한 채 변호를 해야 한다. 경찰과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어떤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판사 앞에 제출된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변호사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지 추측하고 가정하면서 그에 대한 가상 반박을 제시해야 할 때도 많다. 이때처럼 한밤중에 구속영장을 받아들게 되고 바로 다음날 낮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이 의뢰인과 접견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물어볼 시간도 충분치 않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이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말만 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앞에 뚜껑 거친 맨홀이 있을지 딴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엑셀을 밟지 못하고 저속으로 조심조심 가게 된다. 그만큼 기록을 다 보면서 하는 공판 때의 변론에 비해 변호사의 변론에 힘이 덜 실리게 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로서 허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어? KBS 오디오북.
3: KBS 뭐?
2: KBS 오디오북!
0: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들을 변호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적이 있다. 코인을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가격이 100분의 1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그 원인이 대표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사기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나는 스캠 코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코인이어야 하는데 그 코인은 거래소의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스캠 코인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 코인은 발행 후 3개월 동안 다른 코인보다 높은 가격을 시중 유지해 오다가 발행 3개월 되는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가 코인을 해킹해 수많은 코인을 탈취했고 그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폭락이 시작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코인을 해킹해서 탈취한 해킹범이지 코인을 발행한 의뢰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해킹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은 먼저 해킹범을 잡아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그 해킹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라도 잡아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 책임을 모두 가장 큰 피해자인 코인 발행인들에게 전가해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의뢰인들이므로 이들을 석방해 경찰과 함께 해킹범부터 잡는 것이 순리라고 변론했다. 그 결과 이런 코인 사기 사건에서 드물게 두 대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를 할 때는 이처럼 변호사에게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준규의 영장심문도 바로 다음 날로 잡혔기 때문에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죄다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영장심문 기일에 법정에 나가서는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한 명씩 구속하며 가장 윗선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윗선이 되어 책임을 덮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구속된 이들 중 우두머리가 윗선이 박준규라고 허위 진술을 해 책임을 덜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박준규에게도 윗선이 누군지 묻고 특정인의 이름을 대며 그가 윗선이 아닌지 물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박준규가 총책이 아님을 경찰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 되려면 그 모임의 수직적 서열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최상층에 박준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속된 L 등의 무리가 수직적 서열관계가 있는 조직이란 증거부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보다 나이가 적게는 2살, 많게는 67살 많은 고향 선배들이므로 정서적으로 어린 박준규가 총책이 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너무 급하다. 증거가 더 확보되면 그때 구속하면 되니 지금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달라며 변론했다. 판사 앞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피의자는 결백하니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대신 아직은 구속하기에 이르다고 하면 판사가 수긍할 만한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았다. 박준규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한 그 수사관은 조사는 내내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비록 그 수사관이 내 의뢰인을 처벌하려고는 하지만 똑똑하고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피의자인 박준규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흡했고 구속영장이 잘못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이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외에도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건도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혐의자가 도망가 버리거나 증거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에 입을 막아놓으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하고도 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구속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기간 동안에는 수용자가 미결수로서 무죄로 추정되고 노역도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망갈 이유도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준규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타인 명의의 차를 타며 수상한 현금 1억이 차에서 발견되었고 수상한 휴대폰이 있는데 주운 것이며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하고 주민등록 내역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자주 이사를 다니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경찰이 오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타인은 피의자의 어머니입니다. 박준규가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금 1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에서 임대차 계약, 가스 설치는 다 박준규 본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마저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는 본권과 무관한 다른 불법적인 거래가 있고 그 관계자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준규에게 휴대폰을 주었다고 말하면 누구도 안 믿는다. 내가 판사라도 그냥 영장 발부다 라고 하니 털어놓은 입장이었다.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목포경찰서가 소환할 때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경기청에서 그냥 불렀어도 조사를 받으러 갔을 텐데 경기청은 한 번도 피의자를 소환한 적 없이 그냥 긴급체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이대로 구속되어 버리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어권을 보장해 주셔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도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죄라는 또는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준규도 후자의 경우였다. 준규가 총책일 수도 있고 총책이 아닐 수도 있었다. 준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준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백하는 경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점까지도 준규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준규는 계속 무죄를 강변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계속해서 피의자의 입장을 묻고 들어야 한다. 판사는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규는 그 길로 수원의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나는 일요일인 바로 다음 날 준규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휴일이라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오후에 무작정 그 경찰서를 찾아갔다. 의외로 직원들이 많았다. 변호인이 접견을 왔다고 하자 유치장 시설로 안내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이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오가며 기록한 우리 사회 이야기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0: 제1518편 윤선도와 원두표의 대결.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11월 7일 예조 참의 윤선도가 원평 부원군 원두표를 도성 밖으로 내치라는

0: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립니다. 원두표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요.
1: 원두표는 반정모의에 참여하여 광해군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웠으며 인조 반정이 성공한 뒤에는 그 공으로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원평부원군에 봉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도 공을 세웠으며 병자호란 당시에는 어영부사의 직책을 맡아 남한산성을 지켰다. 그 뒤 형조판서, 호조판서, 그리고 병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0: 말하자면 인조반정의 공신 출신으로서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으니 효종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죠. 서인 공신 세력, 즉 공소의 마지막 인물이 원두표였는데 그런 인물을 윤선도가 매우 거칠게 공격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선도의 해당 상소문의 요지를 살펴볼까요?
2: 주상 전하! 옛사람이 자신이 모시는 임금에게 차라리 해야 될 말을 하고 죽을지언정 말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하옵니다. 신은 이 말을 차마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여 신도 전하께 해야 될 말을 하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지금 천재지변이 거듭 나타나고 있사옵데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겠사옵니까? 원평부원군 원두표라는 자는 재주는 많으나 덕이 모자라고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에 여념이 없고 또한 의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납고 교활하기까지 하옵니다. 게다가 성격이 포악하여 마음속에 화를 감추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원두표가 장차 잘 죽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들 염려하옵니다. 옛날의 성군이라면 이런 간사한 사람은 망설임 없이 먼 변방으로 내쳤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원두표를 먼 지방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한가롭게 놀게 하다가 조정이 안정된 뒤에 그가 새 사람이 되거든 그때 다시 등용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종묘사직에 억만년 끝없는 복이 될 것이옵니다. 진이 걱정과 우려를 견딜 수 없어서 종묘사직을 위하여 외람되게 하찮은 계책을 전하께 아뢰었나이다.
0: 그런데 이 상소문을 보면 원두표라는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니 종묘사직을 위해서는 조정에서 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3: 윤선도가 원두표를 비판하는 그 상소는 상소 내용만 보면 조금 당황스럽다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대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이제 제의라고 해서 가뭄이 지금 계속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책임을 원두표한테 돌리게 되는 그런 식의 맥락입니다. 효종 초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 효종 바로 직전 연도에 있었던 김자점 목사 사건인데 김자점이 제거된 이후 서인 내에서 대표성을 띨 만한 사람이 사실 원두표 일파 말고는 서인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 원두표는 서인 세력의 구심점이었는데 윤선도가 그를 지목하여 인신공격성의 상소를 올린 것이죠. 효종도 이번에는 윤선도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답을 내린 것을 보면요.
4: 윤선도가 올린 상소문 내용이 매우 해괴하고도 경망스러워서 과인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도다. 윤선도를 채직하라.

다음 날인 11월 8일 윤선도의 상소 내용을 전해들은 원두표가 지체 없이 대골로 향합니다.

0: 대궐뜰 앞에 엎드린 원두편은 편전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전하! 윤선도의 상소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의 원인을 신에게 돌리면서 종묘사직이 근심스럽다고 하였사옵니다. 단지 억측만으로 남을 의심할 순 없을 터이니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신의 잘못에 대하여 듣고 본 것이 있을 것이옵니다. 신은 이런 억울한 누명을 분명히 씻기 전에는 천지 사이에 다시 설 수가 없사오니 윤선도와 신을 의금부에 내려서 무슨 죄가 있는지 대질하게 하시옵소서.
0: 이렇게 되자 효종은 일단 원두표를 달랩니다.
2: 경은 걱정하지 말라. 윤선도가 그런 말을 하다니 사람의 말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단 말인가. 만일 국가에 대한 경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신했다면 어떻게 과인이 경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왔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과인과 경의 사이는 많은 말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관계이다. 경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니 자, 그만 일어나도록 하라.
1: 망극하옵니다, 전하.

0: 같은 날 경연을 마친 뒤에 효종은 원두표를 변전으로 부릅니다.
1: 자, 어서 들라. 갑자기 이러한 지경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2: 전하, 윤선도가 호남에 기거하고 있을 때 신이 전라도 관찰사였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을 익히 들은 바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번에 이 상소는 도대체 그 꼬투리를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1: 그래, 어찌 놀라지 않았겠는가. 과인도 한밤중까지 자지도 못하고 놀라서 그저 탄식을 할 뿐이었도다. 윤선도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기는 하나 어찌 이런 말을 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경은 나라에 공을 세운 훈구 대신이다. 일이 이렇게 된 까닭은 과인이 그동안 공신을 성심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매우 부끄럽도다. 반드시 어떤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있어서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려고 간산꾀를 부리려 했을 터 윤선도가 그런 떠도는 말을 듣고서 감히 경솔히 말을 하였기 때문에 어제 이미 그를 관직에서 내보냈던 것이다. 경이 지난날에 큰 옥사를 다스렸기로 경을 원망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0: 효종은 원두표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고 윤선도가 그런 소문에 휘말려서 원두표를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원두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2: 전하, 신은 전에 심대부와 김자점 그 두 역적의 옥사를 다스렸으니 그 일로 어찌 신을 미워하는 자가 없었겠사옵니까?
1: 경이 이 일로 조금이라도 기가 꺾이게 된다면 나란 일을 어찌하겠는가? 허니 다른 생각 말고 경은 국사에 더욱 힘쓰라.
2: 주상 전하의 간절한 깨우치심은 인자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하시옵니다. 하오나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사옵니다.
1: 윤선도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또한 사람 됨됨이도 해괴하고 경망스러우니 그를 책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0: 효종은 원두표를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사부였던 윤선도에게 화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윤선도의 돌출적인 상소권은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0: 합니다. 대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사관원의 간관들이 변전으로 들이닥칩니다.
1: 전하! 윤선도의 상소에 대하여 승정원으로부터 듣건대 원두표를 외방으로 내침으로써 종묘사직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하옵니다. 상소문의 원문을 전하께서 내려주지 않아서 상세히 알 수는 없사오나 원두표의 거취가 종묘사직의 안녕과 관계 있는 듯이 말하였으면 그 사안이 심히 막중하옵니다. 따라서 명백히 가리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오니 원두표와 윤선도를 모두 잡아다 심문하시옵소서.
2: 원두표와 윤선도를 모두 잡아다 심문하시옵소서.
0: 그런데 사관원 간관들의 이러한 반응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서인이고 윤선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원두표는 서인 세력의 상징적 존재인데 그 둘을 함께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하자고 나섰으니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3: 재밌는 거는 윤선도가 원두표를 물고 늘어질 때 조정 신하들의 반응이에요.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윤선도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정답을 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대관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현대식으로 말을 바꾸면 진위를,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윤선도하고 원두표의 말이 지금 맞질 않으니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다 대질시켜놓고 신문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로 치면은 그 산림계열 공서가 아닌 산림계열 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볼 때는 윤선도가 원두표를 시비 걸었네. 그러면 둘을 다 싸잡아서 내보내고 싶은 것이죠.
0: 이 시기에 물론 서인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원두표는 인조반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 세력의 마지막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같은 서인이라도 사관원, 사헌부 등 정여직에 포진한 사람들은 송시열을 비롯한 산림계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왕, 윤선도의 상속권이 터진 김에 남인인 윤선도와 더불어서 공신계열인 원두표도 함께 조정해서 밀어내버리자. 이런 계산을 하고서 대질신문을 주장했다는 분석입니다. 효종은 자신의 의지가 돼주고 있는 원두표와 사부인 윤선도를 처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윤선도의 상소권은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관원에 이어서 사헌부의 간관들도 임금에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4: 전하! 요즘 윤선도의 상소 때문에 신하들이 모두 놀랍고 괴이하게 여기옵니다. 윤선도가 상소문에 어떤 말을 어떻게 꾸며 썼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원두표를 도성에서 내보내야 종묘사직이 편안해진다고 말하였으니 이 문제는 결코 한시각도 덮어들 수가 없사옵니다.
5: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상소문의 원문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무사람의 의혹이 더욱 심하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윤선도를 예조참의에서 면직하고 원두표를 타이르신 것으로 진정될 리가 만무하옵니다. 빨리 상소문 원문을 내려주시어서 무신하의 의혹을 해소하게 하시옵소서.
6: 그리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는가? 이만 물러들 가라!
0: 그런데요, 사헌부의 간관들이 왔다 간 직후에 같은 사헌부 관원이면서도 별도로 상소를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헌부 지평 원만석이었습니다. 원두표의 아들이죠.
7: 전하, 지금 신의 아비가 전하께 죄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중에 있사옵니다. 그러하온데 신이 어찌 간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사옵니까? 더구나 신이 속한 사헌부에서 이 일을 논하고 있는 중이어서 신은 잠시도 그대로 몸담고 있을 수가 없사오니 채직시켜 주시옵소서.
0: 그러자 효종은 이런 비답을 내려보내지요.

0: 주상 전하, 원만석의 상소에 대하여 전하께서 내리신 비답을 보건대 전하께서는 간관들이 아뢰는 말이 매우 놀랍다는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신들은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자고 주청하였사온대 결국 망령된 말씀을 아뢰는 셈이오니 신들의 죄가 크옵니다. 신들의 벼슬을 갈아주시옵소서.
1: 그러자 사헌부에서도 들고 일어나 벼슬을 내놓겠다고 나섭니다.
2: 전하, 원만석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고 신들은 못 견디게 두렵사옵니다. 윤선도의 말대로 원두표의 죄가 실로 종묘사직의 관계가 된다면 원두표는 곧 죄인이옵니다. 전하께서 그를 면대하여 타이르시는 것으로 죄를 면할 수는 없사옵니다.
3: 그러하옵니다. 전하, 만일 윤선두가 과연 해괴하고 경망한 말을 했다면 그는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죄를 범했으므로 벼슬을 갈아치우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옵니다. 반드시 모두 잡아다 심문하여서 그 죄를 다스리고 나서야 법이 바로 설 것이옵니다.
1: 사헌부 사관원 등 양사에 이어서 승종원의 승지들까지 나서서 두 사람을 잡아다 심문할 것을 추청하는 등 논란이 길게 이어집니다. 효종은 신료들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4: 원두표에게는 본디 물을 만한 죄가 없다. 윤선도는 황망하게 함부로 말을 한 죄가 있기는 하나 어찌 구원교사에 응하여 말한 자를 잡아다 국문할 수가 있겠는가? 윤선도의 상소에는 별로 기묘한 말이 쓰여 있지 않은데 이처럼 집요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고집하니 과인은 그대들의 의도를 모르겠도다. 그러면 윤선도를 죽여야 하겠는가?
1: 결국 효종은 윤선도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쫓아내는 문외 출송을 명합니다. 윤선도에 의해 불거진 효종대의 당쟁 논박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효종이 사망했을 때 그 장례 절차를 두고 남인 윤선도와 서인 송시열 사이에 이른바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8편 윤선도와 원두표의 대결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쥐 역사상 최초로 입에 재갈을 물더니 이번엔 초음파 내시경을 위해
1: 새끼를 뵌 쥐였단 말이야?
2: 추남은 정확하게 정답을 외쳤던 겁니다.
3: I'll be back.
4: 추남이 신라 귀족의 아이로 환생한 다음 장수가 되어 장차 고구려를 멸할 것이다.
5: 내가 널 살려보내는 것이 고구려의 베푼 나의 마지막 호의가 될 거다.
2: 아!

와이퍼 한국인 191번째 풍월주 김유신 27번째

김유신이 신라 주류에서 은근히 딸을 당하는 동안 금성엔 김유신과 비슷한 처지에 서라벌 공식 외톨이

0: 화랑 김춘추가 있었다. 어느 날 공설운동장에서 우연히 화랑들의 축구 경기를 보게 되는 김유신. 축구기란 가죽으로 싼 공을 차는 시합으로 경기 방식과 규칙으로 모아서 지금의 축구와 동일한 스포츠였다.
1: 오, 화랑팀 수비수. 지금 패스받은 저 선수가?
2: 김춘추 공이요?
1: 그래, 김춘추.
2: 공주마마 들과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 공주님들의 축하되세요. 아세요? 국민 축하해요. 김춘추공 모르셨어요?
1: 내가 왜 로열 패밀리 김춘추공을 모르겠나?
2: 아유, 진짜 스펙은 짱인데.
1: 짱인데?
2: 아닙니다. 짱인데라고 안 하고 짱이다라고 했는데요. 스펙이 뭐 거의 깡패 수준이다. 짱이다. 부럽다. 짱이다.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짱인데라고 절대로 안 그랬어요.
0: 매의 눈으로 오로지 김춘추만을 쫓는

0: 치열한 경기가 끝난 뒤
1: 경기 잘 봤습니다. 나 전 풍월주 김유신이요.
2: 화랑 김춘추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0: 김유신보다는 7, 8살이나 어린 김춘추.
1: 아까 보니까 수비 실력이 보통이 아니던데.
2: 앞으로 축구는 수비가 승패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모든 싸움의 기본은 공격이 아닙니까?
2: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공격의 방법과 기술만 연구하고 연습해 팀마다 뛰어난 실력의 공격수가 포화 상태였잖아요.
1: 인정.
2: 물오른 공격의 물을 어떻게 빼느냐, 즉 수비 실력이 진가를 발휘할 때죠.
1: 자신의 몸값이 쑥쑥 오를 거란 말입니까?
2: 아, 제 몸값 얘기가 아니라 수비 또한 공격만큼 연구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 혹시 조기 축구에?
2: 네, 혹시 유신공께서도...
1: 그 동네가 어딥니까?

0: 다녀왔습니다.
1: 땀 냄새. 도대체 화랑인지 축구선수인지 알 수가 없구나.
2: 진평왕의 딸로 신라 공주 출신인 김춘추의 어머니 천명부인 되시겠다.
1: 풍월주가 될 준비는 하지 않고 하고 한 날 공만 차고 다니니 축구 특기생으로 풍월주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3: 모르지 못할 나무가 될지도 모르죠.
1: 춘추이야,
3: 생각해보세요. 누가 절 위에 풍월주 추천서를 써주겠어요?
1: 네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내가 나서서. 나 이 나라 공주 출신이야. 내가 엘사만큼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3: 저 그래도... 이 나라 비공식 왕따입니다.
1: 가야 출신인 김유신도 풍월주가 되었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3: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넘치는 게 문제죠.
1: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3: 엄마 아빠 모두 이 나라의 공주 왕자 출신인데 우리 집안은 진골이에요.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라고요.
2: 신라 최고의 신분 계층인 성골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제약과 견제가 작동했던 신분인 진골.
3: 우리 집안이 왜 진골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0: 이게 다 네 할아버지 때문이야.
1: 우리 할아버지라면 현직 국왕이신.
0: 아이고, 전직 국왕이셨던 네 친할아버지.
2: 자, 김춘추의 친할아버지라면 신라제 25대 왕이었던 한식만 고집하셨던.

0: 어떤 진지왕님 되시겠다.
1: 어, 내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아버지 험담이나 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자괴감이 드는구나.
2: 아니, 진지왕 할아버지가 왜요? 4년인가 아주 짧게 왕위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엄마!

0: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진주왕은 형이었던 태자 동륜이 사고로 인해 일찍 죽는 바람에
1: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남편보다도 손주보다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최우선이죠.
0: 미실과 어머니 사도왕후의 연합작전으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첨부 파일 와이파이 한국인 173화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 그러니까 576년이었나? 처음 왕위에 오르셨을 때.
3: 나를 진지하게 따르라!
0: 백제를 상대로 크고 작은 승전보를 울리며 국왕의 의무를 진지하게 다하려고 했던 진지왕.

0: 나라의 국왕이 아니십니까?
1: 그게 담이 실 때문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아, 누구를 탓한들 무엇하겠느냐. 결국
2: 왕위에 오른 지 불과 4년도 되지 않아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와 풍기문란한 사생활을 이유로 해서
0: 우리 집안이 족강을 당한 이유가 결국
2: 지읒 오 기역 강. 족강이란 골품이 떨어지는 걸 말한다. 신라 최고의 신분인 성골에서 진골로, 진골에서 육두품으로의 신분 하락.
1: 누가 뭐래도 너의 백그라운드는 로열이야.
0: 불명예스럽게 탄핵당한 왕의 후손이죠.
1: 가야 출신인 김유신도 풍월주를 해먹었어.
0: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보다 내가 더 불리하다는 걸 왜 모르세요?
1: 어째서?
0: 김유신보다 내가 더 반역할 확률이 높다고 볼 테니까요.
1: 춘추야,
0: 축구를 해도 그래요. 내가 공만 잡았다 하면 상대팀은 물론이고 우리 팀 수비수까지 절수비하죠.
1: 멍청한 것들.
0: 내가 왜 수비만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골 넣고 싶어요. 수비수에게도 슛을 날릴 기회는 오니까요. 발리슛, 헤딩슛, 드래곤 토네이더. 저도 연습 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 팀조차도 내가 골대를 흔드는 걸 원치 않는걸요.
1: 풍월주마저 포기했단 말이냐?
0: 그 정도까지야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가능하겠죠.

0: 할아버지 진주왕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신라의 화려한 왕관의 주인공이 됐을 김춘추. 그러나 화려한 백그라운드가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날개를 꺾인 채.
1: 김유신 선배님, 자니?
0: 본능적으로다가 김유신이 자신과 같은 처지임을 간파한다.
2: 불면증.
1: 뭐하심?
2: 밤하늘 멍때림.
0: 서라벌의 공식 왕따 김춘추와 비공식 왕따 김유신은 그렇게 같이 멍을 때렸다.

0: 다음날 아침 김춘추의 동네를 찾아간 김유신은
1: 자 패스!
0: 그리고 그 다음날은 김유신의 동네를 찾는 김춘추.
1: 춘추고!
0: 김유신이 패스를 하자 김춘추가 정확한 각도로 초강력 발리 슛을 시도.
2: 아야 도대 이거! 야!
3: 오 골이! 골이야 골!
0: 꿈에 그리던 파이어 토네이도 발리 슛을 성공한다.

0: 춘추이야,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천명무인 김자연.
1: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와파한 만남이었어. 하연.
2: 맛있는 진지 드세요. 황원종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미륵도를 찾아갑니다. 통영에는 한산도, 사량도, 추봉도 등과 같은 특별한 얘기거리가 담긴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여행지인 미륵도입니다. 그런데 미륵도가 다른 섬들에 비해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섬이 육지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통영 중심가와 미륵도 사이에는 통영 운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운하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에 완공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운하를 건너야만 미륵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통영 중심가에서 미륵도로 가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걸어가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통영 운하에 놓인 충무교 또는 통영대교를 자동차로 건너는 방법입니다. 통영 운하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해저 터널의 길이는 483m입니다. 지금도 통영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온 여행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바다 밑을 걷는 재미가 꽤 쏠쏠해서 이 해저 터널을 걸어보기 위해 일부러 통영을 찾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륵도를 찾은 여행자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명소는 전형림 미술관인데요. 통영의 핫플레이스 가운데 하나인 이 미술관은 미륵산 용화사로 가는 길목인 통영시 봉평동에 있습니다. 전형림 미술관 건물의 외벽은 그 자체가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전형림 화백의 작품과 아들 전형근 화백의 작품을 세라믹 타일로 알록달록하게 장식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통영의 예술적 이미지를 잘 표현한 이 외벽을 만드는 데는 7,500여 개의 세라믹 타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형림 미술관은 바다의 화가라고 불렸던 고 전형림 화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생전

의 전영님 화백을 직접 뵌 적이 있는데요.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영님 미술관을 둘러본 후에는 미륵도를 대표하는 산인 미륵산에 오르면 좋습니다. 해발 461m 높이의 미륵산을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걸어서 오를 경우 전영님 미술관 근처에 있는 용화사에서 관음암을 거쳐 미륵산 정상까지 가면 되는데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미륵산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길이는 1975m인데요. 하부 역사에서 상부 역사까지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부 역사에서 미륵산 정상까지는 나무 데크가 놓여 있어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미륵산 정상에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딕 해밀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산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미륵도는 23km에 이르는 해안 일주도로가 매우 인상적인 곳인데요. 이 일주도를 따라서 찾아갈 명소는 미륵도 남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다라공원입니다. 그리고 다라공원 주차장에서 7, 8분 정도만 걸어가면 다라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가 미륵도의 멋진 일몰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최고의 명소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미륵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현주 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움직임에 이상이 느껴지는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보폭이 좁아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면서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아니라 증상 완화와 적응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재활치료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그리고 일상에서 이어가야 할 운동법까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이 특징인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떨림이 있고 동작이 느려지고 몸은 굳어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재활치료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파킨슨병을 얘기할 때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 하면 신경퇴행성 질환 이게 핵심적인 단어가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0: 네.
1: 먼저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모든 움직임하고 감각을 조절하는 게 그 뇌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뇌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보고 또 퇴행성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증상이 점점 나빠지고 기능이 떨어진다.
0: 네.
1: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제보다는 오늘이

0: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증상이 더 점점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1: 네.
0: 또 질환이라는 건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다 이런 뜻이죠.
1: 신경세포가 소멸되면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는 건가요?
0: 그렇죠. 단순히 뭐 뇌세포가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안에서 어떤 연결망 자체가 끊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1: 원인은 노화일까요?
0: 예, 뭐 뇌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노화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죠.
1: 네.
0: 뭐 아무래도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신경 세포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가
1: 그렇죠.
0: 나타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파킨슨병 있는 분 같으면은 그 줄어드는 속도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더 빠르게 되죠.
1: 네.
0: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죽는 이런 형태가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1: 네. 증상으로는 운동 증상도 지적이 되잖아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은 운동 조절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1: 네.
0: 뭐 대표적으로 한 네 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떨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떨리는 게 아주 특징적인 거고요.
1: 또
0: 뭔가 물건을 잡으려 하면 또 떨리는 게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요. 마치 이제 뭐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으로 환약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떨림이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동작이 느려지는 거예요. 뇌 명령이 몸에 직접적으로 빨리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뭐 단추 채우기도 좀 힘들고 지퍼 올리기도 힘들고 글씨를 쓰면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죠. 강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관절의 문제라기보다는 근육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형태가 생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아무래도 걷는 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1: 네.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에서 불편도 크고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0: 그렇죠. 뭐 일상에서 당연히 불편하겠죠.
1: 네.
0: 뭐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일상 생활에도 뭐 걸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뭐 바닥에 딱 달라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뭐 손가락 감각이 좀 뭐 없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추 끼우거나 젓가락질하는 이런 정교한 작업들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젓가락질이 서툴러지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흘리고 또 국물 요리 같은 거 먹을 때는 막 손이 떨리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요. 또 얼굴이나 목소리가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본인의 기분하고 관계없이 이런 인상이 변화가 되게 무표정한 거죠. 마치 가면 쓴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겨서 뭐 주변에 보면 뭐 왜 이렇게 화이 나 있냐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냐 이런 모습들 듣기도 하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발음도 또 웅얼거리는 이게 뭉개져서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주의할 건 아무래도 뭐 넘어지는 것 같고 또 음식이 연하골라가 생기니까 흡인성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1: 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일단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안정시에 떨림이 주는 불편 역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전증과는 다른 거죠.
0: 그렇죠. 이제 손이 떨리면 대부분 이거 파킨슨병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파킨슨병하고 또 수전증 이제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양상이라든지 원인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 이제 파킨슨병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을 때 힘 빼고 있을 때 뭐 이게 떨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기는 수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파킨슨병은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 일시적으로 떠는 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지만 일반 수전증 같은 것들은 더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 아무래도 운동 범위 같은 것도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한쪽 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반대쪽으로 가지만 이런 본태성 떨림 같은 이런 수전증은 양손이 동시에 떨리는 경우가 많고 머리도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0: 걸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걸음걸이는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빠르게 걷기가 힘들긴 한데 파킨슨병으로 인한 보행장애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노화가 생기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천천히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파킨슨병은 이것하고는 조금 좀 다른 형태가 생기거든요. 네. 파킨슨병은 뇌에서 운동 조절하는 것들이 뭐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걸음걸이가 또 발이 뭐 바닥에 붙은 것 같다 이렇게 불편감들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노화로 인해서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체적으로는 속도가 늦어지지만요. 이 파킨슨병은 질질끌면서 걷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폭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종종 걸음 걷는 것처럼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작은 눈턱이나 카펫 끝에서 쉽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무게 중심이 좀 앞쪽으로 상체가 앞쪽으로 쏠리는 이런 형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형태가 생기죠. 그런다 이제 멈추기는 좀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겨버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당혹스럽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걷기 시작하려고 할 때나 어떤 방향을 바꿀 때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멈추려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걸을 때 의식하지 않아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을 앞뒤로 막 흔들어지는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파킨슨병 초기에는 한쪽 발이 흔들림이 눈에 띄게 이런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0: 네. 또 느려지고 경직되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이게 느려진다는 것은 동작이 좀 느려지는 거죠. 네. 처음 시동 걸리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뻣뻣해진다, 이제 경직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작이 느려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가속 페달이 고장 나 어떤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팔을 좀 뭐 한 30m 쭉 뻗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거기까지 안 가고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이미 저 앞에 가 있는데 몸이 이제야 첫 신호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 깜빡이 줄어들어서 멍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말의 속도도 느려지고 뭐 단추 채우기 같은 것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뻣뻣해지는 것은 뭐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보다는 몸에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근육하고 움직이는 근육하고 서로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팔을 펼 때는 안쪽 근육이 이완되고 바깥쪽 근육이 수축해야 하는데 이 파킨슨병이 되면 양쪽 근육에 동시에 시동을 가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이 뭐 꽉 낀 잠수복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겨버릴 수 있지요.
0: 또 힘도 없어지고 자세도 불안정해지는 거죠.
1: 그렇죠. 힘이 없는 느낌 또 자세 불안정은 이제 파킨슨병이 점점 진행되게 해서 환자분들이나 뭐 같이 보호해야 될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힘이 없다라는 건 사실 뭐 근육의 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마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생기고요. 또 아무래도 근육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상태에서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몇 배 힘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도 많이 써야 되니까 피곤도 많이 해지고 또 움직임이 작아지다 보면은 뭐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쓰면은 근육이 또 위축되는 이런 형태도 생기고요. 또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건강한 사람 같으면은 몸이 기우뚱하면 무의식적으로 뭐 팔을 뻗거나 뭐 발을 내딛어서 중심을 잡잖아요. 그 파킨슨병 환자 이게 자체가 반사가 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살짝만 밀어도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형태가 그렇겠네요.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0: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증상들로 볼 때 또 진행 단계가 있겠죠.
1: 그렇죠. 파킨슨병은 이제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몸이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뭐 혼자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한 몇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몸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떨림이나 경직 같은 것들이 하나만 나타나게 되고.

0: 다음에는 퍼져서 양쪽 팔다리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뭐 어떻게 보면 파킨슨병 진행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비틀비틀 거거나 또 방향을 바꿀 때 넘어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심해지면 뭐 운동 장애가 생기니까 혼자 서거나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에 가면 말기가 되게 되면 뭐 침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운동 조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일단 이런 운동 장애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기지 않나요?
0: 그렇죠. 운동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런 비운동 어떤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감정이나 수면이나 뭐 자율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한 50% 정도가 우울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치매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1: 네.
0: 또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뭐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뭐 위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변비 같은 게 생기고 음식물 삼키는 게 힘들어지는 형태도 생기고 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뭐 참기 힘든 현상도 생기고 문제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자기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낮에 또 막 잠을 자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불균형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1: 네. 이 파킨슨병도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걸까요?
0: 그렇죠. 파킨슨 병자체가 나이를 뭐 거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치보다는 네. 관리 영역이 되는 거고요. 또 관리라고 하면 단순히 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뭐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증상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완치보다는 관리의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식습관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파킨슨병은 약도 중요하지만 네. 식습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습관이 약물의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고요. 실제 뭐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네.
0: 파킨슨 주 치료제는 이게 단백질을 흡수하는 경로하고 비슷해요.
1: 네.
0: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이 약하고 같이 동시에 먹게 되면 단백질이 먼저 흡수되느라고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약은 식사 전 30분이나 뭐 식사 후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파킨슨병은 장이 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음식도 아무래도 뭐 채소나 과일이나 섬유질 풍부한 것들 있죠. 그리고 물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 뇌의 어떤 뭐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하면 항산화 식품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뭐 블루베리 같은 것들, 견과류 같은 거 드시면 좋겠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연하 곤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퍽퍽한 음식보다는 뭐 죽이라든지 찜이라든지 뭐 다진 요리 같은 부드러운 음식 요거에 드시는 게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울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사는 좋아하는 음식을 또 즐겁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1: 네.
0: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함께 라면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드시는 게 또 즐겁게 드시는 게 좋죠.
1: 네. 그렇게 식습관도 중요하고요. 재활치료 역시 중요할 텐데요. 근데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게 중추신경계의 문제라서 근본적인 회복은 어려운 거잖아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그렇죠. 이제 중추신경계 세포는 이미 소멸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그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새로운 길을 또 우회도로를 만들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재활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히 뭐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뇌 회복력을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병이 진행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뭐 큰 움직임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큰 동작을 반복하게

0: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을 뭐 크게 휘두른다든지 아, 네. 아니면 뭐 경직 같은 거 막기 위해서는 온몸을 쭉쭉 펴주는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는 게 좋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 낙상의 위험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중심을 잡는 이런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뭐 요가라든지 태극권 같은 거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또 뭐 언어나 이제 안면 치료 같은 것도 왜냐하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표정이 굳는 게 생기니까
1: 네.
0: 거울 보고 뭐 아에이오오 크게 하거나 뭐 억지로 크게 웃는 표정을 짓는 연습도 하는 게 좋지요.
1: 네. 그러니까 재활을 위한 치료는 운동성뿐 아니라 비운동성의 증상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운동 움직임 개선뿐만 아니라
1: 네.
0: 삶의 질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운동성 증상들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1: 네.
0: 대표적인 게 뭐 수면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냥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생겨있는 불순물들, 신경독소들을 제거시켜주는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지우는 이런 비워버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수면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요. 또 뭐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보면 키우려고 하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운동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인지기능이나 집중력을 좋기 위해서는 뭐 손을 많이 쓰거나 뭐 카드 게임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뭐 연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뭐 파킨슨 치매 같은 것들을 최대한 늦춰줘야 되겠고요. 또 뭐 배변 훈련 같은 거, 장 마사지 같은 거나 지압 같은 거 해서 또 변비 같은 거 예방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1: 네. 운동치료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균형감이나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 운동장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뭘까요?
0: 균형감각과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퇴행성 뇌질환이다 보니까 뇌가 잃어버린 움직임 감각을 다시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관절 가동 범위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 네.
0: 최대한 크게 쭉쭉 뻗어주는 이런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다든지
1: 네.
0: 또는 뭐 큰 원을 그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감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거 좋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몸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뇌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옆으로 걷는 거 있잖아요. 벽이나 어떤 튼튼한 가구를 잡고 옆으로 한 발씩 옮겨 걷는 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나서 뭐 천천히 왼쪽 다리로 체중을 옮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는 이런 운동도 해보면 좋겠고요. 또 뭐 천천히 움직여주는 태극권 같은 거 이렇게 좀 배우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1: 침 치료도 도움이 될 텐데요. 뭐 침 치료도 오랫동안 꾸준히 받아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침 치료는 이제 파킨슨병의 어떤 증상 관리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거든요.
1: 네.
0: 뭐 파킨슨병이 아무래도 장기간 관리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또 침 치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하게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뇌의 기능들을 완화하게 해주고 또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면에서 침치료가 도움을 주고요. 그 외에도 뭐 봉약침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대개 뭐 침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좀 병의 상태에 따라서 좀 관격을 두고 치료하는 게 좋겠죠. 또 침치료는 뭐 한두 번으로 병을 뿌리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 뇌신경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1: 물리치료는 어떻습니까?
0: 그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물리치료는 단순히 뭐 물리치료하면 통증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 범위 같은 걸 자꾸 늘려주는 운동도 해주는 것이 좋겠고 또 내가 잃어버린 움직임을 순서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패턴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자에 일어날 때도 엉덩이를 앞으로 당기고 상체를 숙이고 다리에 힘 주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패턴을 조금 재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1: 네.
0: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외부 자극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청각이라든지요. 시각 자극이 요거에 의해서 뇌의 기능들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변이 안 보고 뭐 그럴 때 보면 아이들한테도 뭐 쉬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소리라든지 아니면 네. 또는 뭐 시각 자극을 줘서 이런 뇌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1: 네. 또 수면 장애도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0: 특히 이제 파킨슨병 환자에게 네. 수면은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어떤 뭐 뻣뻣하거나 떨리는 현상들이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또 잠꼬대 같은 것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러기에는 뭐 주변에서 잠자리 침대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 같은 것들은 좀 치우고요. 또 침대에서 본인도 모르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낙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같은 데는 푹신한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낮에 드시는 약 기운 때문에 밤 사이가 떨어지면서 몸이 뭐 굳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1: 네.
0: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쩔쩔매고 또 침대에 몸을 뒤척이지 못해서 괴롭혀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1: 네.
0: 또 자율신경계 문제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서 잠에서 자꾸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식사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 이동골이 줄이기 위해서 뭐 침대 바로 옆에 간이 변기 같은 거 주시는 게 좋겠고 또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숙면을 돕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일정하게 수면 리듬을 찾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우리 몸의 어떤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들국화의 행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생각해보는 건강 이야기,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이 몸이 메마르면 병이 된다. 네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 호소하실 것 같은데 네.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아니면 네. 배가 늘 더부룩하고 머리는 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보통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0: 네.
1: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막 해봐도 수치가 정상이거나 아니면 뭐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도 증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네.
1: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도 몸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이거 다 내 얘기인데 싶은 분들은 혹시 몸속이 메말라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직 아리송하죠.
0: 네.
1: 양리학 박사로 중앙대학교 네. 의과대학 외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 손원록 씨는
0: 네.
1: 30여 년 동안에 약국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온 경험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메마름증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액탈수다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만성적인 피로라든가
0: 네.
1: 소화불량, 자가 면역질환 그리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는 만성질환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은 메마름증이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0: 네.
1: 저자가 실제로 수많은 만성 환자들에게서 메마름증이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0: 네.
1: 메마름증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진액이 그러니까 물이 네. 만성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늘 뭔가 좀 불이 나 있는 거예요.
0: 네.
1: 마른 열이 나는 겁니다. 이런 전신적인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메마름증이라고 하는 건데
0: 네.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 완화의 처방이 아니라 현대의학이나 한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걸 통합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몸이 메마르다는 게 수분 부족인가 했는데 진액 탈수라는 의미였군요. 약국에서 간혹 메마름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0: 어떤 의미일까요?
1: 보통 아마 몸이 좀 건조하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저자는 통합의학의 관점에서 우리 몸과 질병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선사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저자는 현대인들이 거의 대다수 메마름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주범으로 삼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1: 과호흡, 과흥분, 예. 과대사가 메마름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산소를 과다 흡입하고 있고 이게 네. 과호흡이고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어서 과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0: 예.
1: 도파민 중독 상태를 일컫고 있는 거죠.
0: 아.
1: 그리고 가공식품과 당 독소로 끊임없이 세포를 태우는 계속 무언가를 먹고 우리 몸은 소화라든가 과대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0: 네.
1: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네. 우리 몸의 항상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치명적인 연쇄 기전을 책을 통해 낱낱이 해부하고 있는데요.
0: 네.
1: 진액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는 한의학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모든 정상적인 수분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속에 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 혈액도 물 성분이고
0: 네.
1: 림프액, 뇌척수액, 관절액, 눈물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죠.
0: 그렇네요.
1: 그래서 왜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메마름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게 볼 수 있군요.
1: 진액이 네.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그러니까 몸이 불타고 메말라 있다면 급한 불만 일시적으로 꺼주는 어떤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속에 열을 좀 식히고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책은 각자 자신이 메마름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0: 네.
1: 아 내가 지금 메마름증에 몇 단계에 와 있구나.
0: 네.
1: 그렇다면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구나. 이런 해결책까지도 책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진액이라는 게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현대의학을 공부한 약사가 이런 메마름증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예, 보통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0: 네.
1: 맹장이 터지거나 세균에 감염되는 급성 질환에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찾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 이러한 일종의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부품 수리 방식이 효과가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출 수 있고
0: 네.
1: 찢어진 혈관을 꿰맬 수 있고 급성 감염군을 죽이는데 네. 현대의학만 한 게 없죠. 하지만 저자는 인간의 생명체, 이 몸은 기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는 하나의 부품을 갈아 끼우면 다른 부분까지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이 인간의 몸 생명체는 전체적인 환경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새 부품, 예를 들자면 인공관절이라든가
0: 예.
1: 스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도 이게 다른 부분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금방 다시 망가지거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만성질환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환들, 질병들 이런 것들은 다른 치료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저자가 오랫동안 이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합쳐서 메마름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고 그럽니다.
0: 네. 근데 이 메마름증이라는 단어가 익숙치는 않은데요. 뭐 과호흡, 과흥분, 과대사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지나침에서 오는 문제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몸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0: 네.
1: 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0: 그렇죠.
1: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인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무리를 가하면 스트레스에 맞서서 우리 몸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동 조절 시스템 이게 뭐 면역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자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 스트레스가 메마름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특정 장기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딘가가 네. 지나치게 타오르고 있고 고갈되고 있는 상태가 메마름증인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0: 네.
1: 보통 우리가 예전 그 우리 조상들보다 예. 훨씬 더 많이 호흡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0: 아.
1: 호흡의 숫자가 빨라요. 속도도 빠릅니다.
0: 예.
1: 과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자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0: 아.
1: 신경은 항상 긴장돼 있고
0: 네.
1: 교감신경이 켜져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0: 네.
1: 자주 먹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럼
0: 그렇죠.
1: 우리 몸은 계속 뭔가를 태워야 돼요.
0: 아,
1: 과대사.
0: 그렇군요.
1: 이러면 우리 몸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진액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 네.
1: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마치 급행열차도 같이 우리를 질병으로 빠르게 실어 나른다라고 책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세 가지 과한 것. 그러니까 과호흡, 과흥분, 과대사와 더불어서
0: 네.
1: 우리 몸을 더 마르게 하는 그러니까 사막화하는 요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0: 어떤 건가요?
1: 저자는 이걸 약물성 건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약을 많이 먹죠.
0: 네.
1: 근데 이 약이 우리 몸을 더욱더 메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0: 네.
1: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관리 질환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약물의 주요 성분이 우리 몸을 태우고 마르게 하는 성분일 수 있다. 그것에 부작용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좀 들을수록 더 어렵긴 한데요. 질병으로 설명해 주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1: 이게 저도 사실은 메마름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책을 통해 처음 접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읽으면서 아, 이런 해석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듣는 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0: 그렇네요.
1: 우리 몸이 마르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혈과 육과 골이 단계적으로 붕괴된다고 그래요.
0: 아.
1: 그러니까 메마름증은
0: 예.
1: 피가 끓어오르는 이걸 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0: 네.
1: 이걸 시작으로 근육과 피부 등 살이 말라가는 건조 증세
0: 아.
1: 그리고 결국은 뼈와 진액이 모두 타버리는 소사계 순서로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0: 아이고.
1: 이게 마치
0: 예.
1: 도미노처럼 진행되면서 또 각 단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도 한데요.
0: 네.
1: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세포가 극심한 저산소 산성 환경이라는 메마름의 극한에 처하게 되죠.
0: 네.
1: 세포가 그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0: 아.
1: 문제를 일으킵니다.
0: 예.
1: 산소가 없어도 당분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원시적인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0: 네.
1: 문제가 이렇게 독하게 변형된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하면서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0: 네.
1: 이게 어떤 세포죠? 바로 암세포라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암세포 역시도 메마름증으로 인한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건데요.
0: 네.
1: 저자는
0: 네.
1: 암은 외부에서 온 적이 아니다.
0: 네.
1: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 몸속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해버린 슬픈 세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요 우리 몸의 메마름증이
0: 네.
1: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까지 일으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0: 네.
1: 뇌의 진액이 말라버린 상태 심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0: 네.
1: 이런 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뇌가 유독 말라있다고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1: 우울증이나
0: 네.
1: 수면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0: 네.
1: 보통 우리가 쉽게 약물 치료를 하죠. 근데 이 약물은 대부분 호르몬제입니다.
0: 네.
1: 억지로 조절된 호르몬 수치에 뇌가 적응해버리고 우리 뇌가 약 없이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많은 향정신성 약물이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항콜린 작용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보통 약 먹으면 입이 마르고 변비 생기고 눈이 뻑뻑해지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1: 이게 메마름증의 증상인 거예요.
0: 아.
1: 더 나아가 인지 기능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먹은 약이 역설적으로 몸을 바짝 말려버려서 장기적으로는 뇌 환경을 더 척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아져보겠다고 먹은 약이 뇌의 향상성을 붕괴시키고
0: 네.
1: 진액을 고갈시키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몸의 메마름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약물성 건조에 대한 설명도 주셨는데요. 진액을 고갈시킨다는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걸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근데 일단 언제 어떻게 마실 것인가가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메마름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책은 이어지는데요.
0: 네.
1: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게 위장관에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죠.
0: 네.
1: 근데 혈액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물이 자동적으로 세포 안까지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균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속의 수분을 조절하게 되죠.
0: 네.
1: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전해질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0: 예?
1: 이 균형이 흔들리게 되면 물을 마시는데 몸 안에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0: 네.
1: 세포 안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메마름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자는 근본 치료의 시작은 몸을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버린 몸의 건강을 되찾는 우리 일상 처방전 그리고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0: 네.
1: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0: 아, 어떤 건가요?
1: 1단계가
0: 네.
1: 일단 과열된 몸을 식힌 후에 독소를 비우는 청열 단계입니다. 이건 몸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0: 네.
1: 우리 몸에서 계속 이걸 태우고 있다면 사실 다 증발해버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 계속 불씨로 남아있는 무언가를 태울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게 독소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0: 네.
1: 우리 몸속에 찌꺼기를 남기는 가공식품, 당 독소
0: 네.
1: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커피라든가
0: 네.
1: 액상 과당 음료도 몸을 더 마르게 하기 때문에 피하고
0: 네.
1: 오이나 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0: 네.
1: 치유의 2단계는 과열된 뇌와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안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 아.
1: 교감신경이 늘 켜져 있으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뇌를 꺼야 돼요.
0: 네.
1: 디지털 자극이 중요합니다.
0: 아하.
1: 뇌에 휴식을 줘야 합니다.
0: 네.
1: 그래야 진액이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0: 그렇군요.
1: 무엇보다
0: 네.
1: 현대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과업 상태에 있는데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들숨보다 날숨을 두 배 이상 길게 천천히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0: 네.
1: 잠들기 1시간 전에
0: 네.
1: 디지털기를 끄고 조명의 조도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0: 네.
1: 마지막 3단계가 메마른 몸의 진액을 채워주는 건데 이걸 자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0: 네.
1: 주도적인 정원사가 돼서 정원을 가꾸듯이 일상의 규칙적인 리듬을 찾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0: 네. 식습관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약학적인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가지고
0: 네.
1: 저자는 단순히 증상만을 억제하는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을 그 한계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통합해서 이러한 관점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심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0: 네.
1: 분명히 몸은 아픈데 검사를 받으면 정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
0: 많으시죠.
1: 꾸준히 약을 먹고 예. 있지만 본질적으로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분들 네. 내 몸이 혹시 메마름증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책을 통해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법 희망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책 몸이 메마르면 병이 된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는 영상 확대 시스템과 점자 출력기를,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를, 청각 언어장애인에게는 언어훈련 소프트웨어와 소리 증폭기 등 모두 128종의 보조기기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고요. 신청은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 또는 세종시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관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6일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발표가 되고요. 보조기기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기술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돼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